0: 이란 정권은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등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5.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구름이 많이 껴서 좀 차분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 소식이 있네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날씨도 좋았고 어버이날 직후라 가족 행사도 많았죠. 뭐 편지나 카드에 혹은 말로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듣기 좋은 표현도 많이 하셨죠? 우리는 편하게 늘 쓰는 우리말과 한글. 네,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1: 네,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음악, 음식, 화장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품 등등 K컬처의 영향이 커지면서요. 한국어 하고 싶다, 한글 배우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 종종 들었죠. 근데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서도 그 흐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해외 현지 학교가 모두 2,700여 곳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거랍니다. 학교 수로는 10% 늘었지만 학생 수로는 38%나 증가했고 한국어반 학교가 있는 국가는 47개국으로 5개 나라가 늘었대요.
0: 와, 반가운 일이죠. 여성시대 가족들 중에는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한글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앞두고 서툰 우리말 인사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와, 그런 인사를 받으시면 더더욱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1: 네, 우리 한글 선생님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지난 금요일에 시상식 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최우수, 우수, 가자, 입선 수상자 11분의 모습과 감동적인 소감을 담은 영상은 정리해서 시간을 두고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도 지났으니까 5월 가족행사에 거의

0: 7부, 8부 능선은 너무 신셈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월요일 출발하시죠.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자,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휴원스 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당진시청, 미래에셋증권,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에이 다이어트, 브람스 안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6: 차차차.
5: 예.
6: 하늘이 흐릴수록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양손 깍지 끼고 머리 위로 높게 들어주세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요.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위로 더 쭉쭉 늘립니다.
5: 예.
6: 또 숨 내쉬면서 양손은 큰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이때 어깨 뒤쪽 날개 뼈들이 서로 만난다. 이런 느낌으로 등을 한번 조여주시면 아주 시원합니다.
5: 예, 등 조여주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쫙 열리면서 어깨가 쫙
6: 그렇죠,
5: 펴지죠.
6: 앞으로 나오죠.
5: 자,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이것도 꼭 챙겨야 됩니다.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오늘은요, 하체 운동, 다리 운동 많이 하시라고 행운 선물 다리 마사지기.
6: 네.
5: 예, 다리 마사지기에 더해서 운동화 교환권까지 준비했습니다.
6: 와, 운동화 신고 운동하고 마사지기로 근육 뭉친 거 풀어주고 하루가 아주 개운하겠습니다.
5: 네. 어이구, 다리 마사지기. 예, 저희 사진을 보는데 어머, 또 광고 모델이 우리 경석이 형님이시네.
6: 네. 아유, 좋습니다.
5: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행운 선물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느낌 가는 대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을 해서 단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6: 행운 숫자를 맞히시고 저희가 드리는 전화까지 받으시면 선물 확정이에요. 보내신 숫자를 3초 안에 답하시면 다리 마사지기 더하기 운동화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5: 네,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6: 그리고 오늘은 빵발에 한 번 더 울릴게요. 매달 이맘쯤 나오는, 이맘때쯤 나오는 특별한 선물 아시잖아요. 월간 여성시대 5월호가 나왔거든요.
5: 네. 자, 5월호에 거표지는 꽃집입니다, 꽃집.
6: 네.
5: 예. 꽃집 가정의 달 이제 카네이션 살 일 많잖아요. 월간 여성시대 5월호 표지도 예쁜 꽃집으로. 예, 이 안에 이제 꽃들이 어떤 꽃들인가요? 여기 카네이션도 보이고.
6: 어디 봐요.
5: 예.
6: 카네이션 있고 카네 다 카네이션이에요.
5: 다 카네이션이에요?
6: 작은 카네이션, 큰 카네이션. 네. 카네이션 종류가 아주 다양하군요. 그렇구나. 아니 카네이션 색깔도 아주 다양해졌더라고요.
5: 그렇구나.
6: 핑크도 있고 핑크 끝에 빨간도 있고 빨강이 있고 노랑 끝에 또 빨강이 있는 하여튼 각가지 카네이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또

0: 또 체리 핑크색도 있어요. 진한 핑크.
1: 아 그래요. 자 책자 안쪽을 보면 꽃을 보고 모여든 곤충 이야기가 또 실려져 있거든요. 여성 살롱에서 얘기 나눴던 김태우 박사님의 글과 사진을 특집으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2: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향기로운 글과 사진도 책자 가득 담았으니까요. 오늘 잊지 마시고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으로 가셔서 월간 여성시대 5월호 무료로 챙겨봐 주세요.
1: IBK 기업은행이 주변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놀러 오셔서 구경 꼭 하고 가세요.
2: 네.
1: 아, 자 오늘의 첫 사연. 아직 문자가 도착을 했지만 저희 앞으로는 컴퓨터에 뜬 게 없기 때문에 사연으로 곧바로 배달 가겠습니다.
2: 네.
1: 서울시 중구에서 박영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 너무너무 저도 실감이 나는 그런 사연입니다.
2: 어떤 사연이길래.
1: 내가 엄마의 치매 사실을 알고 처음 든 감정은 분노였다. 엄마의 전기밥솥에는 밥이 썩어가고 있었다. 쉬다 못해 썩어 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 밥통 속에 밥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페도의 고모였다.
2: 야야, 너가 엄마가 이상하야. 밥통에 밥이 썩는데도 몰라야.
1: 엄마는 후각뿐 아니라 일에 두서도 잃어갔다. 그때 알았다. 우리가 무심코 순서에 따라 하는 요리나 청소 같은 그 당연한 일이 사실은 고도의 뇌의 작용이라는 것을. 엄마는 평생 해오신 밥을 못하게 되었고 삼겹살을 구워주겠다며 삼겹살만 사오고 뒤늦게 상추랑 고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다시 또 시장을 보러 가곤 했다. 엄마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다니 나는 화가 났다. 당연했던 엄마의 밥을 먹을 수 없게 된 그때부터 인생이 쓸쓸해졌다. 대체재로 작은 언니 집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고 큰 올케 음식에서 엄마의 맛을 발견하고 안도했을 때도 그때부터였다. 엄마 밥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길을 잃는 것 같았고 나도 덩달아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밥은커녕 엄마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 우리 집에 잠시 와 계셨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엄마는 방금 전에 한 일은 모르지만 오래전 한 일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김장을 같이 했는데 배추 절이는 폼이 딱 예전 엄마 그대로였다. 몇십 년 몸에 밴 솜씨는 어디 가지 않고 남아있었고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배추의 맛은 엄마만이 낼 수 있는 것이었다. 제주에 와서 엄마 맛을 느낀 적이 있다. 서귀포 보목 해안에 있는 해녀의 집에서 맛본 자리젓이 그랬다. 익숙한 냄새, 생선 삭은 콤콤한 엄마 젓갈 냄새를 엉뚱한 곳에서 발견한 느낌이라니. 냉장고가 없던 시절 모든 것은 소금에 절여졌다. 진도 섬마을에는 생선이 흔했고 멸치며 작은 조기인 황석어, 온갖 작은 생선의 집합인 잡젓 등등은 소금에 푹 절인 것이었다. 반찬 없을 때 조금 꺼내 숟가락으로 콩콩 찢어 가진 양념을 해먹으면 짭짤하고 콩콩한 그 맛은 죽은 입맛도 돌아오게 했다. 열무김치를 담글 때는 젓갈을 퍼와 절구통에 넣고 찬밥과 마늘, 풋고추 등을 같이 찌어 절인 열무를 비벼내면서 손으로 집어 그 자리에서 맛보았다. 마음이 꽉 차는 맛이었다. 김장철에는 큰 소태, 양동이로 가득 젓갈을 퍼와 달이면 냄새가 진동하고 비로소 김장철임을 알게 된다. 붉으스름한 고추 색깔이 도는 것은 우리 집 김치가 아니다. 젓갈이 잔뜩 들어가 잡젓의 색을 띠며 삭은 젓갈 냄새를 푹푹 풍겨야 우리 집 김치다. 엄마는 생선뿐 아니라 온갖 것을 소금에 절였다. 겨울에는 무에 소금물을 부어 놓았다가 익으면 고구마 먹을 때 목 막히지 말라고 같이 내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동치미인데 소금에 절인 단순한 무맛이었다. 가을에는 고추대에 달린 끈물 고추를 따서 작은 생선과 고추를 섞어 소금에 절였다. 양동이 모양의 제법 큰 옹기에 가득 담고 위에는 볏짚을 넣고 커다란 돌로 눌러놓았다. 잘 익어 노란 빛을 띠는 고추와 잿빛의 젓갈을 같이 퍼와 빨간 고춧가루와 귀한 참깨를 솔솔 뿌려 먹으면 당연한 엄마 맛이었는데 그 당연한 맛을 이제는 찾을 길이 없다. 엄마는 봄엔 마늘종을 쭉쭉 뽑아다 소금에 절여 노랗게 익으면 알맞게 썰어서 양념해 먹었다. 봄에는 쪽파가 늙으면서 머리 부분만 커지는데 늙은 쪽파도 소금에 절여두었다가 여름에 노랗게 익었을 때 꺼내 먹으면 참으로 맛났다. 엄마는 생선 말리기도 좋아했다. 그중에서도 꾸덕꾸덕 말린 명태에 간장이랑 기름 같은 간단한 양념만 넣고 졸여주시는데 양손에 들고 뜯어먹으면 요즘 코다리 조림 맛에는 비할 수 없다. 감태무침도 맛났다. 감태에 특별한 것을 넣은 것도 아닌데 서울에 있다가 집에 가서 그 반찬을 보면 비로소 집에 온 안도감이 들었다. 명절이 오면 콩나물을 집에서 길렀다. 콩을 불려 옹기둥이에 넣고 짚을 덮고 매일 물을 주었다. 명절 무렵에 알맞게 자라면 콩나물을 뽑아 씻어서 소금만 넣고 물을 자박하게 부어 삶아 시원한 콩나물국으로 먹었다. 엄마는 우리가 오랜만에 가면 닭을 삶았다. 대단한 삼계탕이 아닌 그저 닭만 삶아 주었는데 나는 지금도 기력이 없으면 그렇게 해먹는다. 아이고 어쩌자고 계속 생각이 날까. 겨울 팥죽도 있다. 쌀로 새알을 빚어 넣어도 맛있고 팥칼국수도 잘하셨다. 도마에 밀가루 반죽을 펴서 썰고 서로 들러붙지 말라고 밀가루 솔솔 뿌렸다가 국수를 탈탈 털어 팥물이 설설 끓는 가마솥에 끓여 소금간을 해주었다. 따뜻할 때도 맛있지만 식어 불어 엉겨부터 하나가 된 것을 숟가락으로 파먹어도 그 차디찬 맛은 어디에도 없는 맛이었다. 우리 엄마는 보리가루로 만드는 가래밥도 잘했다. 여름에 보리 농사가 끝나고 한가로워지면 보리가루에 인공 감미료를 조금 넣고 소다로 반죽을 부풀려 솥에 찌는데 보리 카스테라라고나 할까? 모내기 철에는 올망졸망한 작은 감자를 깡다리, 황석어와 같이 졸였다. 엄마는 갑오징어나 간재미에 막걸리 식초를 넣어 고추장과 빠락빠락 주물러 무치는데 그때는 무를 넣어 같이 무쳐주셨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엄마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거나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어디에도 없는 엄마 밥을 찾는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만 7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엄마 맛에 대한 기억. 세상에 좋은 선물도 많지만 다 필요 없다. 다른 것 말고 엄마 밥을 내놓으라고. 엄마가 살아나서 엄마 반찬을 해놓으라고. 허기짐을 달랠 엄마의 그 당연한 맛을 내놓으라고 나는 울고 있다.
2: 아유, 이런 사연이기에 우리 희은 누님이 네. 너무나 공감된다는 말씀을 엄마 해주셨구나.
1: 엄마 밥. 엄마가 해주던 그 독특한 손맛이 있어요.
2: 네. 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1: 아, 그렇죠. 어려서부터 해주셨던 온갖 간식들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이분은 훨씬 더 풍요로웠네. 이 서울 엄마하고 예. 진도에 사시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다르다.
2: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던 거 같아요.
1: 정말 좋으셨어. 냉장고 없던 그 시절에 모든 걸 그냥 소금에 절이시면서 그 저장 음식을 만드신 거죠. 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제 그것을 또 양념을 보태서 맛있게 아유 젓갈 그 삭힌 젓갈 끓이는 냄새 온 동네 까뜩이죠.
2: 근데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주신 내용 하나하나가 네. 실은 그 요리의 레시피들이에요.
1: 아 맞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다 드시고 자란 우리 박영희님은 아마 지금 이런 음식을 또 하나씩 다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1: 해보세요. 네,
2: 이런 솜씨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깨 너머로
1: 잡숴보셨기 때문에 하실 줄도 알 것 같아.
2: 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 김태리 나오는 영화인데 엄마가 해주는 그 솜씨를 다 기억했다가 본인이

0: 직접 하나씩
1: 리틀 포레스트
0: 그 영화
1: 맞아
0: 마치 그것처럼
1: 그게 아 그래 이 열무김치 이거는 정말 젓갈을 퍼와서 절구통에 넣고 찬밥 마늘 풋고추 등을 같이 찧어서 절인 열무를 비벼내면서 그러니까 빨간 건 우리 집 김치가 아니다 어떤 김치는
0: 네.
1: 아주 소금에 절인 단순한 맛으로 이렇게
0: 진짜 솜씨 좋으셨다.
1: 그래, 엄마 밥 내놓으라고. 엄마가 해준 밥 내놓으라고.
0: 이런 사연 들으시면서 각자 어머님들의 우리 엄마가 잘해줬던 맞아. 반찬, 음식 생각 많이 나실
1: 있죠,
0: 것 같은데.
1: 있죠.
0: 이동구님이요. 사연 들으니 우리 엄마 표 깻잎김치 그 장아찌가 너무 생각나네요. 배워야지 하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가을쯤 잘 삭힌 깻잎을 오남매에게 주고 지인들에게도 나눠주시곤 하셨던 엄마표 반찬들 그 당연했던 맛이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1: 아, 그렇죠. 저는 우리 엄마의 김장김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0: 아 생각나세요?
1: 네.
0: 김장김치
1: 아주 슴슴하면서 맨입에도 한 보자기 한 보식이 먹을 만큼 진짜 나는 그래서 뭐 샐러드나 과일 샐러드, 뭐 채소 샐러드 별로 부럽지 않아요. 이 김치만 퍼먹어도 진짜 속이 시원하면서 거기에 온갖 게 다 들어있잖아요. 더더군다나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4306님 비번이어서 알바 중입니다. 엊그제 어버이날 장모님께 아무것도 못해드린 게 계속 마음에 안 좋네요. 그래도 반찬에 이것저것 챙겨주신 장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0: 이야 네, 이런 마음이라도 꼭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꼭 어버이날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1: 네.
0: 네. 그리고 김희숙님께서요, 엄마가 해주는 밥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네요 하시며 김범수의 집밥 신청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희숙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어버이날인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카네이션 들고 가는 분들 거리에서 많이 만났습니까? 동네 꽃집에는 카네이션이 많이 나와 있던가요? 꽃집 하시는 당당이님들 말씀을 들으니 예년만 못했는데 일단 꽃값이 너무 올라서 소비자들 부담이 컸을 거라고들 하시네요. 중동전쟁 때문에 꽃 키우는 난방비 올랐지 석유 끓여 나오는 그 부산물로 만드는 포장재, 비닐, 비료도 값이 올랐지 그러니 한 다발 살 사람이 세 송이 사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또 일정 맞추시기도 쉽지 않으셨죠? 부모님과 형제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고 또 어린 조카들과 손주들은 더 바쁘니까 모이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비용을 어떻게 나누지? 선물은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고 뭐 중간에 작은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텐데 결과만 남은 SNS 세상은 화려하고 다복하고 화목하기만 했습니다. 당당이님들도 지인들이 올린 사진 많이 보셨죠? 저절로 뜨는 SNS 프로필 사진에 예쁜 꽃과 카드, 선물, 용돈 봉투, 현수막까지 만들어 단 집도 있고 아주 푸짐한 식탁 사진, 활짝 웃는 가족 사진. 구경은 잘했는데 그런 거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다 든다고들 하세요. 어머, 다른 집은 이렇게 보냈네. 이야, 이 친구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참 좋다. 싶은 마음 하나. 아, 이 집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다정한 거야. 우리 애들은 표현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서운한 마음도 살짝. 또 당당이님들은 우리 부모님 정말 애쓰셨어. 우리 아이들 잘 자랐어 하고 우리 집만 보라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지혜도 일러주셨습니다. 혹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다스려도 외로우신가요? 5월이라 어쩌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번에 공공기관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사회적 고립 대응 지원제도 평가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은 높아졌지만 사회적 관계망은 매우 취약해서 물질과 인간 관계망 사이에 불균형 성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독사와 뭐 은둔 같은 극단적인 고립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개인과 이웃 차원에서, 친지와 친구 차원에서 우리가 할 일도 있죠. 안부 물어주기, 개인 사정을 아는 만큼 내 자랑은 수위를 조절해서 하기, 5월은 가족의 달이기에 내가 복이 많기에 가족 너머의 내 사람들 마음을 더 챙겨야 하는 달인가 합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우리 희은 누님의 그대가 있음에 듣고 왔습니다.
1: 사실 마음 기댈 언덕, 기댈 언덕 같은 사람,
0: 네,
1: 그저 한두 분 있으면 세상 살만해요.
0: 그렇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1: 기댈 수 있는, 무조건 그렇지. 기대거나 또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사이, 그런 사이만 있으면
0: 힘이 날 수 있죠.
1: 힘이 나죠. 가족 안에 있든 뭐 우리 부모님이든 또 형제 중에 누구든 간에.
0: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돼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좋죠. 네.
0: 그러니까 실은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힘든 얘기 잘 들어주고.
1: 그렇죠. 이 얘기 가만히 들어주고. 예. 맞아.
0: 꼭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기보단
1: 예.
0: 힘들 때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1: 근데 남자들은 꼭 해결을 해주려고 그래요.
0: 아우.
1: 해결책.
0: 예.
1: 여자들은 사실 그래. 그랬겠구나. 아유 정말 속상해. 어떡하니. 그 사람 나쁘다 야. 막 이러는데 남자들은 꼭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래.
0: 왜냐면 그냥 아우 그랬겠구나 저랬겠구나 하면 이게 뭔가 좀 찜찜해요.
1: 찜찜해. 미진해요?
0: 뭔가 좀 네,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 그게 아닌데 네,
0: 그럼에도 이야기만 잘 들어주는 것으로
1: 그걸로 충분하죠. 마음만 알아주는 걸로도 충분해요.
0: 공구이사님
1: 아, 네.
0: 이번 어버이날 온 가족이 함께한 시간을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1: 그게 제일 좋지.
0: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완전체로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네 맞아.
0: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해드리는 거 이게 제일 소중할 것 같습니다.
1: 아기들이 이제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0: 우리 집이 네. 그래가지고
1: 아유, 글쎄
0: 조금
1: 참 섭섭하시지. 사실
0: 죄송스럽죠.
1: 사람 꽃이 최고거든. 아기들 보는 맛인데
0: 네.
1: 백나라님 5살 아들의 소풍을 맞이해서 도시락 싸고 이제야 라디오 틀었네요. 아들이 요리 똥손 엄마의 도시락을 맛보더니 조금 맛이 없네 라고 합니다. 크크 어버이날 효도하겠습니다 했던 아들 빈말이라도 맛있다고 해주지 참 응? 이제 출근 준비하며 라디오에 집중해야겠어요.
0: 다섯 살 아들인데
1: 근데 이 맛에 대해서는 이게 친정엄마가 하는 식당이라도 맛없으면 안 간다잖아.
0: 이야.
1: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맛에 대해서는 참 좀 그래요.
0: 확실한 기준이 있나 봐요. 오히려 멀리 보는 거지 우리 다섯 살 아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맛있으면 엄마 이제 됐어. 정말 맛있다.
1: 좀 개발하셔야 되겠다.
0: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1: 소고기 가른 걸 사갖고 불고기 양념을 좀 해서 듬뿍 싸셔야겠다.
0: 아, 우리 다섯 살에도 귀엽네.
1: 네.
0: 자, 그리고 8353님. 작년부터 아이들에게 꽃 한 송이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말을 안 하니 덜렁 현금만 주는 게 좀 허전했어요. 표현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주일간은 꽃 보면서 행복할 듯해요. 얘들아, 엄마도 꽃 좋아해. 네. 이 말씀 맞아요. 표현도 가르쳐야겠다.
1: 그렇죠. 맞아요. 가르쳐야 되고 해버릇해야 돼요.
0: 마냥 기다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1: 아유, 우린 괜찮아. 괜찮다. 너희들이 잘 살고 건강하면 돼. 이거 아니에요.
0: 네.
1: 그렇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진짜 괜찮은
0: 우리 엄마 괜찮아.
1: 우리 엄마 괜찮댔어.
0: 그럴 수 있거든
1: 그러니까.
0: 정말. 그러니까 표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좋아해.
1: 그러게.
0: 나 이거 받고 싶어.
1: 그러게. 그러게.
0: 예. 그런가 하면 처음 문자 주셨어요. 새싹 문자 6512님. 전화기 개통 후에 여성시대에 첫 문자 보냅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가만 있으면 네. 그간은 그럼 삐삐를 쓰셨단 말씀이신가. 전화기 개통을 하셨다. 새로운 걸로. 새 전화로
1: 지금
0: 바꾸셨다.
1: 지금 처음으로 얘기했지. 보내시니까.
0: 예.
1: 새 전화로. 아우 멋지다. 네.
0: 아니 전화기
1: 삐삐 같은 얘기하고 있어 진짜.
0: 개통이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들어.
1: 아 그쵸 맞아.
0: 예예. 예.
1: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시절의 얘기야. 전화기 개통됐어.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박미연님이십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한 따스한 햇살 내리쬐는 봄이 스치는가 싶더니 스멀스멀 더위가 느껴지는 요즘이다. 겨우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본 것 같은데 이제 겨우 봄옷을 꺼냈는데 큰맘 먹고 신상 봄 잠바를 샀는데 어느새 다음을 기약하며 봄날이 가려한다. 그리고 성큼 코앞까지 다가온 길고 긴 여름.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 아유 만만치 않을 테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야. 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야지. 여름하면 추억이 있잖은가. 1994년 그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다.
1: 아, 그해 기억납니다.
0: 그래요?
1: 네.
0: 94년의 여름?
1: 네.
0: 아, 더워. 내 인생에 열대야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극심한 열대야에 선풍기를 밤새 틀어도 자다 보면 땀에 흥건했다. 아, 너무 더워. 선풍기 또 꺼졌네. 계속해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숨이 막힐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던 때라 최대한 타이머를 오래 해놓고 잤지만 선풍기가 멈추면 온 식구들이 잠을 설쳤다. 어? 게다가 정전까지. 여름밤의 정전은 지독하게 괴로웠다. 결국 식구들은 돌아가며 수도가로 달려가 세수에 등목에 샤워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열대야를 이겨내야 했다. 그러다 찾아온 아침은 여전히 무시무시하게 무더웠다. 고2였다. 당시 교실에 에어컨이 어디 있었겠는가. 천장에 달린 선풍기에 의지해 바람이 비껴가는 자리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학창시절의 그해 여름은 학교에서도 지독하게 더웠다.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꽉 들어찬 교실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1: 야, 도저히 못 참겠다, 야.
0: 쉬는 시간마다 수도가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더위를 달래며 수돗물로 장난을 쳤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선생님들에게 물이 튀어 혼쭐이 나기도 했지만 은근히 선생님들도 자꾸만 수도가로만 지나다니셨다. 그건 그해 여름의 지독한 더위 때문 아니었을까. 쉬는 시간 10분 동안 요새로 표현하자면 워터파크급 물놀이도 가능했다.
1: 야! 내 공격 받아라!
0: 이거 하나 받아라! 하하호호! 하하호호 깔깔거렸던 쉬는 시간이 왜 그렇게도 빨리 끝이 났는지. 그래도 다음 쉬는 시간을 기약하며 우리는 교실로 향했다. 그 짧은 쉬는 시간이지만 이렇게도 시원하게 놀아야 우리는 다시금 찜통 교실에서 열공 모드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1: 아, 덥다.
0: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1: 야, 공부가 안 돼.
0: 아우, 공부가 뭐야. 물론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으나 더위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1: 너희는 더운데 잠이 오니?
0: 아, 이런, 내가 또 언제 졸았지?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시선이 그 무더위를 이겨내면서까지 졸고 있는 친구들에게로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종이 울렸다.
1: 야, 끝났다!
0: 아,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 끝난 것이다.
1: 뭐가 끝나? 야자는 안 하냐?
0: 그렇다. 하루가 쉽게 끝나지 않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고등학생의 삶이었다. 그래도 청소는 해야 했다. 우리는 열심히 청소했다. 물걸레와 대걸레를 빨기 위한 수도가의 행렬이 장렬했던 그해 여름. 청소를 핑계로 우리는 긴 여름 하루와 마지막 사투를 벌였다.
1: 내 공격을 받아라!
0: 아! 기습 공격을 하다니! 복수할 테다! 청소를 하자는 것인지 물을 뒤집어 쓰자는 것인지 모를 그 여름의 청소 시간은 이제야 말하지만 과장을 조금 보태 바다로 떠났던 피서가 이보다 더 시원했을까?
1: 또야? 도대체 너희는 걸레는 안 빨고 물놀이만 하고 있냐?
0: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해 여름이 워낙 더웠던 터라.
1: 에이, 다치지만 마라, 응?
0: 담임 선생님은 눈 감아주셨다. 점심 도시락과 마찬가지로 김치 반찬이 주를 이뤘던 저녁 도시락을 먹고도 항상 허기졌던 우리는 또다시 열공 모드에 돌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매점으로 향했다. 더워도 당연히 과자는 먹어야 했더랬다. 아끼고 아꼈던 용돈은 쉽게 매점으로 흘러갔다. 어쩔 수가 없었다. 더운 날 공부하려면 입이라도 행복해야 했다. 해가 졌다고 더위가 물러날 턱이 없던 그해 여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1: 아, 도저히 못 참겠다.
0: 한 친구가 들고 간 건 노란색 양은으로 된 주전자였다. 교실 뒤 사물함 한켠에 물컵들과 함께 있던 우리의 물주전자.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돼 그해 여름 야간 자율학습 시간 동안 선생님 몰래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발을 담그는 일은
1: 야.
0: 어이구, 과감했던 반 친구들 사이에서 릴레이 개주라도 하듯 계속되었다. 이후로 우리 반 그 누구도 그 주전자 물을 마시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주전자는 얼마 후 엉뚱하게 사용되고 말았다.
1: 야, 주전자가 없어졌다.
0: 어느 날 우리의 여름밤을 시원하게 해주던 주전자가 사라졌다. 다른 여학생 반 교실을 다 찾아봐도 없었다.
1: 이상하다. 우리가 발 담근 거라 그걸로 물 떠다 마시면 안 되는데.
0: 그렇게 주전자 분실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으려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남학생 교실에 선생님 심부름을 다녀오고 난 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남학생 몇 명이 배가 고파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러 작전을 짰는데 냄비 역할을 할 물건을 찾으러 이 교실 저 교실을 탐색하다가 우리 교실까지 와서는 우리의 그 크고 튼실한 주전자를 보고 아주 대만족하여 가져간 것이었다. 우리가 돌아가며 발을 담궜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밀을 만들어야 했다. 아무튼 이후 우리는 무사히 우리의 주전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1994년 그해 여름은 왜 그렇게나 더웠던지. 그렇지만 그 기절 초풍할 더위 때문에 나만의 스펙타클한 추억도 가지게 된 것 같다. 이제 또 한 번의 여름을 맞이하려 한다. 제 아무리 더위 군단이 몰려온데도 벌써부터 긴장하지 말아야겠다. 여름에만 가질 수 있는 멋진 추억거리가 있지 않은가. 올 여름엔 어떤 추억이 남을까. 부디 기분 좋은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야,
1: 야, 진짜.
0: 이 반전은 뭐예요? 웬 주전자에 발을 담그고 말이야.
1: 아유, 얼마나 더우면 나름대로 주전자가 좀 큰 거였나 보다.
0: 큰 주전자였으니까 그랬나 보죠.
1: 얼마나 더우면 그랬겠어.
0: 아, 하긴 저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에어컨이 없으니까.
1: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
0: 남학생 교실은 아예 그 창틀에서 창문을 다 뗐어요.
1: 아, 바람이라도 시원하게 들어오라고.
0: 네네. 교실 창을 그냥 다 뜯어갖고 한쪽에 보관하고 우리는 그냥 통으로 지냈어.
1: 아, 정말.
0: 예.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너나 할 것 없이 화장실로 가서 호스에다가 그 변기 쪽 문 네. 잠그고 네. 거기다 호스를 넘겨줘요. 그럼 거기서 그냥 그물로 그냥 또 그냥 또 샤워하고 체육복 입고 들어오고.
1: 아유, 그렇지. 네,
0: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아우. 더웠죠, 더웠죠. 그 여름.
1: 다행히 뭐 어쨌든 라면을 끓여서 먹었다니 다행이지.
0: 아니 뭐 깨끗하게 씻으면요.
1: 깨끗하게 씻으면요. 아무런 뭐 어때. 그런데
0: 모르고 먹으면 또 상관없지 뭐.
1: 그렇죠. 알고는 못 먹지만 예. 모르고 먹으면 괜찮아요.
0: 네.
1: 네. 0535님, 94년 8월 4일. 출산하고도 선풍기 판매하는 데가 없어서 겨우 한 대 남은 선풍기 애누리 없이 구매했었는데 작년에 고장나서 버리는데 참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때 태어난 딸아이가 33살이 됐네요.
0: 야,
1: 33년을 쓰셨어?
0: 선풍기.
1: 그러네.
0: 와, 오래 잘 쓰셨다.
1: 아유, 그러네. 32년. 와, 잘 쓰셨다. 진짜. 전 기억이 나요. 그때 떠나 살다가 이사 왔을 때거든요.
0: 예,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1: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에어컨이 있어. 선풍기가 있어.
0: 오.
1: 야, 진짜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0: 예.
1: 예. 그냥 퍼서 바가지로 퍼서 씻었던 와. 기억이 나는데.
0: 야, 94년에 여름이 어마어마하긴 했나 봐요.
1: 아니, 기억에 남아요. 정말 기억에 남아. 이게 기록이었거든.
0: 그래, 저는 중3 예. 때쯤인 것 같은데 4569님도요. 1994년 7월 16일에 태어난 우리 딸도 한 달 내내 울어서 힘들었던 기억납니다. 8월 말이 돼 시원해지니 울음이 그쳤던. 와, 정말 잊지 못할 여름이었습니다.
1: 네, 못 잊을 여름이었어요, 정말.
0: 그랬구나. 올 여름은 그렇게 덥지 않지.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Well, well,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0: 궁금하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4: TV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5: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VX.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서머네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서머네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와, 오늘 첫 사연 박영희님 홈스토랑 꾸러미 드리고요. 박미연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두 분께 다 종합 선물 세트가 가게 됩니다.
1: 네. 자, 2289님이요. 저보다 3살 어린 남편. 성격은 누구에게도 숙이지 않는 강한 남자랍니다. 어제 늦둥이 아들 얘기하다가 충돌해서 오늘까지 냉전입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우리 저 어린 남편 우쭈쭈 우쭈쭈 그래도 어떡해. 네, 어른이 참아야지.
2: 어른이 참아야지.
1: 아. 잠시 후 3, 4부에 백인에게 묻습니다 해서 부부 얘기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화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3, 네. 4부도 함께해 주시고요.
2: 네.
1: 자, 뉴스 후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0: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은 늘 태화루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화루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화루.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10시 10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요구사항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현지 시간 10일 이란이 여러 페이지 분량의 공식 답변서에서 대신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면서도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하면 국외로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한다는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가 7,700선에서 출발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277.31포인트 3.70% 오른 7,775.31로 출발해 3분 만에 7,816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개인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1천억 원, 기관은 4천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3% 오른 1,212.88로 거래를 시작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5.7원 내린 1,466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핵심 검사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 측은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공주지청장을 지낸 김모 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이었던 최 부장검사와 부부장을 지낸 김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의 실무를 담당한 핵심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은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보도에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정부 방안은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자녀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로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막다가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등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서 최고 10mm,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최고 20mm,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최고 50m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몇 년 전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하지만 이름이 무색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약한 처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화재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던 배터리 공장의 사업주가 대표적이죠. 1심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4년으로 크게 낮춰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섬입니다.
5: 저 여성시대한테 박수 받을 일 있어요.
7: 아유, 저희가 박수만 치게요. 선물도 보내드려야지. 오늘 사섬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8: 나는 한의원에 가는 시간이 11시였습니다. 며칠 전 11시 출발해서 갔더니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오후에 다시 갔습니다. 왜 내가 11시 가냐고요? 여성시대를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8시 출발해서 한의원 실장님께 9시에서 11시까지만이라도 여성시대 나오는 방송 채널로 돌려주시면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실장님이 감사하게도 여성시대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내가 다니는 한의원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성시대를 들려주게 되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실장님.

슬픈 표정 지을 땐 그 마음

0: 네, 오분미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듣고 네. 왔습니다.
1: 와,
0: 이 한의원에 가시는 시간이 늘 11시. 왜냐? 여성시대 듣고 가시려고.
1: 네.
0: 근데 이제는 아예 일찍 가셔서 여성시대 틀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1: 그랬더니 이현숙 님이 우리 병원은 안 틀어주는데 그 실장님 너무 좋으시네요.
0: 어디에 그러셨네. 저희가 한번 직접 한번 통화를 좀 해볼까요? 거기 어디 병원인지.
1: 자, 네. 음성을 남겨주신 오분미 님께는 입맛 또는 간장 액젓에 여성시대표 쌀 얹어서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유, 좋다. 자, 지난주가 이번주 같고 어제가 오늘 같아도 열린사삼 음성편지는 매일매일 남기실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뭐하고 계신지, 누구랑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이번주에 제일 가기 싫은 약속, 미루고 싶은 업무, 아니면 반대로 벌써부터 기대되는 일정이 있다면 열린사삼에 편하게 얘기 남겨주세요. 전화 끊기 전에 성함과 연락처 꼭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열린사삼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이에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이님들의 문자와 미니 참여로 굴러가는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유니베라, 청혼아이스, 데이팩, 쉐보레, 안터지는 맥스부탄,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쾌라민큐,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와 함께합니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6: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7: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6: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여성시대에 털어놓는 겁니다. 경험과 지성을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프로 참견러 여성시대 당당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 질문, 의견 모두 실시간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7: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좋은 선물이란 뭘까 당당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현금이 많았어요. 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최고의 선물이다. 근데 그렇게 현금 선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선물을 하면 썩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진짜 원하는 걸 잘 몰라서 그렇다 하는 답이 많았습니다.
6: 네 맞습니다. 그럴 바에 그냥 현금을 하겠다라는 네. 결론이었는데 가족이라도 해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서로 취향이나 또 필요한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간편한 현금 선호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현금 선물도 추억이 될 수 있게 계좌이체로 그냥 틱 보내는 것보다는 만나서 밥도 먹고 이벤트도 곁들여서 또 거기에 손편지도 곁들여서 실속과 정성을 모두 챙기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7: 그래서 일중 씨는 이번 어버이날 선물은 뭘로 하셨을까?
6: 손편지만 못했고 그냥 만나서 식사 같이
7: 좋다.
6: 하고
7: 예.
6: 현금을 드렸다.
7: 그 대전까지 가셨다니까.
6: 네, 이게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없네.
7: 그런 맛도 없어.
6: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됩니다.
7: 그래요. 네. 표현도 가르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6: 호되게 한번 제가 붙이겠습니다. 예, 오늘 저 얘기 들었으니까 표현하기 가르쳐야 되겠어요.
7: 생일이나 기념일에 받고 싶은 선물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인가요?
6: 저 아내한테 그래도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7: 아내한테?
6: 예. 근데 아내가 이제 택도 없다는 얘기를
7: 택도 없는 선물을 원하니까 그렇지. 오픈카 뭐 이런 거.
6: 아, 그러니까 저도 농담으로 그냥 생일 선물로 갖고 싶다. 뭐 이렇게 말만 하는 거지.
7: 난 참
6: 뭐.
7: 며칠 전에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가
6: 예.
7: 그 뭐야 오토바이 멋있는 거 있잖아 할리 데이비스.
6: 어머 이렇게 벌 서면서 타는 거야? 어, 막 이렇게
7: 손 이렇게 만세하듯이 네. 하고 하는.
6: 야 거. 멋지시다.
7: 아니 그거를 내가 못 해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6: 네.
7: 그게 제 대답이야. 말이야? 그러면서.
6: 아니야, 안 돼. 저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7: 그렇지.
6: 예. 네.
7: 같은 남자끼리도 권하지는 않는다고.
6: 아니 그러니까 물론
7: 78세에 무슨 할리 데이비스냐.
6: 아니, 멋지긴 하죠. 멋지긴 한데.
7: 아 글쎄 그건 로망으로 접어둘 네. 일이지. 아니 그래서 뭐 자.
6: 아니 그러면
7: 아니 이 사람 옛날에 내가 예. 들은 아, 얘기가 있어.
6: 네네.
7: 오토바이 친구 거 타다가
6: 예.
7: 미국서 나무에 그냥 받고
6: 어머나.
7: 오토바이 다 나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6: 그러면 절대 안 되지.
7: 그게 포비아로 남질 않나 보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하면 그게 공포로 남아가지고
6: 공포.
7: 다시는 그런 꿈도 못 꿔. 나는 안 꿔 꿈을.
6: 저는 오토바이 뒤에 타봤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예 저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오토바이는.
7: 저는 오토바이 뒤에 타봤어요.
6: 오!
7: 남자의 오토바이 뒤에.
6: 어머나.
7: 어머나.
6: 누구였어요? 언제?
7: 우리 옛날엔 청평에서
6: 그럼 이렇게 허리
7: 공개 방송 임해 공개 방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강변

0: 공개 방송을 했거든.
1: 예, 강변에서.
0: 강변에서 예. 청평 그 호반에서.
1: 어,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쉐그린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1: 예.
0: 동물농장을 부른 쉐그린 선배.
1: 아.
0: 근데 저는 밤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1: 표현이 밤 일. 네,
0: 밤 일
1: 네.
0: 가야지. 우리는 어떤 또. 경우에도 어쨌든 초저녁에 끝내고는 명동에 가서 기타 치고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1: 예.
0: 그러니까 여기 타고 가자. 그런데 자기는 헬멧도 쓰고 뭐 다 했지. 나는 그냥 내가 깍두기로 의도 타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 청평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데 아스팔트가 뭐요 그때.
1: 아우.
0: 야 모래가루가 제 얼굴에 들어박히는데.
1: 서글서글하니까 그냥.
0: 아 그러니까
1: 서걱서걱.
0: 입도 서걱서걱하고 아유. 얼굴도 장난 아니었던 그런 기억.
1: 예. 그러니까 절대 오토바이 안 된다고 합니다.
0: 안 됩니다.
1: 선생님.
0: 타는 것도 안 되고.
1: 예.
0: 네.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가족 앞에서는 진짜 내가 뭘 갖고 싶은지 이거 제대로 말 못할 경우가 많아요. 이거 꼭 말해야 아나? 어? 좀 알아서 챙겨주든가. 어?
1: 알아서 챙겨줘야지. 아 이러면 잘 안 돼.
0: 이거 안 돼.
1: 네네.
0: 이게 절대 안 통해요.
1: 네.
0: 네. 표현을 해도 가족끼리는 뭐 길 가다 주웠어. 이런 얘기 이거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1: 이게 워낙에 매일 보는 사이니까 편해서 또 가족끼리 뭘 그런 걸 챙겨 이러면서 소홀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 그런 서운함을 담은 편지도 한 통 와 있습니다.
0: 우리 그래요?
1: 당당이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을 네.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은요 나도 입고 싶어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 당당이입니다. 사실 저는 가슴 한구석에 못 다핀 꽃 같은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한 게 바로 그거죠. 어제는 아들이 갑자기 묻더라고요.
1: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은 어디 있어? 저번 주에 친구 집에 갔더니 거실에 크게 걸려있던데.
0: 순간 당황해서 저기 베란다에 있어. 나중에 짐 정리할 때 나오면 보여줄게.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돌아서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실 여자라면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저 역시 세월은 흘렀지만 하얀 드레스를 입는 꿈을 여전히 꾸곤 해요. 저희 부부는 친구 소개로 만나 5년 연애 끝에 상견례까지 마친 사이였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아버님께서 큰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시게 됐고 경황이 없던 찰나 저희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됐죠. 아버님 간호가 우선이라 결혼식은 미루고 혼인신고부터 한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이 태어나고 아버님 건강도 회복되실 즈음 이번에는 또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 이야기는 또다시 뒤로 밀렸고 아이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오늘까지 오게 됐네요. 잊고 살 줄 알았는데 가끔 TV에서 결혼식 장면이 나오면 어머 저 드레스 너무 예쁘다. 여보 저 예식장 진짜 멋지지 않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남편은?
1: 이쁘네.
0: 대충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자기 할 일만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서운해요. 더 늙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은데 우리 웨딩 사진이라도 찍을까? 슬쩍 던져봐도 남편은 늘 똑같아요.
1: 아휴,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찍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정 찍고 싶으면 우리 아들이랑 가족 사진이나 찍자.
0: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에 대한 로망을 남편은 왜 이렇게 몰라줄까요? 제가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걸까요? 진짜로 더 나이 들면 드레스 입을 용기조차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마음 몰라주는 남편이 밉기까지 합니다.
1: 어허.
0: 이거는 남자라서 몰라요.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
1: 그럴까요?
0: 알 수가 없죠. 네.
1: 고생한 기억은 있어요. 웨딩 촬영하면서. 워낙에 그 주인공은 이제 신부 쪽이 많이 되다 보니까.
0: 아하.
1: 신랑은 항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 이제 신랑님 오실게요. 자 좀 웃으세요. 자 신랑분 좀 웃으실게요. 그러다가 또 잠깐 한켠에서 서. 그럼 또 신부만 차 이렇게 계속 여러 컷 찍다가 또 신랑 또 불려가가지고
0: 아하.
1: 팔짱 끼실게요. 자 웃으셔야죠 신랑. 예. 이런 얘기를 워낙 들었는데.
0: 남편은 왜 안 찍는다 그러는 거예요?

0: 뭘까? 뭐지? 아니 결혼식도 아니고 사진 좀 찍겠다는데 쑥스러워서 그러시나?
1: 아니 뭐
0: 쓸데없는
1: 이제
0: 거치래라고
1: 뭐...
0: 이제 뭐 이렇게까지 세월을 함께 넘기고 살았는데.
1: 너무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와서. 근데 저는 충분히 우리 아내분의 마음은 공감돼요. 이해가 돼.
0: 아,
1: 웨딩드레스 한번 찍고 웨딩드레스 한번 입고 사진 남기고 싶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시대 30주년 때인가? 2005년이지. 그때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남아 계신 노부부들을 초청해서 코엑스에서
1: 예.
0: 거대한 결혼식을 했죠.
1: 아, 그 30주년으로
0: 웨딩드레스, 예.
1: 여성시대 30주년으로
0: 중년 부부 30쌍 초청해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메이크업서부터 모든 의상 다 협찬 받아가지고.
1: 야,
0: 근데 다들 50디다 진짜.
1: 아. 그래요. 한 번은 남기시면 이게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여할 수 있는 거 딱 대여하고.
0: 아, 우리도 너무 좋았어. 예. 그 행사하면서 코엑스 그 큰 데를 빌려가지고 얼마나 진짜
1: 이렇게 특별한
0: 엄마들이 다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입을 때는 뭐 진짜 66 사이즈 뭐 정도 했던 엄마들이 이제 뭐 좀 나이가 제법 연배가 되시니까 뭐 새롭게 또 이렇게 입으셔야 되는데
1: 네.
0: 그래도 그 코디 하시는 분들이랑 다 참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1: 아주 특별한 추억이
0: 이뻤어. 참 이뻤어. 네.
1: 자, 그렇다면 우리 당당이 분들 웨딩드레스 말고도 결혼하면서 꿈꾸는 로망 다들 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했던 것들.
0: 네네.
1: 예. 자, 우리 당당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혼하면
0: 그렇죠.
1: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었다, 이렇게 살 줄 알았다.
0: 그런데 현실에 치여서 잠시 미뤄둔 로망 혹은 배우자가 몰라줘서 서운하게 묻어둔 꿈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 꺼내서 한번 얘기합시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께는 맛있는 간식 햄버거 세트가 갑니다.
1: 네.
0: 자, 아내에게 그렇게 비웃음만 샀던 그 로망 말고 네, 좀 네. 현실 가능성이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일종 씨는?
1: 진짜 이제 결혼하니까 항상 둘이서 뭐 전국 일주 주말마다 어디를 꼭 놀러 갔다 와야지. 그게 캠핑이었으면 좋겠다.
0: 아.
1: 뭐 이런 생각으로 늘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절대 캠핑은 못 하겠대요.
0: 아니 벌레가 있는데 어떻게 해? 벌레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1: 그러니까 그런 로망은 좀 있었지. 둘이서 그냥 주말마다 어디 전국을 한 번씩 찍고 오자.
0: 나는 대륙이 연결되는 곳까지 한번 캠핑카로 가보고 싶어.
1: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잖아요, 그죠?
0: 운전해서 쭉 크고 좀 탄탄한 데까지. 캠핑카 만들어서 그렇게 가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
1: 뭐라고 그러셨어요?
0: 혼자 가슈. 나는 집에서 강아지랑 있을 때 자기 운전도 싫어하고.
1: 아니 그렇게 단칼에 또
0: 단칼에 혼자 해.
1: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니까.
0: 나 혼자라도 하고 싶어. 혼자 가고 싶어 나도. 뭐 그렇게까지 가기 싫은 사람 끌어들이고 싶지 않고 어디가 어때? 자, 여기는 여성 시대입니다.

0: 일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4: 아버지, 어머니 줄까? 나만 믿어.
3: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0: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1: 조심해.
2: 걱정 마요.
0: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1: 천천히 와.
2: 할 수 있어.
0: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1: 천천히 오라니까.
2: 괜찮아요.
1: 괜찮긴 뭐가 괜찮아.
0: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예, 119죠?
1: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여성시대 당당히 백인에게 묻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사연이 늦었지만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만이라도 찍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었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남편분은 아유 이제 와서 무슨 웨딩드레스냐. 네, 이런 사연을 만나보셨고 해서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결혼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살고 싶었다. 또 살 줄 알았다. 결혼과 함께 꿈꿨던 다양한 로망들 문자 미니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로망을 이루신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직 못 이루신 분들은 오늘 가족이나 배우자가 확실히 알 수 있게 최대한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0: 네.
1: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문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5486님, 저도 결혼식도 없고 웨딩드레스 사진도 없어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AI로 만들어 라고 하더라고요. 크크크 끝에 우우우우.
0: AI가 편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건 또 너무 좀 섭섭하죠. 섭섭해. 아니 진짜 너무 이렇게 큰돈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새는. 예, 백경선님, 저는 남편과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면서요 자전거로 제주도 구석구석을 돌고 싶어. 아이고 좋다.
1: 와.
0: 근데 남편은 제주도보다는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강원도를 돌자고 하는데 찔끔 하루 도는 게 성에 차질 않네요. 내년이 퇴직인데 일단 방 얻고 말하면 남편도 올까요? 이건 한번 미리 추진을
1: 해볼
0: 만하다. 응.
1: 자전거 타다가 죽는 줄 알았다던데 제주도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요.
0: 왜 그러세요?
1: 아니 바람이 이거 솔직하게 예. 아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0: 네네.
1: 바람이.
0: 제주도니까.
1: 네네네. 이게 보통 우리가 동네 공원 도는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0: 아 예.
1: 예,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아 근데 뭐 한 달 살긴 하면 날 좋을 때마다 나가서 하시면 되지.
0: 맞아요.
1: 근데 맞아요. 일단 방을 얻고 말하지 마시고. 이게 내 로망이고 꿈이다. 강력하게 그렇게 실토하면서 밀어붙이세요. 네.
0: 저도 그러네. 저도 그 얘기했어. 참 아내, 제 아내한테. 저도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중에는 뭐 서울에 있다가 주말에는 이렇게
1: 내려가서
0: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내려가서 맨날 청소만 하다 올라올 걸 그러면은 그 비어 있는 집을 그대로 두면 되나?
1: 또 제주도에 오래된 집은 또 진해도 나와요. 김숙이 요새 텔레비전에서 고치고 있는 그 집 진해 투성일 거야. 그 흙집 속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진해가 깃들어 살아요.
0: 정말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1: 네, 그렇죠. 8091님 저는 결혼하면서 로망이 아침에 남편 와이셔츠 다려서 입고 출근할 때 손 흔들어주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농사 짓는 남편 만나 특별한 날 아니고는 셔츠 입은 남편은 꿈도 못 꾸고 살죠. 뭐. 아 그래도 농사 짓는 건 좋긴 합니다. 충북 영동의 이문희님.
0: 아 그러시구나. 또 이게 자연 속에서 농사 함께 지으시면서 사는 또 그 낭만도
1: 있으실 거예요. 그건 또 아무도 모르죠. 생명을 네. 키우면서 흙과 더불어 사는 기쁨은.
0: 네네. 그리고 왜냐면 진짜 와이셔츠 입던 분들이 다 꿈꾸는 게 뭡니까? 귀농이잖아. 근데 이미 저 하고 계시잖아.
1: 그렇지.
0: 그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또. 0342님. 결혼 기념일마다 피자를 먹는 저희 부부. 결혼 10주년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서 피자를 먹자 했어요. 근데 애 둘 육아에 남편도 생활비 버느라 바빠서 어느새 결혼 11주년이 다가오네요. 결혼 20주년에 꼭 아이들과 같이 가족여행으로 떠나자 다시 약속했어요. 그때까지는 결혼 기념일 홈 피자 파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좋아요.
1: 5389님 네.
0: 딱 20주년은 우리 진짜 그렇지. 목표로 두는 거야.
1: 나폴리로?
0: 그렇죠? 예, 나폴리 가는 겁니다.
1: 기념일마다 하는 그런 어떤 루틴이 여러분들 되게 있으시네. 기념일마다.
0: 네.
1: 저는 남편과 저녁에 맛난 안주에 맥주 한 잔씩 하며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는 게 로망이었어요. 근데 5년 연애할 동안 같이 술 마셨던 남자가 결혼하자마자 술 원래 싫어한다며 바로 술을 끊더라고요. 연애할 동안은 몰래 토하고 왔었다고요. 저를 그만큼 사랑한 거지만 저는 사기당한 기분으로 혼술하며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술을 덜 마시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까요? 내 로망 흑흑.
0: 아니 그래도 드실 건 본인은 드시잖아요.
1: 그래 본인은 드시네. 어,
0: 남편분
1: 아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5년 연애 동안 이게
0: 남편분이
1: 안, 어? 안 받는 술을 마시면서 매번 가서 토하고 와갖고 아 이건 진짜 괴로운 거예요. 위도 나빠져.
0: 참아준 거죠. 그만큼 사랑하니까.
1: 그러니까 요게 일과를 끝내고 집에서 술 친구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술이 들어가야만 좀 더 자유롭게 나오는 모든 얘기를 다 나누고 싶었겠지. 네. 거침없이 하죠. 술을 마시면 좀.
0: 저희 집 완전 반대거든요.
1: 네. 어떻게?
0: 제가 술을 마시고 제 아내는 못해요. 네. 뭐 연애 때는 잠깐 즐겼지만 근데 오히려 그게 나 그냥 앞에 앉아서 안 마시면 안 마시는 대로 그냥 네. 함께 그냥 시간 보내고 얘기 나누고 둘 다 같이 마셔서 저는 싸우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우린 둘 다 안 마셔.
0: 그러니까 차라리 둘 다 안 마셔.
1: 미국 살 때는 둘이 1년에 맥주 한 캔을 땄어. 1년에. 그럼 저기 드롭 볼 드랍핑 되잖아요. 5, 4, 3, 2 하면서 뿅 새로운 새해가 밝는 거.
0: 네.
1: 그때 둘이 맥주를 그렇게 해서 먹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자자. 그러고 이제 자는 거지. 정말 약해요 술이.
0: 예. 가성비가 좋네요.
1: 좋아요.
0: 예. 그러니까 술 덜 먹고 좋고 그냥 앉아갖고 두런두런 얘기는
1: 그냥
0: 같이 하면
1: 얘기해요.
0: 되니까.
1: 차를 마시든가 한 사람.
0: 예. 아, 그럼 되죠.
1: 아이 그럼.
0: 네. 자, 저희 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병걸의 나는 정말 몰랐었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로망 보내주세요.
1: 난 정말 몰랐었네 일 거예요. 나는이 아니라 난 정말 몰랐었네 이거거든요.
0: 제가 뭐라고 했어요?
1: 이 양반.
0: 나는 정말 몰랐었네.
1: 네, 아니 돌아가셨어.
0: 네 노래 듣겠습니다.
1: 같은 또래야 우리.
0: 아 그러시군요. 몰랐네.

0: 야, 오늘 아주 솔직하게 털어놔주신 분들이 많아요.
1: 네, 결혼에 대한 로망.
0: 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4707님, 저는 현모양처가 평생의 로망이었는데 아직도 혼자입니다. 결혼을 해야 그 이후의 계획도 달성하지요.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에 재미없는 천국, 솔로를 즐기고 있어요. 결혼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들 하잖아요. 양희은님, 저하고 같이 전국 일주해요. 그것도 좋다.
1: 네, 남편분이 아까 같이 안 가주신다 그러니까 저랑 별로. 해요, 저랑.
0: 그러게. 네,
1: 그러신 것 같아요.
0: 아이, 난 너무 고맙지. 네.
1: 자, 그리고 7976님이 결혼 21년 차 결혼하면 지리산 10번 넘게 종주하면서 알아낸 반야봉 근처에 산삼 썩은 물이 나온다는 약순물 나오는 그곳 아들에게 알려주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마눌님 산 근처는 카페만 가고 아들은 운동을 싫어합니다. 20년 지나는 동안 지리산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0: 아이, 지리산은 해본만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 우리 일중 씨가 갔다 온 곳이기 때문에 해볼만한 곳이에요, 지리산.
1: 아, 제가 다녀왔기에 해볼만하다. 네,
0: 아니 그리고 악산이 아니라서 다 해볼만해요.
1: 야,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 참.
0: 아, 그러지.
1: 산삼 약수물이 예. 있는데 내 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0: 아니 근데 약수를 야. 그렇게 떠먹으면 약수에서 네. 진짜 그 산야초들. 그 묵은 냄새가 그렇게 향긋하게 난다잖아. 그러니까 산삼 썩은 물이라는 표현을 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러면 이런 표현 안 하지. 진짜 그렇대.
1: 그거 저희 알려줘. 저희가 가게. 7976. 아드님이 안 가면 저희가 갔다 올게.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0: 아까워. 예. 아까워. 아까워.
1: 아들 한번 끌고 가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0: 아예 아직 뭐 결혼 21년 차면 아들이 이 맛을 한번 드리게 하면
1: 성인 됐겠다. 그렇지. 아직 성인은 안 될 수도 있었네.
0: 아니 그래도 어쨌든 예. 재미 들릴 수 있어요. 네.
1: 그 아빠 소원이라는데 우리 아들도 저 한 번은 가줘.
0: 그러게. 아유. 예.
1: 자, 그리고 4256님. 남편이랑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가는 로망이 있었는데 남편은 늘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0: 밖에서 시달리고 밖에서 일하고 그러니까요. 자기 공간 좀 아늑하고 아무렇게나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지.
1: 아니면
0: 알 것 같아 그 심정도.
1: 요새 저 빔 프로젝터 이런 거 잘 나오는 거거든요. 아. 벽면에 싸가지고 집에서 영화관처럼.
0: 아, 집에서 영화관처럼
1: 남편분하고 팝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로망을 한번 실현해 보세요.
0: 그래. 양윤정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신랑의 이마에 모닝 뽀뽀랑 모닝 커피에 토스트 식빵. 저도 결혼하면 제가 그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출근하기 바빠요. 아,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1: 결혼은 진짜 현실이지. 딴 게 아니라 나도 빨리 출근해야 되고 막 아, 그렇지. 아침이 그냥 막
0: 챙겨야 할 애까지 있으면 진짜 더 정신없죠.
1: 네네. 근데 모닝 뽀뽀 뭐 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0: 1초면 되는데.
1: 네, 그것만이라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851님, 저는 과일을 좋아해서 땅 많은 과수원집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에, 그래서 남편이 집에 감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체리나무가 있다고 하길래 당연히 과수원처럼 넓은 땅에 심어놓은 줄 알았는데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체리나무 한 그루, 대추나무 한 그루 정말 이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땅 한 평도 없는 남자라서 과일은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때마다 과일값이 고깃값보다 비싸다고 눈치 줘요.
0: 우와. 아니 감나무, 체리나무, 대추나무에서 다 그래도 딸 수 있는데 한 해 걸러서 좀 잘 열리더라고요. 해거리를 하더라고. 1716님, 결혼 10주년 때 산 신행으로 갔던 하와이.

0: 꼭 다시 가졌는데 올해 초 그 하와이랑 이름이 비슷한 부곡 하와이 온천 갔다 왔네요. 유유.
1: 한번 꺾으셨네. 네. 하와이 가려다 부곡 하와이로 한번 꺾으셨어.
0: 하와이 물가 너무 비싸요.
1: 그래 기다릴 때 좀 기다리셨다가.
0: 그래.
1: 예예. 예. 예. 다음에 다시 또 기회는 있으니까. 6661님 결혼 전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더라고요.
0: 그렇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연애 때와는 달라.
0: 그러니까 이게 연애하는 거랑 달라. 사는 것은.
1: 맞아요. 결혼은 현실이다.
0: 맞아.
1: 예, 아까 그 과수원집 꿈꾸셨던 그분도 봐봐. 진짜 과수원집에 결혼해봐. 그럼 좋은 물건은 상품이라고 못 먹게 했을 거야?
0: 못 먹고 까치가 찍은 거 뭐 이런 거 먹어요.
1: 그냥 좋은 거 상품으로 내가 사서 먹는 게 낫지.
0: 아니 사람들의 사연마다 내가 너무 산통을 깨뜨리는 얘기만 했나 봐.
1: 저도 닮아가잖아요.
0: 제주도 그럼 지네가 나올지 모른다. 캠핑이 로망이다. 벌레가 많다. 뭐 이러면서 이게 될 일이야. 부추겨도 진짜 모자랄 판에.
1: 그러니까. 어? 아 그래도 이렇게 로망
0: 아주 네. 심술궂은 노인네 순악질 여성
1: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그래요?
1: 저희 로망은 상상으로나마 함께 나눠봤습니다.
0: 아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상상의 예. 나래를 다는 시간도 너무 좋았어요.
1: 예.
0: 이 시간 너무 좋아요.
1: 아 좋네요.
0: 백인에게 묻습니다.
1: 노래도 준비했어요. 저희 솔리드의 이제 그만 화풀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7: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2: 고형량이 뭔데?
1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0: 유통 골뱅이.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0: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4: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5: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4: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
15: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4: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1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7: 결혼에 대한 로망 나눴는데 최태영님이 한마디 정리해 주시네요. 결혼 생활은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장으로 가는 과정이네요.
14: 예. 이경희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월요일은 행운 번호가 나에게 오는 상상.
17: 자 좋습니다. 바로 뽑겠습니다. 자 1회 자리 제가 뽑습니다. 1회 자리 1번이고요.
14: 1회 자리 1번. 자 10회 자리

0: 5번. 51번 되겠습니다. 51번.
1: 51번. 오늘의 행운 번호입니다.
0: 네. 자. 51번. 자, 전화 드립니다. 51번 행운 번호 주신 분께 전화 올리고 있습니다.
1: 전화까지 받아주시고 번호도 말씀 주셔야 되는데요. 이쯤되면 받으셔야 되는데.
0: 그러게. 자, 다른 번호로 넘어가 볼까요?
1: 어?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어,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야, 저 여성시대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예, 행운 번호 주셨죠?
2: 네.
1: 몇 번 주셨어요?
2: 51번요.
1: 51번 와!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다리 마사지기에 저희가 운동화 교환권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0: 멋있어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2: 대구 달서구에서 구내식당 26년째 하고 있어요. 서숙자요.
1: 네. 서숙자님 구내식당 하고 계시고 이제 한참 준비 중이시겠네요. 그럼 또 점심.
2: 네.
0: 숙자씨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간단하게 짧게.
2: 오늘은 소고기국에 불고기, 돼지 불고기에 오이 무침에 콩나물 무침에 가지 무침.
0: 아이 좋다. 콩나물 가지.
1: 예.
0: 네. 돼지.
2: 거기다 멜치 까리 조림 하나 추가.
0: 멜치 조림까지. 네. 맛있게 드시고.
1: 자. 심하게 준비하시네.
2: 너무 기분 좋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오래 서서 일하시니까 이 선물이 딱입니다.
1: 네.
2: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성시대.
0: 고맙습니다.
2: 네, 내일 듣고 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1: 안녕히 계세요. 서숙자님도 안녕히 계세요.
0: 숙자씨, 안녕.
3: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작가 한강의 산문집 빛과 실에는 좁은 집 마당 한편에서 식물을 애지중지 살피는 기록이 상당 부분 실려 있습니다. 3월 29일이라고 적힌 날의 일기를 볼까요? 감동적일 만큼 아름답게 자라는 어린 단풍나무. 양 옆에 있는 관목들보다 훨씬 작고 가냘픈 체구였는데 올해 들어 키가 조금 더 커졌다. 10년쯤 지나면 처마에 닿을 만큼 커지고 굵어질 것이다. 맨 마지막 한 줄엔 이렇게 적었네요. 죽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면, 마침내 울창해진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00

0: 의심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11시 11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이 제거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가져나오는 것은 물론 관련 시설도 해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해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제조 능력,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 역량을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14일과 15일 중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고위급 대표들이 한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인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은 일련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홈페이지에 중미 양측 협의에 따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2일과 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 기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 한미 협의 일정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이번 달 초 수출이 40% 넘게 증가하며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10일 수출액이 184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해 5월 초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85억 달러로 149.8% 뛰며 5월 초 기준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67억 달러로 14.9% 증가했는데 품목별로는 원유가 7.9%, 반도체 41.4%, 반도체 제조 장비 129.7% 등 수입이 늘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202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을 지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오늘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특검에는 최 부장검사와 함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모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등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서 최고 10mm,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최고 20mm,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최고 50mm.

0: 1.3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5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앞바다는 최고 1.5m, 서해 먼 바다는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흥나진입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화센터의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죠.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어른들도 등산이나 운동 뒤에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고나 파스 같은 가정용 상비약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워낙 익숙한 약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를 그대로 쓰거나 증상에 맞지 않는 파스를 붙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 가정용 상비약, 연고와 파스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조성모의 상처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3: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한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3: 세상의 모든 지식을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4: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지난주에는 연휴가 있기도 해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아마 시간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상처나기도 하고 어른들도 운동하거나 등산한 뒤에 가벼운 근육통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연고와 파스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문화센터 가족분들도 가정용 상비약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들 사연 보내주세요. 아이들 넘어져서 까진 데에는 무슨 연고가 좋은지, 뭐 등산 후에 무릎이 아플 때는 쿨파스가 나은지 핫파스가 나은지, 뭐 파스와 연고의

0: 관한 여러분들의 고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볼게요. 복잡한 약학 정보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정재훈 약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약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야외 활동하다 보면 가볍게 찰과상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에.
1: 그렇죠.
0: 예. 근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일단 뭐 피가 나면은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소독약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물로 씻어도 됩니까? 소독 안 하고?
1: 아, 이게 이제 사실 네. 굉장히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상처가 나면요. 네. 물로 씻는 게 원칙이고요.
0: 깨끗한 물로요.
1: 네. 깨끗한 물로 씻는 게 그게 맞는 거고 소독약은 안 쓰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생수 챙겨갔다면 그 생수를 뭐 무릎이 까졌다면 거기다 부으면서 이렇게 씻어내는.
1: 맛있던 생수만 아니면요.
0: 입에 댔던 건 아니고요.
1: 맛있던 생수는 이제 입 속에 있는 세균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네. 오염된 생수는 쓰시면 안 되고 네. 만약에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생수다 그걸로 씻어도 문제가 없고요. 오. 이렇게 깨끗한 물로 뭐 수돗물로 씻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오염되지 않도록 상처를 씻어내주시는 거가 이제 원칙이고 소독약은 굳이 불필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소독약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에탄올이나 뭐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이런 알코올 계열이나 네. 아니면은 뭐 포비돈 요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빨간약. 살균 효과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과산화수소수잖아요. 예. 네. 그건 이제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0: 그건 왜 그래요?
1: 왜냐하면 과산화수소수는 그걸 상처 부위에다 이제 그 뿌리거나 이렇게 바르시면은 기포가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0: 맞아요. 살균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죠.
1: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살균이 돼서 저게 좀 세균이 뿜어내는 예. 네. 그런 게 아니고요. 과산화수소수가 그렇게 기포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상처받은 그 부분의 조직이나 세포 네. 이런 데서 반응을 해서 생기는 그런 기포가 더 많아가지고 예, 예. 그리고 세균 자체는 네. 그런 식으로 과산화수소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척이 된다고 해도 그 뽀글뽀글한 거품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약간 세척이 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아. 그거는 뭐 그냥 흐르는 물에 씻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굳이 소독약을 쓰고 싶으시면 네. 이제 포비돈 요드가 제일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도 쓸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상처 부위에 좀 자극이 심해가지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0: 일단 가벼운 찰과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로 씻어내는 게 원칙이다.
1: 맞아요.
0: 소독약 같은 걸 쓸 때에는 과산화수소수는 세균을 죽이는데 소독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알코올이나 요오드, 포비돈 요오드 같은 것들을 쓰면 좋겠다. 찰과상은 그렇다고 하고 소독약을 원칙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1: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피가 막 좀 철철 나고 하면 네. 그럴 때 이제 소독약을 거기다 더 막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사실 그 자극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0: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따끔따끔하고.
1: 근데 이제 굳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그런 찰과상을 입었는데 네. 흙먼지라든지 이제 이런 게 묻었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세균 오염이 있을 테니까 물로 씻고 나서 아, 정말 찜찜하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포비돈 요드 같은 거 좀 바르실 수는 있겠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물로 씻는 게 원칙입니다.
0: 알겠습니다. 약사님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1: 좋아하는데 이제 보는 걸 좋아합니다.
0: 아, 잘 다치시지는 않으신가 보군요.
1: 어릴 때 많이 다쳤죠.
0: 아, 저도 어릴 때 진짜 네. 많이 다쳤는데 저는 그냥 막 물로 씻었거든요. 잘한 거였어요.
1: 아, 그게 잘한
0: 돌아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오늘 알아볼 게 연고하고 파스가 주로 이제 대상인데 크고 작은 상처에 바르는 국민 연고가 있잖아요. 후시딘하고 마데카솔이라고 불리는.
1: 네네. 예.
0: 근데 나들이 갈 때 이거 딱 한 개만 챙겨가야 된다면 보통은 집에서는 두 개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챙겨가야 된다면 어떤 약이 좋을지 궁금해요.
1: 사실 이 두 가지는 안 챙기셔도 돼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네. 이게 사실 예전에 하던 이야기하고 요즘에 하는 얘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상처가 났다 그러면 아까 이제 오승근 아나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씻어내고 나가지고 네. 그 상처 부위를 그냥 공기 중에 딱지가 질 때까지 방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항생제 연고 바르고 나가지고 그 거즈 이런 거 이제 뭐 밴드 네. 이런 거 붙여주거나 네. 이런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해가지고 흐름이 좀 바뀐 게 그렇게 두면 상처가 더 오랫동안 빨리 안 낫고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재생하고 회복을 하는데.
0: 네네.
1: 그래서 상처는 습윤한 환경에 뒀을 때 그게 막 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빨리 낫는다. 이제 다만 오염된 상처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 되겠죠.
0: 네. 네.
1: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작은 상처일 때는 예. 요즘에는 그냥 습윤 밴드를 붙이시는 게 원칙이고.
0: 습윤 밴드. 네. 네.
1: 다만 이제 습윤 밴드를 붙이기 전에 그 네. 부위가 오염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물로 씻어내고 좀 말린 다음에 그다음에 습윤 밴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0: 네.
1: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후시딘하고 마데카솔 이런 것들은 사실 후시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고요.
0: 아.
1: 네. 마데카솔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원래는 안 들어있었는데
0: 예.
1: 아, 이제 뭐 마데카땡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항생제 안 들어있었는데 항생제 들어있는 거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0: 아.
1: 요즘에는 또 거기다 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생제까지 넣은 거가 판매가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연고잖아요.
0: 네.
1: 네. 연고는 기름하고 친한 성질이고요. 물하고는 친하지가 않아요.
0: 어, 그렇죠.
1: 그런데 네, 상처 부위에서는 진물이 나오든 피가 나오든 그거는 물이 나오죠.
0: 네.
1: 그러면 연고하고 그런 물하고 섞이지가 않으니까 네. 들떠버립니다.
0: 네. 연고가 뜨죠.
1: 네. 들떠버려요.
0: 네. 네.
1: 그나마 들뜨는 거를 뭐 밴드나 거즈를 붙여주면 그것들이 좀 흡수를 해가지고 버티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들뜨는 거는 좋지는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굳이 우리가
0: 굳이.
1: 연고보다는 사실은 크림이 있으면 크림을 바르는 게 조금 나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크림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0: 네.
1: 거의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0: 4607님이 네. 상처에 발랐을 때 후시땡 마데카땡 차이가 뭔가요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항생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였는데
1: 네.
0: 요즘에는 그 차이도 좀 없어지는 것 같은 추세다.
1: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데카땡은요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면 새살이 돋아나는 거를 조금 촉진해준다. 그런 양리 활성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처 부위에 항생제를 살짝 발라주면 상처가 빨리 나는데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0: 세균들을 네.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니까요.
1: 그렇죠.
0: 네, 흉터 측면에서도 이 연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아니요. 사실 이제 이런
0: 흉터가 뭐안 생기게
1: 것들을
0: 하는...
1: 바른다고 그래가지고 네. 흉터가 덜 생기진 않고 마데카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가 조금 빨리 나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0: 네.
1: 일단은 후시땡 같은 경우 문제는 또 뭐냐면 거기에 항생제 들어있잖아요.
0: 네.
1: 이 항생제가 너무 많이 그런 식으로 상처에 바르는 걸로 남용이 돼가지고 내성 문제가 좀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상처에 자꾸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거는
0: 예.
1: 그렇게 많이 권하는 건 아닙니다.
0: 최현님께서요. 얼굴에 상처 생겼을 때는 다른 연고 바르는 것보다 습윤 밴드 붙이고 일부러 떼지 말고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놔두라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하셨어요.
1: 네.
0: 아까 습윤 밴드를 말씀하셔가지고.
1: 사실 이제 습윤 밴드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걸 붙여놓으면 그 부위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좀 부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못 참고 떼시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사실은 그게 무슨 뭐 세균에 오염된 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그 상처에서 이제 진물이 살짝 나오면서
0: 네.
1: 회복이 더 잘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놔두셨다가 저절로 떨어질 때 그때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고 다만 너무 심하게 부풀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0: 네.
1: 교체하셔도 큰 문제는 또 없어요.
0: 너무 네. 심하게 부푼 경우에는 저절로 떨어지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1: 그건 맞습니다.
0: 네. 네. 어쨌든 약사님께서는 상처가 나면 찰과상 같은 좀 가벼운 상처인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는 게 원칙이고 그 후에 연고를 바르는 것보다는 습윤 밴드를 그냥 붙이는 게 잘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소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습윤 밴드를 붙이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 그렇죠.
0: 네.
1: 습윤 밴드 붙일 때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이제 또 그거를 붙이는데 아 여기도 항생제 연고를 발라야지 해서 그거 바르고 붙이는 분들이
0: 있거든요. 예, 연고 위에 바르는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1: 아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0: 안 좋아요. 왜 안 좋은 거예요?
1: 왜냐하면 스비움 밴드가 네. 사실 그 연고까지 빨아들일 수 있지는 않은 게 스비움 밴드는 대부분 네. 물하고 친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0: 아, 예. 그러니까
1: 성격 차이가 커요.
0: 어.
1: 연고는 기름하고 친한 성격이고 근데 이거는 약간 사람 MBTI보다 더 서로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물하고 친한 애하고 기름하고 친한 애를 같이 붙여놓으면
0: 네네. 네,
1: 전혀 안 맞습니다.
0: 아,
1: 네, 밀어내요.
0: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후시땡 마데카땡 뭐 이렇게 질문은 드렸지만 연고 질문은 드렸지만 우리 집에 보면 연고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연고를 한번 사면 한번 다쳤을 때나 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르고 피부염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바른 다음에 나은 다음에는 한참 모셔두거든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걸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궁금하기도 해요. 개봉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까요?
1: 정말 아까운데요.
0: 네.
1: 제가 이제 원칙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0: 네.
1: 개봉하기 전까지는 거기 적혀있는 사용기한 내에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개봉을 한번 하시고 나면
0: 네.
1: 원칙적으로는 6개월까지만 쓰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오염이라든지 변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0: 네.
1: 버리셔야 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일회용 포장이 된 것들도 나오기는 해요.
0: 예.
1: 네, 그래서 근데 또 일회용 포장은 또 아깝죠.
0: 아까워요.
1: 일회용 포장도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양이 또 많아요.
0: 네. 그리고 네. 그 포장재도 다 이게 재활용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것도
1: 그렇죠.
0: 또 아깝고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한밤중에 다쳤는데 아 이게 지금 집에 있는 걸 딱 보니까 사용 기한이 좀 지났다.
0: 조금 지났어요.
1: 아 근데 이거 사러 어디 갈 수도 없고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쓰실 때
0: 네.
1: 물론 이제 한 번 쓰고 버리셔야 되겠지만
0: 예.
1: 좀 앞에 있는 거라도 좀 짜내시는 게 좋아요.
0: 아,
1: 네. 앞부분에 있는 거는 공기에 좀 그래도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0: 네네.
1: 원칙적으로 이제 변색이 되거나 좀 보기에 안 좋으면 버리시는 게 맞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써야 된다. 일단 앞에 있는 거라도 좀 쭉 짜내고 쓰시는 게 낫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개봉 후 6개월 안에는 다 쓰고 다 못 썼으면 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원칙적으로. 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0337님은요. 상처에 진물이 날 때 마데카솔 가루약을 뿌리는 건 괜찮나요? 제가 자꾸 상표명을 얘기하는데.
1: 네, 뭐, 네, 관계는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게 광고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마데카땡 가루를.
0: 가루는.
1: 네, 가루 뿌리는 것도 괜찮은데 가루 뿌리고 나서 좀 덮어주시는 게 좋고요. 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면
0: 네.
1: 그러면 진물을 또 너무 많이 빨아들여서
0: 네.
1: 굳어버릴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적당량 뿌리고 이때는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5027님은요. 가벼운 욕창에는 통풍이 좋을까요? 습윤제로 늘 보호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1: 아 그런데 욕창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0: 네.
1: 그래서 이 가벼운 욕창이라고 해도 욕창에 있는 분들은 일단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이때는 최소한 의료진하고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누워 있을 때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이거는 좀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0: 혹시 그 피부 겉면이 좀 이렇게 상했다면 그런 것들은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요
0: 네.
1: 예를 들어가지고 이때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습윤 밴드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거즈를 쓰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욕창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0: 네.
1: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떼어내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일단은 욕창 자체는 좀 전문적인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예, 욕창이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문화센터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0: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산 앞골당 극락원.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예, 라디오 문화센터 오늘은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에 연고와 파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풀고 갈게요. 0808님께서요. 요즘 쇼츠 같은 거 보면 마데카솔 3살 돋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에 발라주면 피부 재생 효과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데도 얼굴에 발라서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냐.
2: 근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고 사실 저게 이제 그 병풀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이제 약효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요. 네네. 요즘에 사실 화장품에도 그래서 무슨 뭐 시카 크림이니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그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1: 병풀 성분이라고요.
2: 네, 그게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거를 쓰셔도 괜찮긴 한데 다만 네. 저 때는 복합제가 붙은 걸 쓰시면 불필요하게 항생제까지 쓰시게 되니까
1: 복합.
2: 네, 그냥 이제 복합이 안 붙어 있는 또는 약국에 가보시면 분말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원래 사용하시는 그런 크림에 좀 가볍게 섞어가지고 바르시는 건 괜찮고 다만 발랐는데 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신다거나 네. 또는 이제 발랐는데 어떤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뭐가 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계속 바르면 더 좋아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의사 약사하고 좀 상담하시는 게 낫습니다.
1: 맞아요. 우리 뭐 로션 같은 것들도 자기 피부랑 안 맞으면 뭐 두드러기 나고 하는데 연고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파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갑자기 야외에서 운동하고 나면은 근육 뭉치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핫파스가 좋을까 쿨파스가 좋을까 궁금하거든요.
2: 네. 네. 이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 거의 그 탑 3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1: 하시냐 쿨이냐 이거예요.
2: 하시냐 쿨이냐. 특히 이제 이맘때 예. 약도 계절이 있어가지고 연중 이맘때 정말 많은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있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는 뿌리면 기화를 하면서 좀 그 부분에서
1: 열을
2: 좀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좀 냉감뿐만 아니라 네. 실제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예, 예.
2: 그래서 운동하다가 급하면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붙이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 예. 뜨거운 거나 차가운 게 그냥 뜨거운 감각, 차가운 감각이지 실제로 거기에 붓기를 빼줄 수 있을 정도로 차갑게 해주진 못해요.
1: 아, 그럼 어떤 그 성분을 넣어가지고 그런 차갑게 뜨겁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걸 넣었다 뿐이지 성분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2: 그렇죠. 이제 뜨거운 감각을 느끼게 하는 감각 수용, 온도 감각 수용체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건드리는 물질을 넣어놓은 파스가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차가운 감각. 네. 그래서 파스 중에 보시면요. 네. 그냥 핫파스하고 쿨파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든 쿨도 있어요.
1: 예.
2: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1: 예.
2: 그게 가능하죠. 실제 물리적으로는 뜨겁고 차가운 거 동시에 자극할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2: 파스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진짜 뜨겁게 하거나 진짜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느낌, 차가운 느낌. 근데 그걸 동시에 주면은 네.

0: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뜨겁기만 하거나 그냥 차갑기만 한 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파스는 기화되면서 액체가 기화되면서 몸을 좀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더 할 수 있다.
0: 네.
1: 그럼 뿌리는 파스와 우리가 말한 붙이는 파스 이 두 가지는 그 기화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것 외에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0: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파스가 크게 봤을 때는요.
1: 네.
0: 이제 뭐 뿌리는 방식에 따라 뿌리느냐 붙이느냐 뭐 이거 말고 붙이는 파스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붙이는 파스 같은 경우에 어떤 파스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나죠.
1: 예, 맞아요.
0: 네, 어떤 파스는 붙였는데도 냄새가 별로 안 심하잖아요. 여기 이제 파스로 봤을 때는 제일 크게 두 가지 차이인데
1: 네.
0: 어떤 차이냐면요. 실제로 통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진통제가 들어있는 파스들은
1: 네.
0: 뭐 캣자로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캣 무슨 땡 캣 뭐 많아요. 이제 그런 파스들은 다 뭐냐면 거기에 실제 소염진통제가 들어있어서 붙여놓으면 그 부위에 실제로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냄새가 좀 심한 파스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원리가
1: 네.
0: 반대 자극제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자극을 줘가지고 통증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뇌한테.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아. 아까 뜨거운 감각
1: 네.
0: 또 차가운 감각 화끈화끈하고 아. 막 이런 느낌 때문에 네. 뇌에서 그거에 신경을 쓰느라고 원래 거기가 통증이 있었던 거를
1: 네.
0: 잊어버리는 거야.
1: EJ 같은 거군요. 통증으로 그런, 통증을 네. 이기는.
0: 그런 겁니다.
1: 다른 종류의 통증을 줘서 아픈 거를 잊게 만드는.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냄새가 심한 거는 그런 효과를 쓰는 거고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는 것들은 냄새가 좀 약한 것들이 대부분 많다.
0: 네. 그래서 아. 거기다가도 냄새를 일부러 살짝 넣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냄새나는 파스를 붙였을 때 아.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는 학습을 통해서 여러 번 네. 배웠기 때문에
1: 네.
0: 냄새가 그래도 살짝 나야 플라시보 효과라도 더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무 냄새가 안 나는 파스의 경우에는
1: 네.
0: 사실은 그 이유 자체가 자극을 안 주고 오히려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효 성분이 거기 들어있어서 그런 거죠.
1: 아, 1453님이요. 파스는 치료제인가요? 순간 통증 완화제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대답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치료제도 있고 순간 통증 완화제도 있는 거죠. 종류에 따라서.
0: 네, 그러니까 뭐 통증을 어떻게 완화하는지의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데 통증을 반대 자극으로 해서 가라앉히느냐 아니면 실제 진통제가 들어있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뭐 원인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니까 파스를 붙였다고 해가지고 부상투원을 너무 또 발휘하시면 부위가 이제 더 많이 아플 수도 있죠.
1: 부상투원.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또 왔네요. 9758님이요. 파스를 남용하면 간과 신장에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장이 안 좋으신데 파스를 너무 좋아하셔서요. 얼마 주기로 붙여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파스의 적정 사용량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0: 일단 파스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이제 보통 이렇게 질문하실 때 아마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께서 연세가 좀 있으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1: 예.
0: 그래도 파스를 사용하시는 게
1: 네.
0: 먹는 약보다는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파스는 그 부위에만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약이고
1: 예.
0: 전신으로 흡수가 안 돼요. 먹는 약이 오히려 아. 이제 소염진통제 같은 것들이 너무 장기간 드시면 뭐 위장, 간, 신장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파스 붙이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1: 네.
0: 파스 중에서도 크게 봤을 때 아까 냄새나는 파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자극은 좀 주지만 사실은 전신 흡수가 거의 안 되고
1: 네.
0: 간하고 신장에도 뭐 별로 크게 문제는 없는 수준이거든요. 대신에 주의하실 점 뭐냐면 그걸 붙여놓고
1: 네.
0: 그 붙인 부위를 좀 더 효과를 주겠다고 찜질 같은 거 잘못하시면 아. 그때는 이제 흡수가 될 수도 있고
1: 붙인 채로 찜질 같은 거 하면
0: 네. 네. 그다음에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1: 아.
0: 주기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뭐 매일 붙이셔도 한 번에 막 너무 여러 장을 붙이시는 게 아니면 큰 관계는 없고요.
1: 네, 네. 그러면 한 번에 몇 장 정도를 붙이는 게 적정량일까요?
0: 그거는 물론 한 사실 번에 하나겠지만. 정해진 건 없어요.
1: 네.
0: 근데 환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1: 넓어요.
0: 붙여야 되는 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막 한 번에 5장, 6장을 붙여야 된다. 매일같이 그런 일이 생긴다.
1: 네.
0: 그때는 사실은 먹는 양이 나을 수도 있죠.
1: 흡수되는 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피부를 통해서 그렇군요. 소염진통제의 역할을 할 때 파스보다는 파스와 먹는 약이 있다고 했을 때 간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는 약보다는

0: 파스를 우선적으로 쓰시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유민정님은요. 아, 저도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파스 유통기한 지난 거 사용해도 될까요? 개봉 전입니다 하셨어요.
1: 네, 이제 사실 파스 같은 이런 약들도 다 유통기한이 아니고 애초에 사용기한이라고 법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0: 요즘은 다 사용기한으로 네, 바뀌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약을 그때까지 사용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아, 약을 사용기한까지 안 쓸 정도로 내가 건강했었구나라고 거기에 대해서 좀 위로를 받으시고 약은 이제 약국에 가져가셔가지고 폐기 요청하시는 게
0: 그렇군요.
1: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통기한 나온 김에 사용기한 요즘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가 되는데 약 연고뿐 아니라 화장품 같은 것들도요. 개봉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기한 지나도 개봉 후에 6개월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1: 네, 근데 원칙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다음에 쓰시면 네. 혹시라도 이제 피부에 뭐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웬만하면 사용기한 전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분량을 사셔야 되겠죠. 이게 사용기한이 지났다는 건 사실 애초에 좀 구입을 할 때 네. 너무 많이 한 거죠.
0: 개봉과 관계없이 사용기한 안에 쓰는 거를 더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라디오문화센터는 정재윤 약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노래는요. 원타임의 핫뜨거. 네.

0: 예,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왔습니다. 저 학창시절에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원타임은 쿨파스보다 핫파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쿨파스가 더 좋거든요.
1: 저죠. 더운 게 싫어요.
0: 그건 그냥 그저 그냥 호불호인 거겠죠?
1: 네.
0: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굉장히 많이 도착해가지고요. 풀어드려야죠. 3319님이요. 저는 바르는 파스랑 모기약이랑 헷갈립니다. 요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이 파스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아, 냄새도 비슷하고요. 그럼 모기 물린데 일반 물파스를 발라도 효과가 있나요? 급할 때 대충 바꿔 발라도 괜찮은지 가르쳐주세요.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에 관한 질문이에요.
1: 네. 네. 아, 이거는 사실 급할 때 대충 바꿔 발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하고 파스하고 네. 뭐 바르는 파스죠.
0: 네.
1: 성분 구성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함량이 좀 다릅니다. 그렇긴 한데
0: 네.
1: 뭐 사실은 벌레 물릴 때 바르는 약을 바른다고 해서 그게 더 빨리 낫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이 가려운 거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이거라도 바르면 좀 내가 덜 간지럽다 하면 그걸 바르고 안 긁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이제 긁다가 상처가 나면 2차 감염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0: 네.
1: 다만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바르는 파스에 비해 가지고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에
0: 네.
1: 좀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조금 더 들어있긴 합니다.
0: 아, 그럼 기본적인 성분은 거의 같아요?
1: 뭐 네, 크게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0: 물파스랑 그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이랑
1: 와,
0: 신기하네요. 9190님은요. 모기 물렸을 때 후시땡 발라도 된다던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1: 이제 바르고 나가지고 그걸 바른 걸로 인해서 내가 덜 긁게 된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사실 모기에 물렸는데 거기다가 항생제를 발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0: 없어요.
1: 네, 그리고 네. 항생제 자체는 굳이 불필요하게 자꾸 사용을 하시는 거는 그건 아무튼간에 이제 내성균 문제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권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항생제 들어있는 연고가 아니라 그냥 보습 크림을 바르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간지러운 게 그걸로라도 좀 나아진다면
0: 네.
1: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보다 뭐 바르면 내가 좀 덜 긁을 것 같은데 하면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떤 분들은 밴드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0: 네,
1: 긁으려고.
0: 맞아요. 저희 딸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긁어가지고 2차 감염 같은 것들이 훨씬 문제가 크니까 긁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를 사용하시라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0882님께서요. 저희 남편은 파스만 붙이면 파스 붙인 자리뿐 아니라 온몸이 가렵다고 해요. 이것도 파스 부작용의 일종일까요? 파스 성분이 몸에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아, 이거는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서 그럴 가능성보다는
0: 네.
1: 이 약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왜냐하면 파스 중에서 아마 이제 이 경우에는
0: 네.
1: 아까 냄새는 거의 안 나는 그런 소염진통제가 들어있는 파스를 붙였을 때 이러실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소염진통제를
0: 네.
1: 먹게 되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간지러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마찬가지로 파스를 붙이면 그 속에 있는 소염진통제 성분이 피 속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전신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0: 예.
1: 그러면 파스를 붙이지 않은 부위조차도 간지러울 수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이런 분들은 그 원인이 됐던 파스는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0: 다른 파스로 좀 바꿔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1: 네.
0: 270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전 파스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도착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동글동글한 동전만한 파스가 효과가 큰 건지 네모난 파스가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둘 차이가 뭔가요?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동전 파스는 사실은 그 파스를 가지고 자극을 할 때
0: 네.
1: 어떤 부위를 자극을 하면 더 효과적이냐 이제 이런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무슨 뭐 한의학에서는 막 침도 놓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좀 부위를 조금 더 정교하게 가져가자라는 의미로 처음에 만든 건데
0: 네.
1: 그런데 이제 동전 파스가 파스 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냥 넓적한 그런 파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부위는 붙이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런 부위에 여러 개를 붙이면 좀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붙이는 부위를 조금 자유롭게 조절.

0: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극을 여러 곳에서 하다 보면 통증이 조금 더 분산되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네. 다만 이거는 이제 이론상 이렇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게 연구가 따로 나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 그러면 성분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냥 네. 크기의 차이일 뿐이겠네요.
0: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전파스는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반대 자극제라고 자극이 있는 대신에 통증 잊어버리게 하는 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5155님은요. 아이들 파스 붙여도 되나요? 11세 손녀 성장통 때문에 약국 파스 사러 갔더니 약사님이 어린이한테 파스 붙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파스를 붙이면 안 되나요?
0: 이것도 이제 파스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소염진 통제 들어있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 네. 15세 미만한테는 쓰지 않도록 권장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냄새가 좀 심한. 예, 그런 파스들은 어린이도 써도 되는데 다만 이제 30개월 이하의 영유아한테는 네. 그 냄새 자극 이런 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1: 예.
0: 네, 그래서 그렇게 어린이들한테는 뭐 당연히 안 쓰시는 게 좋고
1: 네. 네.
0: 어린이한테 쓸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냄새가 심한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1: 30개월 이하는 웬만하면 안 붙이는 게 좋고 그 네. 이상의 어린이라고 하면 소염 진통제 정도의 냄새 안 나는 그거는 하지 말고 냄새가 오히려 나는 게 낫다.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봄철 야외 활동 필수 상비약이 있다면 물, 깨끗한 물일까요?
0: 상비약 중에서는요. 네.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과민 반응만 없다고 하면 그냥 헤어 진통제, 타이땡땡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가지고 계시는 게 더 낫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약사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4: 5월 11일 월요일 라디오문화 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사용량도 많아지는 연고 파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다쳤다면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적절히, 적당히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은요. 양파의 아파 아이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따뜻하게 밥이나 지어주렴 왔으니 문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0: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 환기를 해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7,800선을 넘기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가 급등하며 장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2: 오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남우호의 화재 폭발 사고 원인은 비행체의 타격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는 일단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1: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 답변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을 확인했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더는 미국을 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들어갑니다. 정부 중재로 진행되는 사후 조정 절차인데 결렬될 경우 최대 규모의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UU. UU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첫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급등해 처음으로 7,800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전망치를 줄줄이 높여잡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급등 출발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3.7% 오른 7,775.31로 출발한 뒤 7,800마저 넘어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합계는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0% 넘게 급등하며 한때 190만 원대에 처음으로 올라섰고 삼성전자도 한때 29만 원대를 뚫으며 두 종목 모두 장중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인텔 등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외 증권사들도 코스피 전망치를 줄줄이 높여잡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연말 목표가를

0: 12,750으로 올리고 최대 12,000까지 전망했습니다. JP모건도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10,000포인트까지 상향했습니다.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지만 만약 3분기 이후 이익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0.43% 오른 1212.88로 출발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7원 내린 1466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 중동전쟁 여파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40% 넘게 증가하며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10일 수출액이 184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해 5월 초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85억 달러로 149.8% 뛰며 5월 초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67억 달러로 14.9% 증가했는데 품목별로는 원유가 7.9%, 반도체 41.4%, 반도체 제조장비 129.7% 등 수입이 늘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났던 한국 선박 HMM 남호호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가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이었는지 한국 선박을 겨냥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3: 외교부는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HMM 남우호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체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또 누가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되었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2: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 외교부는 사건 당일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선미 좌현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화염 및 연기가 2차 타격 이후 화재로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가 이란 측에 의한 것인지 또 의도적인 공격이었는지는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를 추가 분석할 예정인데 향후 조사는 공격 주체가 이란인지 또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주한이란 대사관은 이번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란 공격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어제 저녁 청사에서 쿠제치 주한이란 대사를 접견하고 합동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해양자유구상, MFC 등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구상들에 대한 참여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엔입니다.
1: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남호 화재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우리 정부 조사 결과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어제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단지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정부의 여전한 입장이라는 질문 등에는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고만 답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남우호 화재의 원인이 외부 비행체 타격으로 확인된 데 대해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관 부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군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 추가 조사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도 해외 파병 부대는 정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왕건함 등 청해 부대의 48진 출항도 예정대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서를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5: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현지 시간 일요일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답변서에서 앞으로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하면 국외로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한다.

0: 는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가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사령관을 만나 적들에게 강력히 맞서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폐지시키한 대통령을 비롯한 이란 고위 당국자들 역시 협상의 목적은 국가 이익 방어라며 결코 적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1: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이 제거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가져 나오는 것은 물론 관련 시설도 해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해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제조 능력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 역량을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란이 47년간 시간을 끄며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며 더는 미국을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란 측 이른바 대표단의 답변을 조금 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47년간 시간을 끌며 미국과 세계를 가지고 놀았다며 더는 미국을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란의 답변이 트럼프 대통령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백악관 참모진 사이에선 외교적 돌파구를 찾는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잠정 합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유가 안정이 급한 만큼 최종 핵 합의에 앞서 일단 군사 충돌을 멈추는 단계적 합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최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도 언제든 공격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이란 러시아 지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2: 오는 14일과 15일 중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고위급 대표들이 한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인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은 일련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홈페이지에 중미 양측 협의에 따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2일과 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협상에 들어갑니다. 정부 중재로 진행되는 사후 조정 절차인데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양측이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4: 오늘 오전 세종정부청사, 삼성전자 노사 대표들이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평행선을 걷던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초 임금 협상 조정이 최종 결렬됐지만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 사후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사후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로 교섭을 진행하고 권고안을 제시하지만 강제성은 없고 조정안이 나올 경우 단체 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쟁점은 성과급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도 영구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메모리 사업부는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사후조정 타결을 위한 핵심 쟁점은 적자를 보고 있는 반도체 내 비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메모리 사업부에 지급할 성과급 액수는 1인당 6억 원 안팎으로 의견을 좁혔지만 비메모리 성과급엔 시각차가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후조정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주입니다.
2: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시작해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권 최대 50mm, 전라권 최대 60mm, 경상권 최대 40mm가 되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5: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전보다 9.4% 상승한 제곱미터당 81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의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0.3%포인트 높았지만 1년 새 분양가가 36.5%나 오른 인근 대구보다는 낮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울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구수는 전월 대비 716가구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409가구 늘었습니다. 울초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와 1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아내와 딸이 숨져있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해 전달해온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통장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사칭 전화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봄을 걷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초바단지에 꽃 양귀비와 수레 국화 등 봄꽃 6천만 송이가 만개해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호근 중구청장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여주기식 절차로 이용하는 정당으로 변했다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 후보는 당을 떠나는 것이 중구와 주민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며 행정의 기준을 권력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두고 중구를 다시 숨쉬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5월 한 달 동안 5개 구군구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일제정리기간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지역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23,027건으로 7억 4천만 원가량입니다. 울주군이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 융합 일반산업단지 내 용지를 분양합니다. 분양 대상은 지원시설 용지 21필지와 단독주택 용지 8필지, 또 주차장 용지 2필지 등 총 31필지 3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분양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에서 가능합니다. SOL의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정제 마진 강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SOL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8조 9,427억 원, 영업이익 1조 2,311억 원을 각각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8: 콘서트 늦겠다. 뜰차.
9: 뭐라는 거야?
7: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9: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7: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0: 야, 왜 안 와?
7: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9: 아, 오늘 재밌었다.
10: 와, 이거 봤어?
9: 야, 뭐해, 빨리 와.
7: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9: 뭐야?
7: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1: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그 사람 참 괜찮더라. 근데 뭐가 왜 괜찮냐고 물으면 딱히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죠. 이유는 우리 뇌가 그 상대방보다 그때의 내 느낌, 내 감정을 더 강력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랍니다.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냥한 인사랍니다. 특히 그냥 안녕하세요 보다 이름이나 직함을 같이 불러주는 인사, 뭐 태진 씨 안녕, 뭐 안녕하세요 과장님 훨씬 좋죠?

0: 안녕하세요라는 첫 소절이 아주 강력한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월요일 출발했습니다. 진짜 그 느낌 아시죠? 내 이름을 알 거라고 전혀 생각 못한 사람이 툭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준다. 요거 진짜 묘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네. 게다가 좀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또 거기에다가 내 이름까지 불러주면 먼저 인사까지 해주면 뭐 너무 좋고요. 임팩트가 꽤나 강렬하잖아요. 호감도 많이 생기고. 좋은 느낌 만드는 비법 중에 가장 쉽고 확실한 거는 인사부터다. 우리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겠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할까 합니다. 우리 346 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귤밭에서 귤꽃 따주고 있어요. 나무는 작은데 꽃이 너무 피어서 따주고 있어요. 귤꽃이 전부 귤로 달리기에 꽃 따고 있어요. 이게 사실 꽃이 있던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데 꽃이 너무 많으면 이 영양분이 모자라지니까 알이 좀 실하게 맺히도록 꽃 숫자를 좀 조절해주는 그 작업 자체가 귤꽃 따기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사과꽃도 그렇고 그렇고요. 0585님께서 주말에 시골에 가서 참나물, 미나리, 두릅 따가지고 왔어요. 나물전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요. 아우, 또 나눠 드실 생각에 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오셨대요. 3445님, 전 여수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먹는 이야기뿐입니다. 요즘 정어리는 짭조름하게 조림해서 상추에다 정어리 된장 얹어서 한입 하면 겁나게 맛있어요. 둘이 먹다 하나 없어져도 모를 만큼 아이고 맛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실까. 진짜 맛있겠네요. 지금 제 입안이 침으로 고이고 있어요. 아, 지금 보내주신 분들에게 커피 쿠폰 제가 보내드릴 테고요. 앞으로 소개할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따뜻한 혹은 아이스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눈에 바로 그려지는 그 풍경 편하게 써서 보내주세요. 거기다가 노래 신청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292님께서 남편과 부산 기장에 멸치 젓갈 담그려고 갔었는데 괴짜게 담긴 생멸치가 아예 없더라고요. 기름값이 비싸서 멸치잡이를 안 했나 봐요. 지난달 18일 이후엔 아예 생멸치 구경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그 고유가 때문에 이게 참 여러모로 배송업, 운송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됐든 기름이 이렇게 여기저기 쓰이는 곳이 많은데 중단하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 빨리 이 모든 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5031님께서 주말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60에 머리를 쓰려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시험이었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신청곡 박서진의 진아야. 최선을 다했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제가 힘내라고 박서진의 진아야 띄워드릴게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세요.

박서진의 진아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그냥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1221님께서 조카의 아들 내미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갓 두 돌 지나서 뛰어다니는 아가랍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아가를 보니까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은 진짜 힘들다고 몸으로 체험하고 왔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언제쯤이 가장 힘들까요? 물론 가장 갓난아기일 때는 아주 조심조심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기고 살피고 이러느라 조금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뭐 두 돌 지나서 걷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아 또 이거 따라잡느라 그리고 또 언제 또 넘어져서 어디에 콕 막 찌질지 모르니까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네다섯일 때 그냥 좀 말도 하기 시작하고 약간 본인의 그 의견들이 주장들이 생겨나면서 또 유치원에서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막 계속 앞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까 했는데 우리 제작진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네요.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네,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아, 혹시 공감하시나요? 9267님께서 아직 초보 운전일 것 같은 24살 아들이 오늘 처음으로 아침에 직접 운전해서 친구들과 세종으로 캠핑을 떠났어요. 지금쯤 어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아들 조심히 안전운전하길 바라봅니다. 아,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첫 번째 운전을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빠와 든든한 아빠와 엄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 옆에서 절대 막 가속을 하거나 이럴 수 없거든요. 뭔가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친구들이랑 가니까 괜히 막 신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들떠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뭐 부모님 마음으로서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운전 할 겁니다. 우리 사모구사님께서 5월 26일 해군 입대하는 세 번째 아들놈한테 하우스 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하니 하는 말이 엄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 가는 아들놈을 일시키고 싶습니까? 충성! 하더라고요. 그냥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되게 똑똑하네요. 아들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 0143님께서 우리 아들이 공부한 지 3년 만에 이번에 취업했어요. 이제 출근해요. 축하해 주세요. 장윤정의 트위스트 신청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1부 끝곡으로 이 노래 한번 좀 트위스트 치면서 있는 스트레스 다 털어볼까 합니다. 장윤정의 장윤정 트위스트 우리 손들어 청취자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2-204-1812.
2: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2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영,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임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2부에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지금 소개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나들이도 많았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몇 개 좀 소개해드릴게요. 6976님께서 새 집 입주해서 2주일간 짐 정리하고 버리고 정신이 없었네요. 주말에 시댁 어른들 집들이 하고서 한숨 돌리고 손트라 듣고 있답니다. 이 동네 교통편이 많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부지런해진 딸이랑 아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네요. 뭐 이렇게 걷고 다니고 뭐 하는 것도 좀 건강에도 좋겠죠.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조금만 힘내시고요. 제가 커피 쿠폰으로 조금이나마 위로 보냅니다. 8299님께서 주말에 서랍 정리했는데 화장품 샘플 1억 개 버렸네요. 샘플 다 쓰고 본품 사면 되는데 샘플 잊고 본품 사는 저만 이런 건가요? 잠깐만, 1억 개? 보통 엄청 많은 걸 이렇게 과장할 때 막 100만 개 막 이렇게 쓰는데 스케일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새 뭐 화폐 가치나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좀 그런 느낌인가요? 네, 샘플 잘 모아두기만 하고 우리가 까맣게 잊어서 쓰지 못하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너튜브 찾으면 때로는 지난 그런 용품들 쓸 그 용도가 또 따로 있을 때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깝잖아요. 9601님께서 둘째 누나네 조카가 카페를 오픈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위층에 탁구 교실이 있으니 운동 후에 시원한 아아 드시러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커피처럼 진한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장민호의 대박날 테다 신청합니다. 근데 이분께 커피 쿠폰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거기 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드셔야 될 텐데. 우리 장민호의 대박날 테다 우리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방금 들은 곡 장민호의 대박날 테다. 아마 지금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가게 일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진짜 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청취자 사연들 살펴볼게요. 8982님께서 주말에 가족들이랑 영월 다녀왔어요. 하루 7,000명이 다녀간다는 청령포에 3시간 줄 서서 구경하고 넉다운된 여행이지만 아름다운 자연에서 힐링하고 왔습니다. 집 나가면 확실히 고생 맞습니다 했는데, 이 청령포가 요새 또 인기인 게 여기가 단종 유배지입니다. 요새 또 영화 왕가 사는 남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영화 때문에 이 장소들도 명소들도 덩달아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3177님께서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입맛이 없다 하면 쳇 없어서 못 먹지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나이가 드니 뭘 먹어도 맛이 참 없네요. 그래서 혹시나 김밥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올까 해서 김밥을 10줄이나 말았는데 애들은 손자 데리고 경주로 나들이 가고 저는 가기 싫어 혼자 손틀어 듣고 있답니다. 근데 김밥 저걸 다 어쩌나 걱정이네요. 태진님 가져다 드리고 싶네요. 제 김밥 먹어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했는데, 아 제가 대신 함께 먹어주고 싶지만 절대 여기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때로는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김밥과 잘 어울리는 몇 가지를 같이 한 번에 먹는 거, 그러면 더 맛있게 느껴질 텐데. 네. 아, 우리 7317님께서 남편이 화성에서 군산까지 일하러 간다고 해서 부부가 함께 와서 맛집에서 점심도 먹고 다시 고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남편이 1인 사업으로 일할 때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고속도로 가면 같이 사연과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함께가 더 좋습니다. 김용임님의 오늘이 젊은 날 신청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심지어 손트라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전해주시네요. 이 노래 두 분 위해서 띄워드릴게요.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제 2부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0026님께서 5개월 만에 17kg 정도 빼서 이쁜 옷 입었는데 2박 3일 가족여행 다녀왔더니 4kg가 쪄서 옷핏이 안 이뻐졌어요. 우울합니다. 하지만 운동과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이야, 17kg를 5개월 만에 뺐으면 제가 봤을 땐 4kg면 뭐 금방 다시 빠질 겁니다. 특히 금방 찐 거는 금방 다시 빠지기 때문에 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이미 대단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934님께서 오늘은 가족들과 영남 알프스 완등하려고 현재 영축산 등산로를 걷고 있습니다. 평상시 운동을 한 우리 아들들과는 다르게 사무실에서 앉아만 있었던 아빠는 천천히 걷고 있네요. 기다려주면서 사랑 반 눈물 반 신청해봅니다. 남편 힘내라고요. 영축산이 울산에 있는 산인데 영남 알프스는 또 울산 경북 경남에 이르는 해발 한 1000m 이상 산들을 그냥 알프스에 비유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렇게 또 기운내라고 남편 힘내라고 이 노래 저도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사랑 반 눈물 반 한번 여자 목소리 정서주의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저는 뉴스 후 1시 5분에 안지나 선아 트롯 생각 정민재 작가와 돌아오는 거 아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 내 손 꼭 붙잡고 있어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0: MBC 한시뉴스입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열고 지원금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에는 25만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분임 부담금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별하는데 직장 가입자 중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이하면 받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는 22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당분간 원유 생산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NBC 뉴스는 현지 시간 10일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해상 봉쇄가 장기적으로는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석유 산업이 붕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 이란은 수개월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악화와 국민 불안 증가가 이란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비행체 타격으로 확인된 데 대해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관 부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군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면서 추가 조사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도 해외 파병 부대는 정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왕건함 등 청해 부대 48진 출항도 예정대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나온 정부의 HMM 남우호 선박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1차 조사 결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 이란이 빠져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박 화재라고 주장했고 이제 피격이 확인되자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는데도 정부는 미상의 비행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가짜뉴스까지 들고 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니 우리 선박이 피격당했는데도 입국다시라며 160명 우리 선원 안전이 위태로운 마당에 밤 12시에 부동산 SNS만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되었다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권 최대 50mm, 전라권 최대 60mm, 경상권 최대 40mm가 되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더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 시작해 봅니다. 우리 8286님께서 연차 내고 친구 따라서 산에 왔습니다. 고사리랑 취나물 뜯으러요. 힘들긴 한데 나름 힐링되고 좋네요. 손트라 태진님 오늘도 응원하며 파이팅 보내요. 성리의 나의 사계절 그대에 신청드립니다.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아, 요새 또 성리 씨가 무명전설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성리의 나의 사계절 그대 듣고 저는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정민재 작가와 함께 올게요. 잠시만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안즈나 서나 트로트인가. 라는 패션 용어가 있습니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의 머리글자를 딴 건데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뜻하는 거죠. 근데 옷차림 말고 노래 듣기도 이 TPO가 맞아야 감동도 오고 재미도 커지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딱 맞는 노래를 듣고 오는 대중음악 평론가 정민재 작가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3: 아, 그렇죠. 노래를 듣고 오죠.
4: 네, 네, 그렇죠,
3: 정말
4: 그렇죠.
3: 요새 다양한 장르를 듣겠어요.
4: 네, 덕분에 트로트도 많이 더 듣고 있고요.
3: 네.
4: 아, 막 방송도 찾아봐야 되고.
3: 네.
4: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신인 가수들도 계속 있고 하니까.
3: 네.
4: 그런 것들도 보면서 다채로운 감상하고 있습니다.
3: 요새 그래도 좀 약간 꽂혀있는 음악 혹은 약간 장르 뭐 이런 관심 분야 혹시 있나요?
4: 요즘에 그래도 어쨌든 몇 년 동안 계속 밴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3: 네.
4: 밴드 쪽에서 재밌는 팀들도 많이 있고.
3: 아.
4: 그래서 밴드 음악을 들을 때 되게 독특하다, 재밌다. 그런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요새 밴드의 붐이 엄청나고.
4: 네네.
3: 직접적으로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 중에

0: 같아서 밴드가 오히려 더 강력해요.
1: 네, 확실히 그 밴드 라이브의 재미를 사람들이 네. 더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0: 그래서 저도 요새 밴드를 좀 결정을 해야 되나 싶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들고 와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1: 아, 일단 3부에서는요. 오,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5월. 네. 요즘에 다니다 보면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푸르르고 예쁘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나무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너무 좋던데 이 푸르 은 나무에 대한 노래들 한번 들어보면서 귀로 하는 삼림욕 하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마치 오늘 이날을 식목일로 바꿔버리는 5월의 식목일이라고 생각을
1: 네,
0: 하시죠.
1: 네, 그러시죠.
0: 자, 나무에 관한 노래 첫 번째 곡 어떤 노래죠? 저...

0: 그 온몸에 약간 소름이 막 좋은 소름이 그쵸, 막 들면서
1: 그리고 막 마음이 충만해지는 들을 때마다
0: 경건해지고
1: 네, 그런 노래죠. 양희은 씨의 1979년 노래 상록수입니다. 발표 당시의 제목은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이었어요. 양희은 씨가 이제 무려 8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하자 음악적 파트너였던 김민기 씨가 선물처럼 만들어준 졸업 기념 앨범에 실렸습니다.
0: 그 상록수 하면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푸르름을 계속 지켜내는 나무, 아주 굳건한 나무죠.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국민가요가 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1: 네, 98년 IMF 당시에 이 대한민국 50주년 공익 광고에서 박세리 선수가 양말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스윙하던 그 장면에 이 노래가 쓰여가지고 더 유명해졌고요. 네. 외환 위기의 어려움에도 끝내 이기리라 하는 희망을 줬죠.
0: 맞습니다. 그 국가적 실현기에 미국 골프에 진출해서 우승을 하면서 다시 용기를 준 박세리 선수. 아, 그 당시에 막 집이 어떤 식당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 모두 다 무료로 막 모시고 막 이랬다는 정말 네네. 그 우리 K골프가 엄청 빛났던 그렇죠. 한 해였어요. 맞아요. 근데 애초엔 이 노래가 어떻게 탄생한 노래인가요?
1: 원래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는 결혼식 축가로 만들어졌던 거래요. 김민기 씨가 이제 77년도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다 노래가 금지되고 활동할 수가 없어서 네. 근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공부를 좀 가르쳐줬대요. 노동자들에게 김민기 네. 씨가 그러다가 이제 합동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네. 왜냐면은 결혼식을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형편상.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축가로 이 노래를 선물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 없어도 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기자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0: 그렇게 생각하니 그 가사가 더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시련을 함께 이겨내자 라는 노래로는 아마 독보적인 우리 국민 가요가 아닐까 합니다.
1: 네.
0: 첫 번째 양희은의 상록수에 이어서 나무에 관한 노래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죠?

0: 확실히 조금 뭐 경쾌해지고 시원해지네요.
1: 네, 산뜻하죠. 90년대 추억의 여성 가수 이예린 씨가 95년도에 데뷔 앨범 발표했던 타이틀곡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나무 아래.
0: 뭔가 그 양쪽으로 아 그 이름이 뭐지 그런 도로들 그 양쪽으로 뭐 나무들이 쫙 이렇게 있고 어 아니요 아니요 뭐 아니 그 가로수 뭐 가로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초록초록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어 그 길을 이제 창문을 열고 달리고 네. 막 그런 이미지가 저절로 떠오르는 곡이에요.
1: 맞아요. 이 요즘에 라디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어울리는 노래라서 이 포플러 나무가 가로수의 대표 선수인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포플러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네. 이번에 찾아봤더니요. 미루나무, 버드나무, 사시나무 이런 나무들이 다 폭넓게 이 포플러 나무에 속한대요.
0: 네. 그러니까
1: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아주 크게 자라는 아름드리 나무들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심었다고 해서 이 파퓰러와 같은 어원이래요.
0: 아 그렇구나.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0: 스테플러 나무고
1: 뭐 그런 셈이죠.
0: 어떤 딱 정확한 종이 아니고.
1: 네네.
0: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메타세콰이어기.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어, 그런 길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
1: 네네.
0: 어 이제 생각났다 죄송합니다.
1: 어 끝나기 전에 생각났어요. 네,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 노래 인기가 엄청났죠?
1: 네, 뭐 나무도 인기 있고 이 노래로 데뷔와 동시에 인기 가수가 된 이혜린 씨. 근데 사실 이때 아찔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0: 네.
1: 가요 톱10 녹화하다가 방송 사고가 났는데 이 노래 무대에서 부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엔 크레인 카메라 있잖아요.
0: 네네.
1: 지금 지미집이 이렇게 네. 다 아래서 조종하지만은 네. 옛날엔 그 크레인에 타서 조종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그 크레인 카메라가 이혜린 씨 뒤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혜린 씨 머리를 치고 가요.
0: 아.
1: 그걸 못 보고 이제 쳤는데 이혜린 씨는 이제 신인 가수니까 네. 말도 못하고 어 그냥 원래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고 계속 노래를 하셨대요.
0: 그럴 수도 있나 보다요?
1: 근데 피가 막 나고 있었다고. 근데 어쨌든 무대를 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무슨 아 아니 투혼의 무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네. 이혜린 씨가 나중에 막 농담처럼 한 얘기가 내가 그 자리에 쓰러졌으면은 네. 그날 담당 PD가 크게 경질됐을 텐데 아. 내가 아. 버틴 덕분에 네. 그분이 부사장까지 올라갔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참고로 이 노래 만든 분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빠와 크레파스 네. 소개했던 배따라기의 멤버 이혜민 씨고요.
0: 어, 네네.
1: 아 좀 아주 시원한 노래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참 뭔가 진짜 그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듣고 싶은 노래로 떠오르는데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0: 나무에 관한 노래 이번엔 김광석의 그루터기.
1: 네. 그루터기라는 게 이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을 얘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김광석 씨가 93년도에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 김광석 다시 부르기 1에 실렸고요. 원곡은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84년도에 발표한 1집에 실렸어요.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차싸는 김민기 씨가 제작하고 기획한 팀이었는데 네. 서울대 노래동아리 메아리에서 출발해서 여러 대학의 노래패가 모인 연합 메아리가 되고 그 이후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까지 이어진 겁니다.
0: 거의 대학 동아리의 올스타전 느낌이네요.
1: 그렇죠. 네. 지금도 이렇게 연합 동아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이 김광석 씨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할 때부터 자주 왕래했었대요. 네. 그러다가 1집에 참여한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공교롭게.
0: 네.
1: 아, 이 곡의 합창 멤버로 김광석 씨가 이제 그 노차사에 섞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나중에 다시 부르기 첫 번째 앨범에 또 부른 겁니다.
0: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재밌는 게 모든 가수들도 그 전에 약간 뭐 합창이었던 시절 막 코러스였던 시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와 김광석 씨가 합창에 그렇죠. 속했다니 좀 네,
1: 수많은 목소리에 섞여 있는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앞에 김민기의 그 상록수와도 좀 뭔가 의미가 좀 통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록수가 이 시련을 이겨내는 나무, 네. 계속 푸르른 나무. 그루터기는 아예 잘려 나간 뒤에 이 밑둥이니까 남은 자를 상징하는 뭐 그런 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네. 더 큰 상처에도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더 긴 세월을 기약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0: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이상하게 때로는 그런 거 보면 F의 기질이 올라오는 게 딱 그 그루터기를 보면 뭔가 너무 불쌍해요.
1: 어.
0: 네. 막 평생 몇십 년을 걸려서 막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잘 컸는데 하, 이대로 또 남고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아, 아주 대문자 F의 기분이었고요.
1: 모처럼.
0: 네. 자 역시 노래로 표현하는 나무의 느낌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 잎의 푸르름 그 아름다움도 있고 또 그 뿌리의 굳건함. 자 네 번째 나무 노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0: 또 다시 좀 경쾌해지면서 이제는 나무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싶어지네요.
1: 네, 기차 여행하면서 왠지 듣고 싶어진 그런 노래인데 네. 전주부터 너무 유명한 기차와 소나무 이규석 씨의 88년 솔로 데뷔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0: 아우 저랑 뭐 생년이 같네요. 솔로 데뷔 앨범이었다면 마치 그 전에는 다른 소속 네네네. 팀이 있었나
1: 팀이
0: 봅니다.
1: 팀이 있었어요. 이규석 씨가 이제 밴드에 있었.

0: 있는데 아마 많이 기억하진 못하실 것 같아요. 87년 MBC 대학가요제 캠퍼스 밴드 블루드래곤의 멤버로 참여하면서 음악계에 등장을 했고 그 이듬해 KBS 젊음의 행진에서 조직했던 그룹 통크나이에 합류합니다. 이 통크나이 활동하면서 솔로로 발표한 앨범이 바로 이 기차와 소나무 데뷔 앨범이었죠.
1: 야, 블루 드래곤 뭔가 강력해 보이는데 뭔가 근데 저희와도 연관이 있는 게 MBC 출신 근데 또 KBS로 가서 활동하다가 알려진 그 개그맨 중에선 최양락 씨가 그런 케이스로 좀 유명한데 가수 쪽에서는 이규석 씨가 딱 그런 경우였네요.
0: 네, 그래서 KBS 젊음의 행진 아주 인기 프로였는데 네. 거기에 거의 매주 나오다시피 하면서 이 꽃미남 가수의 인기가 쭉쭉 올라갔고요. 네. 이 노래로 많은 사랑받으면서 가요 톱10 1위까지 올라갔고
1: 야.
0: MBC 표준 FM 밤 9시 프로그램 우리는 하이틴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젊음의 행진 MC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많은 활동을 하다가 이 노래 이후에 이제 뭐 너에게 나는 이런 후속곡도 있었지만은 기차와 소나무가 너무나 메가히트라서 그 이후에 뭐 자연스럽게 활동이 좀 줄어들었죠.
1: 그때 좀 강력한 가수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누가 있었죠?
0: 이 당시에요. 뭐 소방차, 박남정 등등이 있어서 네. 이분들은 다 너무 사운드가 꽉 찬 댄스잖아요.
1: 네.
0: 근데 자기는 너무 잔잔하고 좀 감미로운 포크라서 아 대기실에 있을 때 좀 기가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1: 그만큼 좀 그 강력한 댄스 스타 사이에서 좀 여리여리했던 꽃미남 가수 와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가 올랐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나무 주제 곡 어떤 노래지요?

0: 이 노래는 또 어떤 노래지요?
1: 아, 이 노래 아, 이 노래가 있었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배우 출신 가수로 이름을 알렸던 박길라의 86년 1집 노래 나무와 새입니다.
0: 아, 참 박길라 아, 이름이 좀 독특하신데 배우 출신이었다고요?
1: 네, 아역 배우 출신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KBS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방송활동 시작했었고 네. 76년 동양방송 아역 탤런트 1기에 합격하면서 어린이 드라마로 연예활동을 본격화했었죠.
0: 네, 아유, 근데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면 노래도 워낙 잘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아역 탤런트 1기 합격.
1: 네. 근데 이 정도로 끝났으면 아마 잘 몰랐을 텐데 고교생 일기라고 인기 청소년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고 네. 근데 이분이 사실 일찍 세상을 떠나요. 20살 무렵에 공연을 하고 그날 귀가했는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급성 심장마비로 향년 21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요. 이 나무와 새 그러니까 한 곡 남아있는 건데 뭐 지금까지도 후배 가수들이 종종 리메이크 하긴 하죠.
0: 와,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20살 그때 또 심장마비라니. 네. 와, 이게 참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자, 오늘 이렇게 나무 노래를 따라가다 보니 잘 몰랐던 우리 가요 이야기를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4부에서도 이야기 나눌까요?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한 달 좀 더 미뤄진 5월의 식목일 맞이 나무 관련 노래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정민재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 선생님 소개 좀 합시다. 우리 정민재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퀴즈 풀어야 된답니다. 3부 주제 나무였는데 혹시 또 문제가 나무와 관련되어 있나요?
2: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 간단한데요. 우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고정 게스트 중에서도 이 나무가 들어간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나무 꾼입니다.
1: 아, 네. 네. 그러면 그 손트라 고정 게스트 그분의 이름을 맞추는 시간인가요?
2: 그렇죠.
1: 뭔가요?
2: 네, 네. 이 손트라 고정 게스트 가수 4명 중에 네. 나무꾼을 부른 가수는 누구일까? 이건데요.
1: 야, 이거 어려운데. 너무 네. 어려워요.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맨날 불러 가지고
2: 이 노래 나오기만 하면 바로 부르시는.
1: 그러니까요.
2: 네, 네. 보기 좀 드릴게요.
1: 네네. 네.
2: 1번 윤수현, 2번 신승태, 3번 이미리, 4번 박구윤.
1: 아, 다 부를 것 같아요. 다 부를 것 같은데. 1번 윤수현이 나무꾼을 불렀을까? 아니면 신승태? 3번 이미리가 나무꾼인가? 4번은 박구윤이었고요. 이 중에 나무꾼을 부른 가수는 누구인지 정답 보내주세요.
2: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당첨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이때까지 냈던 퀴즈 중에서 가장 쉬운 퀴즈가 아닌가 하는데 네. 뭔가 우리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여러분께 늘 이렇게 선물을 퍼드리고 싶나 봅니다.
2: 네.
1: 자, 이맘때 들어야 할 노래 이야기 4부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나요?
2: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1: 네.
2: 그래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번엔 선생님 노래 모음으로
1: 너무
2: 갑니다.
1: 좋습니다. 첫 번째 곡 어떤 노래?

0: 선생님의 노래가 먼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1: 네, 67년 히트곡이고요. 전설적인 작곡가 박춘석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아. 박춘석 이미자 콤비는 뭐 기러기 아빠, 황혼의 브루스 너무나 많은데 처음부터 콤비는 아니었습니다.
0: 아,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1: 원래 이 박춘석 작곡가는 오아시스 레코드 전속이었고요. 네. 이미자 씨는 지구 레코드 전속이었는데 옛날엔 소속사가 이렇게 다르면은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는 박춘석 선생님이 과감하게 소속사를 옮깁니다.
0: 아.
1: 이미자와 작업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주로 팝 스타일 곡을 썼는데 네네. 이미자 씨와 같이 트로트 작품을 발표하면서 음악권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또 넓어졌죠.
0: 이야, 이 정도면 약간 팬심에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1: 그런가 봐요, 정말.
0: 뭔가 가수에 맞춰서 작곡가가 소속사까지 바꾼다. 그거 자체가 이미자란 가수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이 섬마을 선생님은 KBS 라디오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 주제곡으로 쓰였고 발매 일주일 만에 히트곡이 됩니다.
0: 야.
1: 아, 이 노래 발매된 그 해에 문공부로부터 작곡상과 가창상을 받았고요. 무궁화 훈장까지 받았는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표절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돼요.
0: 어?
1: 근데 일본의 어떤 노래랑 비슷하다 이런 이유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섬마을 선생님보다 더 뒤에 나왔대요.
0: 야.
1: 그러니까 억울하게 금지곡이 된 거죠.
0: 아이고, 그러면 그냥 진짜 너무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1: 네.
0: 자, 아마 우리는 늘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미자 선생님의 에피소드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계속해서

0: 전주부터 너무나 유명한 이 노래. 네. 다음 노래는 새자매 밴드 한스밴드의 98년 데뷔곡 선생님 사랑해요.
1: 이야, 한스밴드가 이 곡으로 데뷔했네요.
0: 네. 아니, 이 노래가 데뷔곡이었는데 네. 이 앞서 지금 들었던 섬마을 선생님이 섬마을에 부임한 선생님에게 반한 19 순정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노래도 선생님이 첫사랑인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첫사랑인데 아, 이 선생님이 겨울이 오면 결혼한다 그래서 아, 내 꿈이 진짜 와르르 무너진다 그런 귀여운 내용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버전의 섬마을 선생님이죠.
1: 이게 참 뭔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맨날 이 선생님이 첫사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까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참 이거 가사도 제대로 보면 참 중요하기도 하고 그 마음도 풋풋함도 있지만 이게 그 멜로디가 네. 되게 더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히트했던 것 같아요.
0: 멜로디가 진짜 귀에 감기는데 이 노래 만든 작곡가가 90년대 최고 작곡가 중 한 명인 최준영 씨입니다.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코요테의 순정, 핑클의 루비,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야. 이정현의 와 90년대를 풍미한 우와. 거의 많은 노래들을 이분이 만들었는데 한스밴드가 이 노래와 더불어서 같은 앨범에 오락실까지 연달아 인기 얻으면서 당대 학생들의 정서를 대표한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죠.
1: 아마 이 노래 들으면 우리 첫사랑의 그 선생님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계속 들을게요.

0: 이어서 듣는 선생님 관련 노래들. 아, 이 다음 지금 흐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죠?
1: 이 노래는 장필순 한동준의 내 마음의 풍금인데요. 네. 학교와 선생님을 소재로 한 추억의 영화 주제곡이었죠. 99년 개봉한 이영재 감독의 내 마음의 풍금 주제곡이고요. 영화에는 이병헌, 이미연, 전도연 씨가 나왔습니다.
0: 아, 또 역시 선생님을 사랑하는 소녀의 이야기의 테마인데. 네네. 그러면 약간 섬마을 선생님이 아니라 산골 선생님인가요?
1: 네, 이건 이제 산골로 가는데 네. 강원도 산골 마을에 네. 17살 나이에 늦가기 초등학생이 된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21살의 교사 이병헌 씨가 나오는데 오. 이 늦가기 초등학생이 반한 거예요. 이 신임 교사에게. 전도연 씨가 97년 접속으로 이제 신인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로 이제 청룡영화상 또 대종상 여우주연상 받으면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고요. 당시에 서울 관객 15만 명에 달하는 이야. 흥행을 거둔 흥행작입니다.
0: 선생님이 21살이면 뭐 17살 제자가 뭐 충분히 좋아하고
1: 좋아할 수도 있죠.
0: 남죠. 예. 네. 아니면 한 2, 3년만 지난 다음에 뭐 네, 네, 네. 뭔가 다른 데서 만났으면 그냥 충분히 오빠 동생 할 사이인데 네. 여하튼 뭐 이 내 마음의 풍금 주제가는 영화가 나올 때마다 같이 들려서 귀에 익숙한데 저희가 그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1: 네, 이 영화 음악 감독이요. 어떤 날의 멤버이자 조동진 씨의 둘째 동생인 조동익 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만큼이나 이 사운드트랙이 좋다는 찬사를 받았고요. 또 낯선 사람들의 리더 고찬용 씨, 뭐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 등이 이 앨범에 참여를 했고 영화 동명의 이 내 마음의 풍금 이 주제곡은 장필순 씨와 한동준 씨가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줬죠.
0: 야, 참 쟁쟁한 스타들이 모여서 만든 노래 우리 함께 더 들을까요?

0: 완전 달라져서 댄스곡이 이제 나오네요.
1: 네, 이 노래 제목은 학교이고요. 네. 가수는 2인조 댄스그룹 언타이틀입니다. 아~ 99년도에 나왔고 KBS 청소년 드라마 학교의 오프닝 타이틀이었죠.
0: 야, 아니 갑자기 학교하니까 그, 난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학교를 안 갔어.
1: 그 스승의 날인데 학교 안 갔다고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0: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네네. 자 그러면 아주 알맞은 노래를 보내주셨는데 네. 학교. 그야말로 전설 같은 배우들을 많이 배출한 전설 같은 청소년 드라마 시리즈였죠.
1: 맞습니다. 이 학교가요 2022년까지 8개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오랫동안 KBS의 간판 드라마 시리즈였는데 네. 이 학교에서 스타된 인물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장혁, 뭐 최강희, 조인성 이런 분들도 있었고 뭐 신인 때 뭐 이종석, 김우빈, 신혜선 다 이 학교를 거쳐갔죠. 네. 이 정확하게는 이 노래가 주제곡으로 쓰였던 첫 번째 학교에서는 장혁, 안재모, 최강희, 양동근, 김민선 이런 분들이 학생으로 출연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0: 언타이틀이랑 그룹도 그냥 노래랑 춤 뿐만 아니라 음악성이 엄청 뛰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이 언타이틀은요 유건형, 서정환 두 네. 멤버가 이제 속했는데 고3 나이에 데뷔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수록곡 11곡이 전부 유건영 씨의 자작곡이었습니다. 아~ 서정환 씨는 작사와 랩 또 안무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0: 더구나 99년도 오면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그 시기거든요.
1: 맞아요.
0: 그 틈에서 그래도 존재감이 꽤 있었습니다.
1: 네, 이 H.O.T. 잭스키스 그때 엄청났지만 이 듀스의 후예 같았던 언타이틀의 팬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집에 실린 날개는 음악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언타이틀의 멤버 유건영 씨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싸이의 음악적인 파트너로 수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0: 그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작곡가가 네. 이 학교와 날개를 부른 언타이틀의 멤버였다. 네. 야 이거 아마 오늘 처음 아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노래 학교 마저 듣고 오시죠.

0: 계속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느라 우리가 계속 후주만 듣고 끝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아주 유명한 전주 멜로디죠?
1: 네, 이수미를 정상의 스타로 발돋움하게 한 72년 출세곡 여고 시절입니다. 좀 아까 이 언타이틀의 학교가 지금 40대들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은 이수미의 여고 시절은 그 부모님 세대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 같아요.
0: 야,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막 이 노래 막 생각나서 따라 부르고 막 이러신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노래는 이 명곡을 누가 만든 건가요?
1: 이 노래는요,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남진의 울려고 내가 왔나, 주현미의 잠깐만, 이런 노래들 만든 작곡가 김영광 씨가 만들었는데요. 제작할 때부터 주인공을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대요.
0: 네, 처음부터 뭔가 근데 야심작으로 가수도 철저하게 스타와 대박을 내자 그거를 일단 뭐 생각하면서 이 곡을 작업했다는데요.
1: 그렇죠. 노래는 딱 있고 가수를 찾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다는데 네. 오아시스 레코드 소속의 모든 여성 가수가 이 노래를 위해서 오디션을 봤대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받은 방주연 씨와 이수미 씨가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이수미 씨가 이제 주인공이 됐고, 졸업 시즌을 겨냥해서 이수미 씨가 이제 여고생 컨셉으로 교복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표지가 아주 또 인기를 얻으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죠.
0: 그 당시에 오디션 나왔던 분들, 떨어졌던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을까요? 약간 아니 이게 배 아프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아 이게 내 곡 될 뻔했는데
1: 그러니까 이 대박곡을 네. 참 아쉬웠을 것 같아요.
0: 자, 어떤 면으로 또 이 노래를 다른 목소리로 들으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자, 이런 철저한 빌드업도 있었고 시대를 앞서가는 기획이 결국에는 빛을 발했는데 네. 이 곡이 좀 잘 됐죠 그 당시에?
1: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요. 네. MBC 10대 가수상, 뭐 TBC 7대 가수상 수상도 했었고 그해 스타가 돼서 동명의 영화까지 제작되어 흥행했습니다.
0: 이야,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좀 이렇게 또 알맞는 주제로 찾아와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오늘 마지막 곡 이수미의 여고 시절이었습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어머.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여보, 골뱅이 무침 해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7: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6: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7: 고형량이 뭔데?
6: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있으니까 꼭 확인해.
7: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8: 유통 골뱅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0: 오늘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4부는 스승의 날 선생님 노래로 시작해서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아련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현재로 돌아와서 아까 내드린 잠깐만 퀴즈 풀어봐야죠.
11: 네, 3부 주제였던 나무 노래.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 손트라 고정 게스트 중에서도 관련된 노래를 부른 가수가 그럴까요? 있죠. 나무꾼,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구일까요?
10: 자, 윤수연의 나무꾼. 아, 안 어울리는데. 이미리의 나무꾼 좀 이상해요. 네. 정답은 둘 중 하나인데 신생태 박구윤 중에서 당연히 4번 박구윤의 나무꾼이었습니다.
11: 박군 씨 지금 여기 있었으면 이쯤에서 딱 바로 노래 들어가셨을 텐데.
10: 아마 여기서 나는야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에 사랑해 이러면서 했을 거예요.
11: 보인다 보인다. 박구윤 씨 보인다. 아이, 나무꾼 이 노래는 뿐이고 뭐 두 바퀴 네. 등등해서 박구윤의 이 세 글자 제목 대표곡 중에 하나죠.
10: 그렇습니다. 정답 당첨자는 손트라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정민재 작가님 덕분에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끝곡 박구윤의 나무꾼 좀 보내드리면 아마 더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잡아줘요.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5: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4: 배윤호 이남희의
5: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0: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3인 가구는 19만 원, 4인 가구는 2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이 한국의 장기적 투자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심 수출 산업 내 노동 불확실성은 한국이 구축해온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 기술,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인 정영근 전 의원에 대해 보수에서 퇴출돼야 할 1순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북구 주민이 정영근 전 의원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하는데 북구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구태스럽게 과거로 회귀시켜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영근 전 의원의 인생의 가치와 한 후보의 가치가 맞기 때문에 후원회장으로 한 것이라며 제가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찍는 건 장동혁을 찍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수를 누가 이 지경까지 어렵게 만들었는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며 박민식 표가 나오면 장동혁 당권은 그것을 이유로 연장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진짜 북구 사람을 강조한 박 후보를 향해서도 떠날 때 침을 뱉고 떠난 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분당 사람이니까 절대 부산에 안 돌아오겠다고 말했던 분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시도 경찰청 광수대를 즉시 투입하는 등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되었다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권 최대 50mm, 전라권 최대 60mm, 경상권 최대 40mm가 되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2: 밖에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1: 이 집에 토리도 있으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 정말 천재견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팔불출이죠.
1: 네.
0: 그런데 그렇다면 강아지의 기억력은 대체

0: 얼마나 될까요?
1: 아, 슬프게도 단기 기억력이 2분이랍니다. 아, 2분밖에 안 돼? 예, 이렇게 실망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을 겪어도 2분이면 레드선 잊어버린대요. 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하지네요.
0: 우리 집 가은이 20초 같은데. 아무튼 뭐 혼나거나 놀라는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을 오랫동안 떠올리기보다는 현재의 긍정적인 자극에 반응해서 다시 해맑은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1: 대박.
0: 그러니까 완전히 잊기보다는 견제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그래서 강아지들이 늘 알알알 해맑은가 봐요.
0: 그렇죠.
1: 근데 2분밖에 안 되는데 주인은 어떻게 기억해요?
0: 아, 그거는 반복 학습 때문이랍니다. 반복적으로 마주를 하다 보면 2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20년도 될 수 있다.
1: 그래서 공부도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에게 매일매일
1: 네,
0: 사랑을 반복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월요일 혹시 짜증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월월 강아지들처럼 빨리 잊고 2시간 동안 행복한 확계라 함께 하시죠.
0: 자, 오늘 첫 곡은 비주가 부릅니다.
1: 누구보다 널 사랑해.

0: 네, 하기는요. 네.
1: 누구보다 널 사랑해.
0: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1: 사랑해라는 말을 참 많이 자주 해주면 강아지들도 느끼거든요.
0: 네, 오프닝 너무 웃겨요. 그래서 술 마시고 올올 멍멍이가 되면 기억이 2분만 남나 봐요. 네.
1: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죠?
0: 사람. 예. 예, 적당히 취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제가 술 먹고 들어가서 막 그러면 애들이 녹화를 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 보여준다고요.
0: 아, 요즘 그런 아내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 그래갖고 우리 막내가 내가 자기가 이 폰을 풀면
0: 난리 난다.
1: 제가 사회에서 매장될 거래요.
0: 아주 무서운 따님을 두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자, 샵 2848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네, 잠시 후에는 학계라 주최 사투리 능력고사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앞변.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앞변.
2: 30년 전통.
3: 100년 앞변.
2: 떡 선물 세트는.
3: 100년 앞변.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8: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8: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0: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1: 사투리 퀴즈
12: 모라카노.
11: 진경상도인의 자존심 물건 사투리 퀴즈 모라카노.
12: 오늘은 과연 어느 지역 사투리가 여러분에게 혼란을 일으킬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함경도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사투리 퀴즈를 시작합니다.
11: 자, 지금부터 화깨라 주체 사투리 능력고사를 시작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라디오 볼륨을 올려주시고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늘 사투리 능력고사를 위해 항공기 운항, 철새 이동 당연히 통제협조가 됐을 리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라디오 소리에 귀를 단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화깨라 주체 사투리 듣기평가 문제 나갑니다.
12: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13: 야야 유도야, 너 아까부터 그 쬐까란 폰 갖고 뭔 놈의 호작질을 그리 했었냐? 눈 안 침침하냐?
14: 아이 할머니, 나 지금 이거 깨야 되니까 말 걸지 마시라고요.
13: 이놈의 자식 허러는 공부는 안 하고 몇날 게임질이요? 게임이고 뭐고 퍼뜩 치우고 그 할매랑 시장이나 좀.

0: 가자. 저기 옆을 떼기에 놔둔 장바구니 좀 이리 갖고 와봐.
1: 아이, 할머니 지금 거의 다 깼단 말이에요.
0: 아이고 이 할미 말이 말 같지가 않은겨. 어여 일어나.
1: 아 그럼 딱 5분만. 아니 3분만요.
0: 아유 이놈 자식 진짜. 저짝에 테레비 옆을 떼기에 놔둔 빗자리 좀 갖고 와보라니까. 맞아야 정신 차리지.
1: 아 진짜 할머니. 아 1분만 주세요 1분만.
0: 이놈 퍼뜩 안 일어나냐.
1: 아이 그럼 30초 와 30초.
0: 에이
1: 나 죽네.
0: 맞아야 살아 맞아야.
1: 나 죽어.
2: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대화 중 할머니가 말한 옆을 떼기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세요.
3: 힌트곡 나갑니다.
2: 뭐시요?
3: 영탁이 부릅니다.
2: 옆집 오빠.

0: 님이
1: 예.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놔라. 아 이런 뜻이에요?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놔라. 아,
0: 모서리를 옆을 떼기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1: 아 그냥 옆이 아니라 이렇게 각진 모서리.
0: 아 거기다?
1: 거기가 옆을 떼기다.
0: 어 애매하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을 쓰셨는지 샵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전 믿어요.
0: 아
1: 진짜.
0: 근데 진짜. 아까 풀떼기 안 믿으셨잖아요.
1: 아니 풀떼기 그런가?
0: 풀떼기라고 하니까 있다니까요.
1: 그냥 풀떼기만 쓰면 모르겠는데 예. 옆풀떼기라고 하니까.
0: 아 윤호영님 사투리는 옆풀떼기 남미씨 말 믿고 배우세요.
1: 옆풀떼기 남미씨.
0: 저 아. 모서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지금.
1: 아 모서리. 예.
0: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모서리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나봐요.
1: 그러니까 구석진 곳이라고 한다면 남미 씨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저 구석이
0: 그렇죠,
1: 가 있어야
0: 되는
1: 거죠. 그렇죠.
0: 저 안 보여요.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 예, 어, 옆이라는 뜻 아닙니까? 3778번님 그리고 8850번님도
1: 예, 바로 옆에 두라는 뜻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0: 그 사실 모서리는 이제 귀티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1: 아, 뭐, 아 뭐요?
0: 귀퉁이를 귀티.
1: 아, 귀티.
0: 귀티 모티 끄티. 요거 구분 가능하세요? 여러분 요거 약간 예문으로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귀티, 예. 귀티 다음에 뭐요?
0: 귀티, 모티, 끄티. 요 세 단어를 정확한 뜻을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보너스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귀티, 모티, 끄티.
1: 그냥 귀티라고만 쓰면 아 귀티 나는구나.
0: 그렇죠. 이렇게. 모티는 모나구나.
1: 네, 그렇죠.
0: 끝에는 끝에 앉아 있구나. 어, 어. 이렇게 자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7503번님도 답 주셨어요.
1: 옆에는 옆에 우리 할매는 항상 아. 옆을 떼기로 치우라고 하네요.
0: 뭘 야, 물건을 치우라고 할 때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렇다면 밥을 떼기는요?라고.
1: 밥을 떼기도 떼야죠.
0: 옆을 떼기, 밥을 떼기.
1: 옆을 떼기에 있는 걸 치우면 밥을 떼기는 떼서

0: 버려야죠.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자, 여러분들 많이 샵2848번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어플떼기는 과연 언제 쓰셨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귀티, 모티, 끄티를 구분해서 보내주신 분께도 귀티 나는 선물.
0: 아니, 근데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 안 쓰죠? 어플떼기 귀티.
1: 아, 너무 좀. 서울화 되신 분들이 많네요.
0: 이런 사람...
1: 따님이 또 학교를 또 서울로 가셔서 그런지.
0: 아니 그게 아니라
1: 너무 표준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아니 회사에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말 안 쓰던데.
1: 선배님 좀 모티로 가있어 이렇게는 안 하겠죠.
0: 아, 그래서 그런가?
1: 그렇잖아요. 아 아내들한테
0: 예
1: 신랑 보고
0: 옆풀떼기라고 하지 않나요? 신랑 보고 옆풀떼기.
1: 아, 아내 마누라 이런 뜻을 옆풀떼기. 아 나의 옆지기. 아 옆지기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0: 나의 반쪽 뭐 그러네요. 이런 표현으로.
1: 나의 짝꿍 뭐 이런 건가 봐요. 아, 나만 그런가 하셨어요.
0: 아,
1: 아니 근데 좋네요.
0: 그래요? 아 그래요?
1: 네 나의 옆풀떼기야.
0: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거를 이제 옆풀떼기라고 하나 보죠.
1: 아니 휴대폰에 이렇게 이름 저장해 놓으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0: 옆풀떼기.
1: 옆풀떼기 하트. 야.
0: 그러면 이제 설명을 그런 거죠. 내 옆에 밥풀떼기처럼 붙어있는 사람이다.
1: 괜찮다 이렇게. 괜찮다. 야 이분 천재입니다. 이분은 지금 뭐 듣기 평가가 굉장히 되시는 분이거든요.
0: 구티는 귀퉁이.
1: 예?
0: 끄티는 끝부분. 모티는 모서리.
1: 이야.
0: 아 이거 맞아요?
1: 정확하십니다. 끄티 끝부분. 네. 모티 모서리. 귀티 귀퉁이. 대단하십니다. 예. 여기 지금 또 4442번님도 정확하게 옆풀떼기는 옆에 귀티 옆에 모티 모퉁이 끄티 끝에. 아 그럼요. T자로 끝나는 거죠. 사투린 다 T로 끝납니다. 귀티 모티 끄티. 불티 한 곡 들을까요?
0: 불티
1: 아주 딱 맞네요. 예, 불티 한 곡 듣고 와가지고 저희가 네. 또 불티나는 이야기.
0: 전영록 씨가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 생각을 아, 하셨을까요?
1: 아우 트와이스의 TT도 있네.
0: 아 TT.
1: 네. 네. 불티 먼저 한 곡 듣고 옵니다. 답 계속 보내주세요.

0: 볼티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뭐 굉장한 영어도 왔어요. 0866번님.
1: 영어 배운 우리 할머니는 고나바리 코나발이라고 어릴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0: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코너가 영어잖아요. 모서리 있는 그쪽. 코나발이 놀 때 조심해서 돌아라잉.
1: 그 무슨 저기 그 남미나 남미나 이런 지명 이름 같잖아요. 코나발이. 아니,
0: 코나발이. 굉장히 영어랑 일본어가 네.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하네요 진짜.

0: 뭐 티 그 티 옆을 떼기 다 있으니까 복판만 있으면 돼.
1: 복판?
0: 복판이 가운데. 어, 아니, 복판에 그... 앉아라.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1: 아, 복판에 앉아라. 복판이란 말은 알겠는데 잘 쓰지는 않네요. 보통 이제 가운데 앉죠 이렇게 얘기하죠.
0: 아 따님 보임 복판에 앉아 있네. 주인공이네. 이렇게 많이 하죠. 예.
1: 갱핀에 가봐. 갱핀은 뭐예요?
0: 이게 바닷가 가봐라는 뜻이래요.
1: 갱핀이?
0: 저도 이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저도 와 사투리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바닷가 가봐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와
1: 우리 스태프들 중에 갱핀을 아는 사람이
0: 아무도 몰랐어요 선생님. 아무도 나중에 없네요. 이거 언제 어디서 들으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지금 사과 홍로 열매 속기 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아 벌써 그런 계절이군요. 사진은 속기 전과 속기 후를 보내봅니다. 윤호씨 사투리 나오고 베리군 나올 때 옆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안타까워해 주십니다. 이 젠틀함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이. 아유 네. 진짜 젠틀함은 뉴스에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 뉴스는 거의 그 변장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0: 아 무슨 말씀을 네. 똑같은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사투리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옆을 떼기는 옆이었죠.
1: 옆이죠, 옆.
0: 근데 아주 귀여운 아내를 옆을 떼기라고 부른다는 어. 5648번님 그리고 아주 뭐 끄티 귀티 모티 정확하게 또 표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 남겨주신 0573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불티나게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로 우리 김경덕 변호사님과 돌아오겠습니다. MBC
2: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에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5: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4: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5: 삼산 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사랑했다.
1: 하지만 달라도 우린 너무나 달랐다.
0: 평행선을 거는 우리 사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2: 부부 사이 조정이 필요할 땐 애정의 조건을 찾으세요.
1: 부부 사이 조정을 위해 매일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김경덕 이혼 전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또 어떤 혈압 오른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습니다.
0: 자,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을 잘 지키자는 의미로.
1: 그런 의미 맞죠?
0: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혼 사례를 한 편씩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반성해야 할 점은 뭔지 한번 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갑니다.
2: 두 사람은 5년차 부부입니다.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걸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몰래 나가 전화를 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업무 전화라고 했지만 전화를 받고 오는 아내의 표정이 몹시 상기돼 있었습니다.
0: 이를 계속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은 새벽에 울리는 아내의 문자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1: 띠링띠링.
0: 자기야 보고 싶어. 하트.
1: 어머머.
0: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 가까스로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1: 남편은 아내를 깨워 대체 누구냐며 추궁했고 아내는 별 사이가 아니다 라며 그냥 장난이라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성을 잃고 욕설을 했고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2: 이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간남 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0: 아내는 소송을 당하자 남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1: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양육권 다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데 두 사람은 양육권 관련해서도 서로 양보 없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0: 예,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의견 있으시면 샵 2848번으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분들은 뭐 다시 화해하고 살아야 된다. 아니다, 헤어지는 게 맞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이 순간에 떠오르는 대사 한마디가 있죠.
1: 뭡니까?
0: 사랑하기 죄는 아니잖아.
1: 사빠 죄. 아. 아니 그런데 5년차 부부고 아이가 둘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애들이?
2: 아이가 굉장히 어리죠 이제. 네, 5세 다 미만이니까. 네.
1: 근데 이 양육권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2: 네.
1: 뭘로 다투는 건가요? 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2: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서로 키우겠다고 다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너한테는 아들 못 준다.
2: 그렇죠.
1: 네. 두 아이를 다 데려가겠다.
2: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자녀를 분리해서 양육하는 거는 재판부에서 좀 선호하는 그 양육 방식은 아니거든요.
1: 아, 진짜요?
2: 네. 완벽하게 합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그 방법을 이제 허용을 하긴 하시는데
1: 네?
2: 사실은 형제는 같은 곳에서 자라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쪽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군요.
2: 네.
0: 그러니까 그 위자료 소송은 이미 끝났고, 그렇죠?
1: 앞에
0: 상간남, 상간남을 상대로
2: 그렇죠. 상간남을 상대로 한 것은
0: 끝났고 두 분이
2: 네.
0: 이제 이혼 소송이 남아 있는 건데
2: 네.
0: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양육권.
2: 네.
1: 자, 그렇다면 문자가 왔어서 이 문자 하나가 발단이 됐습니다.
2: 네.
1: 문자 한 통으로 이 부정행위 증거가 바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야 보고 싶어 하트.
2: 네,
1: 누가 자기야?
0: 킥킥킥 이렇게 보내면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뭐 이런 정도의 문자는 증거로서 예.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0: 예.
2: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이제 문자를 내면서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
1: 네?
2: 두 사람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그다음에 문자. 그다음에 전화 수발신 이런 기록들을 조회를 하거든요.
1: 어쨌든 앞에 다른 내용이 다 있을 거니까 그죠?
2: 그 다른 내용의 문자나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사람이 보낸 횟수 그다음에 메시지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는 수발신 지역에 그 위치까지 나오거든요.
1: 네.
2: 그 기지국 정보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서는 그 경고를 받은 뒤로는 만나지 않았다 했는데 그 전화 수발신 기록으로 같은 특정 모텔에서 이제 그 수발신 하신 것이 네, 하필 또 이제
1: 전화기 두고 가지 그랬어.
2: 그러니까 연락을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셨어도 되는데 하필 전화를 그쪽에서 같이 걸면서
1: 무전기를 사지.
0: 그 모텔의 화장실이 깨끗했겠죠.
2: 네, 뭐 어쨌든 그런 네, 것이 발견이 되시면서 네, 부정행위가 또 명백하게 또 인정되신 사례가
1: 있었어요. 근데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걸까요? 안 만났다 그 뒤로.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2: 그쵸. 네. 일단은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정행위 저지르는 분들이 그런 거를 알지만 뭐 아, 일단은 우기고
1: 본다.
2: 네. 보는 좀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지금 뭐 문자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헤어지지 않아도 계속 싸울 것 같은데요. 양육권을 서로 갖겠다는 것도 의아하네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정이 떨어지면 아이들 키우는 것도 좀 싫어할 텐데 아 근데 일부러 남편 보라고 문자 보낸 거 아니에요? 아내가 불륜이었다면 비번도 패턴도 있었을 텐데 다 봤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2: 네 뭐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부부들도 있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패턴을 안 걸어놓고 있음에도

0: 서로 잘 안 보시는 경우에 좀 안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1: 아니 근데 네. 아내의 휴대폰을 네. 남편이 본 거잖아요 새벽에.
2: 네, 그렇죠.
1: 그거는 허락을 받고 본 게 아닌데.
2: 네. 아 맞네.
1: 요거는 괜찮은지. 불법적으로 본 거 아닌가요?
0: 네, 사실 이게 이제. 명백하게 법상은 네, 네.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는 이게 위반 행위가 되긴 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예. 근데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게 되면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1: 예.
0: 근데 이제 민사나 가사 소송에서의 증거 능력은 현재 좀 다툼이 있는 편인데
2: 네.
0: 근데 점점 사실은 이런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판례가 계속 변경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좀 뭐 예를 들면 우연히 매우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가 없다 뭐 내지는 서로 핸드폰을 보는 것을 뭐 허락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좀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2: 네.
0: 사실은 최근에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 허락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하는 판례가 나온 것도 있고 조금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1: 패턴도 걸지 않고
0: 네.
1: 비번도 없어요.
0: 네.
1: 그냥 손으로 제끼면 바로 이게 열리는 폰이에요.
0: 네.
1: 그러면 그거를 암묵적으로 내 폰을 봐도 된다라고 허락한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증거 능력을 좀 인정받아 왔었는데 사실
1: 앞으로
0: 최근에 조금 약간 말씀드린 그런 대법원 판례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한 것이 아니지 않냐 뭐 해서 좀 문제를 삼은 판례도 사실은 하나 나와서
2: 근데 너무 네. 억울한 경우에 이렇게라도 증거 수집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상대는
0: 네.
2: 그게 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0: 네, 사실 이제 좀 부정 행위와 관련한
2: 네.
0: 이런 좀 증거의 증거 능력이 사실 계속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제가 그 얘기도 드렸지만 그 스토킹 신고하는 것부터 해서 사실 증거 수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이게 상간남한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0: 네.
1: 그 얘기는 두 남녀의 부정 행위를 법원에서 인정한
2: 그러니까.
1: 증거 능력이 네. 인정이 된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그 유책 사유가 아내한테 있는데
0: 네.
1: 그렇다면 남편이 그 양육권을 주장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0: 네, 사실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 같은 거는 조금 여러 요소로 두루두루 고려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1: 네.
0: 뭐 사실 저희가 뭐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나누긴 했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는 하지만 정말 아이한테는 충실하고 아이와의 유대도 좋고
1: 그러니까 그거를 네. 못 믿겠다고요.
0: 네.
1: 그거를
2: 우리가 못 믿는 걸로는 안 돼요.
1: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 아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1: 아이를 놔두고 바람 피는데
0: 네.
1: 그 아이들한테
2: 자식만 좋아.
1: 최선을 다한다고 어떻게 믿냐고.
2: 아니 근데 정말 자제분들은 부모님이 이혼할 그러니까 지금은 어리지만
0: 네.
2: 우리 부모님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나한테 너무 잘하는 엄마였다. 나한테 너무 잘하는 아빠였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0: 네,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2: 신기하다. 네.
1: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자기가 바람을 피고 있어.
0: 네.
1: 그렇기 때문에
2: 미안해서?
1: 더 잘해주는 거야.
0: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2: 반대로 자식은 좋아.
0: 그렇죠.
2: 그런 네, 경우가
0: 그런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마음이 분리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1: 아니 그 내가 싫어하는 남편의 애잖아요.
2: 나도 지분이
1: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애가 아니잖아.
2: 있으니까 나도 지분이 내가 낫다 생각하는 아니, 거지.
0: 사랑했을 때 낫지 않습니까?
1: 아니 근데
0: 이제 배우자에 대한 마음
2: 사랑할 때 낫대.
0: 네, 배우자에 대한 마음은 식을 수도 있죠 이제.
1: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0: 성적인 관계니까.
1: 그 남편이 싫으면 시댁도 싫고
0: 네.
1: 남편이 싫으면 그 모든 게 남편하고 얽힌 게 모든 게 싫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아이는 좋은가요?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만 빠지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1: 너를
2: 자식과
0: 그쵸.
2: 우리 부모님은 남고 너만 빠지면 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0: 네.
2: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혼하시는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그 논리로 따지면 이혼하는 경우에 서로 다 뭐 양육권은 안 가지겠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2: 정상.
0: 정상인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네, 강하게 양육권을 어쨌든 한쪽이라도 주장하는 쪽이 훨씬 많지 네, 뭐 다 상대방도 싫기 때문에 아이도 싫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2: 근데 우리 배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외도도 했는데 뭐 애까지 원해 이런 말도 좀 일리가 있잖아요.
1: 이 적반하장이지 적반하장.
2: 근데 이 외도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어요 변호사님?
0: 네 사실 가져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네.
1: 이게 그 엄마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2: 왜 가져가는
0: 네,
2: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와의 어떤 유대 그리고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이런 걸 주로 보는 거죠.
2: 엄마가 맨날 남자친구 데리고 올 건데?
1: 이 정도 되면 아니 이 정도 되면 남편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2: 맞아. 네.
1: 아내가 바람

0: 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면
1: 관심이 없어.
0: 아빠가 얼마나 불성실했다는 거야.
2: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또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네. 많은 시간을 좀 밖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 보면은 유대감도 좀 많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아. 네,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1: 근데 변호사님 이제 변호하시다 보면 네. 외도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까? 어때요?
2: 뭐 많냐 적냐의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1: 적지 않아요?
2: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당연히 안 한 쪽에서 가져가는 쪽이 더 많기는 한데, 네 그래도 가끔 이런 경우처럼 네 종종 이런 일이 생기기는 한 것 같습니다.
1: 아,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2: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1심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좀 괘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뭐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이런 것들 다 충분히 하긴 했었는데 네? 1심에서는 여자분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을 패소를 하셨거든요.
0: 아, 패소했어요?
2: 네,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셔가지고 예. 다시 이제 뭐 양육권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런 진심을 또 호소를 하시고 또 자녀도 이제 물론 어리긴 하지만 의사표현이 조금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엄마에 살고 싶다는 이런 의사 표현도 조금 했던 아이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그 실제로 법정에서도 진술까지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사안 어이고. 같은 경우는
1: 다들 간절했네요. 네, 이 양육권이. 엄청나게.
0: 근데 아이한테 법원
1: 아 너무 좀 슬프다.
0: 네. 까지 오라고 하는.
1: 사실 막 지난주에도 막 녹음하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2: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법원에서 아이를 불러서 조사를 강제로 하신 것은 아니고 네. 정말 이제 좀 자발적으로 그냥
0: 아이가
2: 네 아이가 또
1: 엄마 좋아.
2: 네 왜냐면 또 이 아이도 엄마가 양육 엄마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점을 강조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다시 양육권을 여자분이 받아오게 된 그런 사. 아닙니다.
0: 남편도 좀 반성해야겠네. 네.
1: 이게 다시 여자분이 가져가셨네요.
2: 네네.
1: 남자분이 또 다시 할 수도 있습니까?
0: 상고할 수 있어요.
2: 상고할 수 있는데 사실 상고심 같은 경우는 예. 사실관계를 다투는 법이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를 다투는 법원이기 때문에
0: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법을 예. 잘 적용했는지 아닌지 이런 네. 걸 판단한다는
2: 그쵸?
0: 거죠?
2: 그래서 사실은 뒤집어지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어쨌든 남자분도 약간 주 양육자는 아니었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분한테 이제 양육권이 간 것인데 아무래도 남자분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사실은 이분이 아이를 못 키워서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런 바람까지 펴놓고 양육권까지 가져가냐 하는
1: 괘씸한.
2: 마음으로 네 그래서 더 많이 다투셨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남자분이 양육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0: 양육비 줘야 돼요?
2: 그쵸 줘야죠. 네 양육비는 어느 쪽이든 안 키우는 쪽에서
0: 아이들한테 네. 가는 돈이니까
1: 너무 어려. 네. 근데 이 아이
0: 근데 좀
1: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0: 주기 싫겠다.
1: 내가 아내 외도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아이도 내가 못 보고 못 키우고 볼 순 있지만
2: 네.
1: 돈까지 매달 지급해야 된다.
2: 네.
1: 이거 정말 상처만 남는 서로의 그런 문제네요. 그
0: 양육비도 사실 예를 들면 양육비도 뭐 한 달에 얼마 이상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오나요?
2: 네, 그렇게 이제 아니 얼마 이상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정해서 네, 그렇게
0: 그러면
2: 지급하라고
0: 예를 들어서
2: 합니다.
0: 그 아내가
2: 네.
0: 바람핀 남자 상간남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2: 네.
0: 얼마 안 있다가 네. 이혼하고 나서 그러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건가요?
2: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0: 아, 줘야 돼요?
2: 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재혼한 남자와 이 전혼 자녀들 사이에는 아무런 네 어떤 친자라든지 뭐 그런 친족 인척 이런
1: 없죠,
2: 관계가 없어서 네 사실
1: 예를 들면 그 상간남이 내가 이 아이들 내 호적에 다 올리겠다
2: 네라고
1: 한다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2: 아 그런 경우에는 네 뭐 친양자 입양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요.
1: 그게 아니면 20살까지는 이 남자는 계속 양육비는 또 지급해야 한다.
2: 네 그렇죠.
0: 아내는 모든 걸 다 가졌네요.
2: 네 뭐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1: 아니, 진짜
2: 네. 그래서 사실은
1: 야 이게 너무 슬프다. 네. 이게 배신감 때문에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상처만 남은 헤어짐 아닙니까?
2: 네.
0: 남편분은 저 정신과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못 견디실 것 같은데요.
2: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위자료 금액을 좀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위자료 수준이 조금 낮은 것이
1: 그쵸.
2: 차라리 금전적 보상이라도 좀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심리적 위안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1: 그게 간통이 있었을 땐 좀 나았나요?
2: 아무래도 왜냐하면
0: 형사처벌을
2: 네, 네, 면하려면 합의금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1: 야,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니까 오늘은 좀 상처만 남은 한쪽은.
2: 네.
0: 그러니까 진짜 남편 입장에서는 좀 되게 많이 억울하실 것
1: 같아요.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마음이 들긴 들 것 같아요.
2: 네.
1: 오늘 저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2: 네, 사실 뭐
1: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만나자.
2: 네. 근데 이제 부부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참 이 유지를 해나가고
1: 진짜
2: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 여자분도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뭐 쾌락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긴 했는데
1: 예.
2: 또 자녀라는 이런 또 부분이 결혼 생활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인도 이 이혼 소송이라는 걸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자녀한테도 상처고 본인한테도 맞아. 힘들 문제이고 뭐 상처밖에 남지 않는 일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조금 힘들고 유혹이 있더라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본인 감정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0: 이 남편분한테 네. 술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2: 네.
1: 전시현 네 맘대로 할 거면 네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좀
2: 네.
1: 의문이네요. 둘일 때도 다른 생각을 했는데 혼자면 얼마나 바쁘실까.
2: 네.
0: 광고나 드립시다.
1: 변호사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뭐랄까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셔가지고
2: 네.
1: 저희가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김경덕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4: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면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보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네, 저희가 너무 다부지게 물었나요?
15: 우리 애청자님이 아유 둘이서 다부지게도 질문하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도 궁금하실까봐. 사실 저희도 궁금하고요.
14: 저희도 궁금하니까요.
15: 아까 우리 갱핀, 갱판 뭐 많이 왔는데요.
14: 예.
15: 강변의 사투리가 갱빈, 갱피라고 한대요.
14: 아, 강변의 사투리.
15: 예, 다른 분은 화토 치거나 할 때 그 개평 주는 거 있잖아요.
14: 아, 그 개평,
15: 그걸 갱핀.
14: 갱핀 뭐 그런 거 많죠.
15: 근데, 아,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14: 강변의 사투리가.
15: 강변도 갱핀? 개편도 갱핀, 요런 사투리가 있었다라고 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아, 잘 알았습니다. 3563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4: 자, 저희들은 1, 2부 마지막 곡 6위에 네. 받아들이면서 3,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5: 일산해 수욕장에 놀러가신 3311번님이 지금 물에 들어가고 싶으시네요. 어허. 날씨 너무 좋죠. 저희 3시 5분에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SSA.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울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전보다 9.4% 상승한 제곱미터당 81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의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0.3%포인트 높았지만 1년 새 분양가가 36.5%나 오른 인근 대구보다는 낮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울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구 수는 전월 대비 716가구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409가구 늘었습니다.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와 1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통장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사칭 전화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가 5월 한 달 동안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일제정리기간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23,027건으로 7억 4천만 원가량입니다. SK에너지가 직영을 제외한 국내 2,500여 개 SK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판매량 연동과 정액 지원 방식으로 지급되며 일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단인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다고 SK는 밝혔습니다. 대상 기간은 지난 3월 13일 0시 이후 발생분부터 향후 최고 가격제 종료일까지 유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우박일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 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박성원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마세회장 우희종입니다. 올해는 병원연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찬 기운은 당기면서도 예전 분들은 말띠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낡은 인식일 뿐입니다. 천마총의 천마도와 박혁것의 신화만 보더라도 말은 상서로운 징조를 알리는 존재였고 복을 부르는 수호신이었어요. 말띠의 강한 기운은 적극성과 자신감이라고 해석하며 긍정하는 것이 훨씬 우리다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배준마요, 있는겨. 이 무슨 냄새고? 아, 꼬리꼬리야이. 배준마, 점심 때 청국장 잡수한다.
1: 아, 청국장 안 먹었어요.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
0: 아이, 막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냄새 근원이요, 네요. 빨래는 왜 제때 안 하고 산처럼 쌓아가지고 와 이렇게 흐르노? 아이고 냄새야.
1: 보시다시피 내가 하루 종일 슈퍼에 나와 있는데 빨래 돌릴 시간이 어딨어요. 어우, 좀 이따 슈퍼 문 닫고 한꺼번에 돌릴 거니까 좀만 참아요 좀.
0: 아이고 좀 가게에는 냄새가 나 되겠나? 저녁에 세탁기 돌리면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 하는데. 아이고 낮에 좀 와서 돈도 많이 드는데.
1: 뭐 저녁에 돌린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소리?

0: 할게.
1: 답답한 소리 안 해. 배준만 모르요. 지난달부터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됐잖아. 그래가 오후 6시 이후에 전기를 쓰면은 요금이 배로 나온다니까네. 퇴근하고 세탁기 돌리제. 배로 올라간다 칼.
0: 아이고, 그 얘기 도대체 어디서 들었어요?
1: 응? 아니 그 요새 SNS 보면 퇴근하고 돌리지 말라고 아 새벽에 돌리라 아침에 돌리라 하던데 그 아이가?
0: 아이고 아무튼 확인되지 않은 SNS 글만 믿고 허위사실 퍼뜨리고 다니면 안 돼요. 안
1: 에이,
0: 된다고요.
1: 이거 허위사실 아니라 그런 얘기 한두 개가 아닌데 목수로 많다는데.
0: 아니 잘 들어요 아줌마.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번 계절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가정용 요금과는 상관이 없어요.
1: 아이고 그러면 집에서 전기 쓰는 거랑 퇴근 후에 돌리는 거랑 아무 문제 없네.
0: 아이고 대신 다들 자는 시간에 너무 늦은 시간에 돌리는 건 안 좋겠죠?
1: 이건 안 예. 되지.
0: 그리고 가정용 전기도 누진제는 적용이 되니까 너무 많이 쓰면 당연히 전기요금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요.
1: 그러고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서도 일부 아파트에서 갱비실 에어컨 설치하는 것 같고 뭐라 한다 하는데 엘리베이터랑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는 주택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계량됩니다.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보다 전력량 요금이 저렴하고 누진제도 없으켠가 경비실에 에어컨 틀고 하는 거 가지고 실담소리 하지 마서 알았지요. 죽은 안 덥나 어데
0: 인정상 그럼 안 되죠.
1: 진짜 배체는 퀴즈 주인소.
0: 자 이번에 개편된 계절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무슨 용 전기에 적용되는 걸까요?
1: 1번
0: 산업용 전기,
1: 2번
0: 주택용 전기.
1: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산업용이냐 주택용이냐 지금 정답 남겨주이소.
0: 윈터플레이가 부릅니다.
1: 해피 버블.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
3: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6: TBX 타고 상품권 타고.
5: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8: TBX.
9: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알랑카 몰라.
4: 어린이 속담 퀴즈.
5: 알랑가 몰라.
4: 책보다 SNS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어휘력을 키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재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5: 매주 하나의 속담을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속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대답을 내놓을지 함께 들어볼게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속담 퀴즈 드리기 전에 앞서 나간 전기 어떤 전기였을까요?
4: 예, 계절별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하는 무슨 전기에 적용되는 걸까요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5: 네, 정답은요 바로
4: 산업용 전기였습니다. 산업용 전기.
5: 8269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4: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당첨되신 분께는 문자를 네? 드리거든요.
5: 그렇죠.
4: 주소 보내주십시오 하는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5: 네.
4: 그런 문자를 받지 못하시면 당첨된 게 아닙니다.
5: 네, 그것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8269번님은 빨리 주소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속담 어떤 속담인지 먼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속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속담일까요? 오늘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짜잔, 어떤 속담일까요? 요즘은 잘 사람한테 묻지 않아요, 그죠?
4: 이게 자꾸 잠깐만요. 옛날 농사나 길 안내를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잘 아는 사람도 위험을 피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다시 확인하던 습관에서 유래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5: 요즘은 한 단어로 줄이면 투자 전에 정보 수집의 힘.
4: 예를 들면
5: 그러니까 이제 좋은 주라도 이게 정말 잘 될 건지 좀 물어봐라.
4: 비슷한 속담에 이런 게 있는데
5: 뭔데요?
4: 돌다리도 두들겨봐라.
5: 맞는 것 같아요.
4: 두들겨보고 네. 건너라. 뭐 이런 속담이 있죠.
5: 활용 예시로는 길을 알아도 지도를 확인하세요 가 있다고 합니다. 결정이 확신이 안 되면 조언을 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4: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까운 길도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거든요.
5: 아, 일부러요?
4: 일부러. 제가 길치거든요.
5: 길치. 아, 진짜요?
4: 진짜 길치입니다.
5: 자, 과연 아무리 쉬운 거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8자의 속담인데요. 다 합하면 8자입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돌다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4: 그런 분들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랬더니
5: 네.
4: 돌다리도 두드려서 보고 건너는 사람을 보고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5: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뭐 이제 뭐랄까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크고 다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도 같습니다.
4: 자, 오늘 저희가 문제로 드린 속담은
5: 네.
4: 7글자입니다.
5: 아.

0: 여덟 글자군요.
1: 제 아무리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지만 많이 생각하여 실패가 없도록 단단히 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0: 돌다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힌트곡 드립니다.
1: 아,
0: 이거 이승환 씨가 불렀네요.
1: 오랜만이네요. 물어본다.

0: 네, 이승원의 물어본다.
1: 아, 이분 멋집니다. 왜요? 이분 이 속담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한 분 있네요. 영주에 볼일 보러 가면서 긴가민

0: 인가 해서 구멍가게에 들려서 물어물어 갔습니다. 안심도 되고 평온하고 좋더라고요. 이 속담을 실천하셨습니다.
1: 그거 하기 싫어서 내비게이션을 쓰거든요, 보통.
0: 오늘 반대로 실천하신 분도 있습니다.
1: 그렇죠? 어디요? 예, 왜요?
0: 여기.
1: 아, 주식 오늘 잘못 사서 물렸습니다. 물어볼 걸.
0: 기분 안 좋아서 반차 쓰고 퇴근합니다. 아니, 너무 화가 나셨나 보다. 반차까지 쓰신 거 보니까 액수가 좀 컸던 거 아니에요?
1: 아니, 오늘 코스피 오르고 있던데.
0: 뭘 사신 거예요?
1: 뭘 사신 거예요? 지금 현재 4.22% 올랐어요.
0: 누가 정보 줬어요? 누구야? 너무 속상하다. 내 것만 안 올라. 그러니까 아, 진짜.
1: 주변에서 뭐 좋다더라 사라 이런 얘기 좀 듣지 마시고요.
0: 카더라 통신 너무 위험합니다. 네.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는데요. 속담 정답은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였습니다.
1: 아는 길도 물어가라.
0: 네. 네.
1: 아는 길도 물어가라.
0: 7550번님께 선물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랑 비슷한 거죠?
0: 맞습니다. 그렇다면 왠지 아이들이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속담을 뭐라고 답했을지 아이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아는 길도 길 잃어버릴 수 있다.
3: 아는 길도 헷갈린다.
4: 아는 길도 지겹다. 그냥 맨날 가던 길로만 가면 이제 새로운 게 없으니까 좀 지겨울 것 같아요.
0: 이야.
1: 아는 길도 잃어버릴 수 있죠.
0: 그럼요, 그럼요. 어느 정도 느낌이나 이 뉘앙스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제가 잘 그래요. 분명히 한
0: 길 되게 잘하실 것
1: 아니,
0: 같은데.
1: 분명 한 두세 번 갔다 왔는데
0: 생소해요.
1: 가면 못 찾겠어요.
0: 그러면 길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세요?
1: 못 외운다니까요.
0: 아,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길을 외울 때 가게의 간판을 잘 외우시는 분들은 사거리로 지나가면 MBC가 있고 MBC 옆에 슈퍼가 있어 이렇게 외우는 사람은 그 길을 빨리 안대요.
1: 제 아내랑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잖아요.
0: 네.
1: 갈 때 찾아갔어요. 올 때 이제 집에 올 때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0: 모르세요?
1: 저는 모르겠는데
0: 세상에.
1: 제 아내는 잘 찾아요.
0: 제가 인간 내비거든요.
1: 둘 다 처음 가는 길인데.
0: 제 친구 중에 30년 지기가 아직도 도착하려면 멀었나 이거 하는 애 있습니다. 길을 몰라서. 똑같으시네. 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뭘? 아, 지금 연수맘님 지인이 예. 부산에서 울고 왔대요. 지인 부부가.
1: 부산이 길 찾기 되게 힘들어요.
0: 길을 몰라서 길치 최강 부부인데 부산에서 울고 왔다고. 어떻게 골목이 많거든요. 고생하셨네.
1: 거긴 또 왜 이렇게 그 뭐죠? 유턴이 없어요.
0: 맞아요.
1: 거긴 울산에 비하면 부산은 유턴이 없어요.
0: 잘못 서봐. 그렇게 빵빵한다. 울산 사람도 얼마나 양반인지 몰라.
1: 절대 안 끼워줘요 또 부산 사람들.
0: 잘못 섰다 하면 화를 어디까지 내요. 아, 그 얘기 모르세요? 부산에서 운전 배우면 전 세계에서 다 알 수 있다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지
1: 이거
0: 한번
1: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0: 샵2848번으로 맞춰보세요.
2: 아는 길도 지도 보자.
5: 아는 길도 무섭다.
6: 아는 길도 위험하다. 아는 길도 노래 부른다.
7: 아는 길도
0: 근데 너무 귀엽다. 아는 길도 무섭다. 그럴 수 있겠다.
1: 근데 지도를 안 해요?
0: 그러게요. 아직 사회과부도 있거든요. 그거 뭐 공부하거든요. 등고선 이런 거.
1: 그 정도 나이는 안 돼 보이던데?
0: 조기 선행이?
1: 선행 학습이에요?
0: 똑똑하네. 자, 과연 여러분 아는 길도 뭐라고 답했을까요? 초등학생들로 생각하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샵2848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 자, 힌트곡 짤막하게 드립니다.
0: 정인숙이에요.
1: 있다, 없다.

0: 네, 자 있다 없다 함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는 길 그냥 가자. 아는 길도 두드리고 가자. 그리고
1: 아는 길도 없어질 수 있다.
0: 우와, 아는 길도 같이 간다. 아는 길도 까먹을 수 있다.
1: 이 문제 어렵네요.
0: 지금 뭐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1: 정답 알아봐야 되겠죠.
0: 우리 초등학생은 뭐라고 답했을지 갑니다.
2: 아는 길도 없다.
0: 대윤 아나운서랑 똑같아.
1: 아는 길도 없다.
0: 길치야 이 친구.
1: 아는 길. 아는 길이 있을 수가 없어.
0: 아는 길 없다. 네. 아는 길 없다 없다. 엄마 따라간다. 네.
1: 겨우 회사에서 집까지 가는 길. 요거 기억하고 삽니다.
0: 그것만 기소 본능만 있으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정답자가 없었어요. 가장 비슷하게 보내주신 아는 길도 없어질 수 있다 남겨주신 1862번님께 선물 갑니다.
1: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잠시 후에는 월요일부터 정신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일돈 씨와 함께합니다. MBC
3: 라디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3: 문의 052-204-1812.
5: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6: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7: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8: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9: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10: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함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조마조마한 남자.
1: 울산 MBC 대표 선 넘는 남자. 월요일에 오신 개콘 윤일던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돈 들어던 윤일던입니다. 아, 화창한 반갑습니다. 날씨와 함께 정말 계절의 여왕 5월인데 여기 올 때마다 나 스튜디오 올 때마다 날씨 보고는 내가 여기 오는 거 참
0: 오기 싫은 거예요?
2: 아니 너무 좋아.
1: 아니 근데 늘 날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오실 때마다.
2: 그러네.
1: 날씨 요정이십니까?
2: 공연 뭐 이렇게 약간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어떻게 여행 가면은 좀 날씨가 잘 받쳐주는 스타일이십니까?
2: 한때는 촬영만 나가면 비가 왔어요. 그런 것 좀 있어 징크스가.
0: 그렇다고 해서 촬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2: 해야 되잖아.
0: 그러니까.
2: 근데 되게 짜증 난다. 비 올 때 촬영하면 우산 들고 그 카메라 감독님은 또 그
1: 힘들지. 맞아요.
2: 비 안 묻히려고 힘들고.
0: 그렇죠.
1: 하지만 이제 날씨 요정으로 바뀌셨습니다.
2: 그러네요.
1: 오늘 굉장히 화창합니다.
2: 그만큼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0: 요즘은 잘 안 나가죠 촬영할 때.
2: 요즘은 이제 이은재가 잘 없네.
0: 그렇죠.
1: 요즘 뜸하네요.
2: 그러네. 예. 요즘 자. 우리 그 울산 웨일즈 민다고.
1: 아 맞습니다. 웨일즈 때문에 뭐 정신이 없죠.
2: 일주일에 두 번에 우리가.
1: 맞아요.
2: 정말 응원합니다 우리가.
1: 네. 예. 자 롯데 팬 아니세요?
2: 원래는 그랬지만 이제 갈아타야죠.
1: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2: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나 어느 선까지 해야 하나.
1: 아,
0: 요즘 5월이라서.
2: 5월이라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0: 결혼식 진짜 많아요.
1: 5월에 신부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2: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밀렸던 결혼식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0: 결혼을 미뤘다고요?
2: 아니, 다들 결혼하기 힘든 시즌이잖아. 왜냐하면 돈을 좀 모아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늦추던 분들이
0: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1: 맞아. 돈을, 같이 살아야 모이는데.
0: 돈을 모아서 결혼.
2: 또 봐라 좀 산다고 또. 아니 요즘 결혼하려봐 힘들어 선배.
0: 뭘 사니까?
1: 아니 근데 같이 살아야 모이는 건 맞잖아요.
0: 맞잖아요.
2: 근데 우리 때는
1: 모아서 결혼한다는 건 아니야.
2: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때는 없어도
0: 요즘도 그래. 요즘 더해.
2: 그 요즘은 모아서 하더라고.
1: 그러니까
0: 아니, 모으려면 모으다 하면 집값이 더 올라요.
1: 아 그럼 오늘 그 얘기할 걸 모아서 해야 되나 하고 모아야 되나.
2: 다음에 하자.
1: 저희가 오늘 주제는 축의금입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나 이런 의견 있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근데 얼마를 하느냐보다 어느 선까지 하느냐가 더
2: 그런 것도 있고
0: 선택하기 힘들지 않아요?
2: 그 금액을 떠올리는 느낌을 과연 어떻게 가져야 되나.
1: 아 그렇지.
2: 왔는데 메시지가 왔어.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1: 그리고 요즘 해야죠. 밥값도 비싸거든.
2: 그러니까
1: 이런 게 애매합니다.
2: 호텔에서 하나.
1: 아 맞아요.
2: 아니면 일반 예식장에서 하나. 그리고 대충 알잖아 가격을 우리가.
1: 그렇죠.
2: 식대가
1: 그렇죠.
2: 어느 정도인지.
1: 너무 뷔페가 많이
0: 올랐어요.
1: 비싸요.
0: 너무 많이 올랐어요.
2: 호텔에서 하시는 강크분들 너무 많더라.
0: 강크분들.
2: 아니 그런 분들은 난 진짜 안 가고 난 부조하거든.
1: 아,
2: 못
1: 진짜요?
2: 가겠어.
0: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2: 그러니까.
1: 내가 근데 우리가 또 그때 뷔페 언제 먹어봐 호텔 뷔페.
2: 아니 10만 원 돈 없는 게 많아.
0: 그러면 20만 원.
1: 아 못하겠다.
2: 그러니까.
1: 그래서 난 스테이크 안 줬으면 좋겠어요. 뷔페가 좋아.
2: 어떤 데는 두 번 나오더라고. 스테이크 한 번 나오고.
1: 맞아.
2: 또 한 번 더 나오더라고.
0: 뭐가? 뭐가 나와?
2: 나 우리 그 동서 결혼식을.
0: 스테이크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2: 아 그러니까 뭐 하나 더 나오더라고.
1: 뭐 장어처럼 이렇게 또
2: 그러니까
1: 있더라고.
2: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 와
0: 코스로 나온다고요?
2: 그러니까.
1: 네 그런 데도
2: 세 번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 나 이거 어떡하지?
1: 얼마... 나올 때는 그 앞에 있는 꽃은 다 챙겨야 돼.
2: 아, 물론 우리 와이프가 다 하긴 했지만.
0: 그 집은 얼마 했어?
2: 동서가 우리 동서니까.
0: 아 동서니까 많이
1: 해야지.
2: 그러니까 내 손아래잖아.
0: 그거 많이 해야지.
2: 그렇게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1: 손윗사람 같죠?
2: 이 정도 해도 되나? 이런 자극이 자꾸 들더라니까 마음에.
1: 자 이렇게 사실은 5월 달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를 도대체 해야 되나? 자 샵 2848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일돈 씨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결혼식 축의금은 지갑의 평화와 인맥의 안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심리학과 경제학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결혼식 주인공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릴 때 일단 기도하는 마음으로 5초 동안 생각해봅니다.
1: 얼마나 할까?
2: 얼굴과 이름이 도저히 매치가 안 되면 누구지? 5만 원. 그 얼굴에서 웃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10만 원. 그 얼굴에서 웃음과 아우라가 동시에 떠오르면 20만 원. 그 얼굴이 친근은 한데 없이 사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1: 아 그러면
2: 도와주는 느낌으로 20갑니다.
1: 와. 나의 개인적인 끝났어요.
0: 마이크 내렸어요. 마이크 내렸어요.
1: 아, 뒤에 거 좀 중요한 거 같은데.
2: 왜냐면 결혼식 할 때 되게 어렵게 결혼한.
1: 아, 느낌이 있다
2: 그
1: 그러면.
2: 있잖아. 왜 하, 진짜요? 얘 결혼 안 했어. 잘 살겠나? 얘 어쩌지? 이런 애들 결혼하는 우리 또 후배들도 있고 그렇잖아. 이럴 때는 진짜 도와주는 마음으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0: 그 돈을 주면 잘 살아요?
2: 아니 그게 아니고 응원하는 거지.
1: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는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작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있다.
2: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하잖아.
1: 그럼 작게 하는 게
2: 내가 분명히 간 만큼 안 와 얘들은. 물론 이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예를 들어서 오잖아. 그러면 걔들이 그만큼 주겠으면 못 준다고. 그래도 내가

0: 그래 얘들 응원하고 도와줘야지.
1: 아 그런 마음.
0: 짓고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 결혼하는 거 자체가 예술인데 사실 제가
1: 결혼이 예술이에요? 어,
0: 제 동기 중에 제가 삼수를 했기 때문에
2: 결혼
0: 제
2: 동기들이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0: 제 동기들이 두 살 아래예요.
1: 아 그러시겠다.
0: 그런데 이번 주말에
1: 합니까?
0: 울산에서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합니다.
2: 나이가 몇 살인데요?
0: 52입니다.
1: 진짜?
0: 어 만으로.
1: 너무 잘 됐다.
0: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아니, 내가
2: 초혼이에요?
0: 초혼이에요.
2: 아 초혼이에요?
0: 그 초혼이고 네. 이 친구가 이제 연극판에 오래 있었고 배우기도 한데
1: 그러면 이제 하시기 힘들
0: 되게 뜬 배우는 아니야. 그런데 끊임없이 막 이렇게 영화판에 조연으로 나오기도 나오는데 어, 네. 그래서 내가 늘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뭐 오면 그 친구, 밥 사주고
2: 그 친구한테 한번 가야겠다.
0: 그래서 내가 응원한다고 내가 반드시 간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2: 뭐라고? 오지 말래요?
0: 나보고 사회를 봐달라.
1: 어머!
0: 그래서 내가 사회를 봐준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1: 잘하셨어요.
0: 사회 사례비 절대 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잖아.
1: 와~
0: 나 애도 세 명이다.
1: 너무 멋있다.
0: 너 혹시나 너무 나한테 멋있다. 형한테 미안해가지고 뭐 돈을 생각하거나 절대 하지 마라.
1: 하지만 나도 축의 안 한다.
0: 내가 그래서 축의는 내가 하고 사회 봐준다.
1: 나도 안 한다.
0: 평생 고마운 몸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2: 사례금을 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
0: 아니요, 이 친구는 내가 알지.
1: 스타일. 몇 살 어리신 분하고 결혼하는 거야? 많이 어리구나.
0: 이거 요거 얘기할까요? 예. 19살.
2: 19살 차이였나요?
1: 예. 인간이가.
0: 그래서 내가 정말 너 인생 제대로 풀리고 있는 거다. 앞으로도 너 분명히 대박 치는 인생 온다.
1: 야 대단하다. 능력자다.
0: 그렇죠? 능력자다.
2: 아. 19살이요?
0: 그 아내의 나이보다 장모님의 나이랑 더 가깝죠. 그런 느낌 있잖아 우리가.
2: 물론 그렇지.
0: 그렇지.
1: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0: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토요일을 만들어내려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예.
1: 진짜 굉장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1: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고민하고 계신 우리 배윤 아나운서는 어떻게 축의금을 하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 그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때는 돈이 들어가요.
1: 아 그렇죠.
2: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지만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축의금을 하면 이거는 항상 미치는 장사니까 아예 그냥 그냥 쓴다.
0: 아 쓴다.
2: 그냥 못 받을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고민하는 건 이 사람한테까지 내가 해야 하나?
1: 아 맞아. 그런 거
2: 이럴 때
1: 있어.
2: 이럴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1: 그한테 왜 줬노 청첩 이런 거?
2: 예, 네, 그럴 때는 기준이 하고 본다.
0: 일단 아, 한다. 일단 한다.
3: 맞아. 최저가로 하고.
0: 2만 원 하는 거 아니죠?
2: 여보세요.
1: 아 근데 사실 선배님들은 좀 억울하실 수 있어. 그 당시 축의금이랑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0: 내가 다시 보잖아. 2만 원, 3만 원이 많아요. 제 결혼식 저는 2000년에 했는데요. 2만 원, 3만 원도 있었어.
1: 그래,
0: 그 당시에.
2: 그 당시에는 3만 원, 5만
1: 원 있었어. 제가 할 때도 3이 기본이었어요.
0: 근데 2만 원 왜 보통 3, 5, 7로 가잖아. 근데 2만 원도 있더라고.
2: 그 이후에 5만 원짜리가 나왔잖아요.
0: 아, 5만 원 나오고부터는
1: 그래, 14인당 때문이야, 다 이게.
0: 아, 그러니까 약간 물가가 좀 오른 건 맞아.
1: 맞아. 아이들 용돈 줄 때도 이게 5짜리가 그러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2: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10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1: 그런
2: 있어요.
1: 말씀
2: 절대
1: 마세요.
2: 반대합니다, 전.
1: 저는 언제든지 만 원짜리로 뽑아 갑니다.
0: 그래도 남미 씨는 복 받은
1: 게 두둑해 보이잖아요.
0: 복 받은 게 남미 씨 결혼할 때 내가 부의금 부조금을 했거든.
1: 그럼요. 오셨죠?
0: 남미인 내 결혼식 안 했잖아.
1: 선배, 딸내미 갈 거잖아.
0: 그래.
1: 진짜.
0: 기억할게.
1: 세 명 아이가.
0: 그래.
1: 난 하나밖에 못 낳는.
0: 그래, 남미야.
1: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빨리 퇴직.
0: 잘한다, 이 남미.
2: 빨리 퇴직해.
1: 혼수석에 내 앉아 있을 겁니다. 빨리 퇴직이라뇨. 연장될 거예요. 예. 자, 정년 연장입니다.
2: 카운트 주세요.
1: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친한데 얼마를 해야 되나. 마음은 항상 다 50만 원 하고 싶어요.
2: 오, 좋다.
1: 없죠. 없습니다.
2: 지갑이 없어.
1: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면 선물을 합니다. 아. 센스 있는 선물을 좀 해서 그렇지만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나가게. 예를 들어 그렇지. 10만 원 해야 되는 사람이면 13에서 15.
0: 선물.
1: 예를 들어 20만 원 해야 되시면 20에서 25.
2: 좋다.
1: 이렇게 선물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오래 기억하고 나도 뭔가를 해준 것 같아서
2: 선물을.
1: 기분이가 굉장히 살아납니다. 요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0: 네. 그러니까 그에 상하는 선물을 준다.
1: 그러니까 5만 원도 요즘 약간 미안한 시대잖아요.
2: 아니 근데 선물 고르기가 더 귀찮지 않아요?
0: 근데 남미 씨가 센스 있게 잘 고르더라고요.
1: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2: 좋아해요?
1: 이상하게 돈을 주면 기억에도 안 남고
2: 기억은 안 남죠.
1: 주면서도 액수가 미안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2: 그런 경우가 있잖아. 기억하지 마라 하고 주는 경우 있어요.
0: 기억하지 마라.
2: 예, 일종의
0: 근데 이름은 올라가잖아.
2: 약간 그런 거지.
0: 장부에.
1: 그럴 때 그거 어떨까요?
2: 먹고 떨어져라 이런
1: 배달
2: 거죠.
1: 배달 쿠폰.
0: 그것도 인상적이긴 해.
2: 배달 쿠폰을
0: 요즘은
2: 준다고요?
0: 진짜 왜냐하면 잊어버려도 결혼식도 미안 내가 못 갔는데 하면서
1: 맞아.
0: 기프티콘을 따로 보낼 수 있는
2: 3만 원권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1: 있어요. 아 좋다. 좋다. 요건 괜찮네요. 예. 제 결혼식 때도 신랑 회사 직원들 3이 많았습니다. 최저가가 2만

0: 5만원이었고요. 저는 선물 반대합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의견 주시죠.
1: 이거 1990년대 중반이나 결혼하시는 분이네.
2: 보통 3만원. 예, 예. 그리고 좀 친하다 싶으면 5만원. 그때 아, 그땐 그랬어요.
1: 그때 만약에 그러니까. 10만원 하면 컸어.
0: 저는 그리고 그때. 굉장히 오바해서 절대 그 축의금 자리에다 돈 안 넣습니다. 그 가방 들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꼭 줍니다.
1: 아, 기억하라고.
0: 예, 왜냐하면 그 아버지 엄마한테 들어갈 수 있게. 아. 내가 선배님한테는 선배님한테 할게요. 아. 가서 바로 선배님께.
2: 그거 적지 않고 그렇게 받는 거는 예. 신혼여행 가서 쓰죠.
0: 그렇죠. 아. 그런 재미가 있어요.
1: 예. 예. 직접 주는 것도 좋네.
0: 친구는
1: 예.
0: 저는 2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라고 하셨고요. 친하면 요 요즘은 20이 맞는 것 같아요 아, 하셨고요. 예. 자 지금 문자 주신 분 또 있습니다.
2: 참석 못하고 30만원 했는데
1: 어, 잘했네.
2: 지인 아들의 결혼식 그 엄마가 형편이 어려운 어머. 혼자인 분이라서 어. 특별한 축의금이었습니다.
1: 이게 응원의 메시지죠.
2: 딱 10만원 정도가 지금 물가 대비 식사를 하든 안 하든
1: 플러스 알파
2: 안 갈 곳은 딱 거의 좋은 것 같습니다.
1: 요즘은 10만원 거의 10만 플러스 알파죠.
0: 예, 근데 예. 이게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부담일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형편 안 좋을 때 돌려줄라 치면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1: 그리고 이제 결혼식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용기가 없어서 청첩장을 못 보내는 분 생각보다
0: 그런 분들이 많아요.
1: 젊은 애들 중에서
0: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해. 내가 여기까지 해도 될까? 예, 맞아 고민해요.
1: 근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뿌린 게 많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 미리 말아요.
0: 아, 저희 다음에 그것도 한번 해요. 이렇게 간소한 예식과
1: 아 미니멀
0: 예 고 예식 얘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네.
2: 미니멀은 좀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미니멀인데 왜
2: 미니멀인데 왜 연락하는 거야?
0: 밥도 안 줄 거면서 말라고 이야기하냐.
2: 미니멀인데 왜 연락하는 거야?
0: 달빙탕이라도 주고 이야기해. 맞아, 이럴 수 맞아. 있죠. 제가 받은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럼 3 받았는데 3 해야 되나요?
2: 아니 이거를 자기가 결혼할 때 그 방명록 있잖아요.
1: 맞아.
2: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1: 아니,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이게 기본이 돼요.
0: 아,
1: 실제로 이게 기본이 돼.
2: 근데 생각해봐요. 네. 우리가 30년 전에 그치. 결혼할 때 받은 돈을 그대로 줄 순 없잖아.
0: 아니죠. 그치. 이렇게 하는 거죠. 3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5 해. 네. 10 받았으면 우리는 20 해야지.
1: 그러니까
0: 이런 거 아닐까요?
2: 아, 그런 거야.
0: 기준을 두는 거지 기준을.
1: 그렇지.
0: 예, 저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의껏 하겠습니다. 배윤 아나운서 의견으로 통일하겠다라고 해주셨어요.
1: 성의껏.
0: 지금 또 문자 주신 분 있습니다. 받으려고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한 노래 해서 40 초반까지 친구나 지인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축가로 했습니다.
2: 오! 아, 축가로.
0: 지금은 잘하시네. 봉투로 하는데 못 가면 10만원, 참석하면 20. 요즘 밥값이 7만원 이상이라서 제가 장성한 아들 둘 딸 엄마라 축의금 신경 써서 많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1: 이런 경우 조금 조심스러운 게 노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혼주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고 그분 노래도 잘하시는데 돈 좀 보태드려야 안 되나.
0: 맞아 돈 드리라
1: 그분 돈 좀 드리라 노래 잘하시던데.
2: 근데 원래 축가로 하면 돈을 드리나요?
1: 원래 주죠.
0: 주죠. 원래 사회도 주죠. 그렇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남미 씨가 그 사회를 많이 보거든요.
0: 예, 예전에 많이 봤죠. 이제는 그렇죠. 장례식이 더 많습니다.
1: 이제 해도 돼. 그냥 앞으로 해도 돼. 남미 씨가 예쁘게 살잖아. 이게 결혼식 사회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결혼식 했을 때 이분들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보게 되거든요.
0: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런데 막 파토나고 헤어졌다 그러고 뭐 안 산다 그러고 야 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러고 이래 봐봐.
0: 네 때문에
1: 왜냐하면 내가 중매를 서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친구를 소개했을 진짜. 때.
0: 이 얘기도 한번 합시다. 중매를 서는
1: 그러니까
0: 것이 맞는
1: 이거를
0: 것이냐.
1: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함부로 안 하신대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르신들 아는 동네 어르신들끼리 연결했는데 잘못되면
0: 진짜 민망하죠.
2: 원래 요즘은 주례가 없지만 주례나 사회는 그 보는 사람이 잘 사는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그걸 봐야죠.
1: AS네. 이게 AS잖아.
2: 아니, 예를 들어서 와. 그 가정이 제대로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데 주례나 사회를 보면
1: 계속 봐봐
2: 민폐적으로.
0: 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받은 만큼 합시다. 호텔 예식 좋죠. 하지만 하객에게 밥값을 생각해서 더 내라고 하는 분위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대요. 우리 여기 밥 식대 비싼 거 알지? 이렇게 많은 분들
1: 근데 이제 뭐
2: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1: 그렇게 말은 안 해도
0: 저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1: 제 주위에는 또 이렇게 연예인들이 좀 있어.
0: 연예인이 있어요? 연영까지니까 뭐라고 하나요 연예인들은?
1: 우리 동문회에서 막 차를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호텔 예식이잖아. 그러면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또 우리 애들 중에 나 그 애 아는데 같이 가면 안 돼 이럴 때는 더 애매해. 애 데리고 가봐. 애라고 싸나 식대가 애라고 또 이럴 때는 되게 애매해요.
0: 그래서 57세 애청자입니다. 친구들 자녀들끼리 결혼한 식인데 평소 연락만 하고 지냈으면 저는 10을 해요. 연락도 하고 만나는 사이면 20. 이 친구랑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 싶잖아요. 30.
1: 와 이분도 나름 정해놓으셨네.
0: 정리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1: 정리 잘하셨다.
0: 예 어떻습니까?
2: 난 좀 올려야겠다.
0: 왜요? 평생 볼 건데 오 하셨어요?
1: 선배 왜 봐? 배윤호는 외벌입니다. 내 말하지만 배윤호 외벌이라서 넉넉하지가 않아. 혹시나 배윤호한테 받은 분 중에서 어이 배윤호 아나운서 MBC 있는데 왜 이렇게 짜게 했어? 이분은 외벌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얼굴이 TV에 나온다고 우리가.
1: 그렇지.
0: 저희는 프리랜서라 힘들 때 더 많아요.
1: 배윤호 사실은 월급쟁이지 연예인이 아니에요.
2: 아니 그리고 네. 그 축의금은 제 용돈으로.
1: 어머 진짜?
2: 예. 네.
0: 굶는 달도 있어.
1: 아니 만약에 5월 달에 세 건 네 건 터지면 어떡해?
0: 장례식까지 있으면
2: 어떨 때는 용돈이 한 푼도 안 남을 때도 있어.
1: 아 선배 그래서 비상금을 따로 모으는구나. 아니 비상금 모은다 그랬잖아. 어 이런 용도가 필요하네.
2: 아니 그래서 그 와. 어떤 달은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겹치면 제 용돈이 없을
0: 힘들어.
2: 때도 있어요.
1: 그랬어요, 선배.
2: 그래서 항상 모아놔야 돼.
1: 선배 아, 혹시 힘들어. 그럴 때 나한테 SOS 쳐. 나 1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어. 나 그저 주지는 못하고.
0: 어, 다 줬다.
1: 어, 나 진짜.
0: 다 줬다 10만 원. 나 진짜.
1: 아니 배윤호한테는 10만 원 내 빌려줄 수 있다.
2: 아니 빌려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
1: 갚아야지 당연히 그러면은.
2: 뭐 무슨 소용 있어?
1: 아니 그럼 내가 아니,
2: 그냥 줘야지.
1: 급할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저기 2금융권 땡기지 말라고 내 말이.
0: 저도 배윤호 아나운서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가는 만큼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받을 생각은 안 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근데 진짜 받을, 어려워요.
1: 근데 받을 생각 안 하는 것보다 할 때마다 너무 많잖아 최근에는.
2: 많죠.
1: 최근에 아,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는데 만약에
2: 이제는 자식들이 이걸... 결혼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건 저도 이번
2: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0: 진짜 이번 달에 막 네. 경조사에 누구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맞아.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1: 특히나 직장에 있을 때 퇴직하기 전에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나마 좀 나. 이 소식 돌리기가.
0: 네.
1: 그런데 자기가 직장 퇴직했는데 자식들이 늦게 결혼을 하면 이거 돌리기도 해.
0: 최근에 기사 보셨죠. 어떤 아버님이 자식 결혼 안 하는데
1: 일부러
0: 돌리신
1: 일부러 한 거야?
2: 왜?
1: 받으려고?
2: 그냥? 그 사기 아니야?
0: 회사에 계실 때 받고 싶어.
2: 사기 아니야 그거?
0: 걸렸어요.
2: 아 걸렸어.
0: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생겨.
0: 이 정도로 슬픈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뿌린 건 많고.
2: 할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 광고 듣겠습니다. 광고.
0: 잠깐만요.
3: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3: 우후!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에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3: 진짜네.

0: 어머.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5: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4: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5: 고형량이 뭔데?
4: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5: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 골뱅이.
6: 네, 오늘 축의금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7: 근데 다들 고민이실 거예요.
6: 아, 맞아요. 고민이실 거예요. 돈 나가는데 네.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7: 얼마를 그쵸? 해야 되나. 돈 하고 축의금 보내고 또 욕먹는 거 아닌가.
8: 근데 막 각자 나름대로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6: 그렇습니다. 예. 예.
7: 그냥 성이다. 받는 맞습니다. 분들도 그냥 성이다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6: 맞아요. 네. 많은 분들 남겨주셨는데요.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8: 1767번님 축하합니다.
6: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아유, 본인 형편에 따라 현명하게 하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8: 맞습니다. 나의 지갑 상태.
6: 그리고 또 와주는 마음만으로도 또 너무 고맙죠. 아, 그런 날
8: 그렇게 생각해줘. 정말 고맙겠습니다.
6: 맞습니다. 예. 마지막 곡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3305번님의 신청곡이네요. 유니턴 씨 소개해주세요.
7: 볼까요?
8: 네, 이태호가 부릅니다. 사는 동안.
6: 네, 이 노래 네. 남겨드릴게요.
7: 자, 이태호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6: 유니턴 씨 고맙습니다.
8: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중앙선거대책위회의에서 이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국가 대도약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역에서 실행할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유능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합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후보자 등록 전 선대위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위한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대표 특보에는 이성배 전 후보와 이상규 전 위원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소명 기회를 달라며

0: 예, 코스피가 4%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0포인트 넘게 오른 7,822.2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1% 넘게 급등하고 삼성전자도 6%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03% 내린 1207.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폭동 선동 혐의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며 출국금지 해제 소송을 냈습니다. 전 목사 측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관할 재판부에도 별도의 출국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시작해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권 최대 50mm, 전라권 최대 60mm, 경상권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박재민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인 노스랏은 미국의 작가이자 교사인데 뉴욕타임즈가 뽑은 최고의 셰프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살자면 일상이 정말 분주하고 빼곡하겠다 싶은데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잠, 수면이고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한다는 신념으로 저녁 8시엔 무조건 기가. 심지어 파티가 있어도 9시면 자리를 뜨고 그 파티장이 자기 집이라도 본인은 10시에 침실로 간답니다. 다재다능이면 오히려 더 단순하게 다른 즐거움은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김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지난 금요일에 사랑극장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예. 사연자분이 50대셨잖아요.
0: 그날 게시판에 난리 났었죠. 50대의 사랑을 응원하신 분들 많았는데
1: 맞아요.
0: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1: 근데 네. 진짜로 요즘 5060 솔로들의 소개팅이 대세가 됐대요.
0: 우와.
1: 그래서 5060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다네요.
0: 왠지 20대들보다 새로운 만남을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1: 아니래요.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좀 늘리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50대 이상이 2030, 40세대보다 많았대요.
0: 그러면 만나서 하는 질문도 20대들하고는 사뭇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인생 경험치가 다르니까.
1: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펙을 강조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어필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0: 아, 그렇군요. 하긴 뭐 저만 해도 20대 때하고 지금하고 이성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연애 조언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1: 그래요? 저만 못 느끼나? 어떻게 달라졌을까?
0: 아,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된다 제가 얘기 많이 합니다.
1: 그래요?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누나는 제 선배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죠.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어떻게 소개팅 할 거예요?
1: 오늘 비 맞았어요.

0: 없어요. 근데 우리가
1: 아이 잠깐 난 가만히 있을 일 있어.
0: 아 그랬어요? 예, 예. 어. 아 근데 예.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과거에 5060은 건강이 중심이었대요. 네. 근데 요즘은 5060이 연애, 여행, 취미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흐르고 있다. 오. 아무래도 평균 연령 자체가 올라가니까
1: 그렇군요.
0: 그죠? 네. 아직은 우리가 건강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야 된다. 이런 가능성으로 보고 있나 봐요.
1: 맞아요. 앞으로 그 금요일 코너 어느 날 사랑이에도 현재 진행형인 5060들의 사랑 얘기가 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우분들하고 좀 더 진하게 연기할 수 있게.
0: 그렇죠. 감정 담아야죠.
1: 맞아요. 네.
0: 노사연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바람.

0: 5월 11일 월요일 첫 곡으로 노사연의 8M 듣고 오셨고요.
1: 네. 이현준 씨가 큰일 날 소리 하셨네요. 문천식 씨 형은 그 젊었을 때 여자들 다 홀렸을 때도 크크크 어머나 세상에. 특정 장소에 계신 분들은 홀렸던 것 같아요.
0: 주로 홍대에서 활동했습니다.
1: 지하 B1에 어둡고 음악 소리가 큰 곳.
0: 그냥 나이트라고 하면 되잖아요 누나. 왜 이렇게 돌려 얘기해요.
1: 락카페. 2221님. 저는 결혼 40년 만에 남편과 늦바람 나서 젊었을 때 못한 데이트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0: 아, 축하드립니다.
1: 아니 이런 네. 늦바람이라면 웰컴 웰컴.
0: 그럼요. 너무 그럼요. 보기 좋은 모습이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늦게 사랑을 각성한 부부도 있어요. 사실. 그냥 살기 바쁘니까 서로가 아 결혼할 때 돼서 또 만나서 결혼하나 보다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점점점 애정이 깊어지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자, 8725님.
0: 아, 오늘 복숭아에 속고 있는데 바람도 불고 천둥 소리가 무섭게 들리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이쯤에서 일을 마쳐야겠어요. 어우 무서워라. 유유. 써니 언니도 감기 얼른 나으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감기 신호가 오는 순간 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엉덩이에 주사를 꽂으세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 아이는 이번에 이길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이야. 네.
0: 요즘 감기 세죠. 네, 상암동도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날씨에 진짜 건강 챙기셔야 돼. 이런 날씨에 감기 올 수 있어요. 네.
0: 네. 오늘은 제가 바짝 긴장하게 되는 대선배가 나옵니다.
1: 아, 네. 오늘이 그날이군요. 언제나 한 초강력 파워 에너지가 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한 4.6배 정도 더 높으신 분이에요.
0: 예, 예, 예.
1: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함께 해주십니다. 지난달에 또 신곡을 내셨어요.
0: 아, 또 나왔대요?
1: 예, 또 제목이? 나왔어요. 독수리에게.
0: 독수리요?
1: 아, 어허. 오랜만에 나온 조류송이죠.
0: 네.
1: 예, 조혜련 씨 버전으로 듣는 조류송. 어떤 응원을 담고 있는지 3, 4부에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 조혜련 시대에 기대해 주시고요.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리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0: 주식회사 BS 한양
1: 유니베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신젠타 코리아
0: 백조 싱크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올품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우미건설
1: 열혈 강호 온
0: SK 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한국 노총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당진 시청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 난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7: 아, 잡초입니다. 잡초.
8: 잡초. 잡초.
6: 똥꼬 아에요우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9: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5: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받고 있습니다.
6: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나는 웃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웃기게 태어난 건데.
6: 제목 나의 신체 결함. 광주에서 이현범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지라시의 청자 여러분. 지금은 어느덧 중년의 여유를 즐기고 있지만 30대 시절에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인생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남자입니다.
6: 어이구.
12: 제 신체적 결함은요. 바로 양반다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남들은요 식당 가면 자연스럽게 척척 꼬고 앉는 그 양반다리가 저에게는 마치 올림픽 체조선수의 고난도 기술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골반이 이기적인 건지 허벅지가 유독 짧고 굵은 건지 제가 양반다리를 하려고 하면 무릎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고 억지로 누르면 상체가 뒤로 벌러덩 넘어가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지금의 아내와 맞선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왜 그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룸 식당이 많았을까요? 약속 장소로 가니까 이미 그녀는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현범입니다.
6: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정선입니다. 앉으세요.
12: 여기서부터 저의 난관이 시작됩니다. 의자가 아니라 좌식 테이블이라 앉기가 애매했거든요. 초면에 그녀 쪽으로 발을 쭉 뻗고 앉을 수도 없고 인어공주처럼 다소곳이 다리를 한쪽 옆으로 모아서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 양반다리는 아예 안 되고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6: 왜 계속 서 계세요? 앉으세요.
12: 아, 예, 앉아야죠. 예.
6: 얼른 앉으시죠.
12: 예, 앉으. 예, 예.
6: 잠깐만요.
12: 예?
6: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12: 당시에 맞선요. 지금의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오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저는 머리를 굴리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6: 어머, 무릎까지 꿇을 왜? 제가 무서우세요?
12: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집안이 그 예로부터 유교 집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뵙는 분 앞에서는 예, 이 자세가 마음이 편하지요.
6: 아니 그래도 아유
12: 예.
6: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제가 뭔가 되게 어른이 된 것 같고 막 마음이 안 편한데요.
12: 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드시지요.
6: 아휴.
12: 아내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사실 불편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 그렇죠. 이거 어떻게
12: 점점 발가락에 피가 안 통하기 시작했거든요.
6: 저리죠.
12: 게다가 다리도 저려왔. 다리 저려.
6: 어머, 괜찮으세요?
12: 좀 저려가지고. 예.
6: 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앉으시라니까.
12: 예.
6: 아, 근데 뭐 신체적으로 결함 있으세요?
12: 결함이요? 아이, 젊은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아, 편하게 한번 앉아볼게요. 예. 어쩔 수 없다 생각한 저는 대망의 양반다리를 오랜만에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릎 꿇었던 다리를 천천히 펴면서 왼발을 오른다리 허벅지에, 오른발을 왼쪽 다리 허벅지에 올리려는데
6: 괜찮으세요?
12: 네, 저는 양반다리를 시도하는 순간 무릎이 밥상을 치면서 뒤로 나자빠져 벽에 뒤통수를 받고 말았습니다.
6: 어우 세상에 어떡해 어떡해. 어 괜찮으세요?
12: 아 예 어 예 뭐 뭐.
6: 좀 일어나 보세요. 아 어머. 못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좀 잡아당겨 드릴까요?
12: 예 좀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예 자 잡으세요. 자. 아 됐어요.
12: 아 감사합니다. 예.
6: 아. 아 근데 갑자기 왜 그러신 거예요? 예? 뒤에 벽 없었으면 완전 바닥에 뻗으실 뻔했어요.
12: 아 예 사실은요 제가 그 양반다리가 안 됩니다.

0: 에? 예. 어 진짜요?
1: 예.
0: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1: 에?
0: 어머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아 제가 거기 밥상에서 굴러간 그 메추리알 좀 주워주시겠어요?
1: 아 예. 여기 여기.
0: 여기. 귀여워.
1: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예.
0: 어떡해 너무 귀여워.
1: 그렇게 양반다리 불가를 귀여운 아내 덕분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장인어른과의 만남이 잡혔습니다.
0: 결혼 허락받으려면 점잖게 굴어야 돼. 알았지? 우리 아버지 행동 가벼운 사람 제일 싫어하시거든.
1: 알았어. 걱정 마. 응. 저는 뭐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 뵙는 예비 장인어른 앞에서 양반다리 할 일이 있겠어요? 보통은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리러 갔죠.
2: 아, 그래. 얘기 많이 들었네. 앉게.
1: 아, 예, 예.
2: 아이고, 하, 참. 너 무릎을 꿇다니.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 아주 마음에 들어. 자, 한 잔 따라 보시게.
1: 예, 아버님. 예, 예.
2: 어이구, 예. 양손으로 술병도 받쳐들고 술 따르는 폼이 아주 제복일세. 어?
1: 저는 순식간에 아주 예의 바른 청년이 됐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 그 정도면 됐네. 편히 앉아. 아이고, 다리 저릴 텐데 양반 다리를 하고.
1: 아, 아닙니다.
2: 예. 에헤이, 괜찮아. 어른이 허락했잖아. 양반 다리 하고 앉아. 그 앞으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데 서로 불편해서야 쓰겠나. 양반다리 해, 괜찮아.
1: 아닙니다 아버님.
2: 에헤이 참, 어른이 하라면 하는 거지.
1: 아휴 안 되는데.
2: 그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고집이 세?
1: 예, 예?
2: 어른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1: 장인어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양반다리를 또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아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어 그렇지. 예. 주인직에 그렇게 했어야지. 자 편히 앉아.
1: 저는 제발 제 다리가 말을 잘 듣길 바라며 꿇었던 두 다리를 펴고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올렸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이렇게 좀 빠질 것 같은데.
0: 어머나 세상에. 어머 자네 괜찮나? 어머 이스방.
1: 네 전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얹는 순간 반작용으로 상체가 제껴져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 다리는 뒤집어진 거북처럼 허구어서 버둥버둥거리고 있었죠.
3: 아, 저 괜찮습니다. 베란다가 좀 시원하네요.
0: 어머 세상에. 아니 저렇게 나갈 일이야 저게. 어머 어떡해.
1: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장인어르신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또한 장모님은 비명을 지르셨으며 아내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베란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공들인 이 결혼 끝났구나. 안녕 나의 신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2: 아이고 자네.
3: 예?
2: 양반다리 안 되는구만. 어?
3: 예, 좀 그렇습니다.
2: 아야 예, 예. 귀여워. 예? 어? 아주 귀여운 젊은이야. 야 여보 아가 앞으로 식사는 우리 주방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합시다. 어? 거실에 밥상 펴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1: 지금도 아내는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며 저를 놀립니다.
0: 여보 오랜만에 양반다리 훌러덩쇼 한번 해볼까?
1: 혹시 여러분 주위에 유독 예의 바르게 무릎 꿇고 앉는 청년이 있다면 그거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그냥 양반다리가 안 되는 불쌍한 영혼일지도 모르니까요.
4: 박재민 씨가 저도 양반다리 못해요. 양반이 아닌가 봅니다.
1: 아, 그럴 리가요.
4: 아빠 다리 뭐 양반 다리 요새 이렇게 불리는 게 좀 많은데 서양인 체형이 되어 가잖아요. 좀 서구화 되잖아요.
1: 일식 생활을 많이 하니까.
4: 그래서 네. 외국인들 왜 무릎 꿇으라 그러면 잘 못 꿇고 그렇죠, 양반 다리 그렇죠. 잘 안 되는
1: 잘
4: 것처럼.
1: 잘 못해요.
4: 우리도 요새 젠지들 양반 다리 잘 안 되는 친구들 많을 걸요. 구조가 그 허벅지가 짧고. 종아리가 길잖아요.
1: 맞아요,
4: 그럼 양반 다리가 힘들대요.
1: 쉽지 않죠. 네. 9065님 우리 아들도 양반 다리 안 돼서 좌식 식당은 못 갑니다. 가족 행사 때는요 무릎을 모아 앞으로 품고 식사하게 됩니다.
4: 그 봐. 이게 체형이 바뀌어서 지금 많이 공감하실걸요.
1: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지만 그죠?
4: 저는 뭐 다리가 이렇게 길지 않아서 쪼그려 앉기 되게 잘하는데 아무튼 종아리가 긴 친구들은 푸세식 화장실도 잘 못 가요.
1: 그래요?
4: 이렇게 쭈그려 앉질 못해서
1: 자세가 안 되니까
4: 뒤로 자빠진대요.
1: 그렇구나.
4: 길니까. 와 그게 그렇구나.
1: 네.
4: 어쨌든 그 시절에는 네. 누구도 다 되던 양반다리였으니까 약간 부끄러우셨나 봐요.
1: 천생 연분이네요. 다 웃어주시네요. 그죠?
4: 그럼요. 네. 이게 또 계기가 돼서 귀여움을 받으시잖아요.
1: 네.
4: 슈퍼주니어의 노래 듣고 올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편하게 양반다리 하고 앉게.
0: 아닙니다. 예. 아,
1: 하이. 어른이 하라면 하는 거야.
0: 아 예. 그럼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올리고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안돼. 아이.
1: 양반다리를 못해서 생긴 에피소드 들려드렸죠.
0: 네.
1: 이 여기 공감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0: 오늘은 남들 다 되는데 나만 그게 안 되더라 하는, 또는 반대로 나만 할 수 있는 진기명기한 재주가 있다. 이 두 가지 사연 받아볼게요.
1: 이름하여 나의 진기명기 또는 나의 뭔가가 안 되기.
0: 네.
1: 혀로 별 모양 만들 수 있고 막 만두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0: 네. 또는 한 손에 접시를 다섯 개씩 잡는다든지.
1: 아, 그 맥주 생맥주 잔 한 손으로 막 여섯 개씩 잡는 분들 있어요.
0: 있어요. 네.
1: 이런 나만의 진기명기한 능력과 노하우를 보여주시거나 또는 안 되는 것들.

0: 아만 안 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쪼그려 앉기를 못한다든지 윙크를 못해가지고 양쪽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1: 있다. 예. 진짜.
0: 이렇게 나만 안 되거나 나만 할 수 있는 재주에 대해서 사연 받아볼게요.
1: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그리고 미니는 무료예요.
0: 그렇습니다. 문자 소개되시면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1: 오렌지 캐러멜의 노래 들을까요? 나처럼 해봐용.

0: 사는 이야기 나의 진기명기 안대기 2409님
1: 네.
0: 르 발음 잘할 수 있어요.
1: 르요.
0: 세뇨레타 그라시아스. 아. 스페인 지인이 저 정말 원어민인 줄 알았대요.
1: 우와 스페인을 좀 하시나 보다.
0: 와, 이거 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르가 안 된 거예요. 르 하고 싶었던 거지 애들.
1: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0: 연습 엄청 했어요.
1: 그런 거예요.
0: 그때 오. 왜 아기 때는 그런 거 뭐 연습 하루 종일 하잖아요. 아르르르르 이렇게 했었어.
1: 아.
0: 근데 이분도 이제 세뇨 르리타.
1: 그렇죠.
0: 그라시아스. 네, 맞아. 이렇게 굴리나 보다.
1: 그라시고나도 그거잖아요. 그죠?
0: 그라시고나. 말이 한 네다섯 개가 같이 널려있는.
1: 홍명남님. 안대요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아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발음이 잘 안 돼요.
0: 어렵죠.
1: 혀는 긴 편인데 유독 이 발음만 왜 잘 안 되는 건지 미스터리입니다. 아 명남 씨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다.
0: 레오나르도.
1: 뭐라고요?
0: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1: 앞니가 없는 거예요?
0: 혀가 긴 거야.
1: 아 너무
0: 혀가 두껍거나
1: 거추장스러운가 보다 혀가.
0: 어, 그 정도면은 뱀인데. 그냥 뱀이다 한데. 이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렵긴 어려워.
1: 발음이 어렵죠.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죠?
0: 아마 이

0: 디카프리오 부모님도 레오라고 했을걸. 레오.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서양 사람들 이름 줄여 부르잖아요.
0: 줄이잖아.
1: 뭐 MJ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하고.
0: 그렇게 줄일 거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곤란하게 하냐고. 8994님. 저는 흑임자 인절미 먹을 때 이에 흑임자 안 끼고 아주 깔끔하게 먹는 재능이 있어요. 어떻게? 모두가 흑임자 인절미를 먹고 웃지 못할 때 저는 아주 환하게 웃어 제낀답니다.
1: 왜?
0: 그냥 가르쳐줘요.
1: 제가 흑임자 좋아하거든요.
0: 저도요.
1: 무조건 이에 끼게 돼 있는데.
0: 혀로 한 번씩 훑고 드시나? 그래도 끼는데.
1: 저는 그래서 흑임자 먹을 때 마주 앉은 사람도 꼭 먹여요. 아, 나만 추잡스러워지면 안 되죠.
0: 죽자고? 그냥 지 잇몸만 보여주면 될걸.
1: 저는 같이 죽는 거 좋아합니다.
0: 아니 근데 이거 가르쳐줘요. 공유해주세요.
1: 진짜?
0: 너무 부럽다.
1: 어떻게 하는 거지?
0: 자, 또 6428님. 네. 이거 한번 해봐요. 아내는 양쪽 윗입술을 번갈아 코까지 끌어다.
1: 예?
0: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룩실룩. 코까지 끌어당기는 기술을 가졌어요. 옛날에 개그맨 선배님들이 많이 했는데 실로 이렇게 입술을 꿰가지고 왜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지. 끔찍해서 하지 하지 말라고 해도 청개구리 삼신이 더합니다. 이거 몰래 연습해봐도 도통 안 되던데. 아니 별 돈도 안 되는 희한한 걸 다 하네요. 아 이거 있잖아 이렇게.
1: 윗입술을 뒤집듯이 뭐 아니 당기듯이
0: 이렇게 당기듯이.
1: 아 이렇게. 옛날 선배님들이 개인기로 했던 그거.
0: 이렇게 왜 예전엔 선배님들이 야 잘 봐봐 내가 이걸 실로 이렇게 꿰어. 선배님 자 당길게 이렇게 당기는데 에. 그걸 보고 웃었어야 됐어요. 우리는 무조건.
1: 깔깔깔.
0: 선배님 너무 재밌습니다. 그 선배님들 생각해보면 귀여워.
1: 그렇죠. 남편분 재밌지 않아? 별 돈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
0: 그러니까 사실 그게 번갈아서 코까지 끌어당기는 재주라면은 많이 끌어올리시는 거거든요.
1: 이거 쇼츠 같은 걸로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데.
0: 그렇죠. 근데 남편분은 네. 많이 창피해 하시니까 합의를 보세요.
1: 2109님. 저는 팔이 길어서 스스로 원하는 것 등에다가 혼자 붙일 수 있어요. 다들 저보고 가제트 영상 같대요 하시는데.
0: 뭔지 알겠다. 저도
1: 등에 팔을 단단히 입군요.
0: 네. 파스 같은 거 혼자 잘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등 정중앙.
1: 전 안 닿아요.
0: 견갑골 사이에.
1: 그 등 뒤로 손이 맞닿아줘야 된다는데 전 안 돼요 이게.
0: 저는 더 잘 됐었는데 수영을 하고 그 밑에 근육이 생기면서 좀 유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다 됐거든요. 뒤에서 깍지 끼고 다 됐거든. 네. 이제는 좀 힘들더라고.
1: 정선 씨 유연하시구나.
0: 그래서 너무 유연해서 다칠 확률이 높다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시죠?
1: 그렇죠.
0: 네, 너무 유연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대요.
1: 내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니까.
0: 김하정님. 야 기가 막히다.
1: 왜요?
0: 저는 트림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1: 하정 씨 여자분이시죠?
0: 네.
1: 네네네.
0: 특히 남친 집에서 트림 너무 땡길 때 있잖아요.
1: 네네.
0: 화장실에서 볼륨 1 정도로 조절해서 그냥 그륵그륵그륵 이렇게 쭉 트림 한 적 있어요. 멋지죠? 재능력.
1: 멋지다기보다는
0: 예. 탐난다.
1: 예, 아저씨.
0: 왜냐면 진짜 TPO 가려서 트림해야 되잖아. 외국은 트림이 더 신뢰라면서요.
1: 그럼 화장실은 혼자 있을 때는 시원하게 막 꺽 하는 거예요?
0: 용트림이지 거의.
1: 우와.
0: 우와. 우와. 근데 누군가 남친 집이나 아니면 예비 시댁이나 뭐 이러면은
1: 조용히? 아니면 깍 정도로.
0: 이걸 어떻게 조절해?
1: 신기하다.
0: 아, 밑에서 차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에서 식도에서 좀 노져 이렇게 약간 조리개가 그죠? 있나?
1: 이게 뭐 그 오토바이 머플러처럼 네. 여닫는 기능이 있나 보죠?
0: 아니면 그거잖아. 네. 총 총구에 소음.
1: 소음기 착용하듯이.
0: 소음기 장착하듯이.
1: 하듯이.
0: 암살로 쓰이는.
1: 그렇구나. 1056님은요. 저는요 남편이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음주 측정이 돼요. 몇 병 마셨는지 알 수 있어요.
0: 이거 찐이다. 이거는 여러 경험이 누적돼서 나의 노하우가 된 거지.
1: 삐리릭 삐리릭
0: 두 병 반이네 저거.
1: 삐리릭 삐리릭 에이씨.
0: 저거 세 병이다.
2: 여보
0: 나가.
2: 오너라
0: 나가. 세 병 마셨지.
2: 아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0: 아 진짜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어. 비번 바꾸고 싶다 진짜. 자 7435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양쪽 귀가 귀속으로 들어가요.
1: 어떻게 해요?
0: 귀가 귀속으로 들어가요.
1: 에이 선생님 여기 안 보인다고 라디오라고 막 그렇게.
0: 응. 당시에 일요일 밤에 이런 독특한 사람들 소개하는 코너 있었는데 네. 나가겠다고 내가 우기다가 결국 집안 사람들이 말려서 나가지 못했는데 나 들어간다니까. 아 뭔지 알아요.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집어넣는 분들 있잖아요. 귓바퀴를 되게 귓바퀴가 유연해서

0: 피자 만두피처럼 오므려지는 거예요.
1: 아이 말도 안 돼.
0: 된다니까?
1: 7435님 죄송한데 100원 제가 낼 테니까 그 사진 문자 하나만.
0: 귓속으로 싹 오므려진 거 있잖아요. 네. 귓구멍이 양쪽 귓바퀴 다 먹어버린.
1: 아 이거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0: 그거 사진 한 번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1: 어 너무 궁금하다.
0: 아 땡긴다 이거. 네. 야. 1201님.
1: 저는 딴 손가락 안 움직이고 새끼 손가락만 90도로 꺾어서 아. 손바닥에 닿게 할 수 있어요.
0: 이걸 손바닥엔 다 닿지 않나?
1: 근데 다른 건 말짱이 서 있고.
0: 아 이렇게?
1: 하나만.
0: 되는데 나는.
1: 어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되는데.
1: 정선아 씨 왜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기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0: 되는데?
1: 누나가 되면 정선아 씨 지금 새끼손가락이 디귿자가 돼가지고 손바닥에 닿았어요.
0: 미안합니다. 네,
1: 나는 아, 안 되는 게 정상인데.
0: 아 그렇게 안 돼요?
1: 아! 아! 죄송합니다.
0: 안 돼 이게?
1: 또 있습니다. 혀 밑에 아... 특이한 침샘이 있어서 물총고기처럼 침을 쏠 수 있어요.
0: 아 이분이 지금 새끼손가락 하나로 안 되니까 또 다시 네,
1: 정선아 씨가 된다라고 다른
0: 받고
1: 거
0: 받고 가요.
1: 예. 혀끝을 목구멍 쪽으로 당기면 침이 찍 발사됨.
0: 잠깐만, 잠깐만요. 계산 좀 해볼게요. 혀 밑에 혀끝을 목구멍 쪽 당기면 발사가 된다고?
1: 저랑 똑같은 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응. 침은 일부러 퇴 뱉어야 되는데.
0: 그럼 파리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침 뱉어서?
1: 자꾸 승리의 어? 부인 일을 안 하고 새끼손가락 꺾어가지고 오예.
0: 오예.
1: 오예.
0: 새끼손가락 바닥에 놓고 손가락 네 개 피고 오예.
1: 오, 신기하다.
0: 오예.
1: 오 재주네요 진짜 나만 된다 이거지. 와
0: 재밌다.
1: 예.
0: 자 노래 한 곡 듣죠. 블랙핑크의 노래 준비했는데 오 그렇지 이거 안 되는 분들 계시죠.
1: 휘파람 안 되는 분들 어, 많아요.
0: 저도 휘파람으로 노래는 못 불러요. 그냥 예. 이 정도밖에 못해요.
1: 아 연습하셔야 아. 됩니다.
0: 맞아 연습 필요하더라고.
1: 예.
0: 휘파람. Hey boy.

0: 네, 아까 그 귀 네. 사진 맞죠?
1: 네.
0: 귀가 다 들어간다는 예, 사진 주셨어요.
1: 진짜 귀가 귀소로 들어간다는 게.
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바퀴를 싹 다 넣으셨네요.
1: 어머나.
0: 접었어요.
1: 우와. 여러분 귀의 윗부분 절반이요. 귀 구멍으로 들어왔어요.
0: 그 송이 과자 있잖아요. 초콜릿으로 만든 그렇게 만드셨어요.
1: 와, 보고 듣고 믿겠네. 우와, 감사합니다. 뭐,
0: 듣기 싫은 얘기 들을 때 그렇게 싹
1: 저기요.
0: 넣어놓으시오. 상대방이 알아서.
1: 엄마가 막 잔소리를 너 너를 해서 엄마가 말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어.
0: 아유, 닫아야지.
1: 뭐라고? 어떻게 된? 너 지금 귀가 어떻게 된 거야, 너 지금? 와, 대단하십니다.
0: 참 용타. 너무나 용타.
1: 와, 고맙습니다.
0: 어, 지금 한편으로 예. 아까 그 물총새 사연 예, 예. 있잖아요. 임형님, 어, 저도 침 돼요. 잘 쏴요. 예? 김용희님, 저도 침샘 물총 쌤 쏩니다. 됩니다. 저도
1: 유현님, 저도 됩니다. 친구가 침샘으로 쏘길래 연습했더니 되더라고요.
0: 전기 파리채 이런 건 안 사도 되겠다 이제.
1: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돈 도무지 혀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도대체?
0: 모르겠어.
1: 아 궁금하다 진짜.
0: 다큐멘터리 아. 보고 일단
1: 내가 나이 50이 남의 침 뱉는 걸 궁금해지려 내가 진짜 아 어떻게 뱉는 거예요? 아 형님들 저 어떻게 뱉는 건데 아 궁금해 죽겠네. 아.
0: 미치겠다. 네. 아, 이게 앞니사회로 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우리 그렇죠? 어렸을 불량 형들이 그렇죠? 뱉던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0: 아 2281님 고등학교 가사 시간 때 반에서 저 혼자만 뜨개질 과정을 소화 못했어요.
1: 왜요?
0: 부끄럽고 한심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때 어. 짝지가 빠른 손놀림으로 제 뜨개질을 도와주었죠. 그런데 선생님한테 들켰고 그 친구는 감정까지 받게 돼요. 아, 30년이 지난 아직도 절친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1: 아, 손이 그렇죠. 좀 느리신가 보다.
0: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가사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때 블라우스도 만들고 한복 동정도 달고
1: 맞아요.
0: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자 여학생들은.
1: 그렇죠. 좀 만나볼까요?
0: 자, 뜨개질 통신원.
1: 연결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 있는 뜨개질 통신원 강수진입니다. 저는 손으로 하는 건 다 못하는 똥손이에요. 가정 시간에 뜨개질 배울 때도 반에서 40명 중에 저만 못하고 바느질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심지어 글씨도 악플이에요. 그래도 회사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뜨개질 통신원이었습니다.
0: 와. 안녕하세요, 강수진님.
2: 네, 안녕하세요.
0: 와, 근데 그 친구는 아직까지 30년 절친이에요?
2: 네, 그 아직도 그 얘기하면서 어, 내가 너 때문에.
0: 그렇구나. 아니, 뜨개질을 네. 배워본 적은 없으세요? 혹시 그 문화센터 같은 데서?
2: 어, 그 후로 이제 어른 됐을 때 문화센터에서 배웠는데 네. 처음에 한 세 번 나가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0: 아.
2: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0: 아, 그 코바늘 네. 잡고 만들어서 네. 이 옆으로 네. 떠나가는 네. 그 과정들이 아무리 해도 해도
1: 안 되는
0: 몸에 네. 안 익는구나.
2: 뭐, 뭔가 이해가 또 안 되고 또 까먹고 아. 막 이렇게. 오.
0: 요리는 어때요, 요리?
1: 있어요, 맞아요.
2: 아, 요리는 엄청 오래 걸려요.
0: 아,
1: 그럼 수진 씨 네. 잘하는 건 뭐예요?
0: 맞아, 수진 씨가 딱 아, 나 이거 남보다 좀 빠르다.
1: 뭐, 그림, 달리기 맞아. 뭐 많이 있잖아요.
2: 어, 그나마 그냥 회사 생활.
0: 어, 회사, 예, 아,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1: 예, 돈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0: 그럼요.
2: 그렇죠.
0: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아예 못 한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는 타입인데 그래도 수진 씨 네. 다행이다. 수진 씨가 착해서 그 네. 금손이 옆에 친구로 딱 계시잖아요.
2: 맞아요. 너무. 어, 우정이 있는
1: 맞아 진짜 맞아 좋은 친구다.
0: 금손 친구한테 한마디 하시죠.
2: 네. 선영아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고마워.
0: 그럼요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하고 삽니까.
1: 맞아요.
0: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죠.
2: 맞아요.
0: 맞아요. 우리 수진 씨 세상 사는 퀴즈 네. 준비해 주셨죠.
2: 네.
0: 네.
2: 네. 제가 손재주는 없어도 이건 진짜 잘해요. 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산하기, 2번 식물 키우기, 3번 음주 가무.
0: 네.

0: #8001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연결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0: 음주가 오면 웃기겠다.
1: 진짜 광고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8: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9: 그니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8: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1: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1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5: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7: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8: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7: 아하.
19: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뜨개질 통신원이 잘 하시는 거 정답은요?
6: 1번 계산이었습니다.
5: 예.
6: 박차영님,
5: 김순애님, 0406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6: 그거 알아요? 예. 물총 고기처럼 침 뱉는 거 지금 레시피가 엄청나게 도착하고 있어요.
5: 방법 있어요?
6: 자, 2220님. 아, 저도 침 그거 됩니다. 혀를 혀 아래로 말아 넣어요.
5: 네?
6: 중앙 침샘을 막고 있다가 딱 떼면서 혀를 쫙 펴면 찍 하고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5: 그래요?
6: 이게 어떻게?
5: 그럼 제가 조혜련 선배 일단 인사하고 화장실 가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6: 8059님 네네. 저 학교 다닐 때 침총 쏘기 대회까지 했어.
5: 아, 그래요?
6: 아이, 뭐야.
5: 그럼 제가 혜련 선배 만나고 노래 듣기 전에 내가 가서 한번 내가 침을 뱉어볼게요. 화장실 가서 해볼게요. 네.
6: 박혜숙 씨가 네. 저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 박수 못 쳐요.
5: 정선혜 씨 팔로우 하시면 돼요. 박지끼리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6: 그럼 저 조혜련 씨 노래

0: 이 박수 쳐볼게요.
1: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네, 준비 들어가자 누나.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상비행체 2기가 남우호를 타격했다며 파손 패턴상 기뢰나 어뢰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근 해역 우리 선박의 안전과 자유통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실 은폐를 주장하며 관련 상임위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국익과 선박 안전을 해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보고를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승욱 전 지검장 등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책임은 검사장인 자신에게 있다며 진실을 규명한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술 회유 등 조작 기소 주장은 이미 재판에서 허구로 드러났다며 부당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세청이 메리츠 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오늘 본사

0: 비위 의혹이 드러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수사하려 했습니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H&D는 입찰 공고 전 미리 정보를 빼돌리고 다른 업체와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최대 60mm, 충청권 5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마세 회장 우희종입니다. 올해는 병원연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찬 기운은 당기면서도 예전 분들은 말띠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낡은 인식일 뿐입니다. 천마총의 천마도와 박혁것의 신화만 보더라도 말은 상서로운 징조를 알리는 존재였고 복을 부르는 수호신이었어요. 말띠의 강한 기운은 적극성과 자신감이라고 해석하며 긍정하는 것이 훨씬 우리다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그렇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지금 눈 활짝 떴죠.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 3, 4부는요. 유쾌한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만능 엔터테이너 조혜련 씨와 지금은 조혜련 씨에 함께합니다.
1: 8kg 감량을 하셨어요.
0: 어쩐지 혜련 아저씨 인사하는데 네. 얼굴이 작아졌어요.
1: 엄청 어려지고 예뻐진 조혜련 씨. 그러나 파워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네. 밖에서 저희 스태프들을 초토화시키고 계세요. 네. 조혜련 씨에게 원하시는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뭐 제보 관련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예를 들면 곧 여름이라 살 빼야 되는데 조혜련 씨 했던 태보만큼 살 빠진 운동 추천해주세요 라든지
1: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언가요? 뭐 이렇게 조혜련 씨 에너지와 관련한 궁금증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네.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지라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랑 사진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0: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동국제약 회라민 Q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신젠타 코리아
1: 저축은행 증황회
0: 환인제약
1: 삼성증권
0: 웰템
1: 데이펙
0: 빅토스
1: 한국 MSD 캣박시브
0: 청호나이스
1: 샵올데이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4월 금호건설 아테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한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금은
0: 조혜련 씨.
1: 개그뿐만 아니죠. 음악, 뮤지컬, 연극, 다양한 무대에서 유쾌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분입니다. 조혜련 씨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아유, 또 우리 후배들 먹고 사는데 또 와서 네. 또 찌그려주고 가야죠. 라디오 시대는 내가 나와야지.
1: 아유, 고급지다, 고급져.
2: 왜, 왜? 은혜도 뭐 저렴하잖아.
3: 제가 문천식 하나로도 정말.
1: 제가 눈에서 천기를 담당하고 네? 있거든요.
3: 아, 천기. 네. 아, 좋아요. 근데 조혜련 씨 토크는 워낙 어디서든 그럼. 빵빵 터지니까.
1: 그렇죠.
3: 네. 벌써 라디오 시대에서 세 번째 만남이에요.
2: 아, 그래요?
1: 2023년 7월에 나오셨고요. 24년 11월 나오셨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2: 어? 작년에 왜 빠졌지?
1: 그러게요, 누나.
3: 바빴어요. 조혜련 씨가. 예. 네. 지금
2: 작년에 제가 깐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너 연극 많이 하셔 가지고.
3: 나단. 예. 네. 마늘도
2: 아,
3: 아니고.
2: 아웃 시켰어요. 예. 죄송해요.
3: 아니, 그나저나 네. 조혜련 씨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아니, 아니 허리가 왜? 잘 녹하고 너무 예뻐.
2: 살이 어떤 느낌적인 느낌.
1: 살이 이렇게 예뻐.
2: 어, 봐봐. 요거 요거. 네네. 이거 뭐라 그래?
3: 11자 근육이
2: 피복근이라 그래?
1: 네, 내천자.
3: 어쨌든 예예 예. 배꼽은 좀 가려주시고
1: 여자 복근 내천자.
3: 네. 배꼽은 좀 가려주시고.
1: 아 왜요?
2: 배꼽 가리고.
1: 그 버튼 누르실 필요 없고요. 그
3: 배꼽 흡이라는 게 아니라 가리라는.
1: 아 왜 가려요? 이효리 허리랑 조혜련 허리랑 다.
2: 라인 괜찮잖아요.
3: 예. 저희 또 예. 예. 또 지난 중에 유교 사상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아, 배꼽 노출에 대해서 또 우려가 그럼. 있을 수 있으니.
1: 내려는 나 진짜 예. 저 신인 때부터 20몇 년 뵀지만 너무 지금 리즈 시절이고
3: 예뻐요.
1: 이 모습을. 김진수, 서경석, 이윤석이 봤더라면
2: 그때
3: 판도가 바뀌었죠.
2: 그쵸? 연결됐죠.
1: 누나한테 대쉬했을 것 같아요.
2: 그때 연결됐지.
3: 눈 봐도 자신감.
2: 박명수는 그때부터 정선이를 좋아했으니까 안 됐을 거
3: 같아요. 진짜
2: 최근에도 박명수랑 나 데이트하는 거 했거든. 할명수.
3: 할명수.
2: 근데 정선이의 그 마음이 있더라.
1: 아쉽죠.
2: 뭐 지금 연결되고 이게 아니라 선이는 이쁘지. 딱 선을 긋더라고. 나랑 데이트하는데.
1: 아, 신뢰다 신뢰. 아, 정말.
2: 추워 죽겠는데. 그거 있잖아. 그 벚꽃. 예. 뭐 벚꽃 엔딩?
1: 네.
2: 그 노래를 맞춰서 하는데도 마음에는 선이가 있는 거야. 뭐가 다르니 너랑 나랑. 그래서 내가 살 뺀 거야. 이씨.
1: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죠 누나?
2: 그렇지. 네가 봐도 그렇지. 네.
3: 그럼요. 크게 다를 게 없어.
1: 두 분 다 꾸준하게 관리하시고 예쁘고.
3: 그렇지. 둘 다 하여튼 둘 다 차린 게 없어. 예. 네. 우리 또 개그우먼들은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그럼. 너무 그 약간 직계가족 같잖아요. 서로 동료들이. 네.
2: 네. 내가 김효진보다 낫다 뭐 이러면서 살고 그럼요. 있는 거지.
3: 네, 독인개깅 하면서 살죠.
2: 예, 예.
3: 아 근데 네. 조혜련 씨는 요새 진짜 어느 때보다도 멋진 나날을 지금 살고 계신 게 뭐 네. 연극 연출하죠.
2: 그렇죠. 사랑의 엄마.
3: 또 연극 배우도 하시죠.
2: 예, 같이 공연 연기도 네. 하고 있고.
1: 노래도 하시고.
2: 노래 이제 맞아, 이번에 음반 발표했어요. 때문에 나왔잖아요. 매년 내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페퍼톤즈랑 쫌매가지고 메커니즘이라고.
3: 페퍼톤즈랑 뭐래요?
2: 쫌매요. 이렇게
1: 좀 보통 콜라보라고 하는데 쫌맨다고 하시는군요. 에이,
2: 그런 건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콜라보는.
1: 쫌매가지고.
2: 예, 쫌매가지고 고장난 타임머신. 아, 그 박보검의 칸타빌레도 나갔었잖아요.
3: 오, 그랬구나.
1: 이슈가 됐죠.
2: 네, 라디오 스타를 제가 좀 소홀했네요 작년에.
1: 예. 그래서
3: 오늘 라디오 스타가 아니라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아 그래?
3: 예.
2: 라디오 스타 아니야?
3: 라디오 스타는 김구라 씨.
2: 아, 아래 3층에서 하는구나.
1: 예. 네네네.
2: 어, 예. 10층이고.
3: 예. 괜찮아요. 인지 능력은 상관없이 그럼, 이제 예, 좋은 거죠.
1: 그럼. 그래서 혜련 누나 책도 많이 쓰셨고
2: 예, 예.
3: 맞아요. 그죠?
1: 아 대단해요.
3: 김현숙님이 아 조혜련 씨 너무 반가워요.
2: 아,
3: 세월이 흘러도 더욱 예뻐지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2: 보라라가지고
3: 네, 남들에게 항상 즐겁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진희님이
4: 혜련 언니 네. 예나 지금이나 엄청 좋아합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 특히 개그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아. 조혜련 파이팅.
2: 아 감사합니다.
3: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머리숱도 엄청 많아지셨어요.
2: 아 파마라 하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 파마가 좋더라.
1: 샵 강남 갔다 오셨어요?
2: 아니 제가 했어요 화장.
1: 메이크업 너무 잘하셨는데.
3: 잘했어요. 메이크업 잘했다.
2: 왜 그러냐면은 이 파마를 하니까 네. 머리 모자를 안 써도 되잖아.
3: 어, 그렇죠. 맨날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녔잖아.
2: 네, 왜냐면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곱슬 머리라. 근데 파마를 왜 엄마들이 하는지 알았어요.
3: 아.
2: 이게 감고 있잖아.
3: 네.
2: 그냥 헤어 크림 바르고 네. 끝이에요.
3: 맞아요.
2: 이렇게 해도
1: 지금 샵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2: 아니에요. 집에서 하고.
3: 되게 어려 보여 근데.
2: 샴푸 냄새, 머리 냄새.
1: 좋은 냄새, 좋은 냄새 나.
3: 아니 무슨 방송 중에 머리 냄새까지.
2: 아니 왜냐면은 네. 머리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1: 좋은 냄새 난다 누나.
2: 되게 상큼하잖아.
1: 네.
3: 지금 문천식 벌써
2: 뿌리고.
3: 기가 반은 빨려.
1: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3: 아니 잠깐 제가 그 중에
2: 네.
3: 이 독수리에게
2: 네네.
3: 포스터를 봤어요.
2: 네.
3: 이 사진이 조혜련 씨가 지금 나폴레옹 장군처럼
2: 네네네 맞아요. 네. 응원단장 옷.
3: 네, 응원단장 옷을 입고 서 계시고.
1: 근데 어깨에 독수리가 서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2: 아 이거를 송은희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직접 자아 봐서 하자고.
1: 어떻게 한 AI죠 이거?
2: 아 독수리만 AI예요.
3: 아. 근데 이제 AI인데도 독수리가 겁에 질려 있어요. 네네네. 맹금류인데. 네.
2: 얘도 겁에 질리죠. 왜냐면 그렇죠. 태보를 때려버리니까 가만 가만히 있어 이씨. 독수리 씨. 이렇게 하니까 얘도 팔을 딱 붙이고 예 왼쪽 어깨에 딱 있는 거죠.
3: 아 이거 응원가예요?
2: 네 독수리에게. 그대에게 뭐 이런 정말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네네. 읽다 보니까 네네. 독수리는 어떤 기상이며 이게 뭐 이렇게 뭐 진짜 에너지를 주잖아요.
3: 상징적인 맞아요.
2: 상징적인 게 그래서 남편이 이 곡을 작사 작곡했어요. 제가 응원 아무래도 월드컵도 있고 예, 예. 예, 또 여러 이제 또 대학교 행사도
3: 때가 때니만큼
2: 예. 그래서 이제 좀 쓰일까 싶어가지고
3: 사실 그 야구팀 한화 이글스하고 와이대가 독수리가 상징이잖아요.
2: 그거를 겨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1: 아닌 건 아니에요.
2: 않지 않아요. 네. 근데 모든 국민에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불러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말고. 이런 식이에요. 예.
3: 3417님이 사진을 보기도 전에 네. 독수리 불쌍해.
2: 저희가 해치지는 않아요.
1: 네. 여러분 잡아온 게 아니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 공생하는 거니까.
3: 네. 그리고 네. 사실 오늘 조혜련 씨가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되게 고무돼 있는 게 네. 재미 보장템이잖아요. 조혜련 씨는. 나왔다면 빵빵 터뜨리니까.
1: 무조건이죠.
3: 근데 갑자기 네. 밖에 그래서 스태프들하고 얘기하시다가 나 오늘 라이브 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라이브 네. 얘기가 없으셔서 네, 아 네. 그냥 우리는 음원으로 나가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마이크를 아 그러면 지금 쓰시는 마이크로 라이브 불러주시면 저희 감사하죠. 그랬더니 예 그래요. 아 잠깐만. 근데 나 지금 오늘 처음 불러요. 하셔가지고 왜냐면 저번에 멘붕이에요.
2: 김영철 라디오 갔는데 그때도 네. 라이브 안 했거든요. 우와. 근데 오늘 목이 좀 좋아요. 제가 이거 끝나고 사랑의 엄마 공연이 있는데 아,
1: 연극이 네네. 있는데
2: 이 연극이 있는데 지금 목소리가 괜찮아서 이 노래를 좀 우리 라디오 시대에 네네. 에너지를 주고자 독수리에게를 라이브로 올 라이브로 좀 네네네 한번 불러볼까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3: 저희가 그래서 공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2: 굳이 해야 돼요.
3: 네, 굳이 하셔야
2: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MBC에 또 내가 사랑하는 MBC 아니야.
1: 그렇죠.
2: 그래서 가야지 뭐 있어요.
3: 그렇다면 리허설 없이 최초 공개되는 라이브입니다. 리허설을 안 했어요.
1: 그러니까
2: 안 했어요.
3: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부르십니다.
2: 네.
3: 조혜련 씨의 신곡
2: 서지도 않고
3: 그래서 좌식으로
2: 좀 쓰면 좋은데 이걸 들까? 너무 무겁다.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앉아서
3: 그거 피트니스에서 하듯이 들었다 놨다
1: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누나.
2: 그래도 노래를 하려고 되게 무겁다. 안 되겠다. 저 그냥 이제 앉은 채로 할게요.
3: 독수리에게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좌식 라이브.

0: 오늘 처음 부른 거 티 났지?
1: 예.
0: 뒤에 이게 막 예.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박자가 한 박자가 더
2: 거의 안 났어요. 괜찮아요.
3: 아니, 안 났어요. 박자 천재인데 예. 오늘 아무래도 처음 맞춰보니까 주현 씨가 아차차 하고 들어가는 순간이 두 번 있었는데
0: 네.
3: 아니 그것 또한 조혜련 씨기 때문에 유쾌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2: 정은경 씨가 저녁 준비하다가 칼 들고 나도 모르게 춤추고 있다가 놀라가지고 네. 칼 놓고 흔들었어요.
0: 아유, 칼은 놔야 돼요.
3: 아유, 이게 저 아까 빵 터진 게 정찬원 씨가
0: 네.
3: 아, 더 높게구나. 저 순간 더럽게로 들었어요.
0: 더럽게. 아 그렇게 들리네. 더 높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더 네. 높게. 네. 더럽게. 더럽게.
2: 아 그러네.
3: 역시 라이브도 힘이 느껴진다고.
0: 아 회원님. 그럼요.
2: 혜련님 네, 짱짱하셨고요.
0: 그게 괜찮지 않아?
2: 좋죠.
0: 노래?
3: 좋아요.
2: 이 그립을 좋더라고요. 최태형님이 근데 독수리 노래가 맞아요? 시계가 많이 들리는데 시계술이 아닌가요? 근데 아, 뭘 들으신 거지?
0: 아 고시계. 네. 깨어보시게.
2: 아,
0: 시계 여의가 아니라 어의거든요.
3: 아.
0: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라임을 넣은 거예요.
3: 아, 이분도 아.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신
0: 아, 그런 거야.
2: 재밌게 예, 예, 예.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0: 중이에요?
3: 나 오늘 좀 외롭다.
2: 오 돌돌사님.
0: 왜요?
2: 아니, 최련 씨 근데 들고 계신 흰 종이는 뭡니까?
0: 아.
2: 혹시 가사는 못 외우신 건가요?
0: 아 틀릴 수 있어서.
2: 아 처음이니까. 아,
0: 예, 제가 가사. 예.
3: 네.
0: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2: 조현 씨 아나까나도 안 보고 다 하시잖아요.
0: 아나까나는
3: 아나까나 자다가 또 하지.
0: 그럼
3: 지금 다시 한 번씩.
0: 아나까나 까나리 까리 keep away. 발이 써 올라이.
3: 이렇게
0: 쫙 가지.
2: 와 쭉쭉 나오시네.
3: 그럼 세포가 기억하는데.
0: 진짜 기념적인 날이에요. 오늘 처음 불렀다니까.
3: 아, 예.
0: 제가 인디가요하고 열린음악회하고 다 나가거든. 뮤직뱅크나 아. 다 잡혀 있는데
3: 아.
0: 그 전에 여기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3: 아까 와. 어떤 청취자분이 장르가 뭔지
0: 이거는
3: 응원가기도 한데 듣다 보면은
0: 약간 트로트 느낌도 있죠.
3: 예, 약간.
0: 그러면 그런 거예요.
2: 아하.
0: 응원을 하면서 예, 트로트 방송도 나가고 예. 뭐 그렇게.
3: 아, 두루두루.
0: 두루두루.
3: 예. 잘하셨다. 요새는 다 머리채가 되니까.
2: 그럼요.
0: 그럼.
2: 두루두루 하시게. 그렇죠.
0: 네네네.
3: 김진희 님이 그렇게 가창력을 요하는 건 아니다. 그죠? 크크크 노래 좋아요. 하셨어요.
0: 가창력이 예. 막 뛰어난 가수는 아니에요. 예, 뭘 의미야? 뭐 먹었니?
3: 영혼 없어.
0: 왜 지금 뭘
3: 아니 조혜련 씨가
0: 네.
3: 그 트로트 뭐 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서바이벌에도 나오셔가지고 초청돼서
0: 그럼.
3: 노래 부르실 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 가창력이 아니라 요새 되게 소울이 충만해졌어요.
0: 제가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에서
2: 네.
0: 보셨어요?
3: 네.
0: 전유성 씨 추모곡을 불렀고
3: 나 그 눈물 나오더라고.
0: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3: 네.
0: 그런 건 다 필로 가는 거지.
2: 아.
0: 저는 중저음이잖아요.
2: 맞아요.
0: 여기에다 가창력을 하면 안 되지.
2: 필로
0: 저 몇 네. 번이에요 이분한테
3: 네.
0: 연극 티켓을 보내드릴게요.
3: 아.
0: 가창력은 바라지 말고
3: 네.
0: 연극을 보러 오세요.
3: 아 네. 우리 김진희님한테.
0: 네 김진희님.
3: 예. 예 주소 저희 남겨주세요.
0: 사랑의 엄마가 지금 대학로에
3: 문자로.
0: 사고 있는데.
2: 네.
0: 5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2: 7월까지.
0: 예, 그래서 이경실 씨하고 저하고 김효진, 김지선 내 엄마가 하는데 아~ 다 좋아. 다
3: 네, 연기 잘하시는 분들 다 나오네.
0: 그러니까 11일이 됐는데요 공연한지
2: 네, 네.
0: 평점 10점에 10점이에요.
2: 진짜로?
0: 지금
3: 본인이 쓰고 계신 건 아니고요.
0: 제가 쓰기도 쓰죠. 근데 댓글이 그 후기 있잖아요. 76개가 달렸는데 그거에 하나 정도는 아예 지금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없어요.
2: 없어요. 와. 다 10점. 만점. 와.
0: 그러냐면 만점 10점.
2: 왜 조현 씨 그러냐. 이경실 씨 거 보고 나서 막 지선 씨 것도 궁금해서 보고 막 그러잖아요.
0: N번차.
2: 아 여러 번 보는구나.
3: 진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반응도 좋아요, 진짜.
0: 너무 진짜 많이 울고 가시고.
3: 근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0: 이거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생선을 파는 엄마가 철동이라는 아이를 혼자 키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프지만 이게 죽어가지만 절대 티 안 나고 아이를 끝까지 돌보는 근데 그게 막 슬프지만 않고요. 7명의 이
3: 배우들이
0: 진짜 너무 환상적으로 재미있게 하고 그다음에 감동으로 이끌어가죠.
3: 그거를 조혜련 씨가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3: 와.
0: 제작도 하고.
3: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석에서 뵀는데 이경실 씨가
0: 네.
3: 조혜련 씨를 연출자로 깍듯이 모시더라고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건희한테 제가 사인 게 많아가지고
2: 아하.
0: 연출을 하면서 잡들이를 하거든요.
2: 아.
0: 언니 그거 아니야.
2: 아, 선배를.
0: 언니 어디에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 이거 경상도 부산이라고. 알았어. 전라도에서 경상. 언니 절동아가 아니라 철동아라고. 철동아. 다시 해봐. 철동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3: 한풀이 다 하고 계시는군요.
0: 다 하고 있고 이경실 씨가 정말 괜찮은 연출자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하고 있죠.
3: 4인 4색인데 누가 제일 그래도 조혜련 씨한테는
0: 조혜련 씨가 제일 잘.
2: 아, 조혜련 엄마가 제일 괜찮다.
0: 예, 그렇게 많이 평가를. 예. 죄송해요.
3: 아니에요. 이거는 조혜련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네. 재미의 근간이기 때문에.
0: 아니, 사람들 평가도 그래서. 근데 이경실 씨가 의외예요. 그리고 표가 엄청 나가요.
3: 아, 이경실 씨는 연극 정말 잘하시죠.
0: 동국대 연극 영화과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이 언니가 개그우먼 됐을 때 동국대에서 난리가 났대.
3: 어머.
0: 아니.
3: 연극계 손실이다.
0: 그러니까 진짜 정극 배우가 될 줄 알았는데.
3: 맞아, 맞아.
0: 그래서 왜 사랑과 야망도 했잖아.
3: 맞아요.
0: 근데 딱 하는데 역시 관록이 있어. 이게 사투리를 완전히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하려면 완전히 어렵거든요.
2: 너무 어려운 일인데.
0: 그래서 언니 전라도 사투리 내면 안 돼.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절동화학 조사불 나니까 막 이러면서 혼자서 바꿔서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3: 이 엄마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작품이라 조혜련 씨도 엄마 생각 많이 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첫 공에 제 남동생이 이제 아버지로 나오거든요. 그 공연을 엄마가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딸하고 아들이 나오는데 엄마 그렇게 많이 우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구사모르님이 저는 네. 김지선 씨 거 사랑의 엄마 보고 왔어요. 울다가 웃다가 감동이었네요.
0: 와, 진짜 김지선 씨도
3: 맞아, 잘하죠.
0: 진짜 독종이야. 내가 녹음해온 경상도 사투리를 네. 지금까지 2년이 넘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시즌 1부터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들어. 그래서 완벽한 경상도 사람이 돼버렸어.
2: 진짜로.
3: 김지선 씨는 대단해. 정말 몇십 년 전부터 그 노력의 화신이었잖아요.
0: 맞아요. 네,
3: 서태순과 아이들 때부터.
2: 맞아.
0: 그때 그 나이트에서 춤출 때도 제가 그 사람 거 보려고.
3: 나이트.
0: 나이트 왜요?
2: 왜 어때서요?
3: 네. 어디서 춤췄나.
0: 캐피탈. 저기.
2: 저기.
0: 이태원. 아니 거기서 김지선 씨 춤출 때 수척가에서 가가지고 모니터 했잖아요. 여기서 웨이브 한번 하고 물을 뿌린다. 근데 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나까나가 나온 거예요.
3: 아니 아나까나 얘기가 나온 김에 네. MZ들이 요새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조혜련 씨 것 중에 1집 타이틀곡 아나까나래요.
0: 그게 1집이에요?
3: 네, 1집이에요. 몰랐어요.
0: 정선희 씨 기억나죠? 나랑 여걸파이브 때
3: 알죠.
0: 만든 거죠.
3: 알죠, 알죠. 그 아나까나 얘기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좀 나눠볼까요?
2: 좋아요. 네. 네.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네, 슈퍼파워걸 예, 예. 조혜련 씨와 함께 아나까나 얘기하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네, 네. 네, 네. 이게 2000년대 초반 여걸식스에서 첫 발표를 했었죠.
1: 2005년이죠. 예. 우리 정소진 씨랑 같이.
2: 아, 오래됐네요. 같이 네. 한 20년 됐네요.
1: 이왕선 PD랑 할 때.
0: 그렇죠. 아,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 그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마치 감전된 듯한 충격. 문화적 충격.
1: 기본 처음 들어갈 때가 아로 안 들어가고 우와 이렇게 들어가죠. 우와 나까나 이렇게 들어가죠. 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했는데 에이. 야 그게 KBS에 심의가 안 나더라고요.
0: 그 심의가 안 떨어졌죠.
2: 방송에서 수준 미달로 못 틀었다고요?
1: 네, 가사 저속으로. 아. 가사가 너무 저속하다.
0: 이 왜냐면
1: 까날이 나오고
0: 정체를
1: 이제.
0: 모르는 외계예요. 그렇죠?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1: 샤론스톤 나오고 이제 에이. 이렇게 뭐 해버리 시드니어 이모 허락 베이징 냄비로 퍼서 넘을 줄걸 막 이렇게 하니까
0: 근데 아니, 뜻은 되게, 없잖아요.
1: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넌 냄비를 퍼서 남을 준다라는 건 되게 또 나눔을
0: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 의미는
1: 지금 정말. 좀 전에 급하게 그치? 만들었어요. 너는 아, 왜 이렇게 나를 잘하니?
2: 두 누나들 진짜
0: 사랑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1: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작년에 심의가 났어요.
0: 오~ 와, 한 20년 만에.
1: 예, 20년 만에. 정확하게 20년 만에 축가로 이제 하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또 여러 장르들이 있으니까
0: 맞아.
1: KBS에서 그냥 또 허락을 해줬어.
0: 사실 조혜련 씨도 이 문화 대중문화로 봤을 땐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1: 맞아요.
0: 촉이 진짜 빨라서 그쵸? 예전에 좀 충격적인 걸 많이 발표했는데 요즘 다 인정을 받잖아요.
1: 그래요. 이게 사실. 뒤늦게 이제 인정받는 거고. 저는 제일 속상했던 게 박명수 라디오 가면 박명수 막 놀리잖아. 네. 그래서 거기서는 한 소절인가 두 소절까지는 괜찮아. 라이브로 아나까나까 나리까 그만해. 그러면 이제 못하는 그럴 때.
2: 그 형은 자기 매력이 그건 줄 알잖아요. 네, 거절하고 끊어내고.
0: 어떡해.
1: 자기는 뭐 바보가 바보에게 이런 노래 다 하고 바다의 왕자 하면서 나를 놀리는 거야.
0: 아하, 진짜?
2: 친구끼리.
0: 그래, 내가 가서 복수해줄게.
1: 했죠.
2: 했죠.
1: 너한테 꼼짝 못하잖아.
2: 근데 혜련 누나 그 비교적 덜 알려진 제가 중학교 때 참 좋아했던 댄스곡 뉴테포리 이거를 샘플링 하신 쇽크 쇽크 쇽.
0: 예, 예. 이거 아직 심의 통과 안 됐다.
1: 심의 됐어요.
0: 아 다행이다.
1: 예 봐라 세장 붙고 비버려 무지커풍 파로 세장 받고 비버렸어. 마침께도 내 눈채로 썼대봐 주소 랩 뮤직 그 부두 대더 에때 쇼크 쇼크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바짝 모아야 돼. 이렇게
0: 옷돌이 도마뱀처럼.
1: 이거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신봉선하고 경준이가 이거 바짝 안 붙여갖고 나한테 혼났거든.
0: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어요?
1: 뮤직비디오 이거 저기 단발머리 셋이 해가지고 아하. 전 붙이고 했는데
0: 아 그게 개그계에서는 티라노의 발톱 이후로 네. 최고로 후배들이 많이 회자하는 회자되는 최고로
1: 그게 이제 네. 프랑스에서는 거의 국민 가수가 부른 노래야. 뮤직비디오. 그래서 그게 그 우리 뮤직비디오가 저 뭐냐고 하면서 아하. 뉴스에 났었대요. 아하.
0: 근데 이게 원제가 이제 광기의 밤이니까 그 광기의 밤이라는 그 가사 제목에 맞게 노래 제목에 맞게 진짜 광기를 흩뿌려 주셨잖아.
1: 그런 뜻이 있어요?
0: 예, 그렇대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2: 둘의 대화가 아주 그냥 예, 좋습니다.
0: 바나나랄라는 바나나랄라는
1: 이제 재작년에 나왔죠. 예.
0: 2024년.
1: 아, 24년에 라밤바.
2: 아, 네네.
1: 바나나 날라밤바 세네세시 운나 뽀까델 그라차
0: 뭘 뽀까델
1: 운나 뽀까델 그라차 밤미 빠찌 아야 이봐 야리 봐 야리 야리 보는 거지 이렇게.
0: 야리 보는 미 빠찌
1: 예.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심의가 났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아나까나로 소니 뮤직이나 이런 데서 네. 또 음반 엄청 알려지고 또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심의를 바로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0: 아 그렇게
1: 저한테는 돈이 하나도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면 다 외국 곡이니까. 아,
2: 그렇구나.
0: 그렇죠, 그렇죠. 그 외국분들은 그 아나까나가 나가면 그분들은 원곡자한테 돈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 아니 그분들 아예. 돈을 벌어주고 있네.
1: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또 네. 녹음도 하고 하니까 행복해.
2: 즐거우니까.
1: 즐거워서 하는 거죠.
0: 그분들 그럴 거예요. 입금된 거. What? What is this? 이러면서.
1: 코리아?
0: 코리아?
2: 왜 한국에 돈이 들어오냐고.
0: 아나까나?
2: 박종호님께서 조혜련님 네. 예전에 페퍼톤스랑 메커니즘 결정하셔서 음원 내셨는데
1: 아, 그거 작년에
2: 네네 그분들과는 또 새로운 음원 안 나오나요?
0: 아 결성이란 아. 표현 안 하기로 했어요 박종호님 쫌맸다라고 아. 표현하기로
1: 페퍼톤스가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0: 왜요? 페퍼톤스 얼마나 큰 뮤지션인데
1: 아니 그, 나에 대한
2: 아 그분들이
1: 아 이게 같이 콜라보를 하는 아. 것을 아. 한 번으로 이렇게 좋게 하시는 것 같아요.
0: 뒷걸음질 치나요?
1: 아 저는 이제 또 충분히 결합할 예. 마음이 있는데 네네. 이제 아직은 좀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0: 한 번씩 그렇군요. 그런 어떤 인디 음악 세계에 좀 마이너적인 감성을 가진 분들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에피톤즈.
1: 내가 에피톤즈. 네. 최근에 저기를 만났어. 이조지라고.
0: 아, 이조지.
1: 이조지를 만났어. 오. 그래갖고 이제 그 옥상 달빛 때문에 네네.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야 조지가 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제 남동생이 조지환이잖아요.
0: 아 조시환.
1: 어, 그러니까 아. 얘는 이조지고. 아하.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
0: 여러 조지가 다 응. 조혜련 씨를 좋아하네요.
1: 네. 음흠. 정말 여러 조시가 좋아해.
2: 그 이조지 씨는 미국 가면 성이 뒤로 가는 거예요?
1: 그죠.
0: 조지리.
2: 리.
1: 조지리. 어허.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0: 아. 노래 진짜 잘해요, 조지리.
1: 아,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제가 그 챌린지도 했어요. 어. 그 사람 노래를.
0: 다음에 또 함께 해보고 싶은 쫌매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1: 조지리?
0: 조지리?
2: 노래 좀 음악성 있다 싶으면 다 쫌매네요.
1: 네.
0: 아. 일단 묶고 들어가.
1: 너무 고맙죠, 진짜. 저를 끼워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0: 아. 네, 조혜련 씨 이런 이 성향을 저는 예전엔 좀 버거워했었단 말이에요. 맞아. 에너지가 넘치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그냥 하나의 장르로 인정하게 돼요.
1: 맞아요.
0: 조혜련이란 장르를 저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
1: 좋죠.
0: 네. 그냥 너무,
2: 너무 열심히 사시니까.
0: 이 세상에 네. 나랑 똑같은 시대를 저런 여성이 산다는 게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1: 저는 예를 들어 이상준도 너무 매력 있어.
0: 어,
1: 이상준이 혼자 막 미국 가서 토크쇼 하고 막 네. 이상준 쇼 하는데 다 찾아보고 너무 웃겨.
0: 아 재밌죠.
1: 말짱 쇼 하는 김영희도 너무 웃겨.
0: 좋죠. 네,
2: 여기 고정이에요.
1: 그 다음에 네. 그 신영이도 다시 이게
0: 김신영 씨
1: 네. 너무 웃긴 거야.
0: 네. 맞아.
2: 그런 전성기.
1: 그 다음에 이수지도 웃기고 정이랑도 웃기고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아이덴티티가 좋아요.
0: 소중히 하는 거예요. 웃음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그래. 네. 잘 때 코 골고 자죠. 네. 왜냐면 너무 열심히 사니까 잘 때 피곤할 것 같아. 네.
1: 그거보다는
0: 원래 골아요?
1: 예. 피곤해서 고는 게 아니라
0: 원래 골아요.
1: 원래 골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야 돼요. 남편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자는데 골아요. 최대한 골아요. 아하. 입에 테이프를 붙이면 덜 골아요.
0: 귀엽다 조혜련. 네.
2: 아, 참 귀엽다 조혜련. 사랑스럽다 조혜련 진짜.
0: 거침없고 숨김이 네. 없어요.
2: 맞아요.
0: 자 조혜련 씨 신청곡을 하나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1: 아, 네. 네,
0: 우리 또 지라 씨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노래.
1: 우리 사랑의 엄마 주제곡이에요. 엄마가 이제 암이라는 걸 알게 되고 철동이가 저 벤치 옆에서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괴로워해요. 그때 엄마가 철동아 엄마 저 장사해야 되니까 네 저 놀이터 가서 놀이를 하면서 어이소 보이소 할 때 이 음악이 나와요. 희재라는 가수가 부른 유희재라고 이 친구가 저번에 철동이 역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불렀던 세븐어스 한 멤버인데 사랑의 엄마 주제곡입니다.
0: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희재의 사랑의 엄마 듣고 올게요.

0: 노래 좋네요. 이순자님께서
1: 뭐예요? 한참 웃긴 얘기 하시다가 눈물 차오르잖아. 맞아. 첫 소절부터.
2: 지금 또 가정의 달이고 한 이틀 전이, 2, 3일 전이 또 어버이날이었고 그 이 곡을 제 남편 고요샘님이 작사 작곡했어요.
3: 음악적 재능이 있으시다.
2: 중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돈 든다고 작곡가 가지 말라 그래서 접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아. 원래는 고요샘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으로 바꾸면서 한 5년 전부터 찬양곡도 쓰고 또 이제 가요도 쓰면서 그렇게 그래서 고장난 타임머신 작사도 거의 남편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들게 된 거죠. 남편이 계속 곡을 써요.
3: 그러니까 아니, 두 분은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코드가 잘 맞네요. 그러게요.
2: 예술적으로도 잘 맞고 또 이렇게 삶도 잘 맞고
3: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꿀이 떨어져요. 예. 진짜 서로 마주보고. 우리 조혜련 씨와 이제 뭐 아무래도 좀 보통 키워드가 신곡 독수리에게도 좋았는데 사랑의 엄마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조혜련 씨가 MBC와의 첫 인연이 엄마 역할이 엄청 컸어요.
2: 맞아. 울엄마 울엄마. 네.
1: 서경석 씨랑 껴 섞어 하던 거.
2: 그때
1: 전 단역이었죠. 단역.
2: 너도 있었지? 예,
3: 예. 신인이었으니까.
1: 단역이었어요.
2: 맞아요. 네. 그때 박명수가 박씨로 나오고.
3: 그 맞아요.
2: 김진수 씨가 김쌤으로 나오고. 네.
3: 효진 씨, 김효진 씨가 쪼매난
2: 이쁜이.
3: 빠바바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
2: 하면서
1: 진짜 히트였는데 그죠?
2: 그때도 이 사랑의 엄마의 그 엄마의 그뭐 정서가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죠? 그 역할이 조금 그 경험치가
2: 맞아요.
3: 좀 결은 다르지만 도움이 되죠.
2: 맞아요. 이 울엄마 전이 뭐였냐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야. 둘이서 허리 쫄라매고 막 이렇게 뭐
3: 배고픈데
2: 배고픈데 어떤 분이 국수를 주면 이거를 경석이가 먹으려고 하면 경석아
1: 맞아요 맞아요
2: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1: 못 먹게 하고
2: 그래서 인사하다가 다 쏟아버리고 울고 막 그랬던 그런 정서들이 우리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3: 그러니까 기억나죠. 보면은 조혜련 씨는 그 약간의 페이소스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미 있는 그 어떤 정을 항상 모티브로 갖고 있었어요. 맞아. 옛날부터.
2: 맞아.
3: 그 골룸할 때는 사실은 좀 퍼포먼스가 강했죠. 네. 그런 소울보다는. 네.
2: 그래도 그 골룸의 소울을 갖고 있었어요.
3: 어떤 소울이었을까요?
2: 뭐냐면 네. 살아남아야겠다.
3: 생존에 대한.
2: 그때 막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 뭐랄까 좀 무시당하고 이렇게 늪지대 같은데 사는 골룸이
3: 기피했잖아.
2: 나타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이 웨딩 드레스를 벗으면서 골룸으로 드러났을 때. 마이 링 이러면서 이럴 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1: 그렇죠. 이 코미디 바닥에서.
2: 근데 사실은
3: 근데 사실 그걸로 사랑받다가 행사장에서도 좀 약간 좀 무리한 골룸 부탁이나 요청을 좀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1: 진짜?
2: 봤죠. 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 진중한 뭐, 자리인데
1: 어떻게 내보입고 할 수 없고 어떻게요?
2: 근데 이제 좀 바닥을 겨달라고 해요.
1: 진짜.
2: 이렇게 아유, 진짜. 이제 뭐 좀 좋은 호텔 이런 데 있고 그럼 이제 바닥을 기다가 하면은 더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한번 이렇게 떨어주는. 아하. 한번 이렇게 떨어.
3: 다리를 어떻게?
1: 코미디 스타인데.
2: 예?
1: 스타잖아요.
2: 스타인데도 스타인데도 해야 되는 거.
3: 스타니까.
1: 아, 그래요.
2: 요즘에 뭐가 뜨냐면 그 이준이라고 알지? 이준.
3: 네 알아요.
2: 이준이 야구장 가가지고 춤을 막.
1: 엄청 잘 추잖아요 춤을.
2: 이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게 요즘 유행이야.
3: 아니 근데 사실 그러한 퍼포먼스가 진짜 프로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2: 그럼
3: 거기서 아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게 사실 더 프로답지 못한 거예요.
2: 저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골룸 분장 하라면 해요.
3: 아, 지금 잠깐 반짝였다. 그 마이 프레셔스 할 때 눈에
1: 그럼 반짝였어.
2: 그때로 딱 다시 가지.
1: 다른 누나 프로야 프로.
2: 근데
1: 진짜.
2: 사실은 제가 분장을 하고 그때가 저 MBC 저기잖아요 여의도. 거기 이제 화장실에서 딱 얼굴을 보는데 너무 처참하더라고.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
3: 많이 뽑혔지 머리도.
2: 다 머리 뽑히고 이는 나가고 막 이러고 가서 난 진짜 최소한도로 연기할 거야. 그리고 카메라 앞에 딱 섰는데 다리를 떨고
3: 최소는 무슨
1: 현해밀면서 막
2: 김현철이 오니까 막 걔보다 더 틸라고 막
1: 맞아, 맞아.
2: 점프 점프하고 막
3: 그래서 멋있어요.
1: 그런 현철이 형을 기억해보다는 조혜련 씨를 기억하잖아요.
2: 그렇지.
1: 저 그래서. 신인 때라 기억납니다.
3: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희극인이지만 조혜련 씨는 사실 연기의 폭이 굉장히 넓은 분이에요. 그 연기에 대한 꿈이 항상 뜨겁게 있었고 네네네. 지금 그걸 펼치고 계신데
1: 전공도 연기시고
3: 응답하라 1997에서 연락이 왔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2: 응답하라 1988
3: 1988에서
2: 88에서
3: 어떤 식으로
2: 아니 그 연락이 왔다기보다는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딱 겹친 게 저쪽 이제 돌싱이 돼가지고 아~ 저쪽에 이제
3: 힘들 때였구나.
2: 어, 은둔에서 살던 때인데 네. 원호가 신원호가 이제 우리 왜 여걸식스 했잖아요. 어, 그래갖고 나를 생각했던 거야. 어허. 근데 이제 내가 연락이 끊겨지고 아하. 못하게 되자 아. 다른 분이 이제 섭외가 된 거죠.
3: 아, 연락이 직접 간 건 아니고?
2: 직접 온 건 아니에요.
3: 그럼 그 신원호 씨 마음은 어떻게 알았어요?
2: 신원호를 그 다음에 만났죠. 아. 만났을 때 누나한테 그렇게 하고 싶었어.
0: 섭외하고 싶었는데.
2: 네, 근데 아. 상황이 그렇게 안 됐어. 그래서 아, 신원호 PD님. 그럴 거면 이혼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했죠.
0: 예, 다른 얘기도 또
2: 기사화 되는 거 아니야? 생방이지. 아이, 어떡하지?
3: 예. 이미 늦었어.
0: 늦었어.
2: 아, 응답하라.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죠.
3: 그렇죠. 맞아요. 그게 네. 그렇게 좋았다는 거니까.
2: 맞아요.
3: 우리 조혜련 씨는 지금도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열정이 있으니까. 또 도전해보고 싶은 뭐 역할이나 아니면
0: 있을까요?
2: 에이, 저는 막 진짜 막 계획을 하진 않아요.
3: 그런 것 같아요.
2: 네, 매년 살아. 매년. 매일은 아니야. 매일은 이제 목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예? 목 컨디션. 오늘 나 라이브 못할 뻔했는데 오늘 딱
0: 했잖아요.
2: 할 정도로 네. 돌아왔잖아.
3: 예. 괜찮았어요.
2: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뭐를 할까. 그래서 내년에 나는 또 음반을 낼 거야.
3: 설렌다.
2: 어떤 분들은 팝송을 재밌게 하는 걸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게 재밌나 봐.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가 돈은 좀 안 되더라도 계산해서는. 어차피 뭐 독수리에게도 많이 듣지도 않아. 응? 고장난 타임머신도
3: 난 이게 너무 좋아.
2: 소수만 들어요.
0: 쿨하시구나.
3: 조혜련 씨는 항상 뭔가 기대해요. 뭔가 기대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2: 맞아.
3: 제가 궁극적으로 늙고 싶은 모습이 호기심 있는 할머니거든요. 조혜련 씨가 항상 그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주고 계시니까 든든해요 되게.
2: 우리 그렇게 가요.
3: 그럼요.
2: 너 하품하려고 그러는 거야?
0: 아니야. 그럴 리가 누나.
2: 그래? 네.
3: 이분은 좀 갱이 네. 왔어요 요새. 갱게리 갱갱이 와가지고.
2: 갱게리 갱갱?
3: 조금 두들겨주세요 많이.
2: 그거 갱게리 갱갱 바빠지잖아요.
0: 네.
2: 가요 그냥.
0: 지나가는군요.
3: 아, 좀 바쁘게 돌려야겠네.
2: 그럼.
3: 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 해볼까요?
0: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절세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새우마
8: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청도에서 모내기 할 때 부르던 모심 낸 소리입니다.

0: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다 보면 유유자적한 한량의 일상이 부럽기도 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오, 조혜련 씨 나오셨다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3: 아, 진짜요?
2: 네, 0209님이 어? 혜련 언니 혹시 천식 오빠와는 쫌맬 생각 없나요? 하셨어요. 오. 어때요?
3: 왜 쫌매야 돼?
4: 그럼 저는 연극 세 편이나 했어요.
3: 아, 연극?
4: 네.
2: 아, 음반도, 음반 냈잖아요.
3: 네. 음반도 냈어?
2: 네.
4: 근데 저는 이제 누나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되는데 저는 가식적으로 멋있는 척하고
3: 아, 그러면 안 돼.
4: 안 돼.
3: 아. 그거 바뀌면 쫌매요.
2: 아, 가식, 알겠습니다. 가식 버리면 쫌매기로.
3: 아유, 쫌매기로. 예.
4: 네. 아, 3698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전에 그 명절에 이경실 씨랑 1대1 권투시합 TV에서 했을 때
3: 네네네.
4: 누가 이겼어요?
3: 그때 경실 언니가 이겼다고 판명이 났어요.
2: 아, 진짜? 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4: 누나가 다 이겼는데?
3: 근데 저는 막 무식하게 했고 그 언니는 정통으로
2: 아~
3: 한 방을 노렸었죠.
2: 아하. 근데 이제 하면 어때요?
3: 제가 이기죠.
4: 네. 태보로 하셨는데 혜련이는 힘이 아~ 세시고.
3: 경실 언니 저한테 안 돼요.
4: 아하.
3: 다리만 예뻐. 굵은 게 아니라 예뻐.
4: 깨야죠 뭐. 예.
2: 4020님이 네. 조혜련 씨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상형이 조혜련 씨라고 했다고 친구들한테 4차원이라는 소리 엄청 들었다. 습니다.
3: 어.
2: 최고의 매력녀 조혜련 씨.
3: 아
2: 이상형.
3: 그거는 4차원 얘기를 듣죠.
2: 왜?
3: 조혜련이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한 형이죠.
2: 아니
3: 근데
2: 뭐.
3: 진짜 너 이상형이 누구야? 나 조혜련.
2: 그러면
3: 친구들이 또. 뭐야 이러지
4: 그쵸.
3: 않을까?
4: 그 수가 좀 적을 뿐이지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3: 근데
4: 정선혜 씨 이상형이라고 여기 가끔 사나요?
3: 그 사람 박명수예요.
4: 아 예.
3: 이 시간에 쉬니까.
2: 그러니까 약간 만들다가. 우리는. 레드오션이야 레드오션. 블루는 아니고.
3: 아니 근데 네. 진짜 네. 지금의 남편이 저랑 이제 사귀게 되어서 지상열 씨하고 이렇게 다 만났단 말이야.
2: 네.
3: 그때 지상열이 그런 거야. 아니 혜련이 어디가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매력 있잖아요. 그랬더니 너 왜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냐? 이런
4: 아 매력을.
3: 똑같은 거야.
4: 아.
2: 가족이니까.
3: 보이는 사람에게는만
4: 보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3: 이분한테는 제가 네. 보였나 봐요.
2: 8361님. 네.
4: 평택에서 작은 식당합니다. 혜련 네. 씨 팬이에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다리도 아. 아프고 많이 우울했는데 나오신다고 하길래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3: 아유.
4: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세요.
3: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4: 요즘 자영업자분들 식당.
3: 그러니까. 네.
2: 지금 같은 시기에 조혜련 씨의 에너지가 되게 필요해요.
3: 맞아요. 네. 힘차게 힘차게 화이팅! 아나까나까운 날이 평택 식당이야. 모두들 가보자.
2: 쇼크 쇼크 쇼크.
3: 에때 평택 평택.
4: 그만 좀 그만 좀.
3: 왜 자꾸 시키는가? 에때 평택 식당.
2: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4: 다해 다해 착해 다해 줘.
2: 아 진짜 진정한 엔터테이너 아니에요?
4: 진짜 코미디언이죠.
3: 네.
2: 7397님.
3: 네.
2: 중학교 시절에 청소년 가요제에서 조혜련님 3집 찡하고 짠 오! 이것도 있어.
3: 아주 찡하고 짠하는 우리들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도 봐봐요.
4: 그 노래 불러서 인기상 받으셨대요.
3: 어머머머 이 노래 진짜 제아에 파묻힌 건데.
2: 와 그래서 왠지 조혜련님 노래나 개그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해 엄마 꼭 보러 갈게요.
3: 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꼭 보러 오세요.
2: 아니, 도대체 노래를 얼마나 몇 곡이나 하신 거예요?
3: 나는 이제 꽤 만든 것 같은데. 사랑의 펀치를 펀치를 날려 그것도 있잖아.
2: 아 트로트 음반도 됐잖아.
3: 그 다음에 코로나 가라 가라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갔어. 그 서른도 오빠가 야 혜련아 이거 대박 난다. 코로나 가라.
2: 그거 약간 김치송 같은데 어? 세상에 김치가
3: 만약에 김치가 내 그 노래 아는 거다 되게 싫어하는 거야.
2: 아 그래요?
3: 그래서 운동가 만들어줬는데
2: 서 선생님
3: 코로나는 가고 노래도 갔어요.
4: 아하 갔군요.
2: 노래가 근데, 논개처럼 코로나를 안고 들어갔네.
3: 얼마 전에 GD가 코로나 가라를 이게 그 이제
2: 아 리믹스했어요.
4: 진짜로?
3: 아니 아니
2: 샘플링?
4: 샘플링?
3: 인별이라 그 하나 인별?
4: 인별그램.
3: 인별그램.
4: 네.
3: 거기에다 올린 거야.
4: 우와.
3: 코로나 가라 가라 그래갖고 그게 몇십만이 봤어요.
2: 아, 또 밈이 될 수 있겠네요.
3: 그러니까
4: 대단합니다.
2: 진짜. 아 진짜 뭐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는 쏟아지지만 또 네.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기
3: 그러네요.
2: 때문에 또 공연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3: 네 가야죠. 네.
4: 아, 또 나와주세요 안 바쁠 때.
3: 그건 조금 우리가 또 계획을 잡아봐요.
4: 그래요.
3: 꼭 올게요.
2: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사랑의 엄마 많이 보러 오시고
2: 네. 네.
3: 감사하시고 두 분.
2: 네. 네
3: 빨리 감기 낫게 기도할게요.
2: 고맙습니다.
3: 네. 네.
2: 안녕히 가세요.
4: 안녕하세요.
2: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또 올게요.
4: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KBC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가 담긴 1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995년 민간인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주 의원은 이를 공권력 무시라며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해당 전과를 선거 때마다 성실히 신고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경북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았던 초등학생이 실종돼서 소방과 경찰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어제 오후 주황산 내 사찰을 방문한 뒤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된 학생은 키 145cm의 마른 체형으로 당시 삼성 라이온즈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올해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0일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노조는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성과 독점을 비판하며 영업이익 10% 이상의 성과급 지급과 노동환경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20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한 노조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구성원 대상 포렌식 강요 문제 해결도 함께 촉구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2주 더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투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언젠가는 이를 반드시 걷어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3일

오늘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 재무장관과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오는 13일 한국에서 만나서 경제와 무역 등 주요 현안을 사전 조율할 예정입니다.

0: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인 노스랏은 미국의 작가이자 교사인데 뉴욕타임즈가 뽑은 최고의 셰프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살자면 일상이 정말 분주하고 빼곡하겠다 싶은데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잠, 수면이고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한다는 신념으로 저녁 8시엔 무조건 기각. 심지어 파티가 있어도 9시면 자리를 뜨고 그 파티장이 자기 집이라도 본인은 10시에 침실로 간답니다. 다재다능이면 오히려 더 단순하게 다른 즐거움은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내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20회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에 울산 대표 선수 130명이 출전합니다. 역도, 수영, 축구 등 무려 11개 종목에서 그동안 땀 흘려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예정인데요. 작년 대회에서 총 113개 메달로 전국 4위라는 기록을 세웠던 우리 울산 선수들. 하지만 메달의 색깔보다 더 빛나는 건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겠죠. 63개 학교를 대표해서 나선 130명의 영웅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15일부터 4일 동안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2026 봄꽃축제가 열립니다. 봄을 걷다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는 꽃 양귀비와 작약 등 6천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해서 시민들을 맞이하면서 개막 공연과 정원 요가, 야간 경관 조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또 울산연안의 수중 폐기물 수거 작업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1월까지 동구 방어진항과 북구 정자항 등 지역 내 10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 회원 1,400여 명이 참여해서 폐, 어구 등 수중 쓰레기 45톤을 수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활동들은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하고요. 라디오 로펌에서는 요즘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영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그리고 울산사리에서는 여러모로 꿀벌이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봉업계 현황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6: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6: 열혈강호 온라인.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9: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0: 기대세요.
1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0: 저축은행이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2: 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지금 시각이 6시 9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무청이 달린 어린 무로 담근 김치를 이것 김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들어간 단어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남자를 뜻합니다. 언뜻 보면 김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옛날의 머리 모양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과거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라서 뿔처럼 묶던 모습을 한자로 요고라고 했는데요. 이 머리 모양을 한 사람이 대개 혼인 전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혼인하지 않은 남성도 요거라고 오늘의 정답 이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무청이 길게 달린 어린 무의 모습이 그 시절 젊은 남성들의 머리 스타일과 닮았다고 해서 김치의 이름에도 같은 단어가 붙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나박, 2번 총각.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좋을곳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 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울산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영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문화를 즐기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문화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 티켓 선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0: 네.
2: 지난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의 무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에릭 루 피아노 리사이틀입니다. 공연이 5월 15일 오후 7시 30분이고요. 울주 문화예술회관 그린나래홀에서 열립니다. 오늘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두매 티켓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쇼팽 콩쿨 우승자라고 하니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2: 맞아요.

0: 에릭 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1: 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이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입니다.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굉장히 주목받는 연주자고요. 특히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우승했던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4위에 올랐던 연주자예요.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해서 우승을 거머쥐고 또 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0: 네.
1: 이번 울산 공연에서 한층 깊어진 연주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거죠.
0: 와,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놓치기 아까울 텐데요.
1: 좋죠, 맞죠. 예. 그리고 또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쇼팽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 발라드 4번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연주할 예정인데요. 쇼팽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0: 네.
1: 여기에 슈만의 숲의 전경 또 에릭 루가 평소 애정을 드러내온 슈베르트의 즉흥곡까지 함께 준비하면서 낭만주의 음악의 매력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티켓 원하는 분들 저희 코너 진행되는 동안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연 일자가 언제라고요?
1: 네, 5월 15일 오후 7시 30분이고요.
0: 이번 주네요.
1: 네. 울주 문화예술회관 그린아레올에서 열립니다.
0: 예, 자 일정 되시고 보고 싶다 하는 분들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반가운 봄꽃 축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2026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 축제인데요. 5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3일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0: 네. 봄꽃 축제에는 뭐 볼거리도 많고 네. 인기가 많잖아요.
1: 맞아요. 또 실제로 지난해 약 34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으셨대요. 올해도 규모가 정말 상당합니다. 양귀비, 수레국화, 작약 등 다양한 봄꽃들이 한꺼번에 피어 있어서 약 6천만 송이 꽃이 만들어내는 이 봄정원을 직접 걸어볼 수 있습니다.
0: 네. 뭐 지금 한창 준비 중이시겠어요. 맞아요. 막바지 준비.
1: 네.
0: 자, 올해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이번 축제가 공연과 체험, 참여형 콘텐츠가 중심인데요. 낮에는 버스킹 공연부터 댄스, 밴드, 마술쇼, 뮤지컬 공연까지 가족 단위로 즐기기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어진다면 저녁 시간대는 조금 더 감성적인 공연들, 하루 종일 다른 분위기가 이렇게 낮과 밤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0: 네.
1: 또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 포토존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직접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태화강 국가정원이 진짜 넓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곳곳에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보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좀 힘들다 싶으시면요. 이 넓은 국가정원 좀 더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울산 마차인데요.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마차로 관광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국가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0: 네.
1: 이게 이용 요금이 만 원인데 울산 시민들이 5천 원으로 할인 적용된다고 합니다. 편하게 전체 정원 한 바퀴 둘러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우, 봄꽃 소식 들으니까 여름이려나 했는데 마음이 조금 한결 편안해지네요.
1: 맞아요.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이 국가정원에서 봄을 제대로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잊혀진 기억을 작품으로 다시 꺼내보는 전시 소식이 있습니다. 갤러리 이츠룸에서 열리는 최장락 시인 소장품전이고요. 못 시공의 궤적이라는 전시입니다.
0: 네.
1: 5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0: 소장전이에요.
1: 네.
0: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전시될까요?
1: 네, 이번 전시가 최장락 시인이 오랜 시간 직접 모아온 작품들이 공개됩니다. 1800년대 작품부터 2000년대 현대 작품까지 한국화와 사진, 서양화까지 다양한 장르가 함께 구성되는데요. 각 작품이 가진 시간, 이야기, 현재로 끌어와서 보여주는 게 이 전시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0: 네. 제목이 못 시공의 궤적이에요.
1: 네.
0: 그러면 전시 제목도 좀 뭔가 작품하고 연관이 있을 텐데요.
1: 네, 이 제목 못이 시에서 가져온 표현이래요. 이 반드시 만나야 할 지점에 박혀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전시가 이 흩어져 있던 시간과 기억이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기획됐다고 하고요. 전시가 크게 세 개 공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통 한국화와 고미술을 보여주는 시작구역, 그리고 근현대 회화와 무명 작가들의 작품 작품을 조명하는 구역, 그리고 동시대 유화와 현대 작품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역까지 이 시간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다고 하니까요. 관람하실 때 이런 흐름들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네,
1: 작가님께서 이게 직접 발품을 팔면서 마음이 가는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둔 이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0: 네.
1: 천천히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전시 소식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또 이번에는 특별한 클래식 공연이 있습니다. 정말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무대인데요. 울산 피아니스트 클럽의 캔들 앤 그랜드 피아노 공연이고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으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0: 예, 피아노 공연이 오늘 맞네요.
1: 네, 맞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이번 공연은 말 그대로 그랜드 피아노 4대가 동시에 무대에 오른다는 점이거든요.
0: 예.
1: 보통은 한 대만으로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가 구조 자체가 크고 정교해서 소리의 깊이와 공감각이 이런 훨씬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대의 피아노가 동시에 울리면서 이 각기 다른 선율들 겹치고 쌓이는 소리가 엄청 풍성하게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울림을 들을 수 있는 무대가 아닐까 싶어요.
0: 와, 피아노 네 대 예, 소리가 어떨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1: 그쵸. 그리고 또 이 소리도 현장에서 느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이번 공연이 정말 분위기 자체도 특별해요. LED 캔들이 무대와 객석을 함께 채우면서 음악과 빛이 어우러지는 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캔들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클래식 공연 소식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1: 맞아요. 이게 또 울산에서 활동하는 전문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공연이니까 보기 드문 규모의 피아노 앙상블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 정말 의미가 큰데요. 한번 직접 이번 주말 특별한 음악 경험을 찾는 분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티켓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연 일정 그리고 관람 원하는 분들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의 무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에릭 루 피아노 리사이틀입니다. 공연이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공연이고요. 울주 문화예술회관 그린나래 홀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네, 쇼팽 콩쿠르에서 1위를 한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자, 공연 보고 싶다 하는 분 샵 2848번으로 저요라고 말머리 붙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서 씨 오늘도 문화가 소식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5: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6: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7: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화재 사고,
3: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97.5
0: 네, 지금 시각이 6시 23분 8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청에 달린 어린 무로 담근 김치를 모모 김치라고 합니다. 이 모모에 들어갈 단어를 오늘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모모에 들어갈 단어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남자를 뜻합니다. 뭐 언뜻 보면은 김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옛날 머리 모양에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과거 아이들이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나뉘어서 뿔처럼 묶던 모습을 한자로 오늘의 정답 이거라고 불렀는데요. 이 머리 모양을 한 사람이 되게 혼인 전에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혼인하지 않은 남성을 통틀어서 모모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무청이 길게 달린 어린 무의 모습이 그 시절 젊은 남성들의 머리 스타일과 닮았다고 해서 김치의 이름에도 같은 단어가 붙게 됐습니다. 자, 모모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1번 나박, 2번 총각.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I'm gonna give it to you.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들, 내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로 펌 시작하고요. 유영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변호사님.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0: 네, 일단 그 통과된 안을 보면 이제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의 지원이나 공공매입 임대료 지원을 이제 중심으로 했다면 일종의 간접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국가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보증금 회수액을 이제 직접 보전하는 장치를 도입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0: 이게 그러면 약간 직접적인 피해 구제 제도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1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회수액을 일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 또 부수적으로는 신탁 사기 등 이제 무권리 계약에 대해서 또 경매나 공매 이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이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또 도입이 된다고 하고 또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 담보나 압류를 금지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는 게 이제 핵심 내용들입니다.
0: 예.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은 이게 개정안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무래도 기존 제도가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10: 네,
0: 어떤
10: 그렇습니다.
0: 부분을 많이 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셨을까요?
10: 기존 이제 현행법 체계를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절차적인 특례 또 이제 임대료나 공공 임대 부분에서 주거 안정 그 다음에 대출에 있어서 이제 편의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요소들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일부 직접적으로 피해를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한 것인데
0: 네.
10: 예컨대 이제 경매에서 그 임차인이 우선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제 매각기일까지는 보증을 제공하거나 또 매수 대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고 싶어도 이제 진입 장벽이 컸던 면이 있습니다.
0: 예.
10: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이 좀 보완을 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마련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은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구체적일지 그거는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10: 네.
0: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10: 네, 일단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0: 네.
10: 그래서 지금 통과된 법률안상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은 이제 최소한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인데 만약에 이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으로 내가 2천만 원만 회수한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3,333만 원의 그 차액 상당인 1,333만 원 정도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어디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요?
10: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 오, 정부는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뭐 경매 절차에서 우리 임차인이 이제 배당을 받잖아요. 근데 네. 만약 배당을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보증금 전체 액수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고 하면 그 차액만큼을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 이제 전세 금액이라는 게
0: 네.
1: 큰 금액이잖아요. 이거를 맞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다 잃어버린 건데 여기에서 경매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네.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0: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경매 절차라는 거는 이제 임대인이 그 채무 여러 채무를 갚지 못해서 그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될 경우에 네. 그 임차인도 배당에 참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못 받은 예. 보증금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일부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시는 일부 회수가 되었을 때를 상정한 것이고 만약 그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이 한 분도 못 받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보증금이 1억일 경우에는 3,333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동안은 그런 그 신탁 사기나 무권 계약 같은 거는 피해 인정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뭔가 남지가 않아서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았었잖아요.
0: 네.
1: 그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유형도 구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그러니까 무권 계약 같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된 임대차도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범주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는 신탁 그 부동산이나 무권 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임차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있거나 또 어떤 법률적 지식의 부재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간혹 이제 전세 사기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1: 네.
0: 실제 뭐 지금 현행법이나 개정안에 있어서 동일하게 그런 무권 계약에 대해서도 피해자 범위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이미 몇 년 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0: 네.
1: 이분들도 이번 개정안의 지원을 다 같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0: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소급 적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1: 예.
0: 만약 그렇게 공포가 된다면 부칙이나 아직 지금 시행령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금 마련될 시행령에 따라서 그 경과 규정이나 신청 절차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지금 소급 적용이 있는 것으로 법률안에는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과거 범위를 포함시킬 것인가는 이제 곧 나올 시행령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전세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조차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0: 네, 그것은 뭐 개정안이나 현행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주요된 사유를 보면 임차인이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나 또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 범위에 보호되는 경우는 제외가 되고 이거는 뭐 당연한 규정이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는 임차인은 이제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되고 또 보증금 액수 요건은 있습니다. 5억 원 이하의 요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예. 사실 저도 지금 변호사님께서 정부에서 뭐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3분의 1가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세금으로
0: 네.
1: 피해 금액을 조금 보전해주는 방향이 담겨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1: 저희가 뉴스에서 보기에는 전세 사기 피해 금액만 봤을 때 몇백억 얘기도 나오고 몇천억 얘기도 나오고 전 총액이요. 엄청난데
0: 네.
1: 이거를 세금으로 이런 피해를 얼마나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평등 원칙이라든지 재산권 또 이게 원칙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를 어느 정도 감해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감해할 수 있는지 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 그 마련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어떤 선정 기준이 좀 정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재정이 지속 지속이 가능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부에서도 아마 이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지금 그러면은 시행령 뭐 법안은 통과됐습니다만 시행령이 계속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1: 일반적으로 법안이 기본적으로 통과가 되고 나서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네. 기간이 걸려요?
0: 시행령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법안 통과를 예상해서 아마 시행령 작업 중인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요.
1: 네.
0: 그 시기는 이제 통과 후 보통 수개월 내에 시행령이 마련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1: 예.
0: 다만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그 적용 범위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적용 범위를 뭐 이것은 제외하고 저것은 포함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나도 피해를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지금 평등의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세밀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본격적인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0: 일단 지금 그 안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안에 아마 시행령의 구체적인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시행령까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0: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 그럼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1: 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이것만은 꼭꼭꼭꼭 확인해보세요 하시는 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일단 최소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기본 요건을 계약 즉시 갖추는 것인데요. 주택인도라든지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또 만약에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전세권 등기까지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될 경우에는 피해금에 대해서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유의점은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액을 달리해서 임대인하고 어떤 이명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허위 계약으로 봐서 보증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명 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신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변호사 중에서도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신탁 부동산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전세 계약하는 분들이?
0: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축 건물이나 신축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신탁 회사에다가 잠깐 이제 등기를 맡겨놓는 경우입니다. 시행사가 그런 경우에는 어느 회사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또 언제 또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탁 부동산은 법률 전문가가 꼼꼼한 잠을 거쳐서 하지 않고서는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신탁 회사와 연결이 된 전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까지
0: 네,
1: 해주셨습니다. 저 오늘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해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유영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울산의 생태와 생물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울산살이 시작하고요. 자, 오늘은요.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기후 변화도 요즘에 많이 되고 있고 또 산불이 요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크게 번졌었잖아요. 이 여파가 올해 울산의 양봉농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벌이 먹을 꽃이 줄고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울산 양봉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김철홍 울산광역시 지회장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올해 울산에서 예. 벌 키우기가 어떠십니까?
1: 예, 올해는 정말 많은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겪었습니다. 봄벌 세력은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산불과 이상기후 영향이 겹치면서 벌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0: 네.
1: 특히 산불로 인해 주변 미림 환경이 훼손되면서 벌들이 충분한 먹이를 확보하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와 잦은 비까지 이어지면서 벌 세력이 예년보다 약해진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0: 예.
1: 뭐 양봉은 자연환경 영향을 그대로 받는 곤충이다 보니 올해는 많은 농가들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힘든 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움이 컸습니다. 예.
0: 아니 정말 울산에서도 작년에 산불이 예. 꽤 자주 많이 났었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게 예. 영향을 많이 미쳐요?
1: 예, 산불이 나면 영향을 많이 끼치죠. 산불 그 주위에 미련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게 지금 산불로 인해가지고 소실이 됨으로 해가지고 꿀벌들이 미련 그 꿀을 딸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0: 아니 그런 나무 미럼수 같은 것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예. 도심 곳곳에 꽃을 심어놓는 경우는 많잖아요. 뭐 가로수도 그렇죠. 그렇고 봄꽃 축제도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물론 인공적이긴 한데 심어놓잖아요 꽃을.
1: 예.
0: 이런 거는 긍정적인 영향은 없어요?
1: 그렇지 이제 꽃이라고 벌들이 그 다 가서 꿀을 따오는 건 아니거든요.
0: 아.
1: 그 꽃이라도 꿀이 없는 꽃이 있고
0: 네.
1: 꿀을 미련이 많이 되는 꽃이 있기 때문에
0: 아.
1: 그 지금 현재 가로수로 심어놓은 일부 꽃들은 봄에 지금 현재 아카시 나무하고 같이 피고 있는 그 가로수가 있는데
0: 네.
1: 그 가로수 같은 경우는 꿀 생산이 거의 없습니다.
0: 아.
1: 예.
0: 그리고 요 올해의 기온이 좀 낮은 게 맞죠? 작년에 비해서?
1: 그 작년에 비해서 낮는 것보다는
0: 네.
1: 지금 봄 그 기온이
0: 네.
1: 해마다 급상수 없이 그 기온 편차가 많아요, 지금. 올해도, 오히려 올해는 뭐 그렇게 기온이 냉해 같은 거는 적은 편으로 맞습니다, 원래.
0: 그럼 꿀벌이 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날씨는 뭐 어떤 날씨예요?
1: 그 이제 꿀벌이 이제 좋은 날씨는 벌들이 이제 봄에는 봄 날씨가 정확하게 예년처럼 그렇게 돼야 돼. 지금은 기온이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이렇게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벌들이 이제 그 갑자기 추우면은 더우면은 나왔다 갑자기 추우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0: 아.
1: 벌들이 폐사가 많이 되죠.
0: 밖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군요. 기온차를 적응하지 못해서.
1: 그렇죠. 벌떨은 밖에 나가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시점이 기온이 비슷해야 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벌떨은 자기 몸을 자기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나무에 붙어 있다가 거길로 이제 폐사가 되는 거죠.
0: 이게 뉴스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울산의 양봉농가 수가 4년 전보다 예. 20%가 줄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1: 예, 예.
0: 진짜 요 정도 수치로 많이 줄었습니까?
1: 예, 줄었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0: 예?
1: 생산 환경이 계속 나빠지는데 그 농가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0: 예?
1: 그럼 거기에다가 기후변화로 벌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진짜 노동력과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여기에 이제 그 저가 수입꿀까지 들어오고 이러니까 국산 천연꿀이 가격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뭐 노력 대비해가 수익이 줄다 보니까 고령 농가들을 중심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 지금 그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0: 예, 양봉 농가도 줄고 실제로 네. 뭐 벌이 보면 그 벌의 그런 양봉 상집 있잖아요. 네. 거기에 모여드는 벌의 수도 눈에 띄게 좀 달라집니까?
1: 그렇죠. 지금 벌들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아가씨 꽃이 예, 피가지고 이제 꿀이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0: 네.
1: 이 시점 정도 되면은 벌들이 약 한 5만에서 8만 마리 정도 돼야 되는데
0: 예.
1: 그 봄벌 키우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2, 3만 못 가져오면 양봉 농가가 그 벌을 계속 키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0: 인공 사료는

0: 뭘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
1: 지금 인공사료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설탕을 고체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나오는 사료가 있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겨울을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설탕물을 제공하는 게 인공사료입니다.
0: 예. 만약에 그렇게 인공사료 비중이 늘어버리면 꿀의 예. 품질이나 또 벌의 건강에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1: 그 인공사료를 늘리면은 꿀의 품질은 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인공사료가 들어가는 꿀을 따면 안 되죠.
0: 예.
1: 그러면은 이제 인공사료라는 거는 벌떼리 우리가 꿀을 이제 그 양봉 농가가 꿀을 그 채취하고 나면은 걔들도 묶고 살아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인공사료를 주는 거예요.
0: 그때.
1: 그런데 이제 그 인공사료를 주는 게 만약에 우리 천연꿀에 그 희석이 된다면은 그거는 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안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꿀을 따는 시기하고 겹치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꿀을 따고 나면은 인공사료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인공사료를 자기들이 가져다 난 천연꿀을 사람이 이제
0: 가져가
1: 빼앗는 거죠.
0: 예.
1: 빼앗고 인공사료를 주면은 아무래도 자기들의 체력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영양면에도 차이점은 많이 있죠. 벌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0: 아무래도 뭐 천연이랑 인공이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1: 그렇죠.
0: 천연 꿀의 양도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겠어요.
1: 그렇죠. 이제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좌우를 하는데
0: 네.
1: 올해 같은 울산 지방에는 현재까지는 지금 오늘 저도 이제 농장에 가서 벌통을 보니까 꿀을 지금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0: 예.
1: 들어와가 있는데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그 비가 오면은 또 꿀을 가져오는데 애들이 지장이 많을 것 같죠.
0: 네. 사실 울산에서는 양봉농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좀 생소하게 멀게 느끼시기도 할 텐데 우리 일상하고 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일상에서 또 시민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벌에 해가 되는 것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 벌을 우리가 저 울산 시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0: 네.
1: 벌의 중요성을 그 느끼는 시민이 과연 몇 사람이 되나 저희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왜 그러냐면은 벌들은 지금 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시민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벌들이 이제 사과나 배나 뭐 딸기, 수박 같은 이걸 그 벌들이 이제 화분 매개를 하잖아요.
0: 네.
1: 그 수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면은
0: 네.
1: 수정을 해서 이제 과일도 되고 뭐 채소도 되고 다 이렇게 저 먹거리 약 70% 이상이 벌들에 의해 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먹거리를 만든단 말입니다.
0: 네.
1: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그 중요성을 뭐 느껴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벌들이 사라진다고 이게 매스컴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벌들이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0: 이제서야
1: 그렇죠.
0: 혹시 일상생활에서 뭔가 벌에 이거 분명히 안 좋은 건데 이런 것도 있을까요?
1: 그러니까 그 벌들의 일상생활에는 뭐냐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그 벌들이 제일 그 힘들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농약이라든가 뭐 이런 무심코 이제 하는 농약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집에서도 뭐 킬라 같은 거 이런 걸 그 농약 사용하잖아요.
0: 네.
1: 이런 게
0: 살충제 같은 것들도요.
1: 예? 네?
0: 살충제 같은 것들.
1: 그렇죠. 살충제가 농약이잖아요. 농약 그런 살충제가 예예 예. 그렇게 그 살충제가 결정적으로 벌에게는 치명성이죠.
0: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오늘 저희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니까요. 벌과
1: 예.
0: 함께 평생을 살아오신 양봉인이시잖아요.
1: 예.
0: 울산 시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뭐 저 벌은 단순히 생각하면 꿀을 만드는 곤충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연과 농업 그리고 식탁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기후

0: 기후변화, 환경변화로 인해 벌들이 점점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놓여 있는데 우리 양봉농가들도 자연 속에서 건강한 벌과 꿀을 생산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민들도 우리 천연꿀을 사랑하고 양봉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꿀벌의 가치를 함께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꿀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와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양봉협회 김철홍 울산광역시 지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2: 닥터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철새의 왕 철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9: I love you.
8: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9: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8: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9: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10: 네, 오늘 정답 2번 총각이었습니다. 6110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8568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2879번님께 바른사진관 촬영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보인 넥스트 도어의 노래입니다. 오늘만 I love you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이상교 선생님의 시 어제 저녁부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노란 단무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실로폰 소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나무 밑으로 걸어다니길 좋아하게 되었다.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새롭게 좋아지는 것이 부록처럼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득이겠네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2: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 you.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0: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정박 중 외부 타격으로 발생한 나무호 화재에 대해 정당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와 정확한 기종 등을 식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2: 외부 공격이 원인이 돼 화재가 난 것으로 드러난 나무호. 외교부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이 두 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2: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 다만 청와대는 공격의 주체에 대해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해나갈 거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나라가 특정돼 있진 않고 여러 나라의 가능성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고 어제 이란 대사의 외교부 방문에 대해선 외교적 항의를 뜻하는 초치가 아니라 만나서 협의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실 은폐를 주장하며 관련 상임위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국익과 선박 안전을 해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보고를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도입된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결선 투표를 미리 해두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탈락자의 표를 2순위 후보에게 배분함으로써 기권을 막을 수 있다며 제도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글이 제도에 대한 설명일 뿐 특정 후보 지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소명 기회를 달라며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박 검사는 술파티 의혹은

0: 후보는 지난 1995년 민간인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주 의원은 이를 공권력 무시라며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해당 전과를 선거 때마다 성실히 신고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저도 선상 파티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고위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 하계 휴양지에서 직원들에게 횟감 공수와 불꽃놀이를 지시한 혐의를, 김상훈 전 차장은 해군 함정의 항로를 무단 변경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 전 장관의 탄핵 심판 위증 혐의는 인정해 함께 송치했습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7,800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1% 넘게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6% 넘게 올라 모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1: 오늘 코스피는 4% 넘게 급등해 7,8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7,775.31로 출발해 3분 만에 7,816포인트를 넘겼고 한때 장중 7,900턱 밑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합계는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SK하이닉스는 11% 넘게 급등해 188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도 6% 넘게 올라 28만 5,500원 선에서 장을 마감하며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 폭등에 외국인이 3조 4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8천억, 6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인텔 등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외 증권사들도 코스피 전망치를 줄줄이 높여잡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연말 목표가를 9,750으로 올리고 최대 12,000까지 전망했습니다. JP모건도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만 포인트까지 상향했습니다.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지만 만약 3분기 이후 이익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3% 내린 1207.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460원대에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1472.4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0: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코스피 급등에 대해 반도체 업황 개선 등 시장 논리가 반영된 결과이며 선진국 대비 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상승은 실체가 있다며 시장 왜곡이나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사후 조정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협상을 이어가며 노조는 타 노조의 공통 재원 마련 제안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며 더는 미국을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이란과 러시아 지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고가점 부정청약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오늘부터 합동 집중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된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입니다. 특히 가점제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과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 전반을 집중 점검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된 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에 최대 60mm, 충청과 경상, 제주에는 최고 4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올해 가장 기대되는 순간.

0: 울산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를 향한 화려한 서막 2016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미 빌리지 체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퍼레이드까지. 가수 바다와 울산 시향의 품격 있는 무대,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과 레이저쇼, 로이킴, 차지연, 허각 등 감동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울산을 만날 시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울산대공원에서 함께하세요.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4: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3분기 연속 청취율 1위를 달성을 기념해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이번 한 주 동안 한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입니다. 예.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섯 분을 선정해서요. 약 5만 원 상당의 모듬 순대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 남호의 화재, 미상의 비행체 두 기에 의한 피격이 그 원인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어떻게 보는지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평택을 4선 도전에 나선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2: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4: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예고대로 모시겠습니다.
13: 안녕하십니까.
4: 오랜만에 뵙습니다.
13: 아이고, 네, 예.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4: 예, 기다리던 네. 청취자분들 많습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
13: 아유,
4: 예.
13: 감사합니다. 예. 따뜻한 또 환영, 아주 예. 뭐 고맙게 생각하고
4: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선박 남우호요.
13: 네.
4: 이 조사 결과 외부 공격이었다는 발표 있었습니다.
13: 그렇습니다.
4: 어떻게 보십니까?
13: 예. 예, 우선 그 예상보다 발표가 빨랐습니다.
4: 예.
13: 그 조사단을 파견한다 그러다가 불과 며칠 만에 예. 이렇게 전격적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4: 예.
13: 진상이 다 안 밝혀진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뭔가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7: 아, 그래요.
13: 예, 이런 메시지를 주는 아주 의도된 발표였다고 예. 보여지고요. 다만 앞으로 3단계 이게 수사 및 조사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예. 이게 외부 공격은 받았는데 예. 누가
7: 그렇습니다.
13: 어떤 무기로
7: 예, 예.
13: 왜
7: 예.
13: 이걸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흩어진 파편을 다 모으고 그래서 어떤 엔진이나 재질이 사용된가. 예. 그다음에 그때 그 피격당할 당시에 주변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데 레이더 기지에
7: 예.
13: 혹시 비행체에 대한 항적이 있는가 이것도 조사해봐야 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진실에 가까워지면 예.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그 예. 외교적 지침이 결정이 되는 거죠.
7: 예. 근데 왜 서둘렀다고 지금 주장하십니까?
13: 예, 우선 예. 뭔가 지금 장기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고조되면서 지금 임계 상황에 예.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언가 국제연대를 통해가지고 우리도 항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7: 예.
13: 이제 정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7: 예.
13: 이걸 마냥 시간을 끄는 무책임한 태도보다는
7: 예.
13: 기민하게 일단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뭔가 이란이나 눈치를 보고
7: 예.
13: 또는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7: 예.
13: 이런 것들은 무언가 우리 판단이 아닌 그 주변의 여건에 어떤 굴복하는 형태로 이런 것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은
7: 예.
13: 굉장히 어떤 또 비난의 소지가 크고
7: 예.
13: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7: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요.
13: 네.
7: 김 위원님 보시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이란일 가능성이 그래도 좀 큰 거죠?
13: 네, 역시 이란 네. 대사를
7: 네.
13: 초치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만은
7: 예, 예.
13: 외교부가 불러들인 것은 다분히 이란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의심을 표출한 겁니다.
7: 그렇겠죠. 예, 예.
13: 그러지 않으면은 발표하는 날 이란 대사를 불러들였다?
7: 예.
13: 예,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7: 예.
13: 그거는 이란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게를 둔다는 예. 뜻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7: 예.
13: 다만 그 이란이라 하더라도 좀 예. 내부 사정이 복잡해요.
7: 예.
13: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문재인 예. 정부 시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나포된 적이 있습니다.
7: 예.
13: 혁명수비대.
7: 예.
13: 그때 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지금
7: 예.
13: 연세대 교수가 특사로 갔거든요. 이란 외교부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러 갔는데
7: 예.
13: 이란 외교부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7: 아.
13: 혁명수비대가 한 일을.
7: 아, 혁명수비대가 독자적으로 했을 수 있다.
13: 예.
7: 예.
13: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혁명수비대 같은 무력에 대한
7: 예.
13: 정치 권력의 문민 통제가
7: 예.
13: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고
7: 예.
13: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다 하더라도 분권화돼 있어서
7: 예.
13: 31개 주에 나눠진 어떤 그 각 분산된 군대가
7: 예.
13: 독자적인 판단에
7: 예.
13: 의해서
7: 아.
13: 지휘체계와 정보, 병참, 화력을 별도로 운영하는
7: 예.
13: 대단히 분권화된 말하자면 지방자치형 무력입니다.
7: 예.
13: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7: 예.
13: 이걸 누가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진상규명에
7: 그러니까
13: 어려움을 겪고 있는
7: 기부가 했는지
13: 네.
7: 말단 조직에서 했는지
13: 예.
7: 이거조차가 확실히 밝혀지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겠군요.
13: 일단 예.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1단계는 예. 어떤 무기가 이
7: 예.
13: 남모를
7: 아.
13: 피격했느냐가 예. 우선입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샤헤드 136. 샤헤드는
7: 네.
13: 이제 순교라는 뜻의 그
7: 네.
13: 이란어인데 그 드론이 두 대가 날아와서 피격했을
7: 네.
13: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상규명이 어렵습니다.
7: 아.
13: 왜냐하면 드론은 너무나 일반화되고
7: 예.
13: 범용화돼 있으니까
7: 어디서 날린 건지를 그 드론 자체를 가지고 규명하진 규명하기는
13: 어렵습니다.
7: 예.
13: 반면에 육지에서 이동식 발사대 트럭에 실은
7: 예.
13: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7: 예.
13: 이때는 어떤 그 순항 미사일 또는 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육지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진상 규명이 쉽습니다.
7: 예.
13: 왜냐
7: 예.
13: 날아오는 그 발사 원점이
7: 예.
13: 특정될 수 있고
7: 예.
13: 그다음에 비행 궤적이 인근의 레이더에 잡혀 있을
7: 예.
13: 수 있기 때문에 아, 요런 경우는 이란의 책임을 묻기가 좀 용이하고
7: 예.
13: 또 그런 전력을 운영하는 부대를 찾아서
7: 예.
13: 우리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쉽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냐
8: 미사일이냐 이것 자체가 우선은 급한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한꺼풀씩 벗겨내는 거죠.
7: 지금은 드론이 좀 가능성이 네.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럼 뭐 모르는 건가요, 그것도?
8: 예, 그래서 이제 미확인 예. 확인이 안 되는 예. 비행체다. 이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그럼 UFO냐 이런 예. 비아냥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 저 드론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정말 감탄하는 게 예. 이란이 세계 정상급의 드론 실력을 예. 갖고 있구나 예. 하는 거를 이제 인정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 드론 두 대가 1분 간격으로 정확한 지점을 반복해서 타격했다는 예.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작전 기술이고 예. 또 드론이 그 날아올 때 저공으로 이걸 이제 시스키밍이라고 하는데 예. 해면에 붙어가지고 낮게 날아와서 배의 후미를 반복적으로 때렸다. 예. 이런 작전의 어떤 그 능력, 굉장히 실력이라는
7: 거요.
8: 예, 굉장히 고난도고 예. 바로 이런 능력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란의 드론을 수입해가고 신세를 졌던 겁니다.
7: 드론 기술이 상당히 어떤 최정점에 있군요. 이란이.
8: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예. 기술을 보여줬다는 거는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항모를 보내고 구축함을 보내도 왜 개방을 못 시키는지.
7: 예.
8: 이 해협이 개방이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그렇군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7: 예. 자, 근데 아까 중요한 말씀 하나 해 주셨네요. 이게 혁명수비대가 한 건지 네. 누가 한 건지 지금 모르고요. 의도적으로 한 건지 혹은 실수로 한 건지. 근데 의도적이 아니고야 이렇게 정밀한 타격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8: 이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던 5월 예. 4일 무렵에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미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되니까 예.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 맞대응하겠다고 공언이 나온 뒤에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정황으로 봐야 되는데 예. 미군조차도 우리 선박에 피격당했다는 건 알지만은 이 발사 원점이 어딘지 예. 누구의 성행인지는
7: 주체가 누구인지
8: 모르는 것 같아요.
7: 예.
8: 예. 그 정도로 이란은 이런 어떤 압도적인 무력을 상대하는 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네, 그러니까
7: 비대칭적 전력에 대한 대응 방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쌓여있겠군요.
8: 3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7: 30년 넘게 얻어맞았으니까
8: 30년 네. 넘게 준비한 실력입니다.
7: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그 어떤 실질적인 명령을 내린 주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큰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도.
8: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방송들을 보면은 예. 조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게 예. 한국 선박이 안전 규칙, 항해 규칙을 위반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봉쇄선으로 예. 우리 선박이 빠르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침범을 하니까 대응한 것처럼 예. 이렇게
7: 대응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8: 아니 인정 아니에요.
7: 아 그렇죠.
8: 우리 선박이 그런 행동을 해서. 예. 마치 대응을 유도했다는 투로 말을 하는 거지 자기들이 대응을 했다는 말 거기서는 안 하고 멈추고 네, 뭐 그다음에 하고. 일부 언론은 네. 한국 선박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오염의 어떤 우려가 있었다는 네. 얘기도 하고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있어요.
7: 그렇군요.
8: 지금.
7: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배우가 공격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도요. 네. 이란이 했다는 것만 드러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8: 그것도 예. 다른 게요. 예. 미사일을 발사하면 전쟁 행위인데 예. 드론은 요거는 회색지대.
7: 아 그래요.
8: 그리고 이번에 예.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은 아무래도 목적이 격침에 있었다고 예. 보는 거거든요.
7: 예.
8: 그런데 드론이 요게 샤헤드 드론이 탄두 중량이 한 30에서 50kg 됩니다. 이 정도 폭발력은 격침이 아니라 경고. 일정 정도 수위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7: 예.
8: 이거는 또 국제법적으로도 적용 기준이 다르고
7: 전쟁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8: 약간 회색지대.
7: 예. 예,
8: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이 이란의 의도는 이건 전쟁에 버금가는 도발이냐 경고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7: 예. 그럼 앞으로 안전이 중요할 텐데요. 네.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교부로서는.
8: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2월 이후로 미군의 우리가 치명적 허점을 본 게 연안 전투 능력이 없습니다.
7: 예.
8: 미국에는 현재 기뢰 제거 능력이 없어서 미 해군 중령이 아예 해군 전쟁 연구소 홈페이지에 미국은 기뢰 제거 365가다.
7: 아, 그래요.
8: 예, 이런 기본문을 예. 정식으로 냈고
7: 예.
8: 실제로 능력이 안 되고
7: 예.
8: 그다음에 연안 전투함이 없고 예. 이래서 그 지금 항모와 구축함은 먼 바다에 떠 있지 예. 이런 좁은

0: 해역에 못 들어옵니다.
1: 예.
0: 이런 건 오히려 한국 해군을 보내면 우리가 NLL을 30년간 방어했잖아요.
1: 네.
0: 한국 해군이 고속정으로 휘주면 일주일이면 이건 됐다고 보는데
1: 아.
0: 미군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청해부대가 인근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저 우리도 안전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고 자꾸 파병의 압력을 넣고 한국의 기대 제거 능력, 연안 전투 능력 이래서 블루워터 대양이 아니라 브라운워터 흙탕물에서
1: 네. 네.
0: 엉겨붙어서 뛰는 해군의 연안 작전 능력 네. 이걸 갖다가
1: 요구하는 거군요.
0: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1: 아, 그걸 요구한다는 의심이 있는 거군요, 지금.
0: 예, 그래서 일단 한국 일본은
1: 예.
0: 소해함 기뢰 제거부터 시작해서 연안 작전에 예. 참여하라는 입장입니다.
1: 아, 예.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전쟁 핵에 말려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0: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예. 대해 가지고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1: 예.
0: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전 지휘권 통제권도 미군이 행사하는 것이고
1: 예.
0: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뒤처리만 하다가 이란하고 적대 관계가
1: 예.
0: 형성이
1: 예.
0: 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1: 예.
0: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신중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건 이제 보수 진보를
1: 그렇겠죠.
0: 넘어서
1: 예.
0: 다 통합이 돼 있다고 예. 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1: 예.
0: 중동 지정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1: 섣불리 요구 그 요구가 있다고 들어가기도 뭐한 게요. 그 본인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0: 아 그렇죠. 예. 뭐 협상이 된다고 그랬다가
1: 네, 그러니까요. 그럼 뭘
0: 또,
1: 믿고 저희 우리가 끌려 들어가겠습니까?
0: 그렇죠. 일단은 미국과 이 전쟁의 목적을 공유해야 되고 서로 간의 어떤
1: 진전
0: 장단점을
1: 상황도,
0: 이런 예. 걸 보완해야 되는데 저 미국을 뭘 믿고
1: 그래서
0: 저렇게 적극적이고 충동적이면
1: 예.
0: 어떻게 맞춰주냐
1: 그렇습니다.
0: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1: 협상 상황은요. 어느 쯤이라고 추정하세요? 하도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해서요.
0: 아니 그런데 이 예. 부분은 애시당초 협상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걸
1: 예.
0: 자꾸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둘러서 협상이 잘 되는 것처럼
1: 예.
0: 분명히 그렇게 말한 효과는 거뒀어요.
1: 예.
0: 유가가 그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 약효는 불과 며칠.
1: 예.
0: 예. 그다음에는 또다시 원위치 긴장고조
1: 예.
0: 그다음에 대규모 공습에 대한 협박
1: 예.
0: 이런 패턴이 계속 지금까지 반복이 돼왔던 거죠.
1: 예.
0: 결국은 출구가 없는 거예요.
1: 예.
0: 지금 현 상태는 마치 미로에 갇혀 있다.
1: 예.
0: 출구를 못 찾고 있는 형국이죠.
1: 예. 네. 이거 뭐 완전히 뭐 치킨 게임 비슷하기도 하고 누가 오래다 버티냐의 문제 같은데
0: 네.
1: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끝나게 될까요?
0: 저는 올해 안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안 된다고
1: 봅니다. 아, 그래요?
0: 네, 이건 네. 정상화될 수가 없고 설령 일부 개방이 돼도
1: 예.
0: 과거와는 다르다.
1: 예.
0: 그래서 이란은 일단 단계적 해협 개방은 해주겠다.
1: 예.
0: 미국이 해안 봉쇄 안 하고
1: 예.
0: 경제 제재 해제하면은 우리는 단계적으로는 풀어주겠다 그러는데 단계적으로 풀어준다는 게 뭔 말이냐. 우리
1: 예.
0: 입장에서는 톨게이트 역할 하겠다는 거
1: 예.
0: 통행료 걷겠다는 거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서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단계적 개방이 되더라도
1: 예.
0: 올해 안으로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정상화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1: 예.
0: 의외로 장기화될 조짐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1: 예. 유가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이거는 유가 문제, 그다음에 원재료 문제,
1: 예.
0: 식량 문제
1: 예.
0: 이렇게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는
1: 예.
0: 중대한 비상사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1: 예.
0: 미국 이란에만 맡겨둘지 말고 개입할 때다.
1: 예.
0: 이제는 국제사회가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겠다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1: 예.
0: 이런 어떤 옆 피해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1: 예. 지금 미국은 별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0: 네.
1: 서로 어떤 양보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가능한 수준의 핵 협상은 뭘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나온 네. 보도들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미국이 20년간 농축하지
1: 예.
0: 말라는 건 이란은 야, 한 15년은 해줄 테니
1: 예.
0: 좀 깎자.
1: 그래서요.
0: 뭐
1: 예.
0: 이런 거.
1: 네.
0: 그다음에 저 우라늄 농축도 다 재산국으로 반출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희석시켜 놔두고
1: 예.
0: 재산국 러시아 같은 데다가 저기 일부는 반출시키겠다.
1: 예.
0: 성의는 보이겠다.
1: 예.
0: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 문제는

0: 조건이다. 네. 현재 양보할 수 없는 예. 조건이다. 우리 평화적 원자력이 예. 있는 예. 거다. 이런 입장인 예. 것 같고 트럼프는 이 전체를 다 인정 못 하겠다.
1: 네. 그렇습니다.
0: 어. 그래서
1: 예.
0: 핵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러면 예. 핵 문제는 천천히 시간을 한 30일 정도 갖고 협상을 하고 예. 다음 단계로 1단계로 해역 개방과 해안 봉쇄부터 풀자. 이걸
1: 예.
0: 1단계로 풀고 그다음에 핵 문제를 얘기하자. 이게
1: 예.
0: 이란의 입장이에요.
1: 예.
0: 시간을 길게 보는 거죠.
1: 예.
0: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다
1: 네.
0: 그랜드 바게닝
1: 예.
0: 일종의 포괄적 타결을 하자.
1: 예.
0: 예, 이런 입장인 거죠.
1: 미국이 더 급한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자꾸 독촉은 미국이 하고 잠깐 있어봐 천천히 하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이란인 예. 것 같은
1: 예.
0: 지금은 현재 국면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1: 예. 그럼 이 교착을 뚫을 수 있는 어떤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0: 아니, 일단은요.
1: 예.
0: 저는 이란 얘기가 맞다고 보는 게 핵 예. 문제를 금방 풀릴 수 없고 그게 수십 년 된 문제면
1: 천천히
0: 예 이건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듣고 지금 당장은 핵 문제와 무관한 예. 호르무즈 해협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봐요.
1: 예.
0: 그러면 미국에서 우선은 그 이란의 항구를 봉쇄한 거를 풀고
1: 예.
0: 그다음에 이란이 해협을 일부 개방해 주는
1: 예.
0: 이렇게 어떤 그 동시 행동 원칙으로 나가면서 조금의 협력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1: 예.
0: 그 이후부터는 좀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1: 예.
0: 이걸 왜 지금 뭐 자존심 싸움하면서 걷어차느냐는 거예요.
1: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요.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는 좋은 협상 여기에 대한 강한 강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러니까 오바마 네. 대통령 때 그 저 했던 포괄적 핵 공동 계획은
1: 네.
0: 지금으로 봐니까 그 정도 합의만 되더라도
1: 그러니까 그거 하면 네? 그 비난이 쏟아질 게 분명하니까 뭘 위해서 도대체 다 지금까지 이런 행위를 했느냐?
0: 그러니까 네.
1: 그거 이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0: 아니 그런데 네.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올해 1월에 이미 오바마 때보다도 더 진전된 양보안을 이란이 내놨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도 미국이 그걸 안 받은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전쟁으로 갔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미국은 요구 수준을 확 높여놔야 네. 전쟁한 이유가
1: 그렇습니다.
0: 나오지.
1: 예.
0: 그냥 적당히 오바마보다 난 거라고 적당한 수준에서 받으면 그건 이란이 원래 양보하기로 했던 거니까
1: 예. 예.
0: 그럼 전쟁을 왜 했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1: 미중 정상회담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0: 일단 이란 외교부의 아마라치 그 네.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 중국에 와서 왕이 외교부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에다가 역할을 좀 해라.
1: 네.
0: 이란에 좀 압력을 넣어서 중국이 역할을 하라. 네. 이렇게 입장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보면은 중국이 중재 어떤 역할에서 예. 상당히 어떤 거 자기 그래. 존재감이 커질 것 같은
1: 예.
0: 상황.
1: 시간은 다 됐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만 문제를 좀 대폭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시간 다 됐습니다.
0: 이미 예. 양보했습니다.
1: 예, 이미.
0: 예, 저기 수출하기란 무기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대만에 대해. 그게 2월 달 상황입니다.
1: 추가 양보도 가능하겠군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진핑을 고려하고 있다. 존중하고 있다.
1: 예. 예,
0: 이런 흔적입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7: 뉴스 핵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 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잠시 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잠시 그쳤지만 전국적으로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처럼 시간당 1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이남에 최대 50에서 70mm, 수도권에는 최대 40mm, 강원 내륙 지역 은 5에서 30mm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서 아침에 서울 대전이 14도, 한낮에도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는 30도에 이르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울산 고속도로 사고 있는데요. 언양 방향으로 울산 졸음쉼터 직전에서 사고 난 승용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입니다.
8: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9: 네, 예고해드린 대로 유이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 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평택 지역에서 3선하셨죠? 이번 재선과 4선이시고요. 출마의 네. 변 좀 말씀해 주시죠.
10: 제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평생을 평택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평택에서 살아왔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 평생을 평택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9: 예, 평택은 말입니다. 삼성산업단지하고요. 고덕신도시 개발. 외지인 유입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으로 규정하고 계신가요?
10: 지금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고덕 국제 신도시를 비롯해서 청북이라든지 화양지구라든지 평택에 새롭게 삶의 터전을 잡고 이전해 오시는 시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택을 평택을 지역을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국제 신도시가 들어선 고덕은 인구가 요새 한 월 1,000명 이상씩 늘고 있는 지역이고요.
9: 그렇군요. 예.
10: 목표 인구가 한 15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6만 5천까지 성장을 했고 평균 연령이 한 33.3세 정도 되니까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태어난 고향 팽성이라는 곳은 세계 최대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곳이고 농업진흥구역 중심인데 산단이 하나 있긴 하지만 주로 농업기반 도시고요. 마지막으로 서부 오계읍면이라고 저희 지역에서는 불리우는 곳인데 거기에는 노동자들, 노동자성이 좀 깊은 곳이기도 한데 또 동시에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기아자동차라든지 한온, 만도, 뭐 그리고 또 화성 지역에 크고 작은 공장들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들 키우는데 정주여권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민주당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강세인 지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9: 토박이하고 외지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0: 글쎄요. 뭐 그게 숫자상으로 뭐 누가 토박인지 누가 외지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간 인구가 60만 이상 성장하는 데는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았다는 것은 최근 한 10년간

0: 문자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요. 아,
1: 그렇군요. 유희동 후보의 어떤 가장 핵심 공약은 뭔가요?
0: 제가 오늘 평택시청에서 그 미래 비전으로 평택의 특성을 고려해서 권역별 특화 발전을 통한 골든 트라이앵글 완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평택이라는 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 을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세 권역이 각기 다른 특성과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이 나눠서 균형 발전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권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풀어야 할 과제도 다르고 그래서 이 권역의 특성 환경에 걸맞는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제 구상이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입니다.
1: 아, 예. 자, 엊그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에요. 누구 오셨죠?
0: 뭐 많은 평택 시민들이 오셨죠.
1: 예. 예. 제가 이 예. 질문을 드린 배경에는
0: 네.
1: 김문수 상임선대위원장 오셨고요.
0: 예.
1: 유승민 전 원내대표 참석하셨죠.
0: 예예. 예.
1: 장동혁 대표가 안 온 것 같아서요.
0: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충남지사 예.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먼저 그 가시기로 선약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다른 뭐 현역분들도 좀 오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좀 만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 예.
0: 지금 현재 선거 구도를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또 평택을 위해 정치를 선택한 사람 이 형태로 가지고 가고 예. 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으로 철저하게 치르고 싶었는데 김문수 상임선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를 여기서 두 번 하셨고 지금 예. 고덕 신도시의 탄생이라든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관여가 많이 돼 있으신 분이고 예. 특히 수도권 교통이라고 하는 GTX 광역교통 구상에도 많이 관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은 측면에서 한번 모셨고요.
1: 예.
0: 또 동시에 보수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된 예. 거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확실히 있는 분이니까 보수 외연 확장에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1: 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짓궂은 건지 몰라도 장동혁 네. 대표는 와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아가지고요.
0: 그거는 저 사회자께서 생각하시는 내용 아닐까 싶은데요. 예.
1: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여쭤보면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은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0: 아, 저는 철저하게 그냥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철저하게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사람들과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지역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가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방향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질문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 그냥 나름 해석하겠습니다. 예, 그 후보들이 여러 분 계신데 평택이 특히 뜨거운 지역인데
0: 네.
1: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 예.
0: 뭐 제 캐치프레이즈가 평생을 평택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 예.
0: 이분들이 단순히 평택 출신이냐 아니냐를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이분들이 출마를 이제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하시고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려면 적어도 지역에 대한 애정 내지는 뭐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1: 예.
0: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라든지 애정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세가 높고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후보 그 자체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1: 예. 자, 방금 말씀을, 그러니까 이 여권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유 후보만의 어떤 강점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좀 더 하실 수 있습니까?
0: 그게 기본적으로 예. 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여론조사는 직접 언급하지 않으시는 게 저도 편하고요. 근데
0: 예.
1: 이 느끼시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좀 주관적인 판세는.
0: 글쎄 모든 후보들이 자신들이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열심히 할 텐데
1: 예.
0: 지금 사실 뭐 여론조사상에서 뭐 오차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다투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지금 저희 진영 보수 진영

0: 쪽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것을 네.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다만 뭐 여론조사로 얼마만큼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농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농번기로 매우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상에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지금 현재 보수의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보수의 네. 어떤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의 어떤 지지세도 좀 결집을 합니까? 같이?
0: 글쎄 그거를 지금 지역에서는 뭐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선거가 종국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선거 이 투표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본적으로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모든 선거에서는 작동을 하니까요.
1: 예.
0: 그런 부분이 작동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1: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한쪽으로 쏠릴 거란 어떤 기대신데요. 혹시 네. 황교안 후보랑 어떤 정치적 단일화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혹시 가능한 범주에 듭니까?
0: 글쎄 뭐 가능성을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제로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전략상 단일화라는 게 매우 중요한 수단인 거는 예.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적어도 저한테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은 아닙니다.
1: 예, 배제하진 않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닙니까? 혹시 근데 유 후보님과 어떤 정책적 교집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단일화가 가능, 그래도 단일화는 가능합니까?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까?
0: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가능성이라는 게 뭐 네. 제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제가 뭐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여권 후보들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김영남 후보랑 조국 후보랑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약간 대립 양상을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0: 사실 이게 참 저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뭐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초기부터 범진보연대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1: 예.
0: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또 역대 진보 진영에서는 이 단일화를 통한 어떤 선거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가능성이 뭐 아주 낮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1: 예.
0: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활동하는 내용들이나
1: 예.
0: 뭐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도 용남 네컷이라는 이름으로 올렸습니다만 네. 뭐 민주당 옷을 현재 입으면서 뭐 뉴 이재명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만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그 선출직에 있었던 선출직 그 공무원으로 일을 했던 분들도 지금 탈당을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또 조국 후보하고도 그 언쟁이 굉장히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높았고요.
1: 예.
0: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무기징역이라고 하시고 뭐 아주 이재명 공격수로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어떤 영상을 보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1: 여권 후보 대 단일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내용적으로는 그 단일화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신단 말씀이시죠?
0: 근데 뭐 전략적으로 그 네.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수단을 계속 잘 써왔고 주요한 전략 수단으로 써왔기 때문에
1: 네.
0: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또 동시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봐서서는 네.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도 동시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1: 근데 이른바 범 여권 후보들은 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여론조사 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네. 1, 2는 여권 후보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그래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0: 아니 이랬든 저랬든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여론조사는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네. 하여튼간 그분들의 판단이고요.
1: 네.
0: 그분들 판단 기준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뭐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1: 예, 예.
0: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주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지금 뭐 예. 양쪽이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거 봐서는
1: 예.
0: 감정적으로 이미 뭐 충분히 상해 있을 만큼 상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1: 예. 유희동 후보 보시기에는 그 여권 후보 중에 다른 후보 중에 가장 최종적이거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누군가요?
0: 글쎄요. 이렇게 그 두 분 모두가
1: 예.
0: 형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도전을 하신 분들이라
1: 예.
0: 지역에 잘 안착을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1: 예.
0: 그 둘 중에 누구가 더 어렵다라고 우위를 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예.
0: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평택에 대한 공부가 좀 더 부족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초기에.
1: 예.
0: 그런데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이어지는 논란을 보면 조국 후보가 제2의 고향이 평택이라고 하시면서 전입 신고하실 때는 월세 2개월 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 예. 끝나면 끝날 때까지만 월세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1: 예.
0: 이 부분은 조금 더 뭐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1: 예. 그럼 사실형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0: 예. 예. 조국 집행단 예. 측에서 이미
1: 예.
0: 처음에 2개월로 했다가 1년으로 변경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1: 예.
0: 아예 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사실 제가 평택에서 떨어지더라도 한 열흘 전인가요? 그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1: 네.
0: 평택에서 단일화에 실패해서 떨어지든 아니면 본선거에서 떨어지든 떨어지더라도 5년 정도는 평택에 머무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1: 예.
0: 바로 이런 이유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미리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 부분은 뭐 사실상 정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였는데
1: 예.
0: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후에 그렇게 계약을 수정하신 것인지
1: 예.
0: 아니면 그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이후로 하신 건지는 좀 따져볼 문제고요.
1: 예, 예.
0: 사실 2개월 월세 계약을 한다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이니까요.
1: 예.
0: 더군다나 지역에 출마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거는 더더욱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체제에 대한 여러 논란이 많은데 선거에 네. 만약에 지금 상태로 어떤 패배하더라도 체제 유지됩니까? 간단하게 어떤 전망 하나 해주시죠.
0: 글쎄요. 선거에 대한 평가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뭐 지역선거를 열심히 뛰고 있는 제 입장에서 뭐 그걸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1: 예.
0: 저 지역선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1: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넘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알쏘! 좋다!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7: 얼쑤 신난다.
8: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0: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갑 후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작은 사고가 반복되면 결국 큰 참사가 초래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최근 걱정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중장비가 넘어지는 사고죠. 땅에 말뚝을 박는 항타기와 천공기가 지난 1년 사이 여러 번 쓰러졌는데요. 작년 6월 용인의 한 아파트를 향해 넘어졌고 올해 3월 대구와 서울 강남에서 또 4월에는 경기도에서도 중장비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런 행운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빈번하게 반복되는 중장비 전도사고, 위험한 징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JC.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4%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0포인트 넘게 오른 7,822.2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1% 넘게 급등하고 삼성전자도 6%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03% 내린 1207.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상 비행체 2기가 남우호를 타격했다며 파손 패턴상 기뢰나 어뢰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근 해역 우리 선박의 안전과 자유통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실 은폐를 주장하며 관련 상임위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국익과 선박 안전을 해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보고를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 제안을 거부하며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은 해외 은행에 묶인 자산 해제가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를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노동요처럼 운동을 할 때도 음악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영화 로키의 주제가 아이 오브 더 타이거 같은 곡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내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운동을 향한 의욕이 마구 샘솟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핀란드 위베스킬레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할 때 체감 피로도가 줄어서 더 오래 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 없이 운동한 사람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한 사람이 대략 6분 정도 더 버텨냈다고 하네요. 운동에서 6분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해보신 분들만 아시겠죠?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음악의 역할이 이렇게 큰데 쉴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심신이 고달픈 월요일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들으시면서 더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11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베란다 프로젝트 김동률 이상순 씨가 함께한 괜찮아였습니다. 7일 이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김미란님이 이 노래 너무 좋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전주영님이 그리고 괜찮으세요? 이경희님도 깜놀 안녕하세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빨리 다음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리고를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네 너무 앞서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태원님 반갑습니다. 백캠 듣고 넘어오니까 딱 좋네요. 맞아요. 우리 태원님은 백캠 들으시고 이 8시에 딱 그 오당제 놀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연숙님 오당제 간만에 들어왔네요. 비 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비가 왔어요. 서울은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날씨 궁금한데 오늘 오후부터 비가 좀 꽤 오더라고요.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해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노래 비 오는 날에 잘 어울리는 노래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뭐 방송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7190님도 반갑습니다. 저도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걷기를 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얘기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더 오래 버텨내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일단 올라가는 것 같고 뭔가 반복되는 동작을 할 때 리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운동에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듣게 되면. 그리고 또 신나는 노래 들으면 괜히 신기하게 좀 덜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기분 전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음악 틀어두고 좀 멍 때리다 보면은 좀 저처럼 성격 급하신 분들 좀 느리게 생각하게 되는 기회도 되고 좀 쌓여있던 감정이나 생각들 정리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어떤 음악 들으셨는지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 듣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요즘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뭘지 이따가 3부에 공개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6.3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 연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당제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칠 예정인데요. 그래서 1, 2부에 여러분의 사연을 되도록 많이 만나볼 거니까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 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유유제약, 저축은행중앙회, 현대오피스, 쉐보레,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오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병원이나 요양소,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투표가 불가능한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 등입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우편 신고는 배달 시간을 고려해서 오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를 해야 하고요. 신고 서식은 구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려면 내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29일, 30일에 예정된 선거 사전투표일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 시즌과 함께 꽃이 가장 많이 소비된다는 5월 가정의 달이지만 화훼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난방비와 포장지값이 오르면서 꽃값도 비싸졌고 그만큼 사는 사람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 국화와 카네이션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6%와 18% 올랐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도 작년보다 꽃이 비싸고 양도 적다면서 구매를 망설이는 분위기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저가 수입 꽃의 물량 공세가 국내 농가의 숨통을 더욱 죄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요즘 꽃 농사를 접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고심이 많은 화훼 농가를 위해서 칙칙한 집안 분위기 바꿔야 할 때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야 할 때 꽃을 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궂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밤부터는 전북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충청,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비가 올 때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17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비가 그치면 모레부터 기온이 점점 올라서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러브 액츄얼리 OST 중에서 All You Need Is Love 듣고 왔습니다. 김명자님이 꽃을 언제쯤 샀는지 점점점 신랑한테 딸기꽃 선물만 받아봤네요. 신지연님은 젠디 우리 엄마가 꽃꽂이 봉사하는데 요즘 꽃가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문 닫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라고 또 글 남겨주셨는데요. 앞에서 화훼농가 소식 전해드렸죠. 어버이날도 스승의 날까지 있는 5월이 가장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비료값에 기름값에 운송비 같은 생산비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소비는 또 줄고 있고 값싼 수입고까지 늘어나면서 농가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꽃을 요즘에 그래서 뭐 진짜 많이 사지 않더라도 한 송이씩이라도 이렇게 사서 선물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 내가 선물하는 것도 있잖아요. 책상 위에 뭐 식탁에 작은 꽃병 하나 두고 이렇게 한 송이씩이라도 꽂아놓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요즘에 정기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화훼농가 직접 연결된 그런 꽃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하면은 또 농가에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꽃을 사기 운동 이런 거 하면은 우리 화훼농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근길에 장미 한 송이 이 정도의 실천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날씨 얘기도 많이 올려주셨네요. 김미숙님이 영월인데요. 여기도 비가 왔어요. 정은상님 청주는 비 안 왔어요. 오, 청주는 비가 안 왔고 문성주님 대구는 햇빛 쨍쨍이요. 구예찬님 진주는 비 안 왔어요. 이기열님 여기는 비가 내리네요. 비 내리는데 일하고 있으니 일하기도 싫고 기분이 몰랑몰랑하네요. 1458님은 수원은 아직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고 모두 날씨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가 온 곳도 있고 비가 안 온 곳도 있고 그렇네요. 다양한 날씨 소식 감사드리고요. 내일 날씨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 온다고 합니다. 시간당 30mm 집중호우 오는 곳도 있고 또 돌풍, 천둥, 번개, 우박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물, 농작물 관리 등에 어느 지역이냐 충청권, 전라권, 경남, 서부 중심으로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604님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나왔던 슈퍼스타 신청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문을 걸어봅니다. 잘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힘내라고, 잘 살고 있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멋진 위로네요.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중에서 슈퍼스타 전해드릴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중에서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0319님이 젠디 꽃처럼 예쁜 마음이시네요. 저도 계절별로 계절별로 꽃을 사서 꽃바구니나 꽃꽂이로 집안 분위기 바꾸는데 올봄은 그냥 지나쳤네요. 꽃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번 주엔 꽃 사다가 꽃꽂이 해봐야겠어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진짜 사실 꽃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그런 축하 또 감사의 마음 전하는데 진짜 좋은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0319님처럼 꽃꽂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꽃꽂이 배우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저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보여 꽃꽂이. 그냥 뭐지? 그 예쁜 꽃병에 꽂아놓는 정도? 7966님 안녕하세요. 저도 백캠 듣고 늘 오당지 들으면서 설거지해요. 오 감사합니다. 7966님도 어서 오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나의 오늘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에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기, 여러분의 내일 계획도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885님은 저도 지금 기흥호수 나와서 걷기 운동 중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도 별로 없네요. 시원한 날씨, 운동하기 좋아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우와, 야경이 너무 멋진데요. 호수 옆에 이렇게 다리에 불빛들이 이렇게 예쁘게 켜져 있고 저 멀리 아파트도 보이는 것 같고 사람 진짜 별로 없네요. 비 와서 그런지. 왜 비 온 뒤에 호수 근처에서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 뭔가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상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 많지 않은 길 조용히 걷다 보면 뭔가 머릿속도 좀 정리가 되고 조용해지고 마음까지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비 온 뒤에 걸으실 때 여러분 길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 걷는데 약간 미끄러운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폭을 좀 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날에는 특히나 뭐 젖은 나무 같은 곳들, 낙엽 같은 거기 걸으실 때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시고 즐겁게 걷기 운동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421님은 지난 금요일부터 속이 불편하더니 토요일에는 종일 구토를 하고 일요일에 병원 가서 영양제 맞고 이제야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서 자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네요. 보고 싶을 때 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일은 혼자 영화라도 볼까 싶어요. 볼만한 영화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님 미술관을 갈까요? 만화방을 갈까요? 오, 내일 너무 좋은데요. 이 코스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조로 영화 한 편 때리시고 그다음에 미술관 점심때쯤 가시고 저녁때쯤 만화방 가시고 네, 8시에 오당제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한 편 때리시고가 아니라 보시고요. 네.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봤어요. 영화, 볼만한 영화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4421님이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실까 궁금해지네요. 일단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못 봤긴 한데 가장 기대했던 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 2가 속편이 20년 만인가 개봉을 해가지고 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못 봐서 저도 언젠가 조조로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4421님께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있으시면은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작가님은 살목지를 추천해주셨는데 보셨어요? 작가님 보셨어요? 보셨대. 괜찮으셨어요? 안 무서웠어? 우리 혜영 작가님이 네네네네 강력 추천 하시는 것 같아요. 살목지 약간 공포영화라서 저는 못 보는데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영화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1713님, 오늘 하루도 지나갔네요. 최근에 중국 장가계 여행 다녀온 거 영상 편집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 다녀와 보니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멋진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아바타 촬영장도 보고요. 아, 장가계 아바타 촬영장이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 자연이 너무 멋진 곳이니까. 영상 편집, 영상을 많이 찍어 오셨나 봐요. 근데 저도 여행 가시면 영상 찍어 오는 거 진짜 강력 추천이거든요. 뭐 사진도 오래 남고 그 분위기를 잘 전해주긴 하지만 영상만큼 생생하게 그 기억을 오랫동안 남겨주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영상 편집, 영상 많이들 찍어 오시고 이렇게 편집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진짜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신입 시절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출장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영상을 찍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늘 남더라고요.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내가 그 열심히 일했던 그 영상들을 남겨놨으면 더 좋았겠다. 보면서 약간 뿌듯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도 여행이고 뭐 출장도 그렇고 그리고 손민수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 서울 다녀왔어요. 지하철 타고 한강 지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오늘은 울산의 호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호떡하고 팥도넛츠 사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울산은 맑았어요. 위쪽은 비 내린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 호계시장에서 호떡도 드시고 팥도넛츠도 드시고 오, 맛있으셨겠네요. 울산은 비가 안 왔다고 합니다. 주말에 서울 오셨고, 맞아. 그 민수님이 지난주에 서울 오신다고 글 남겨주셨는데 잘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어디 다녀가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 영화 추천 문자 또 앞에서 많이들 그 남겨주셔서 좀 살펴볼게요. 김한슬님은 저는 모탈 컴뱃 2 영화 좋아해요. 액션 영화 좋아하시면 꼭 보세요. 모탈 컴뱃 2가 뭐지? 저 진짜 처음 듣는데. 모탈 컴뱃이라는 영화가 있네요. 출연진이 누구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니콜라스 케이지? 아니구나. 칼 어빈? 약간 액션 영화인 것 같아요. 헐리우드 액션 영화. 근데 2인 거 보니까 1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액션 영화 좋아하는데 이거를 본 적이 없네요.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겠어요. 모탈 컴뱃. 그리고 PD님 추천, 우리 미란 PD님은 마이클 잭슨 정기 영화 마이클 추천하신대. 개봉했나요? 개봉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화 보고 싶은데. 마이클 잭슨의 정기 영화가 개봉을 했거든요. 5월 13일에 개봉을 하네요. 아직 이틀 남았네요. 이틀 남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마이클 잭슨 팬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또 영화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윤수빈님도 요즘 살목지 핫하지 않나요? 하면서 살목지 또 추천해 주셨네요. 우리 혜영 작가님이랑 같이 살목지 아직도 하고 있나 봐요. 그쵸? 영화관에서 살목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악마는 프라다 추천해 드렸고, 네, 박경현님은 서울시 중랑구의 장미축제가 시작됩니다. 꽃 구경 오세요.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중랑구에서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네요. 5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5월 23일 토요일까지 중랑 장미공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 계절 5월에 또 여기저기서 축제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오늘 3부에서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시간에도 이 축제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거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경연님이 신청해 주신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박경현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동아님, 안녕하세요. 젠디 월요일 출석해요. 오늘 수업이 1교시부터 5시, 5교시까지 거의 다 지루했어요. 원래 월요일 시간표가 이 정도로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6교시 체육 시간에 발야구로 해서 재밌었어요. 우리 동아. 중3 학생인데요.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지루했다. 월요일은 사실 원래 더 피곤하고 좀 집중도 안 되고 그런 날이긴 하죠. 근데 그 요즘은 점심시간이 몇 교시 끝나고일까요? 한 3교시? 4교시 끝나고였나? 예전에는? 4교시 끝나고쯤 되려나? 점심시간이 몇 교시 끝나고인지 궁금해요. 요즘 어떤지. 보통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졸립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4교시 끝나고였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도 6교시에 다행히 체육시간이 있어서 좀 잠에서 깰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루함이 덜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뛰면서 운동하고 뭐 웃고 떠들고 그렇다 보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월요일 기분도 좀 나아지고 그렇잖아요. 월요일에 체육시간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연희님, 안녕하세요. 사연 처음 올려봐요. 인천의 한 면사무소에서 야근 중입니다. 일이 너무 많네요. 힘들지만 함께 야근 중인 민규 자철 주사님, 11시까지 같이 파이팅해요. 하하하, 퇴근시켜주세요. 월요일부터 야근이라니. 인천의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이신 거예요?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쁘셨을까? 월요일인데. 우리 연희님을 비롯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동료분들 민규님, 자철님, 주사님까지 11시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제가 항상 10시까지 함께하는데 저희가 조금 오늘 일찍 마치는 날이라서 끝까지 함께는 못하겠네요. 11시 퇴근 시간까지 힘내시고요. 8297님, 처음 사연 보내요. 저는 자동차 회사 협력업체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잠시 휴식하면서 청취하고 있어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해요. 오, 또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8297님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에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 이형기님은 내 반쪽이 고관절 수술로 재활치료 중이라 쓸쓸히 소주 한잔 중입니다. 4월에는 강아지들이 수술 들어가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아프네요. 재은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형기님 걱정되시겠어요. 아마 아내분이신 것 같은데 수술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재활 중이시니까 좀 푹 쉬시고 이럴 때일수록 회복에 집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기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7124님, 운동하면서 노래 들으면 덜 지겹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운동하면서도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떤 노래 들으면 좀 힘이 나는지도 궁금하네요. 운동하면서 들을 때.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 7124님은 이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2: 유유 제약.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경북 칠곡의 한 마을에는 주민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이장님이 계신데요. 올해 61세인 박준상 이장님은 서울 충무로에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던 사진사였다고 합니다. 2014년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처음엔 사진 찍히는 걸 쑥스러워하셨지만 막상 사진을 보면 무척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주민 박영희 씨는 거울도 보기 싫었는데 저한테 모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면서 내심 좋아하셨다고 해요. 박준상 이장님은 자신이 찍은 사진이 주민들 집 벽에 걸려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지금 찍어두지 않으면 남지 않는 게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찍은 사진이 많이 모였을 때는 마을 회관 앞에 있는 골목길에서 이것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시회, 2번 부녀회, 3번 동창회. 자, 이 중에 사진과 관련 있는 행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전시회, 2번 부녀회, 3번 동창회. 정답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796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절대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불길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4%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0포인트 넘게 오른 7,822.2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1% 넘게 급등하고 삼성전자도 6%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03% 내린 1207.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코스피 급등에 대해 반도체 업황 개선 등 시장 논리가 반영된 결과이며 선진국 대비 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상승은 실체가 있다며 시장 왜곡이나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2% 상회를 전망하며 환율 하락세와 물가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하반기 경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최고치 경신 속에 급증하는 비투와 단기 매매 행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황선호 부원장은 국내 주식 회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최대 6배 높고 신용융자 잔고 역시 35조 원을 넘어섰다며 손실 감내 범위 내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달 출시될 삼성전자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가 조작 조사 인력을 100명까지 늘려 불공정 거래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내일 다카이치 총리와 가타야마 재무대신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과 에너지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며 주요 기업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 일정을 마친 뒤 모레 한국으로 이동해 중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산행 중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학생은 키 145cm의 마른 체격으로 실종 당시 검은 태 안경을 쓰고 삼성 라이온스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된 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에 최대 60mm, 충청과 경상, 제주에는 최고 4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7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몇 년 전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하지만 이름이 무색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약한 처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화재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숨졌던 배터리 공장의 사업주가 대표적이죠. 1심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4년으로 크게 낮춰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박준상 이장님은 그동안 자신이 찍은 사진을 모아서 마을 회관 앞 골목길에서 이것을 열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451님 정답 1번 전시회입니다. 경남 사천시 곤양면 송전부락 서경우 이장님께서도 주민분들 사진을 직접 찍어주시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항상 응원드리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오, 서경우 이장님도. 이장님들이 또 사진을 이렇게 많이들 찍어주시나 봐요. 오늘 렌틸콩 도유 한 박스 당첨자 0451님 축하드려요.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올해는 활동 범위를 더 넓혀서 칠곡군 기산면 전체 마을을 돌면서 밭일하는 모습부터 또 마을 회관에 모여서 쉬는 모습, 또 집 앞 평상에 앉아있는 모습까지 촬영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 사진을 모아서 전시회도 열고 또 일부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서 각 가정과 마을 회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너무 다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아, 그리고 이 문자 꼭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오당지 앞으로 긴급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인천 면사무소에서 야근 중이라는 직원들 사연 들으시고 2200님이 무안 해제 면사무소 산업개발팀도 조생종 양파 폐기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양파 좀 많이 드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야근하시는 우리 분들 많으시네요. 양파 저도 많이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양파 드셔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캣박 지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휴온스 글로벌, 환인제약, 웰템, 현대오피스, 빙그레,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9: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

0: 더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0: 김혜정님 민호 아나 반갑습니다. 얼른 오세요.
1: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김연수님도 민호 아나님 반가워요. 목소리도 잘생겼어요.
1: 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김민호 아나운서를 기다려주셨는데 한 주 동안 네. 어떻게 보냈어요?
1: 다행히 별일 없었고 예, 하던 거 하면서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진디도 잘 지내셨죠?
0: 네네네 네. 잘 지냈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운동할 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네. 하면은 덜 지친다. 평균 6분 정도로 더 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운동할 때 즐겨 듣는 예. 노래 있어요?
1: 일단 운동할 때 무조건 노래를 듣고 네. 저는 요즘 EDM 최근 그 가요계가 EDM 열풍이더라고요.
0: 맞아.
1: 뭐 아일릿, 르세라핌, 뭐 코르티스 이런 분들의 최신 곡들을 감상하면서 열심히 네, 뛰고 있습니다.
0: 운동할 때 들으면 진짜 더 좋겠네요. 신나니까.
1: 그 BPM이 딱 그 러닝하기 좋은 BPM이어가지고 발 그 템포를 딱 그 EDM BPM에 맞춰서 뛰고
0: 맞네,
1: 있습니다.
0: 맞네 맞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만나볼 건데 오늘 키워드 뭔가요?
1: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즘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0: 오 요즘 축제 5월은 또 축제의 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전국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이게 다 소개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1: 다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에 열렸던 축제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5당제 코너 중에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소개되기도 했던 축제인데요. 네. 대전 개족산 맨발 축제가 지난 주말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열렸는데 전국 각지에서 약 7만 명이 몰렸대요. 개족산 황토길 14.5km에 또 질 좋은 붉은 황토 2,000톤을 새롭게 깔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찰진 촉감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토길 곳곳에는 체험 부스도 있었고요. 또 뻔뻔한 클래식 숲속 음악회라는 아주 재밌는 이름의 음악회까지 열렸다고 하는데요.
0: 재밌네요.
1: 네, 경북 영양군에서는 제21회 영양 산나물 축제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렸는데 여기는 12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가 성공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1월산에서 직접 산나물을 채취하는 체험이 특히 인기였다고 해요.
0: 네.
1: 영양 산나물 축제하면 그냥 산나물 먹는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직접 채취까지 하는 이벤트도 있었다고 하니까
0: 재밌어하시겠네요.
1: 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는요.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열린 2026 구리 유채꽃 축제가 있었는데요. 와 여기는 사흘 동안 3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유채꽃 단지 또 한강변 산책로에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 아주 가득했고요. 먹거리 구역에는 긴 대기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0: 네.
1: 폐막식에는 또 하늘을 수놓는 불꽃쇼까지 펼쳐져서 이 한강변 밤하늘이 아주 빛나면서 마무리됐다고 하네요.
0: 네, 이렇게만 들어도 진짜 다양한데 맨발 축제, 산나물 축제, 유채꽃 축제 까지
1: 예.
0: 지난 주말에만 이렇게 열렸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아직 5월이 3주나 더 남아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축제들이 열리겠네요.
1: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 열리는 축제들 가장 가까운 축제들부터 몇 가지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일단 입장료가 무료인 곳부터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0: 네.
1: 먼저 충북 옥천으로 가보겠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제39회 지용제가 열립니다. 지용제, 시인 정지용 선생님의 고향인 옥천에서 매년 열리는 문학축제인데요. 올해 슬로건 시끌북적 문학축제예요. 시끌벅적 아니고요. 북적. 신앙송, 뭐 전시회, 공연, 정지용 문학상 시상회, 뭐 백일장, 시노래 콘서트까지 열리고요. 나태주, 또 도종환 시인, 유명한 시인분들이 함께하는 시인의 정원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전남 나주에서는요 15일부터 17일까지 제6회 천년 나주목 읍성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나주 읍성은 이 전라도의 행정 군사 중심지였던 나주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곽인데요. 조선시대 나주의 역사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네. 뭐 전통 한복쇼도 있고요. 조선시대 장터를 재현한 성내장 시전 거리도 이렇게 꾸며져 있고 또 어린이를 위한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0: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 같고요. 강원 강릉 축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2026 강릉 차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오죽헌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주제는 요즘 MZ세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차. 초록의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의식인 헌달에 또 자연 속의 들차회, 말차를 직접 만들어 마셔보는 다도체험까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깐 쉬어가고 싶으신 분들 전국에 각 곳에서 축제가 열리니까요. 한 번쯤 찾아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문학축제, 읍성축제, 차축제 이번 주에도 정말 행사가 많은데 우리 오당제도 이런 곳에 가서 공개방송 하면 좋을 것 같은데
0: 아직 뭐 예정된 건 없나요?
1: 없습니다.
0: 불러주세요. 관계자분들.
1: 네, 그렇고요.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축제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청취자분들이 나들이 일정 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이번에도 역시 입장료가 무료인 곳부터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5월 하면 또 꽃들이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장미 빼놓을 수가 없죠. 강원 삼척에서 19일부터 25일까지 삼척 장미축제가 50천 장미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218종 13만 그루의 장미가 피어낼 붉은 향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 그렇네요.
0: 전북 임실 에서는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2026 임실 앤 장미 축제를 처음으로 엽니다. 1회예요, 1회.
1: 그래요?
0: 네. 임실 하면 치즈잖아요.
1: 맞아요.
0: 이 임실 치즈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장미원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이 축제의 무대가 됩니다. 150여 종의 장미를 만날 수 있고요. 장미를 주제로 한 장미 빵, 장미 아이스크림, 장미 수제 맥주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1: 네.
0: 충북 괴산에서는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빨간맛 이게 어떤 축제냐 하면 괴산의 대표 농특산물 이 고추 또 봄꽃을 연계해서 빨간색을 테마로 기획한 축제인데요.
1: 네.
0: 동진천변 왕복 3.3km 구간에 양귀비, 작약, 꽃잔디 등 이 붉은 꽃 물결이 이룬다고 합니다.
1: 오, 예쁘겠네요.
0: 네, 재미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빨간색 옷이나 신발 뭐 이런 걸 착용한 방문객은요. 푸드트럭 메뉴를 5%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입고 가지 않으셔도 뭐 가디건이나 이런 거 네. 빨간 옷 하나만 챙겨가지고 구경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재밌겠네요.
0: 네.
1: 근데 사실 5월뿐 아니라 요즘에 사계절 내내 축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관람객은 한정돼 있고 축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네. 모든 축제들이 다 흥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어떤가요? 축제 정말 많잖아요.
1: 네.
0: 네, 이번 봄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큰 인기를 끄는 축제가 있는 반면 대부분은 찾는 이가 생각보다 좀 적고
1: 맞아요.
0: 경제 유발 효과도 미미해서 속빈 강정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열린 축제가 139개인데요. 이게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는 거예요.
1: 와.
0: 50% 가까이요. 전국 평균 증가율은 37%인데 더 웃도는 수치죠.
1: 네.
0: 근데 내실은 오히려 부실해지는 게 지역 주민이 축제에 참가하는 비율이 5년 새 대구는 17%포인트, 경북은 16%포인트 하락을 해서 전국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1: 축제는 늘어났는데 찾는 사람은 줄어든 거예요.
0: 맞습니다. 이번엔 전라도 광주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2019년에 지역 축제가 8개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19개로 늘었습니다. 11개가 는 거예요.
1: 네.
0: 6년 새 2.4배 급증한 건데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라고 하고요. 하지만 역시나 여기도 광주 시민들의 축제 참여율 50%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축제는 늘었는데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잘 안 간다는 그런 수치로 드러난 거죠.
1: 네.
0: 한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생 축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해서 초기에 계획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걸 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축제잖아요.
1: 그렇죠.
0: 많은 사람들이 오셔야 이 축제도 지속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좀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관람객들 눈에 띄기 위해서 지자체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0: 맞습니다. 불과 뭐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지역 음식 축제는 그냥 지역 홍보용 행사 이렇게 인식될 때가 많았는데요.
1: 네.
0: 뭐 여러 부스에서 그냥 음식 팔거나 특산물 팔거나 뻔한 이벤트 하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1: 네.
0: 놀랐습니다. 구미예요.
1: 네.
0: 대기업 라면 공장에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라면 봉지 보면 구미에 네. 위치한
1: 많아.
0: 공장들이
1: 네,
0: 많이 있어요.
1: 많아요.
0: 그래서 구미의 라면 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지난해 전국에서 35만 명이

0: 다녀갈 정도로 아주 유명 축제입니다. 그리고 김천에는요 김밥 축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네. 꽤 된 것 같은데 김천 하면은 사실은 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그 어떤 김밥 체인점을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1: 맞네, 맞네.
0: 그래가지고 네. 이 김천시가 김밥 그 축제를 기획한 거예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1: 아, 그래서 그런가요?
0: 네. 사실은 김천 하면은 그 지역을 안 떠올리고 무슨 체인점을 떠올린다는 게 김천시 입장에서는 조금 슬픈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발상을 살짝 전환해가지고 역으로 활용을 한 거죠.
1: 와, 신기하다.
0: 네. 개최가 2년 만에 김천 인구를 훌쩍 넘은 15만 명이 방문하는 대박 축제가 됐습니다. 와. 마스코트도 있습니다. 꼬다리라고.
1: 꼬다리. 예.
0: 그 김밥에서 가장 맛있는 꼬투리를 뜻하는 경북 사투리가 꼬다리인데 네. 요것이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그 지역성도 살리고 친근함도 살린 거죠. 네. 그 공식 인스타그램에 보니까요. 김밥 축제 탄생 비하인드 게시물이 있는데 여기 댓글이 너무 좋아요. 김천시 일 잘하네. 재밌어 보여서 가보고 싶다. 이런 호평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 이런 발상의 전환 많은 전국 축제가 좀 참고를 해야 될 사례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 김천시 그 김밥 축제에 그 가수 자두 씨도 네. 막 가서 공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말아 잘 김밥 그,
0: 말아줘.
1: 어, 맞아. 네. 그 제목이 뭐더라? 그 노래 가서 보시고 예. 예. 아, 김밥. 제목 김밥이지. 맞아. 그 엊그제 나온 기사 보니까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김천 김밥축제 또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국민라면 축제를 와우. 하나로 연계해서 국내 최초의 K분식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네. 기대해보겠고요.
0: 좋네요.
1: 그 최근에 했던 축제 중에 화제가 됐던 축제도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요즘 축제는 예전과 좀 다릅니다. 먹거리와 풍경에서 끝나지 않고요.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가 지금 핵심이 됐어요. 왜냐? 요즘 뭐 사람들 그 보는 SNS에 일단 올려야 이 가치가 창출되는 시대잖아요.
1: 맞아요.
0: 뭐 별스타그램, 뭐 틱땡, 뭐 쇼츠 이런 SNS를 통한 경험 공유가 워낙 중요한 소비 가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축제 흥행 여부도 얼마나 공유할 거리가 많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1: 네.
0: 최근 SNS에서 화제를 모은 축제가 있는데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렸던 논산 딸기 축제인데 뭐 먹거리 라인업부터 화려했는데 대전의 유명 빵집이 출격을 해가지고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건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네.
0: 다양한 뭐 딸기 테마 기념품을 전시 판매했는데 이 상품 중에 실제 딸기 모양을 한 그냥 보기에는 진짜 딸기 아닌가 착각할 만한 그런 포장을 한 그런 이 전시품이 아주 깜찍해가지고
1: 네.
0: 이런 거 사와보고 싶다 하는 호평이 굉장히 잇따랐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뭐 트렌드 검색 사이트에서도 논산 딸기 축제 검색 지수가 이 캐릭터 상품이 공개된 날에 정점인 100을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이 캐릭터 인기가 엄청났대요.
1: 오, 그렇군요.
0: 네.
1: 자, 오늘 요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기 가보니까 참 좋더라. 혹은 우리 동네 축제하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다 등등 축제 관련해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형은 님이 와 진짜 별별 축제가 다 있네요 네. 하고 글 남겨주셨고
0: 안병익 님은 두시만세 박영진 씨가 김천의 아들이지요. 김천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자랑하시던데요.
1: 1938님 매주마다 즐길 축제가 있는 요즘 모두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라봅니다. 아 여러 축제 관계자분들 오당제 좀 초대해 주세요.
0: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1: 축제에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뭐, 네, 아무튼 네, 초대해 주시고요. 더 자두의 김밥 듣고 올게요.

0: 더 자두의 김밥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3부 김민우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 요즘 축제인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를 해볼게요.
1: 네. 박종희님. 지난 주말에 밀양 아리랑 대축제 인산 이내였어요. KTX 타고 전국에서 많이 오셨대요. 매일 밤 4일 동안 드론쇼도 했고 은어잡이 대회도 했네요. 아우, 프로그램이 아주 다채로웠네요.
0: 네. 밀양 아리랑 축제 네. 다녀오셨고. 9025님. 저는 축제는 아닌데 주말에 강릉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나갔다 왔어요.
1: 와우.
0: 펀런이라 먹을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았는데 5km 10km 코스가 있었는데 성취감 최고. 야. 어때요? 저희 메달 예쁘죠? 하면서 자랑해 주셨는데.
1: 우와, 아 이거 저도 고민했는데 강릉이 가서 못 갔습니다. 멀어가지고.
0: 와, 커피 관련돼서 네. 강릉이 또 커피 유명하니까.
1: 커피도 주고 빵도 주고 여러 가지 막 그 좋아하는 거 많이 주어가지고 관심 있었는데.
0: 그러니까 메달 또 자랑해 주셨는데 막 곰돌이도 있는 것 같고 뭐 되게 다양한 귀엽네요. 캐릭터들이 귀엽게 이렇게 이런 메달 처음 봐요.
1: 그러니까요. 오. 요즘 메달들이 다 진짜 디자인이 아주 신박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조영호님. 네. 광주에서는 조선대 장미축제가 유명해요. 오당제 프로그램은 왠지 반딧불 축제 그런 곳에 어울릴 것 같다는 크크.
0: 어울리는데? 반딧불 축제 정도면 어울릴 것 같아요. 마침 또 무주에서 9월에 한다고 하니까.
1: 시간대도 약간 반딧불이 다 보일 시간이잖아요.
0: 반딧불 축제, 뭐 책 축제 이런 거 어울릴 것 같고.
1: 좋습니다.
0: 네. 이경희님, 구미 라면 축제, 봉화 은어 축제가 유명해요. 라면 축제 있구나, 구미에. 네.
1: 1974님, 원주 만두 축제, 두시만세 박준영, 박영진 두 분이 출연해서 로고송 불러주면 대박일 듯이라고. 이거 두시만세 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가 봐요.
0: 두시만세 그 두 분이 잘 어울리시잖아요. 축제도 많이 가시고 공개 방송 많이 하시고 하니까 좋으실 것 같은데 또 만두니까 네. 이름도 네, 만두. 뭐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1: 아, 그 실제로. 로고송이 있군요.
0: 로고송이 이 아 연습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아 제가 기억이 저 김연수님.
1: 네. 저는 매년 강원도 평창 더위사냥축제라고 있어요. 땀띠공원에서 하는 여름에 다녀오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0: 더위사냥축제 괜찮네요. 네. 신지연님 저는 강릉커피축제 작년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1: 와, 진짜 커피 여러 개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
0: 재밌겠다.
1: 네, 구혜찬님은요. 진주에서 10월에 유등축제 하는데요. 정말 볼거리가 많고 야경이 예쁩니다. 예전에 진주 살 때 저희 집에서 불꽃놀이 하는 게 보여서 집에서 불꽃놀이 짓거나 기억이 납니다. 유등축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0: 이 축제가

0: 아, 유명한
1: 네.
0: 건가요? 오, 유등축제에.
1: 오, 등이 되게 예쁜가요?
0: 그러니까.
1: 오, 궁금하네요.
0: 6203님, 부천 백마송이 장미공원에서 5월 23일부터 16일 동안 아, 축제 있어요.
1: 보러 길게 합니다.
0: 오세요.
1: 아, 부천이면 뭐 수도권 분들도 충분히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니까요.
0: 그러니까 장미의 계절이라서 장미 축제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요즘에 축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관심이 뜨거운 지역들이 있다면서요?
1: 네, 바로 경북 문경인데요. 어제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2026 문경 찻사발 축제가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0: 네.
1: 축제 덕분이기도 하지만 아, 바로 올해 첫 천만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 덕분에 이 문경 축제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0: 네.
1: 1674만 관객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열풍이 이 문경세제 현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올 들어 지난달 30일 기준 문경세제 도립공원 누적 방문객 100만 4,415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5만여 명이었는데 33.8% 증가한 수치였고요.
0: 네.
1: 영화 속 명장면이 촬영된 그 오픈 세트장을 직접 체험하려는 팬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극중의 핵심 장면이 촬영된 광천골 세트장에는요 관람객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스크린에서 그냥 보던 공간을 직접 내 발로 내 눈으로 이렇게 걷는 느낌이 색다르다라면서 사진 찍느라 아주 관객분들이 분주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 문경세제 관리사무소는요 오픈 세트장 내 주요 촬영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형 안내도도 설치를 했고요. 실제 현장 사진이 담긴 안내 리플렛도 배부하고 있대요.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지역 관광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면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게요. 강원도 영월에만 사람들이 몰린 줄 알았더니 또 영화 세트장이 있는 문경세제에도 무려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월 단종제는 어떻게 됐나요?
1: 네, 지난 4월 26일에 막을 내렸는데요. 왕의 기환 희망의 서막을 주제로 열린 59회 단종문화제는 동서편 칡 줄다리기를 끝으로 역대급 최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0: 네.
1: 올해 단종제는 영화가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 속에 24일부터 4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0: 네.
1: 세계유산 장릉과도 청령포 관풍원 이렇게 실제 역사 현장을 찾은 전국 관광객들로 아주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올해 그 단종 국장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해요.
0: 네.
1: 역대 가장 많은 시민들이 2시간 넘는 행렬을 끝까지 함께하면서 단종의 넋을 기렸다고 하는데요. 이 국장 행렬의 종착지가 장릉이었는데 이 단종과 정순 왕후의 애틋한 재회도 이뤄졌고 또 시민들이 직접 올린 절을 끝으로 국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국장 자체가 한편의 연극 혹은 뮤지컬 같았다는 평도 나왔고요. 그 이 단종제 기간에 사실 날이 좀 굳다는 속설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많은 시민들이 넋을 함께 위로한 덕분인지 폐막까지 아주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0: 네.
1: 이 현장 저도 참 가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돼가지고 못 가서 아쉽는데요. 예, 사진으로라도 좀 함께 했습니다, 저는.
0: 네, 화창한 날씨가 또 이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1: 네.
0: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또 다른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영화일 텐데 공포 영화 살목지 이야기인데요.
0: 네.
1: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저수지 살목지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을 그린 영화인데 이게 벌써 300만 명 가까운 지금 관객을 동원했어요.
0: 네.
1: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2위에 올랐고요. 실제 영화 속 저수지 장면 대부분은 전남 담양호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예산 살목지에 큰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흥행 이후에 이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면서 살리단길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요.
0: 네.
1: 개봉 직후에는요 새벽부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게 줄지어선 차량 행렬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누리꾼들이 귀신도 웨이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귀신도 도망가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0: 네.
1: 방문객이 급증하니까 이제 예산군이 도로 폭이 워낙 좀 좁고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다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뭐 스크린 투어리즘,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장소를 탐방하는 열풍에 발맞춰서 예산 황새공원 네요. 살목지와 또 보강지 일대를 잇는 국가 생태 탐방로도 새롭게 조성이 됐어요.
0: 네.
1: 여기 가시면 전망대도 있고 포토존도 있고 또 황새 관찰대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입장과 주차 무료라고 하고요. 황새공원 관계자가요. 황새가 나쁜 귀신들을 잘 쪼아서 떼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꼭 황새를 대면하고 가셔야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말을 또 남기기도 했고요. 이 공포영화 굉장히 저도 안 봤지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보신 분들은 꼭 꼭 이 현장에 가셔서 이 황새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한번 부탁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0: 4978님이 살묵지 우리 동네입니다. 쌍둥이 큰 저주씨인데 우리는 밤낚시 많이 했어요. 근데 영화 보고 헐 못 가겠어요.
1: 진짜요? 하셨네. 아, 이게 또 추억이 있는 장소긴 하네요.
0: 그러게요.
1: 마냥 무서운 장소는 아닌가 봐요.
0: 동네니까. 근데 영화 보고 많이 무서우셨나 봐요. 못 가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오늘 요즘 축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민호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1: 정말 다양한 축제가 있다는 거를 새삼 또 알았고 사실 저는 올해들 한 번도 축제를 못 가봐가지고
0: 오 진짜? 네. 마라톤은 그래도 많이 갔죠?
1: 마라톤은 많이 갔는데 그래도 그 축제만큼 대규모는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거리도 많고 픽업트럭, 막 푸드트럭 이런 것도 좀 먹고 싶고 하는데 아무튼 여름이 가기 전까지 축제 한두 개 정도는 한번 가보는 게 이번 여름의 목표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축제 추천해 주신 문자들 더 들어와서 소개 좀 해볼게요. 0999님은 남원 춘향제도 있어요. 5월 초.
1: 오.
0: 그렇죠. 남원 춘향제 유명하죠.
1: 굉장히 오래된 축제잖아요.
0: 아 올해는 끝났네요.
1: 네.
0: 5월 초니까.
1: 박종인님은요. 밀양에. 오 외계인 축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와. 가을에 하는데 외계인 분장 우주선 체험도 하고 밀양 아리랑 우주 천문대에서 축제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아 여긴 진짜
0: 좋아하겠다 애들이.
1: 네, 저도 가고 싶은데요. 네. 외계인 축제.
0: 2343님은 진주 유등 축제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공유해 주셨는데. 예쁘다. 엄청 큰 나무 위에 이렇게 등들이 달려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민호 아나운서가 이 사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이 유등을 되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요즘 그 세대에 맞는 느낌으로 유등을 만드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뭐 달의 우주 비행사 복장에 어떤 캐릭터가 누워있는
0: 이게 다 등인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것도 유등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요.
0: 다양한 등들을 전시하는구나.
1: 너무 예쁜데요.
0: 이런 건지 몰랐어요. 한번 가볼만 하네요. 여기 진짜
1: 진주
0: 유등축제. 자 이렇게 오늘의 축제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6.3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 준비돼 있어서 오늘 오당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문자 하나 또 민호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세요.
1: 우후경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무실입니다. 매일 오당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퇴근합니다. 일이 많아서 피곤하지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일주일 시작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집에 가면 일찍 자려고요. 오늘 그래도 오당제 빨리 끝나니까 빨리 퇴근 가능하시겠어요?
0: 네, 후경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전해드리겠습니다. 민호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9시 42분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방송 연설로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전국 상가들의 꽃들이 만개한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슴 뭉클한 말은 아버지, 어머니이고 가장 가슴 뿌듯한 말은 아들, 딸일 것입니다. 저 정원호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이고 오빠이며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김수영 시인의 나의 가족 마지막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집안에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이것이 사랑이냐?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 정부 정책이 실현돼야 할 최소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1인 가정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BTS가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K-민주주의의 상징에서 K-문화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빛의 혁명 현장에서도, BTS 공연 현장에서도 형형색색 응원봉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K-민주주의가 곧 K-문화임을 실감했습니다. BTS 팬클럽 이름은 아미입니다. 총성 없는 문화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입니다. BTS가 UN 총회 특사로 파견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문화는 국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됐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지구촌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중가요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석권하고,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추고

영화를 보면서 웃고 울며 우리 책을 읽으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문화 파급력은 해마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6월 항쟁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아침이슬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세계 젊은이들이 한 목소리로 수임을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친 광야의 서러움 모두 버리고 가길 바랐다면 지금 세계의 젊은이들은 넓은 바다로 헤엄쳐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K문화는 전 세계인에게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외국 시위 현장 곳곳에서 K-POP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류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자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분출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문화견인 성장과 문화도시 서울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를 향해 한류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한 건 김대중 정부 때부터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천년을 문화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을 통해 문화산업기업의 해외시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투자금융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문화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K문화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정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인이 소통하고 국민이 향후하는 K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문화산업이 지속발전하려면 벤처기업을 육성할 제도와 임대료 안정이행 협약제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문화 시장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서울은 K문화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모교 인근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청량리 일대 대학교 연간 졸업생이 약 3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에는 크게 신촌, 청량리, 관악 등 3개 지역 대학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10여만 명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개 지역에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운영한다면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모이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청년들의 창업 도시가 되고 세계 경제문화 수도가 될 것입니다. 철강소 거리에서 문화거리로 거듭난 물레동 예술촌은 도시재생에 좋은 본보기입니다. 성수동 성공도 문화예술인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버려진 공장 창고들만 즐비했던 성수동은 청년 문화예술인 스마트 업체들이 유입되면서 카페, 갤러리, 공방, 사무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패션, 뷰티, IT기관, 스마트 산업업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은 대한민국의 문화 특별시입니다. 서울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럭키 서울부터 강남스타일까지 무려 1,200여 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은 지구촌 문화특별시가 됐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K문화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한류 스타들이 공연할 마땅한 공연장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K-POP 공연 수요에 맞는 복합 공연장 아레나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K문화 도약을 성취했습니다. 따라서 K문화는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악구 용궁 꾸는 작은 도서관과 성동구 모두의 도서관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국민문화 향후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인 역할 중 하나는 잠수함의 토끼입니다. 잠수함 속 토끼가 깊은 해저에 들어가면 고함을 치듯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시대의 아픔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독재 정권에서는 항상 문화예술인 사상을 검열해 왔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지원은 하되 창작활동을 침해하는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팔길이 원칙을 준수할 방침입니다.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한 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45만 명에 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 종동극장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 관광명소를 걷다 보면 다양한 외국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류 영향으로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650만 명, 세계 박물관 중 3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해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지역을 8개 지역에서 2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한 관광객이 찾는 곳이 수도권에 80%나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을 찾은 방한 관광객들이 전국 관광곳곳을 방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한국다움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서울의 관광명소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은 해외 도시 어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전시성 조형물이 아닙니다. 성동구 성수동과 종로구 북촌, 서촌, 익선동 등입니다.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는 성수동에는 빨간 벽돌의 근대 건물들이 있고 북촌, 서촌, 익선동에는 낮은 기와지붕의 전통 한옥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한 관광명소는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켜켜이 쌓인 곳입니다.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과 발상의 전환만으로도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 관광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유휴부지에 조성된 중량천 튤립 꽃길, 대연산 장미원, 언더스탠드 에비뉴, 어린이 꿈공원, 전농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한 관광객들을 늘리려면 입출국, 교통, 쇼핑, 숙박, 관광 안내 정보 등 5대 관광 불편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관광에서 볼거리만큼이나 중요한 건 먹을거리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슐랭부터 노포까지 K미식 로드를 기획해야 합니다. 지역축제, 국가유산, 공연 등을 활용해 K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관광축구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서울은 한국 관광산업의 펌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이 세계의 패션, 뷰티 도시가 되고 세계 게이머들이 버킷리스트가 되는 도시, 그 상승효과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한 소년에 대한 진홍곡인 동시에 서울 한 마을에서 역사의식이 싹트는 청소년기 한강 작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K문화의 바탕에는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계승된 K민주주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질곡의 역사

0: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꿈을 잃지 않았고 절망의 벽 앞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K문화 역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의 기적에는 계속돼야 합니다. 이전 한강의 기적이 하드파워 산업이었다면 앞으로 한강의 기적에는 소프트파워 K문화입니다. 한류 물줄기는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인도양으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면 길은 길이 아니다. K웹툰 대표작 미생의 한 구절입니다. K민주주의는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새 시대의 길을 열었습니다. K문화는 자유의 등불을 높이 들어 지구촌 방방곡곡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한류를 통해 글로벌 문화 강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 지녀야 합니다. 지구촌 문화특별시, 서울이 그 첫 물줄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3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여러분 한 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글로벌 문화 강국을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 연설 내용은 문화방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실 은폐를 주장하며 관련 상임위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국익과 선박 안전을 해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보고를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상 비행체 두 기가 남우호를 타격했다며 파손 패턴상 기뢰나 어뢰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근 해역 우리 선박의 안전과 자유 통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가와의 전쟁을 거론하며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체감 물가 불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국제유가 급등이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체감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휴전 기간 최전방에서 자폭 드론 등 공격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연설에서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어떤 휴전도 지키지 않았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150건 이상 감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폭 드론 공격이 거의 만 건에 달했고 포격도 100건이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을 맞아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휴전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최고치 경신 속에 급증하는 비투와 단기 매매 행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황선호 부원장은 국내 주식 회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최대 6배 높고 신용융자 잔고 역시 35조 원을 넘어섰다며 손실 감내 범위 내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달 출시될 삼성전자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된 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에 최대 60mm, 충청과 경상, 제주에는 최고 4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점점 사라지던 대중 목욕탕이 공공 목욕탕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11월 건립한 사복복지목욕탕은 좋은 시설에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이 마실 가듯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이용자가 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공공 목욕탕 건립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자 이웃 간의 소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목욕탕 쓱 한번 담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0: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AI 도입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인 공에 비해 성과가 안 나와서 고민인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I의 성과를 가르는 건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쳐주는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생산성을 높이는 AI 활용법,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군입대를 선택하는 캐나다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의 모집 인원을 기록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운데요. 놀라운 점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붕괴 직전의 군대라는 평가를 받았었다는 겁니다. 캐나다 군대의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5: 아 됐고 선거용지나 내놔.
6: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택은 달라도 개표 방송은 오직 MBC.
5: 역시 MBC. 오후 5시부터 7시 거침없는 시사.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압도적 1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6: 7시부터는 신뢰받는 언론인. 시사 유튜브의 유재석. 압도적 재미. 매불쇼 최욱의 라이브룸.
5: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 최고의 라인업. 권순표 최욱과 함께하세요.
7: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8: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8: 예, 소장님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화두 한번 던져주시죠.
9: 네, 그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글입니다. 요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 AI 잘 쓰는 막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프롬프트를 절대 안 알려준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0: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 글이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마케팅 팀장님이 글을 올렸는데 회사의 막내가 AI를 너무 잘 써서 결과물을 잘 뽑아내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팀원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프롬프트 우리가 쓰는 입력을 하는 것들을 물어보니까 절대 공유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 사내 채팅방에 노션 만들 테니까 같이 공유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막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주말이랑 퇴근 후에도 시간 들여서 발전시킨 제 개인의 노하우인데 이걸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누가 맞냐 갖고 조회수도 상당히 높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 어떤 분들은 막내 편 들고 어떤 분들은 팀장 편 들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땐 단순히 한 회사의 해프닝이 아니고 지금 거의 뭐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 특히나 대기업 중심으로 있는 회사들이 비슷한 풍경이 좀 벌어지고 있는 신호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강의를 가거나 여러 회사를 만나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러한 풍경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비슷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5월 5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년 내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제 워크 트렌드 인덱스 2026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첫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개인은 준비가 됐는데 네. 조직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좀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WTI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워크 트렌드 인덱스. 그래서 WTI 2026 보고서를 좀 같이 보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고민하고 또 우리 기업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WTI 보고서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보고서입니까?
0: 이게 이제 워크 트렌드 인덱스의 약자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링크드인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연례 리포트인데요. 올해가 여섯 번째 발간이에요. 원래는 코로나 때 우리가 원격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로 시작이 됐고 최근 3년 정도는 이 AI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 일단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글로벌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AI가 들어가니까 AI 채팅 데이터 이제 코파일럿의 채팅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툴들을 업무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쓸 때 어떤 로그들 이런 것들을 분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들어가 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표본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표본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31개국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내용을 했는데 올해는 10개국에 2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국, 미국, 뭐 호주, 브라질 이런 곳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의미가 있는 건 이제 행동 변수. 그러니까는 예전보다 질문이나 뎁스는 좀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웬만한 그 뭐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세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년치가 말씀드린 대로 AI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2024년의 보고서 제목은 뭐였냐면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AI는 이미 일터에 와 있다.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2024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AI가 일터에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쓰는 걸 봤더니 회사용 AI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고 있던 개인 버전을 갖고 와서 회사에서 쓴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2025년 보고서에서는 프론티어 기업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인간하고 AI가 이제 회사 내에서도 같이 일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AI랑 같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에이전트 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신조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실은 2025년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거기에 있던 리더들 82%가 설문을 할 때 향후 12개월 에서 18개월 안에 디지털 노동력으로 인력 역량이 확장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AI를 쓰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우리 회사에서 제대로 도입할 거다라고 이제 작년에 얘기를 리더들 중에 82%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올해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82%가 1년 안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얼마큼 도입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이제 결국 결과를 봤더니 결국 직원은 정말 많이 변했는데
1: 네.
0: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변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10불 정도, 그러니까 F학점은 아니지만 10불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회사가요?
0: 네, 회사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1: 예.
0: 가속과 제동이 동시에 걸린다.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전환의 역설이라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패러독스라고 불렀습니다.
1: 예.
0: 그래서 3년의 흐름을 요약을 하면 2024년에는 직원이 회사보다 빠르다. 2025년에는 새로운 조직의 형태가 등장한다. 그리고 2026년은 격차, 개인과 조직의 격차가 시스템 문제로 굳어지고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구로 시작해서 예. 결국 이거는 도구가 아니라 평가나 문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들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 과거의 요약을 딱 들어보니까 진짜 현상을 딱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야 개인이니까 회사보다 좀 빠르게 적응하고 바뀔 수가 있는데 네. 조직 자체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뭐예요?
0: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응답자 2만 명에게 AI가 실제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변수를 29개 정도 측정을 했는데 그걸 이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이유인가를 좀 통합해서 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결과가 조직에서의 요인이 67%, 예. 개인에서의 요인이 32%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직원이고 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서 AI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치가 두 배 이상 달라진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사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데 가장 강력한 단일 변수가 조직의 AI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AI에 개방적이고 호기심을 가지는지 혹은 AI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제안해도 안전하다 느끼는지 이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AI로 업무 방식을 바꾸는 걸 알았어요.
1: 네.
0: 근데 그거를 회사에 제안을 했을 때 얘 쟤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욕먹느냐 아니면 너 정말 대단한 거 제안했으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도 줄게 라고 하는 회사에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달랐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내가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냐 보다 내 회사가 AI를 잘 받아주는 회사냐
1: 네.
0: 다 이제 더 중요해졌다라는 게 글로벌로도 좀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AI를 활용해서 해왔는데요 했을 때 회사 윗분이 그럼 넌 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0: 심지어 제가 들어보니까 네. 어디 회사에서는 그걸 반칙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회사를 봤더니요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면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낼 것 같은데
0: 네.
1: 회사에서 공식적인 지침으로 사내 기밀이 AI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쓰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0: 그쵸.
1: 고민이 많은가 봐요.
0: 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섀도우 AI라는 말도 나온 게
1: 예.
0: 오히려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1: 네.
0: 몰래 쓰는 거예요. 그림자 AI. 근데 거기서 오히려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AI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조직에서 잘 써야 되는가에 예.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는 AI를 이제는 단순히 잘 쓴다 못 쓰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좀 나눴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응답자를 두 축으로 매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로 축은 개인 역량.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이 AI를 잘 쓰고 있고 산출물을 판단하는가. 이게 세로 축이고 가로 축은 조직의 준비도. 그러니까 회사 문화나 관리자 자원 같은 게 얼마나 돼 있어서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당연히 개인이 역량이 좋은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회사가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끝과 이제 맨 위,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단이죠.
1: 네.
0: 우상단의 19% 정도 설명에서 나오는 사람들 프론티어라고 표현을 했고 개인도 조직도 모두 준비된 가속 네.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좌상단, 그러니까 개인은 준비가 돼 있는데 기업이 막혀 있는 이거를 블록 에이전시라고 표현을 했고 차단된
1: 네.
0: 주도성
1: 네.
0: 10% 정도 인데 개인이 준비됐는데 조직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0: 아까 뭐 막내 직원 같은 이런 사람을 볼 수
1: 예.
0: 있을 것 같고 가운데가 50% 아직
1: 예.
0: 이제 이머전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1: 예.
0: 양쪽 다 형성되고 있는 회색지대.
1: 아.
0: 그러니까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조직들이 한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이제 활용되지 않는 역량. 조직은 준비됐는데 개인이 못 따라오는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룹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개인들은 꽤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1: 예,
0: 거죠.
1: 예.
0: 그리고 정체. 그러니까 양쪽 다 낮은 그룹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도 준비가 안 됐고 조직도 준비가 안 된 이런 조직이 1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면 가속 공간에 들어간 사람은 5명 중에 1명 꼴이다라고
1: 네.
0: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한국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차단된 주도성. 그리고 개인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업이 안 준비되어 있는 10%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은 도구는 깔아줬는데 뭔가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평가 체계도 없고 또 이제 관리자 팀장님들 이상은 안 쓰는데 개인은 써. 이러다가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다가 1년 지나서 너는 왜 AI 안 쓰니?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1: 예.
0: 그리고 또 이 보고서에 되게 재밌는 숫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숫자 3개가 좀 합이 있는데 일단 AI 사용자의 65%는
1: 네.
0: AI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질까 봐 두렵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45%는 현재 목표에 집중하는 게 안전하지 일을 재설계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5%는 AI 안 쓰면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그중에서 그럼 내가 야 이거 쓰자라고 열심히 얘기를 해.

0: 회사에서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밖에 안 되고 55%는 불안하긴 한데 내가 이거 뭐 회사에서 제안한다고 뭐 도움될 것도 없고 괜히 튀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사람들이 55%라는 네.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네. 13%가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시도를 했는데 예. 시도를 했을 때 좀 잘 안 돼도 너 예. 잘했다라면서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 내가 AI로 불안은 한데 회사에서 뭐 제안해봤자 잘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잘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뭔가 보상 체계도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으니 예. 그냥 뭐 내가 개인은 쓸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 평가 방식이나 이런 데서 바뀌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는 거고 조직의 변수가 크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어차피 기술 발달이라는 게 보니까요. 언젠가는 다 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거부하고 또 두려워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거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이번에 그래서 또 보고서에서 좀 흥미로운 그룹이 하나 등장했는데 프론티어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제 그룹을 잡았어요. 네. 이게 뭐냐면 어떠한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그룹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프론티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 첫 번째는 하나의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단계별 작업에서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하는 워크플로우를 계속 일상적으로 재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는 항상 이 방송 때 말씀드린 내 워크플로우를 정리해봐야 된다는 얘기 예.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팀과 조직 차원에서의 AI 표준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방법론을 만드는 사람이죠. 예.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전체 AI 사용자의 16% 정도로 이번에 설문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6명 중에 1명 꼴이라는 거죠. 근데 이 16%가 만드는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오. 예를 들면 일반 AI 사용자들한테 또 AI 때문에 1년 전에 하든 못하든 걸 지금 잘 할 수 있게 됐니? 라고 물어봤을 때 58% 정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런데 이제 프론티어 프로페셔널 아까 말한 16%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중에 80%가 자기가 작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을 지금 마음껏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기업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 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프론티어 프로페셔널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43%, 그러니까 절반 조금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의 기술 감각을 유지하려고 네. 일부러 AI 없이 일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1: 아, 자기 감각 유지하려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AI를 막 잘 써서 한다는 사람들 중에 내가 AI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는 AI 안 쓴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30%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정말 탑티어로 AI 잘 쓰는 사람들 중에서 물어봤더니 오히려 가끔씩은 내 감각 유지하려고 AI를 안 쓴다라고 하는 사람이 43%라는 네.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갖는 의미는 AI를 갖고 팀을 짜서 엄청나게 잘하지만 때로 사람이 필요한 영역들에서는 멈춰서 움직일 줄 아는 속도전이나 관점이 이미 생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AI 프론티어 이제 그 프론티어 프로페셔널은 어떻게 되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잠시 멈추고 네. AI에게 맡길 일하고 아.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해서 한다라는 사람이 53%였어요.
1: 직무 분석부터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AI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네. 야 내가 이거를 AI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먼저 고민을 하고 내용을 짠 다음에 그걸 룰을 정하고 그다음에 AI에게 던질 거 던지고 그러다가도 중간에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예. 잠깐 쉬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예. 이런 구조들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를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 AI 결과물의 품질 관리나 비판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관점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프론티어 프로페셔널들이 대부분 뭐라고 표현했냐. 결국 사고가 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네. 개인이 지는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 네. 어찌 보면 AI에게 일을 맡긴 거지만 내가 주체이다 보니 책임 의식은 아직까지 확실히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외국의 상황들은 알았는데 우리 기업들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설문에 우리나라가 좀 빠져서 아쉽긴 한데 네. 그 비슷한 설문이 있더라고요. CIO 매거진에서 2025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국내 IT 전문가 기업 884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보고서랑 되게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에서 생성형 AI 도입과 활용에 대해서 58.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기대만큼 성과를 얻었다가

0: 41.4%고 기대에 다소 못 미치거나 크게 못 미친다가 41.7%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만족하고 절반은 아쉬워하는 풍경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글로벌 WTI랑 비슷한 게 실제로 지금 글로벌에 있는 리서치 결과에도 응답자의 3분의 1이 경영진의 AI에 대한 기대 네. 그리고 현실 간의 격차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엄청나게 정말 멋있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아직 AI가 거기까지 안 갔는데 그 격차를 막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실무진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표현도 19.8%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한 전환의 역설을 한국식으로 좀 번역을 하면 네. 어떤 거냐. 경영진은 기대가 높은데 실무는 따라가기 어렵고 그렇다고 평가 기준은 없는 네,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한국 기업의 활용 성숙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기업들은 상당히 AI를 이제 개인들은 AI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 작성 그러니까는 어떤 내부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에이전트화한 곳들은 상당히 적고 아직까지 단순한 문서 작업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면 지금 프롬프트를 단순히 쓰는 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앞서서 말씀드린 막내 직원과 같은 현상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직에 대한 변화나 구조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의 연결성 에이전트가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말씀 주시기를 경영진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음흠. 실무진들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국내 상황. 네. 분명 소장님 강의 다니면서 CEO분들에게 다 알려주시니까 경영진들의 눈높이는 높아졌겠죠. 근데 실무진들도 좀 따라와야 될 텐데 네. 네. 직접 소장님이 강의 다니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체감하고 있는 상황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어떤 요청들 많이 들으세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강의 요청이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2023년에는 챗GPT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이거였고 네. 2024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론들 알려주세요였는데 2025년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도입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갭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갭을 줄이면서 또 이번에 이 WTI 보고서에서 나온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리더들이 써봐야 됩니다.
1: 아, 네, 본인들이 진짜 직접. 중요해요.
0: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서 뭐가 써있냐면 예. 매니저급이 썼을 때 예. 실제 직원들이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요. 아. 그리고 아 진짜 우리 회사에서 써도 되겠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AI가 그냥 우리 회사의 존내가 아니라 진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써도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이걸 쓰는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갭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1: 윗분들이 써야 되는군요. 네,
0: 리더들이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변화되는 흐름 제대로 읽었네요.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

0: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첫 번째 소식 캐나다 소식이네요. 최근 캐나다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고 있다. 야, 캐나다 입장에선 반갑겠는데요. 무슨 그렇습니다. 일입니까?
1: 네, 캐나다군이 지금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지난 4월 말에 캐나다군은 지난 회계 연도 동안 7천 명이 넘는 신규 병력을 모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0: 예.
1: 이건 30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예요.
0: 예.
1: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 말고 지원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캐나다군의 전체 지원 건수는 작년 대비 62% 급증한 4만 4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한 수를 보면 조금 더 이게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는데 이때가 3만 6천 건이었거든요. 이거에 비교해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0: 네.
1: 좀 더 눈에 띄는 이유는 캐나다가 원래 군대가 인기가 많은 나라였냐 하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0: 사실 캐나다 말고 다른 데도 인기는 없습니다.
1: 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캐나다는 이제 오랫동안 특히나 더 국방비를 좀 적게 쓰는 나라, 군사력 강화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 이렇게 조금 더 유독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0: 네.
1: 이제 2년 전만 해도 군 모집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당시 국방장군이 캐나다군이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경고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0: 예.
1: 근데 분위기가 정말 달라진 거예요. 군에 네.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고 국방 예산도 이제 정부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갑자기 입대자가 늘어난 겁니까?
1: 개인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꼽히는데요. 일단은 처우가 좋아졌습니다.
0: 예.
1: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군 장병의 급여를 최대 20%까지 늘렸고 이제 스트레스가 큰 직군에는 별도의 보너스도 주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0: 예.
1: 근데 여태까지는 장비가 너무 낡았고 임금도 너무 적게 준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여 체계가 개편이 되고 장비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약속이 이런 사기 진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두 번째는요?
1: 네. 두 번째는 입대 절차가 좀 쉬워졌어요.
0: 예.
1: 그동안은 지원자를 심사하고 입대 절차를 지나치게 느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최근에는 전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 서류 체계를 개편을 했고요.
0: 예.
1: 이제 디지털화를 하면서 처리 속도를 높였던 겁니다.
0: 네. 세 번째도 있나요?
1: 네. 세 번째는 영주권자에게 문을 연 점이에요.
0: 네.
1: 과거에는 캐나다 시민권자만 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해의 신규 입대자 수를 보면 20%가 외국 국적 출신이었더라고요.
0: 예.
1: 지원 대상 자체가 넓어졌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리고 아까 앞서 안보 불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세계가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커진 데다가
0: 네.
1: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 이렇게 자극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민족주의 분위기가 조금 강해진 상황입니다.
0: 그랬군요. 말씀 좀 듣고 보니까 입대자 수가 늘어난 요인들은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만 뭐 안보 불안 요소라든가 영주권자에게도 문을 열어준 점들 이런 것들은 의미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군에서 복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봉급도 좀 주고 직장 환경도 좋게 해준다. 이것만 가지고 선택지로 이걸 딱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1: 네.
0: 캐나다 청년들이 군입대를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뭔가 요인들이 있나요?
1: 네. 가장 큰 요인인 경제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캐나다가.
0: 예.
1: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청년 실업률이 약 14%에 달했습니다. 이제 젊은 층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기적인 급여, 향후 임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 직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군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위험하고 힘들기만 한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고용 불안 속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0: 네.
1: 특히 정부가 군인급여를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군입대가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여기에다가 마크 카니 총리가 군 현대화 그리고 확장을 핵심의 핵심 국정 과제로 지금 삼고 있는데 캐나다 군을 빠르게 재정비하고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3년에는 발표한 걸 보면 캐나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처음으로 나토가 요구하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2%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0: 네.
1: 이게 미화로 46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2035년까지는 GDP 대비 5%를 국방비로

0: 쓰겠다는 나토의 공약에도 동참을 했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급여도 인상되고 장비도 도입되고 기존 기지도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의 인프라 건설까지 한 번에 추진을 하면서 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지겠다는 기대가 커진 상황입니다.
1: 네. 캐나다 군 전력은 그럼 많이 좋아졌습니까?
0: 그래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1: 아.
0: 신규 입대자가 늘고 국방비가 증가한 건 긍정적인 변화지만
1: 네.
0: 실제 전력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뭐 모든 일들이 그렇겠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제 전문가들은 그리고 너무 뒤쳐져 있다. 캐나다군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비해서 너무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 캐나다군이 동시에 전개할 수 있는 병력을 살펴보면 수천 명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네.
0: 영국군 같은 경우를 보면 1만 명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치죠. 실질적인 반등이 나타나기까지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도 걸릴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1: 네.
0: 캐나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부진하냐라고 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인데요.
1: 아.
0: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를 향해서 국방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기도 했어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를 나토의 저비용 회원국이다 뭐 이렇게 뽑기도 했었는데
1: 네.
0: 이제 올해 2%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하면 나토 안에서는 국방비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캐나다 군은 어떤 식으로 진화 발전할까요?
0: 네. 일단 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1: 예.
0: 현재 6만 8천 명인 수준인 정규군의 병력 자체를 8만 5천 명 수준으로 높일 예상이고요.
1: 예.
0: 이제 현재 3만 2천 명 정도인 예비군도 30만 명 규모로 동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 예.
0: 네, 과제도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병력을 모집하는 것과 훈련된 전력으로 만드는 건 상당히 다른 문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장비를 사고 기지를 고치고 북극 인프라를 짓고 또 지휘체계와 동원체계를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다른 서방 국가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겪는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공통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고민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1: 예.
0: 이제 현대전에서도 이제 첨단 무기만큼 병력 규모와 동원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캐나다와 EU 국가들이 현재 전쟁을 분석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그렇군요. 청년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입대하면서 뭔가 국방의 의무도 다한다고 하니까 캐나다의 국방 어떤 시스템도 몇 년 안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존도도 벗어나는 분위기니까 이게 우리 국방 방위산업 수주에도 좀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0: 네.
1: 자, 다음 소식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얼굴만 보여줘도 건강체크까지 가능하다. 야,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0: 네, 중국에서 안면 인식이 단순히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안면 인식은 결제하고
1: 네.
0: 병원비를 정산하고 지하철을 타고 관광지에 입장하고 이렇게 일종의 신분증이 됐잖아요.
1: 네.
0: 얼굴이 결제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베이징의 한 스마트 노인 돌봄 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은 고해상도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어르신이 센터에 들어오면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상 가능한 범위인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카메라는 상대가 누구인지 판별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건강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요.
1: 네.
0: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얼굴 표면에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혈류 변화를 감지를 한다고
1: 네.
0: 합니다. 그래서 빈혈 위험이 있는지, 혈중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됐는지, 수면은 잘 했는지 이런
1: 야.
0: 건강 지표를 파악하는 방식인데요.
1: 예.
0: 이렇게 측정 가능한 항목이 5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1: 예.
0: 정확도도 80% 이상이래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초기 징후가 있는지를 살피고 현재 건강 상태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꾸준히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1: 이거 상당한 수준인 것 같은데 정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만큼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식별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사람을 식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 안팎으로 줄었고요. 정확도는 99%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99%요?
0: 네,
1: 와.
0: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거나 안경을 끼면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나 안경, 모자를 써도 이런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얼굴 윤곽, 눈 주변의 특징, 피부 질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그런데 나이 들면 또 바뀌지 않을까요?
0: 맞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추적을 하면서 추적한다고 합니다.
1: 예.
0: 네, 중국 업체들은 일란성 쌍둥이까지도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조명이나 각도,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 자체는 이미 실험실 단계를 넘어서 일상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야, 이 정도 수준이면 꼭 사람만이 아니라요. 동물에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저는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1: 네.
0: 네,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1: 예.
0: 가장 먼저 확산한 분야가 축산업입니다.
1: 네.
0: 이제 중국에서 돼지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예요.
1: 예.
0: 명절마다 정부의 최대 과제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만큼 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농가 수익뿐만 아니라 물가 관리랑도 연결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돼지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이 등장을 했어요.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분을 해서 건강 상태, 사료는 얼마나 먹었는지, 발전기인지, 뭐 체중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사람 얼굴처럼 돼지도 코 모양이나 눈 주변, 얼굴 윤곽의 차이가 다 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개체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돼지뿐만 아니라 소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네.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이 판다인데 네. 혹시 판다에도 적용했을까요?
0: 그렇습니다. 판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고 이런 판다 보호에도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무늬나 형태를 분석해서 개체를 구분하고요.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관찰하기 어려운 야생 환경에서도 판다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실생활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이게 변화가 되고 확산될까요?
0: 네. 가장 빠르게 확산하는 분야는 뭐니 뭐니 해도 의료인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중국의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들어서 의료보험 결제하는 데에 안면인식 방식을 추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보험 카드나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가 없이
1: 예.
0: 단말기에 얼굴을 인증하기만 하면 본인 확인과 의료비 정산이 함께 이뤄지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QR코드 결제 익숙하지 않잖아요. 고령층
1: 예.
0: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또 유용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1: 예.
0: 그래서 광둥성 같은 경우를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데 5천여 곳이 얼굴 결제를 도입을 했고요. 누적 결제 건수를 보면 3,300만 건. 이제 결제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1: 네.
0: 항저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2천여 대를 지금 배치를 한 상황이고요.
1: 네.
0: 이제 교통 분야에서도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청도 지하철에서는 사전에 얼굴을 등록한 승객이 개찰구에서 카메라를 쳐다보기만 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요.
1: 야.
0: 지갑이나 교통카드, 스마트폰 이런 걸 꺼낼 필요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관광지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의 주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대학, 장가계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도 안면인식만으로 입장하는 시스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자동차 업계에서도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안면 근육 떨림이나 눈 깜빡이 을 감지해서 피로도를 파악을 하고요. 시선 방향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띄우는 정보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1: 네.
0: 이제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잖아요. 이게 작업자가 자칫
1: 그렇죠.
0: 존다든지 하면
1: 예.
0: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졸음이나 스트레스 신호를 얼굴 근육 변화로 파악하는 기술도 쓰이고 있습니다.
1: 야, 작업 현장까지. 야, 정말
0: 네.
1: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 안면 인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나름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면 인식이라는 게 개인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국 갈 때마다 전부 다 저의 얼굴을 바탕으로 입장료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게 제 개인 정보가 다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0: 네.
1: 또 몇 년 전에 중국에 가려고 했더니 지문을 5개를 다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것도 사실 뭐 입국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왠지 찝찝한 느낌이 있는데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을 이렇게 빨리 발전시킨 이유 중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깨림직한 이유도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1: 네.
0: 일단 정부 주도로 되고 있다는 점이고
1: 네.
0: 다른 하나는 강한 수요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기술 발전은 상당히 빠를 텐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부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런 거를 조금 무시할 만큼 이런 추동력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1: 예.
0: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도 넘게 그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2015년 무렵부터 치안과 공공안전을 명분으로 농촌과 도시 곳곳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CCTV, 공항, 지하철, ATM, 공공기관 같은 인프라에서 얼굴인식 장비가 붙으면서 방대한 실증 데이터가 이미 쌓이고 있었고요. 예. 이제 이런 14억 인구 자체가 거대한 실험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알고리즘은 빠르게

0: 고도화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얼굴 각도나 조명, 표정, 연령 변화 이런 실생 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수를 학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0: 그 중국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 네. 이렇게 QR코드 결제도 굉장히 빠르게 일상화가 됐던 것처럼 얼굴 결제나 얼굴 인증도 아 나는 편하면 쓴다. 뭐 프라이버시보다는 그런 게 더 좋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확산이 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서구보다는 상당히 약했고
1: 네.
0: 이게 이제 기술 확산을 도운 이제 상당히 결정적인 배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도 얼굴 정보는 개인 정보인데 민감해하지 않을까요?
0: 안면인식은 편리한 동시에 굉장히 민감한 기술인데요.
1: 예.
0: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유출되면 바꾸면 되고 이제 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는데
1: 그렇죠.
0: 얼굴은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바꿀
1: 그렇죠.
0: 수가 없잖아요.
1: 예.
0: 생체 정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1: 예.
0: 이제 이게 아파트 출입, 대중교통 이용, 병원 결제, 물건 구매 이렇게 내가 가는 곳들에서 모두 얼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생활 패턴도 어딘가엔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 추적될 수가 있는 거고요.
1: 예.
0: 누가 내가 어디를 갔고 뭘 샀고 누굴 만났고 어디 병원에 갔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연결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중국 정부도 이런 우려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네.
0: 작년에 관련한 지침을 내놨는데 안면인식 정보를 처리할 때는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안면 인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제 호텔 객실이나 공중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같은 민감한 사적 공간에는 안면 인식 장비 설치를 금지를 하긴 했습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통제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상과 실제는 굉장히 다른데요. 이렇게 관리와 통제의 용도로 현실에서 쓰이는 사례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베이징의 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중 화장실 휴지를 낭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1: 네.
0: 안면 인식 기능에 붙은 휴지 거리를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얼굴을 인식해서 넌 이만큼만 쓸 수 있어 이렇게 일정량의 휴지만 공급하는 방식을 썼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유명한 사례인데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횡단보도 옆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바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1: 아.
0: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기도 하고
1: 예.
0: 또 경찰한테는 스마트 안경을 보급을 해서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생긴 장비를 통해서 렌즈로 얼굴을 인식하고 휴대 단말기와 연동해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바로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안면인식 기술 결국 이것도 더 발전하고 또 확산도 될 텐데 편리성과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사이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고는 있죠?
0: 그렇습니다.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면 인식에 부정적이던 서구에서도 일부 영역에서는 기술 도입이 적극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1: 네.
0: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소매 업계입니다. 영국의 일부 소매 체인점은 절도범을 미리 식별하기 위해서 페이스워치라는 안면 인식 시스템 설치를 늘리고 있어요.
1: 네.
0: 점포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 고객의 얼굴을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랑 바로 대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일치하는 얼굴이 발견이 되면 직원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1: 네.
0: 편리함만 놓고 보면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얼굴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1: 예.
0: 개인의 이동 경로나 생활 패턴까지 추적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기술을 더 빨리 개발하느냐보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누가 먼저 만들 수 있느냐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이런 것도 미래 신산업의 중요한 기술 토대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너무 보수적이어서 이 기회 다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아 또 그렇다고 개인정보 악용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도 되고 우리도 그 선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전체가 이민자 문제로 시끄러운데 스페인은 오히려 이민자를 적극 받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 분위기는 한마디로 국경을 더 걸어 잠그자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1: 예.
0: 반이민 정서도 굉장히 커졌고 이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정상들의 발언 수위도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낯선 사람들의 섬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식으로 공포심리를 자극하기도 했고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도 딸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규모 추방계획에 동의할 것 이렇게 세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지금 그만큼 이민 문제가 유럽 정치의 핵심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스페인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안 스페인은 오히려 대규모 이민 수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수치로 살펴보면 작년에 EU 전체 이민자 인구 증가분의 3분의 1이 스페인이었다고 합니다.
1: 네.
0: 2022년 이후에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는 해마다 66만 5천 명씩 늘고 있고요. 이제는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1: 엄청나네요. 그러면 스페인은 인도적인 국가라고 저희가 딱 분류하고 생각하면 될까요?
0: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물론 스페인 정부가 난민 그리고 이민자 수용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요. 핵심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계산에 있었습니다. 네,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 정부가 한 말을 보면 지난 8년간 친이민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었는데 이유가 매우 분명합니다. 스페인이 지금 저출생과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1: 예.
0: 학계 출산율이 1.1명으로 EU 안에서도 몰타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고령 인구는 늘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1: 예.
0: 네, 문제는 스페인 경제가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관광, 외식, 건설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호텔에서 일할 사람, 식당에서 일할 사람, 공사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계속 필요한데 스페인에서 태어난 젊은 층만으로는 이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1: 예.
0: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을 보면 스페인에서 태어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대요. 그리고 각종 보조금 수급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근데 이민자들의 태도는 조금 다르잖아요. 대체로 저소득, 저숙련층이긴 하지만 이들이 건설, 관광, 외식업 중심의 스페인 경제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산체스 총리도 스페인은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국가가 될지 폐쇄적이고 가난한 국가가 될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의 판단은 복지국가인 걸 유지를 하려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의 출산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민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 경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0: 네. 숫자로만 봐도 성과가 꽤 뚜렷합니다. GDP 증가율이 작년에 2024년에 3.5%, 지난해 네. 2.8%를 기록했는데
1: 예.
0: 이게 EU 평균 성장률의 2배 수준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주요 국가 비교하면 조금 더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1: 예.
0: 프랑스는 0.9%, 이탈리아는 0.4%, 독일은 0.2% 성장에 그쳤습니다. 유럽의 큰 나라들이 지금 저성장에 갇혀 있는 동안 스페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겁니다.
1: 예.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민자들 많이 받는 건 좋은데 기존 노동자들 일자리만 뺏는 건 아닐까요?
0: 네.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일반적으로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스페인에서는 오히려 노동인구가 늘었는데도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10% 아래로 내려갔고요.
1: 예.
0: 이제 JP모건이 분석한 걸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페인의 1인당 GDP 증가율 가운데 20% 이상이 이민에 따른 기여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1: 네.
0: 다시 말해서 이민자가 단순히 인구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생산, 소비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채우고 임금을 받아서 소비하고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복지 재정을 떠받칠 인구를 확보한 셈입니다.
1: 그렇군요. 지금까지 딱 듣고 보니까 스페인은 이민 정책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 의견들은 없습니까?
0: 네, 성과도 분명한데요. 성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1: 네.
0: 부작용과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스페인 극우 정당인 복스의 발언을 보면
1: 예.
0: 이민자 증가가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 지역 범죄 증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1: 예.
0: 이제 실제로 이민자가 빠르게 늘면요. 주거나 병원, 학교, 대중교통 같은 기본 생활 인프라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싱크탱크들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민자를 받고는 있는데 주택이나 병원, 대중교통 계획이 없이 대규모로 받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노동력에 따라서 필요한 집들이 많이 챙기고 있는데 이들이 살 집과 공공서비스까지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 불안 넘어서서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실제 수치를 보면요. 지난 10년간 바르셀로나 그리고 마드리드 등의 관광도시 임대료가 74%가 폭등했대요.
1: 예.
0: 그 여파로 스페인 청년들이 독립하는 시기도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요. 평균 독립 연령을 보면 30세 안팎으로 유럽 평균보다 4년 정도 늦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민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저출생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경제성장의 현실적인 동력이 되겠지만
1: 네.
0: 사람을 받는 것만큼이나 기존 주민이나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그리고 인프라를 함께 만드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1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 큐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최고치 경신 속에 급증하는 비트와 단기 매매 행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황선호 부원장은 국내 주식 회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최대 6배 높고 신용 용자 잔고 역시

0: 15조 원을 넘어섰다며 손실 감내 범위 내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달 출시될 삼성전자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가 조작 조사 인력을 100명까지 늘려 불공정 거래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신성환 금통위원이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신 위원은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 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경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던 신 위원은 최근의 환율 저평가 현상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연말까지 유가가 고공행진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부른 것이 항의 목적의 초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을 공격 주체로 특정한 것이 아니며 인근 관련 국가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차원의 소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격 주체와 기종을 파악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 제안을 거부하며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해외 은행에 묶인 자산 해제가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를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책임감 있는 제안을 했다고 맞받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중동 지역의 안보 확립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 분변 의혹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지검 내 오물이 분변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동료 검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박 검사가 당사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된 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권에 최대 60mm, 충청과 경상, 제주에는 최고 4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국어원의 한국어 기초사전은 한글 초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죠. 최근에 한류와 한국 문화를 반영해 먹방, 웹툰, 길거리 응원 같은 새 표제어가 등록됐습니다. 또 표제어 연분홍의 예문을 연분홍 치마를 입은 지수는 여성스러워 보였다 에서 지수는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했다로 바꿨는데요. 여성스러움은 연분홍 치마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영화 플래시댄스의 OST로 사용된 이 노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다른 영화의 분위기를 살린 재미있는 인연으로 이어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이클 샌벨로 매니악이었어요. 김진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1980년 영화 매니악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감으로 만들어진 곡이었지만 영화 플래시댄스에 사용이 되면서 영화와 음악과 다시 영화로 건너간 마치 예술의 징검다리 같은 그런 역학이 만들어진 곡이었는데요. 그렇죠. 많은 예술들이 뭐 우리 그냥 관객들 그리고 청중들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분야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때가 많죠. 그 덕에 또 새로운 작품이 탄생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로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음악들 이 골든디스크에서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통해서요.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있습니다.

0: 있습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은 방송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는 지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12시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하고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철새의 왕 철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 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종윤님 신청곡이었어요. 스티비 원더, 파트타임 러버였습니다. 4791님이요. 형님 차량 수리 마치고 매형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서 병문안 다녀왔습니다. 길도 뻥뻥 뚫려서 천안 가는 길이 수월했네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기쁘게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도 포근하고 맘 따신 방송 열어주심에 고맙습니다. 에밀리아 빅빅 월드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미니로 이렇게 글로 사연을 받잖아요. 그래서 쓰시는 글의 어떤 스타일이나 언어를 보면 아, 이분은 좀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겠구나 하고 좀 짐작을 하게 되는데 4791님의 문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4791님이 따뜻하시고 굉장히 주변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문자 자체가 네, 주변을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과 이 골든디스크까지 신경 써주시는 그 마음이 다 전해집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아, 그래도 매형분 허리디스크 수술이 좀 잘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빨리 호전하시길 바라겠다고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청해 주신 노래 잠시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7님, 한때 라디오에서도 나왔고 휴대폰 벨소리로도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유명한 멜로디의 노래가 있었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알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검색 엔진 굿땡 앱의 멜로디를 들려주면 어떤 노래인지 찾아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마침 옆에 기타가 있어서 기억나는 멜로디를 쳐보다가 그게 어떤 노래인지 알게 됐습니다. 캐렌앤의 Right Here and Right Now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사실 골든디스크에는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던 코너가 있었습니다. 셜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이 뭔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거나 가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거나 뭐 그럴 때 몇 년도쯤에 들었었던 어떤 스타일의 음악인데 어떤 보컬의 느낌이었고 가사 중에는 이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단서를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그게 어떤 음악인지 찾아드리는 코너였거든요. 그런데 셜록을 소환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그 이유가 AI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즘에 그냥 앱에다가 막 허밍으로 노래 불러도 웬만한 거 다 찾아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셜록의 일자리를 잃었어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빨리 해소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좋은 거지만 골든디스크에서 막 이렇게 기억 안 나던 음악들을 확 찾아드리는 그런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아니 그래도 생각하시던 그 음악을 바로 찾으셔서 다행이네요. 캐렌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죠. 2000년대 초반에 Not Going Anywhere라는 노래로 가장 유명해졌었는데 그 노래하고 같은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Right Here and

Right Now. 특히 이 음악은 그 노래 안에 파도 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게 들어가 있고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여름에 약간 휴가철에 방학 같은 좀 평안할 때 그럴 때 들으면 참 좋은 음악이기도 한데 2117님이 이 음악을 찾아내신 덕분에 우리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 곡을 듣게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4791님의 신청곡 에밀리아의 Big Big World 그리고 2117님과 함께해요. 캐렌앤입니다. Right here and right now.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처음 그리고 지금. 오늘은 1993년에 아일랜드에서 5인조로 결성이 됐고 1994년 첫 싱글 Working My Way Back to You로 데뷔한 아일랜드의 보이그룹 보이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존, 방금 말씀드린 이 노래 Working My Way Back to You 이 곡으로 아일랜드 차트 3위를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곡으로 시장의 반응을 딱 보고 바로 첫 앨범을 낸 거죠. 여기에서 오스몬즈의 곡을 리메이크한 Love Me For A Reason으로 아일랜드 차트 1위를 하고

받고 영국 차트 2위를 하면서 당시 대세 아이돌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 많이 냈죠. 뭐 No Matter What이라든가 Picture of You, Words, Father and Son 그런 음악들로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뭐 리드 보컬이었던 로넌 키팅이 솔로 활동을 하거나 또 멤버였던 스티븐 게이틀리가 2009년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기는 했는데 2018년에 7번째 정규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을 발표를 하고 보이존 현재 공식적으로 해체를 한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앨범에서 마지막 싱글로 발표된 노래가 Normal Boy라는 곡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보이존 멤버들이 대부분 50대가 됐더라고요. 그럼 보이존의 화려한 피날레를 확인할 수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존의 데뷔곡 Working My Way Back to You 그리고 마지막 싱글 Normal Boy예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아일랜드 그룹 보이존의 데뷔곡 Working My Way Back to You 그리고 2018년에 발표했었던 마지막 앨범 마지막 싱글 No More Boy였습니다. 김민정님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12시에나 끝나서 돌아오는 딸아이 마중 나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 모든 청춘들 힘내세요 하셨는데요. 아, 그래도 이제 그 따님분이 이렇게 자정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오는데 민정님이 마중을 나가주셔서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래도 조금 가볍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런 마음? 아마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이 끝나고 돌아가시거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돌아가시거나 뭐 공부가 끝나고 돌아가시거나 그런 모든 청춘분들이 민정님이 보내주신 이 문자 하나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2461님, 밥 딜런의 One More Cup of Coffee 신청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커피와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커피 드신다는 분들의 사연이 오면 늘 여쭤보죠. 수면은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오후 안 되고요. 오전도 약간 불안불안하고요. 오전이면 디카페인. 예. 근데 디카페인도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예. 오전이면 디카페인. 그 이후로는 이제 안 마신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커피를 드시고도 잘 주무시는 분들이 항상 좀 부러워요. 사실 이 밤 시간대랑 커피향이 진짜 어울리긴 하잖아요. 저는 커피는

사실 맛보다 향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뭔가 2461님의 이 사연에서 그 커피 향이 진하게 묻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이 노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청해 주신 노래 밥 딜런의 One More Cup of Coffee. 그리고 5449님이 The Mamas and the Papas의 Dancing Bear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두 곡 같이 이어서 들을게요. 먼저 밥 딜런의 목소리부터 만나보시죠.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평소보다 굉장히 일찍 광고를 들었죠. 박영진 님이 지금 흐르고 있는 미틀로프의 I do anything for love, but I won't do that. 이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원곡이 12분이에요. 가능한 많이 오래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미틀로프의 I do anything for love,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봬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세.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취향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준비한 거 올해인데 이 여름이 어찌 그리 빨리 갔나 멈췄다. 1년, 2년, 3년, 4년, 몇 년 오는 여름이

0: 나 얼마큼 사랑하니?
1: 스매니
2: 정말로?
3: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나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떡해? 그러다 날 정말 잊어버리면 어떡해?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렉.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있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다크 콘티넨트, 아프리카를 지칭하던 19세기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암흑 대륙이라고 합니다. 암흑 대륙의 뜻풀이가 최근 바뀌었죠. 예전엔 어두운 대륙이란 뜻으로 문명이 뒤처진 아프리카 대륙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에서 미지의 대륙이던 아프리카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수정됐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군사적 대응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봉쇄가 더 이어지면 내년까지도 원유시장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다루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페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전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 남우호 비격과 관련해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미지의 영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 결렬 두 달여 만에 정부의 중재로 다시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재협상이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5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언급하며 이란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 전력을 보강하는 등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이 약한 상태다.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은 용납 안 된다. 심지어 멍청하다고 비난하면서 휴전을 1% 생존 가능성을 갖고 연병장치에 의존한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5: 이란의 제안서를 읽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겁니다. 휴전은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이란이 군용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결국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전쟁을 끝낼 단순한 계획이 있다면서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도 언급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폭스뉴스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재개가 가시화하자 이란도 맞대응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잠수함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얕은 수심과 선박들이 밀집한 환경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극소형 잠수함으로 미군 함정과 상선들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종전협상 대표로 나섰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을 향해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 측 종전안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휴전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글로벌 석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해도 시장이 다시 균형을 잡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봉쇄가 몇 주 더 이어진다면 내년까지도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비행체 공격으로 결론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남우호를 노린 자폭 드론의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엔진 잔해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6: 남우호의 아래쪽 뒤편엔 폭 5m, 깊이 7m의 구멍이 뚫렸고 외부 철판은 찢기고 뒤틀렸습니다. CCTV엔 해수면에서 1m가량 떨어진 평형수 탱크에 비행체 두 기가 1분 간격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외부에서 남우호를 표적으로 한 게 분명해지자 청와대는 강력 규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7: HMM 남우호 등 민간 선

0: 반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 청와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갈 거라며 이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 등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일단 공격 방법이나 훼손 범위를 고려할 때 탄두 중량 50kg 안팎의 자폭 드론이 연이어 덮치는 이른바 더블탭 공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 GPS 기능이 탑재되어서 순항미사일 일부 기능을 시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 형상을 갖추고 X자 꼬리 모양에서 가성비 무인기를 썼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1: 나무호의 피해 지점이 수면과 거의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난 3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은 태국 국적 벌크선 마유리나리처럼 대한미사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내 군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피격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은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3: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고 공격 주체를 특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사실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피격 사실을 전하면서도 누가 공격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0: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예단하는 것에 대해 거리를 뒀습니다. 특히 그제 주한 이란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의 성격을 담은 초치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격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규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공격 주체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MBC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의도적인 공격이었는지 등에 따라 대응 수위는 물론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의 공조 방안까지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했다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외교적으로 돌이키기 힘들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5: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란을 특정을 했는데 이란이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 이란과의 관계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4: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3: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전작권 전환이나 핵추진 잠수함 같은 중요한 한미동맹 현안에선 진전된 논의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고 대신 미국은 한국에게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를 사실상 요청하는 언급만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6: 작년 11월 서울 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거론했습니다.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표현하며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협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7: 우리는 동맹 국가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6: 안규백 국방장관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기조에 맞춘 군 역량 재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과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할 수 있도록.
6: 이번 회담은 당초 전시 작전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의 경우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 중인 반면 미국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해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핵잠수함 문제 역시 현재 후속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 전쟁 관련해 동맹국들에게 요청하는 호르무즈 통항 지원 문제와 함께 나무화

제 관련한 이슈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공동 보도문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만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

황성동에 있는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풍 설비와 건물 외부 보온재 등 공장 시설 일부가 탔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바이오디젤 원료 공정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환기를 위해 작동 중이던 배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5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마약왕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 사장 51살 최모 씨의 신상을 오늘 공개합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시가 380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케타민 등 방대한 양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 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늦은 오후에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최대 50mm, 남부지방은 최대 70mm이며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4도입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 소비 트렌드에 따르면 간단함이 핵심 소비 가치로 뽑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해부터 1인용 디저트, 그중에서도 컵빙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올해도 벌써부터 대부분의 카페 브랜드에서는 1인분 컵빙수를 출시했더라고요. 원가 상승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즘 소비자 부담은 낮추면서 종류는 다양해지고 또 1인 가구가 만족할 만한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컵빙수뿐만 아니라 미니 케이크, 또 컵과일에 즉석 컵밥, 컵국도 출시가 됐는데요. 컵국은 전년 동기 대비 167%의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식품들이 간단하게 선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5월 12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5도, 부산 16도, 대구 16도, 대전 16도고요. 광주 17도, 강릉 20도, 제주는 18도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한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부쩍 날이 더워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건강한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당국이 우리 남우호에 대한 외부 피격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우호가 공격을 받은 같은 날 중국 유조선과 프랑스 컨테이너선도 유사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프랑스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피격 사실만 확인하고 누가 공격했는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이란에게 외교적 공간을 주는 정교한 대응이자 미국의 참전 압박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태도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에 이란이 빠졌다며 응분의 대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범 여권에서는 참전이라도 하자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군을 찾기 위해 당국이 야간 수색을 펼쳤습니다. 당국은 인력 80여 명과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5대를 투입해 야간 수색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10일 대구에 사는 A군은 부모와 함께 주황산을 방문했다가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군은 키 145cm의 마른 체형으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하늘색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휴대전화를 맡긴 채 사라져 같은 날 오후 6시쯤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고 당국은 이틀째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내렸는데요. A씨는 2012년 당시 만 9세에 불과했습니다.

0: 요구한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설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국내 증시가 거의 뭐 브레이크 없는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닷새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면서 8000선에 바짝 다가섰네요.
1: 그렇습니다. 어제 이 개장하자마자 뭐 폭주했습니다. 장중한테 7899. 까지 올라서 사이드카까지 또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8000선 목전에 두고서 7822로 마감을 했습니다. 4.32%나 뛰었는데
0: 네.
1: 국내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4월 말 6000조 돌파한 지 8거래일 만에
0: 네.
1: 앞자리 수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수 랠리를 이끈 건 개인과 기관이었는데요. 외국인이 거의 4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는데
0: 네.
1: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3조 1000억 원대 순매수했고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 개인들은 주로 이제 이 추격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0: 네.
1: 지금 앞자리 수가 6에서 7 바뀐 지 나흘 만에 네. 8000선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포모 심리. 조정을 내가 이 기다리는 가격까지 조정을 기다리다간 매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 라는
0: 네.
1: 불안감에 개인들이 역대급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0: 네.
1: 반도체 역시 질주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6% 넘게 올라서 28만 5,500원. 시간 내에서는 29만 원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가 11% 올랐습니다. 188만 닉스.
0: 와.
1: 시간 내에서 190만 전자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지난 주말 미증시가 좋았습니다. 특히 이 인텔, 마이크론, 샌디스크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10% 넘게 오르내리면서
0: 네.
1: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였거든요. 지금 오늘 새벽에 또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입니다.
0: 예.
1: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지수가 목표치가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휴전 협정이 좀 불투명합니다. 유가도 오르고 있고 국채 금리 네.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에 좀 베팅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0: 예.
1: 다만 지수가 이렇게 이제 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데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0: 네.
1: 상승 종목은 147개, 하락 종목은 738개.
0: 아,
1: 하락 종목 수가 5배나 더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반도체하고 일부 대형주에만 이 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0: 그렇군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반도체 업종 이익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5천에서 6천 돌파한 것도 이제 두 달여 만이거든요.
0: 네.
1: 중동 전쟁 때문에 잠시 두 달여 만에 올랐는데 근데 지금 7천선 돌파한 지 지금 나흘밖에 안 됐는데요.
0: 네.
1: 아마 오늘 8천선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잇따라서 지금 전례 없는 국내 증시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시장의 시선이 9천을 넘어서 코스피 만 포인트.
0: 만 포인트.
1: 했습니다. 또 글로벌 네. 투자은행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JP모건이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연내 코스피 만선 돌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0: 네.
1: 골드만삭스는 20여일 만에 목표치를 9천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 가운데는 현대차증권이 만 2천선. 유한타 증권은 11,600선 파격적인 예.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낙관론의 배경은 역시 압도적인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AI 서버 투자 경쟁이 이어지다 보니 지금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현재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84조 원. SK하이닉스가 70조 원에 달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PBR은 PER은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5.1배 수준. 지난 20년 평균 10배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시각인데요.
0: 예.
1: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비 투자, AI 서버 설비 투자가 과연 2027년 이후에도 지속될지 여부, 또 미국의 물가와 금리 등의 변수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0: 네. 그래도 어쨌든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현재 이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8명이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렇습니다. 남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었나. 네. 신한투자증권의 고객 매매 성과를 분석해보니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 네.
1: 평균 1인당 848만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남들은 수익을 냈을까?
0: 네.
1: 흥미로운 게 개인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도 삼성전자. 그런데
0: 네.
1: 가장 큰 손실을 가져다 준 종목도 삼성전자였습니다.
0: 그렇군요.
1: 삼성전자로 수익 본 고객 평균 714만 원 벌었고요.
0: 네.
1: 손실 본 사람들도 173만 원을 잃었습니다.
0: 네.
1: 뒤이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처럼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0: 네.
1: 사실 연령대가 높은 것, 높을수록 수익 규모도 더 컸는데요.
0: 네.
1: 70대 이상의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1,800만 원대였습니다. 평균 수익의 2배 이상 높았는데
0: 네.
1: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 경험이 많고 단기 변동 속에 좀 덜 흔들린 게 아니냐라는 거고
0: 네.
1: 반면에 이제 젊은 층의 경우에는 추격 매매 비중이 높아서
0: 네.
1: 상대적으로 수익 규모가 작았습니다.
0: 네.
1: 결국 이제 누구나 돈 버는 장이라기보다는 특정 주도주를 보유한 이 투자자들이 수익이 좀 집중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0: 예.
1: 따라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반도체 일부 AI 종목에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 이어지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초단기 매매가 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긴 맞는데 네. 동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투기성 단타 매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이제 ETF 시장의 과열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ETF의 경우 하루 평균 회전율이 20%가 넘습니다.
0: 네.
1: 10종목 중 2종목 이상이 계속해서 하루에 손바뀜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0: 예.
1: 특히 고버스 2배 수익률을 추정하는 고버스 ETF는 하루 거래량이 전체 물량의 7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0: 네.
1: 사실상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 파는 초단기 매매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문제는 이런 단타 매매가 실제로 수익률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0: 네.
1: 올 1분기에만 투자자들이 낸 이제 위탁 매매 수수료가 지난해 이제 연간 수수료, 지난해 연간 수수료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군요.
1: 맞습니다. 네.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 세금, 손실 위험이 함께 커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0: 네.
1: 게다가 이제 이런 장이 모두가 오른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단기 추격 매매의 경우에는 변동성 위험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0: 네. 코스피가 지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지만은 정부에서는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입장이군요.
1: 맞습니다. 윤철 이제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이제 감안해 볼 때 한국 주시장이 선진국보다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0: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인 거네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 정부가 주목한 건 이제 주가 순 자산 비율,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일 때 비교할 때
0: 예.
1: 한국 증시가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장보다 낮다라는 얘기이고요.
0: 네.
1: 특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기대 속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주가 전망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이제 신중론을 나타냈는데요.
0: 네.
1: 증시하락에 따라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이제 금투세를 재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1: 금투세는 자본시장 상황 등 시장력 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다라고 밝혀서 네. 당분간 이제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과세 논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0: 네, 주식 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계속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이제 1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지급 기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1: 그렇습니다. 2차 지원금은 국민 소득 이제 70% 이하인데요. 3,600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0: 네.
1: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입니다. 외부리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이고
0: 네.
1: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8만 원. 다만 이제 소득이 낮아도 고액 자산가는 좀 제외가 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지원금은 이제 차등화됩니다. 수도권은 10만 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
0: 네.
1: 인구 감소 우려의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까지 늘어나고요.
0: 네.
1: 신청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과 은행과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고요.
0: 네.
1: 첫 주만 요일제가 적용이 되고 반드시 8월 말까지 사용을 해야 합니다.
0: 네.
1: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연 매출 30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능한데
0: 예.
1: 다만 주소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0: 네. 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라고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이제 제외를 하기로 했는데 이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소득 없는 부자한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0: 네.
1: 부동산 기준 재산세 과표 표준액이 한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7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빠지고요.
0: 네.
1: 또 금융자산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한 연 2% 예금금리로 따진다면 현금 10억 원 이상을 예금한 보유 고액 자산가
0: 예.
1: 빠집니다. 이번 기준에 따라서 약 250만 명 정도가 지급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데이터를 정밀하게 대조해서 지원금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한테 집중하도록 체계적인 선별 작업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니라 이제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0: 예.
1: 한 명이 고액 자산가 기준에 걸리면 해당 가구 전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카드로 결제만 해주고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그러니까 카드깡 요구를 받는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1: 맞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고유가 지원금 카드로 결제만 하고
0: 네.
1: 현금으로 돌려달라라는 이른바 카드깡 요구를 받았다라는 화수연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0: 예.
1: 택시비가 필요하니까 5만 원 현금 긁고 그 5만으로 긁고 현금으로 나머지 달라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가 지인이나 단골 손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피해 업주들은 거절하기도 그렇고 좀 난처하다.
0: 네.
1: 추락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0: 네.
1: 실적 없이 판매만 이루어지게 되면 허위 매출로 잡혀서 건강보험료 세금 같은 게 동반 오르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0: 네. 이런 요구가 있다니 놀랍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도중에 한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가 이제 단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5: 네. 그러니까 지난 9일이었고요.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현장이었는데 부산 북구의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옆에 쌈지공원에서 한동훈 후보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걸 촬영하던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이제 뒤로 이동을 하다가 네. 발을 헛디디면서 단상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3: 아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5: 네, 맞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 즉각 해당 기자를 돕기 위해 나섰고 다행히 이 기자 정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하지만 당시 영상에 촬영된 한동훈 후보를 보면 이 낙상 장면을 보고도 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좀 문제가 있는 태도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3: 네, 뭐 냉담하다 사람이 떨어졌는데 뭐 인간성 논란 이런 것까지 이제 퍼지고 있는 건데요.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다. 이게 무분별하게 이런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5: 네, 선대위 측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 기자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 시에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카메라 기자분이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한동훈 후보가 외면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다라는 겁니다.
3: 네.
5: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해당 기자분이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3: 예.
5: 그리고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해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은 후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캠프 관계자들이 기자분의 상태와 관련해 별도로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3: 네.
5: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조치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만
3: 네.
5: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3: 네, 그 영상이 있으니까요. 영상을 네. 보면은 과연 인지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는데 마이크를 쓰는 모습이었거든요.
5: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운동의 기간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3: 예.
5: 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확성기 마이크를 써서 공약을 설명했나? 또 이 선거 승리의 본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 아닌가? 이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3: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원래 2주 선거 2주 전부터 마이크를 쓸 수 있죠.
5: 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을 때만 사실은 마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3: 네.
5: 그렇기 때문에 출마 기자회견 사진과 영상이 번지면서 국민신문고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3: 네.
5: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 중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마이크 사용이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 네. 장소, 성격, 종류와 수량, 또 차량에 쓰는 것까지 다 제한이 되어 있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당연히 더욱더 엄격하게 이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부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가 된 한동훈 후보의 9일 기자회견과 또 10일 개소식 현장을 모두 참관했다는데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거죠.
5: 네.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는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3: 네.
5: 마이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9일 출마 선언은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3: 네.
5: 실질적인 기자회견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5: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그리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례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3: 네.
5: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자체는 준비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딱 이 기준만 지켜서 마이크를 썼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3: 네.
5: 형식은 기자회견인데 실제로 발언한 내용은 이거 그냥 선거운동 한 거잖아 라고가 되면은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되는데요.
3: 네.
5: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의 전체 이제 발언 맥락들을 선관위가 파악을 할 텐데
3: 네.
5: 본인을 지칭해서 꼭 찍어달라고 하거나
3: 예.
5: 상대 후보를 거론하면서 누구는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면
3: 네.
5: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부산 북구도 핫하지만은 또 핫한 곳 경기

0: 평택 을입니다. 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평택에 2개월짜리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1: 네. 그러니까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 후보가 지난달 21일 평택시 안중 읍에 있는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네. 이때 조 후보는 선거를 위해 잠시 머무르지 않고 평택에 뿌리 내리고 평택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라 강조했습니다.
0: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1: 네, 또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평택에서의 삶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약속이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국 후보가 전입신고했다고 하는 이 아파트 이거 2개월짜리 단기 월세 아니냐. 딱 선거운동 기간하고 선거 때까지만 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올라온 겁니다.
0: 네.
1: 해당 아파트에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월 임차 계약을 맺은 건이 실제로 나왔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0: 그래서 유일동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한 분 맞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1: 네,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일반인들은 아파트 월세 2개월 잡는 게 더 어렵지 않느냐라면서
0: 네.
1: 왜 처음부터 2개월만 계약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국가대표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특혜를 받은 건 아니냐라면서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밝혀야 평택 시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0: 네, 혁신당 측과 후보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1: 네, 일단 혁신당 측에서는 처음에 급하게 매물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0: 예.
1: 2개월 계약으로 계약서를 썼던 거는 사실이 맞다라고 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본 계약 때는 1년으로 계약서를 정정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 네.
1: 그래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은 조 후보는 평택을 이 지역 내에서 1년 단위로 집을 계속 이사하면서 거주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이제 평택을에도 여러 이제 읍이라든가 군들이 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각 그 지역들을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거주하겠다 1년씩 이런 계획인 건데요. 이런 계획 자체가 조국 후보가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더 뿌리를 내리기 위한 일종의 계획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만 유희동 네. 후보는 오히려 제가 평택에 뿌리를 묻겠다는 분이 한 곳에 집을 사시든가 아니면 그냥 전세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한 건데요.
0: 네.
1: 1년 단위로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강남 부자가 평택 지역 월세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들으면 이해가 되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반대로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을 좀 비판했습니다. 날선 공방이 오갔어요.
1: 네. 조 후보가죠. YTN 라디오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문제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0: 네.
1: 김용남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은 정당 또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발언이라면서 이건 사과하는 게 맞다. 조국 개인이 아니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전에도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라든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향해 세금 낭비라고 했던 부분 또 이태원 참사 원인을 광화문 집회 용산 행진 때문이라고 했는데
0: 네.
1: 조국 저격 말고 국민들께 한 세 가지는 해명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0: 네. 민주당 쪽에서는 불쾌했는데 당사자인 김용남 후보는 SNS에다가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마뜩치 않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재
0: 네.
1: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민주당 후보가 아님에도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를 자처하고
0: 네.
1: 또 민주개혁 진영 승리를 외치지만 정작 민주당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 모순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0: 네.
1: 하지만 어제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세월호 관련해서 사과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면서 당시 제 발언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0: 네.
1: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픔 앞에 제 표현이 너무 미숙했다라고 했고
0: 네.
1: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은 본인의 과오였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혁신당 측에서는 여기에 또 사과에 또 비판을 했는데요. 박병원 이 선대본부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의 사과 당연하고 다행스럽긴 한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단순히 SNS만으로 사과를 다했다고 하기에는 형식적으로 아쉬움이 남고 또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해서는 끝내 사과 내용에 담지 않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0: 예.
1: 결국 5월 7일 이후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그제야 사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사과의 진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제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운영하게 될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SNS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X 옛날 트위터에다가 순위를 왜 매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뽑을 사람은 다 한 명뿐인데 뭐하러 순위를 매기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이 SNS 이용자의 글의 답글로
0: 네.
1: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다라면서 제도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1: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투표권을 가진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이해를 당부한 건데요.
0: 네.
1: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 투표를 미리 해주는 방안이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이 과반 미달로 결선 투표를 할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기 때문에
0: 네.
1: 사실상 결선 투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0: 네.
1: 결국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 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 투표에 기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0: 네.
1: 이 점을 숙지하고 오해 마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0: 네,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선호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 특정 후보 관련된 글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왔을까요?
1: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글을 단 이 이용자가
0: 네.
1: 권리당원 투표에서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했던 캡처 사진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0: 네.
1: 대통령이 이른바 명심 본인의 의중을 은연중에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 예.
1: 조용식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위 찐명으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0: 네.
1: 민주당은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투표를 통해 국회의장 최종 후보를 확정을 할 예정이고 지금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거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밀어준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 글일 뿐이고
0: 네.
1: 특정 후보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 네.
1: 여기 선호투표제에서 2위를 결정하는 게 누구에게 유불리가 될지도 좀 고민인 건데
0: 네.
1: 박지원 의원 본인의 SNS에 우연의 일치다. 저는 민심과 당심이 천심이고 의심 의원들의 마음도 천심을 따르리라 믿고 제 진심을 담아 열심히 하면 명심도 박지원을 의장으로 지지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적었고요.
0: 예.
1: 김태년 의원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한국 선박인 남우호 폭발 화재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좀 신중했던 태도를 바꿔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1: 네, 일단 조사가 원래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다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선박 하부의 파공 그리고 배에 CCTV에 포착된 비행체 등이 확인되면서 일단 외부 공격에 의한 것임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에 톤이 좀 높아졌는데요.
0: 네.
1: 정부는 이처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이 강력 규탄과 아울러서 어제 이제 이란 대사를 초치라고 하진 않았지만
0: 예.
1: 사실상 초치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향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4: 유유 제약.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현재 부여, 청양 등 충남 지역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충남과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 중심으로 지금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에는 최대 7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충청이나 많은 곳은 최고 50mm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23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차츰 더워져서 목요일부터는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민니로 강영경님이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정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생존 수영을 필수로 배워야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모순이 벌어지곤 합니다. 교내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 인근 체육시설로 이동하는데요. 일부 학교가 통학버스 대신 일반 버스에 아이들을 태워서 안전에 빈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지자체는 실질적인 수영 능력을 키운다며 바다에서 수업을 진행하려다 반발을 사기도 했죠. 안전 교육을 할 때는 배우는 과정도 안전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면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날개
5: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임금 협상 결렬 후 어제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로 다시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협상이 밤 9시가 넘어 종료됐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조정안을 만들어 다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예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정안에는 성과급 비율과 상한액 등 핵심 쟁점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비대면 종전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를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개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다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 제안이 바보 같다. 아무도 그걸 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란과 휴전이 유지되곤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휴전이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이란의 종전 제안을 쓰레기 같은 것,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이란 측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종전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아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지시간 11일 소셜미디어 X에 이란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썼습니다. 또 잘못된 전략과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면서 이란이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보 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5.31포인트 오른 49,704.47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날보다 13.91포인트 상승한 7,412.84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첫 7,400선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7.05포인트 오른 26,274.13의 거래를 마치며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늦은 오후에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최대 50mm, 남부지방은 최대 70mm이며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5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정입니다. 말에 올라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말의 피부에서 전해오는 떨림입니다. 말은 무척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세한 호흡에도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좋은 기수는 힘으로 이끌기보다 먼저 천천히 말과 호흡을 맞춥니다. 말을 움직이는 힘은 안전하게 함께한다는 신뢰에서 나오거든요. 관계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과 기수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석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십시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2부 레드캠프 시간에 박정하 국민의 무용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이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3부에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짚어보고요. 이어서 전국 37개 매장이 휴잠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5: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6: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7: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녹차 강진님이 JB 진행하는 뒷배경이 금세 골드바 같아요. 시사계의 골드바 시선집중이라고 웃음표시 보내주셨습니다.
7: 그 얘기하니까 어제 그 뉴스 보셨습니까?
8: 뭐요?
7: 한반도 밑에 금맥이 어마어마하게 있답니다.
8: 그래서 요즘 캐러 가실랍니까?
7: 사금 캐러 다니는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뉴스를 접하고 아주 심각하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8: 아, 캐러 가시게요?
7: 넓적한 접시 하나 살까 지금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8: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잠수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사금을 캐는데 무슨 잠수를 해요.
8: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7: 강가에서 딱 그 저기 넓적한 접시로 딱 모래 퍼가지고 이렇게 확 휘면 돌리다 보면 금은 무거워서 가라앉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거든요. 요즘 금가

0: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이번에는 홈플러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전국 104개 매장 가운데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트 노조 등이 이거 MBK의 기획청산 시나리오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안수용 마트 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네, 37개 매장에 휴업을 좀 그 발표를 했는데 혹시 노조에 네. 좀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2: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 보도 나가기 바로 직전에 저희들에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알게 되었고 실제 이제 현장은 언론 보도 이후에 알게 된 거죠.
1: 그럼 통보네요, 그냥 통보?
2: 예, 맞습니다. 기습적인 통보였습니다.
1: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때요?
2: 예, 엄청나게 많이 뭐 불안해하고 사실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그대로입니다. 그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지난 1년 넘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폐점 매각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그 통보는 사실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37개 점포 휴업이 이제 발표되고 나니까 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고 임금은 제대로 나오냐. 그리고 두 달 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일할 수 있겠냐며 서로 울고불고 하면서 10일 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MBK 측은 이거 그러니까 두 달간의 잠정 휴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사실상 폐점의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정휴업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유통업 현실이 두 달 이상 문을 닫는 순간 고객들은 떠나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 기반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재오픈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거는 MBK 행보인데 지난 수년간 MBK는 투자와 정상화보다는 어쨌든 점포 매각과 자산 유동화를 중심으로 움직여왔고 지금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 어떠한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휴업이라는 말보다는 정리 단계라는 느낌으로 더 훨씬 강하게 다가오고 결국은 MBK 청산 기획 과정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MBK 쪽에서는 임금 70% 수준의 휴업 수당 주고 또 다른 그 점포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를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2: 솔직히 현장에서는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이제 납품 대금이 지연되고 있고 거래업체에서의 불만이라든지 투자 중단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회사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재정이 되는지 저희들은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전환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휴업 통보할 때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전환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휴업이 결정나고 난 직후에 저희들에게 바로 휴업 전환 배치는 없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1: 공문으로 또 전환 배치 없다고 했어요?
2: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 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정말 점포가 폐점되고 그 점포가 폐점되고 나면 인근에 점포가 없어서 집에서 이제 몇 시간 떨어진 점포로 배치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게?
2: 네, 맞습니다.
1: 근데 뭐 직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입점 업체라든지 협력 업체, 배송 기사들 이분들은 지금 어때요?
2: 네, 사실 이분들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들어보니까 입점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가 영업 중단을 하는데 너희들은 영업 중단 안 하고 그대로 장사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이 입점 업체들은 홈플러스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보고 높은 임대료를 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홈플러스는 문 닫으면서 너희들은 오픈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장사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층이나 3층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 무밍원크라든지 엘리베이터를 다 잠궈버렸습니다. 결국 계단으로 고객들을 이동해야 되는데 어느 고객이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가겠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배송 기사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 실제 영업이 정지하면서 배송 기사들에게 잠정적으로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냥 이런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바로 즉시에 지금 임금이라든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배송 차량에 홈플러스 이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홈플러스에 이제 특화된 배송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또 일을

0: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당장 해고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1: 저도 얼마 전에 홈플러스 매장을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0: 네네.
1: 상품이 엄청 줄었던데요,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상품이 뭐 약 3만 개 넘게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1만 개도 채 남지 않은 상태가 있고
1: 네.
0: 지금 이제 사측에서 하는 얘기는 37개 점포 휴점한 점포에 있는 물건을 옮겨가지고 타 매장에 갖다 놓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실제 상품 자체가 3만 개가 아닌 1만 개의 상품들이 또다시 거기에 플러스 되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상품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지금 현재 홈플러스에 술도 없어서 찾아오지 않는 고객들이 그냥 있는 1만 개의 상품만 보고 찾아올 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품이 태부족인 게 이제 그 제조업체에서 이거 돈 받을 수 있나 걱정해서 지금 물건을 공급을 안 해주는 것에 따른 결과인 거죠,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1: 어허, 그래요?
0: 네네.
1: 악순환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0: 예, 완전히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현금을 내지 않으면 상품이 들어오지 않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런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MBK로는 이 신뢰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 결국은 이제 그럼 자구 노력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진행한 거죠? MBK 쪽에서 밝히는 건 뭐예요?
0: MBK에서는 자구 노력이라는 게 불과 몇 달 전에 1,000억을 내놓은 게 그게 답니다. 근데 이 1,000억 자체도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이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밀려 있다 보니까 체불임금을 주고 나니까 이 1,000억도 고스란히 그냥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직원분들의 임금은 일단 다 받긴 받으셨어요, 그러면?
0: 아닙니다. 그 체불임금을 그때 1,000억 내놓은 그 돈으로 쭉 받고 지금은 다시 이제 또 체불이 되어서 4월달 임금이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직원분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도 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살고 지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게 본인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에 먹고 살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만두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 아, 자진해서 그냥 회사 그만두는.
0: 네네.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볼 때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0: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장 큰 거는 MBK 중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BK 중심에 이제 운영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이들은 회생이 목적이 아니라 투기 자본식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1: 네.
0: 반드시 이들이 아닌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한코 같은 이런 곳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들어와서 홈플러스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볼 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 넘게 투쟁을 하고 홈플러스를 살리자고 했을 때 정부나 민주당에서 수없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홈플러스 살리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만 했지
1: 네.
0: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은 홈플러스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공적 자금이라도 투입해서 홈플러스를 살려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메리츠나 채권단들인데 실제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4%의 고금리 이자로 홈플러스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홈플러스 망해도 나는 손해가 없다. 뒷짐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역사에서 사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고 반드시 지금이라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메리츠 등에서 긴급 자금 투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정부는 공적 자금 투입하고 채권에서는 네네. 또 긴급 자금 투입하고
0: 네네.
1: 그렇게 해서 일단 정상화를 해놔야 뭐 매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공적 자금 투입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0: 국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사기업이고 유통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협력업체 통 다해서 한 10만 명이고 그리고 주변의 상권까지 하면 수십만 명의 사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1: 네.
0: 제가 얼마 전에 울산 남구에 그 폐점한 점포를 다녀왔는데 이곳에 폐점을 하자마자 어떤 상황이 됐냐면 주변에 유동인구가 없어지면서 상권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이 있었는데 이 재래식 시장에서도 홈플러스가 빨리 문을 열게 하면 안 되겠냐. 우리 시장에 사람이 안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거는 민생의 문제고 지역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투입을 해서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나서는 그 자금을 다시

0: 빼나가면 된다고 저는
1: 최소화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근데 네네. 노조가 출산에게 정상화를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0: 지금 그때 그 회생 법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줄어든 상황에서는 한 6천억 정도가 있으면 이게 1년 정도의 정상화를 가져갈 수 있고 이 과정에 유앙코라든지 공적인 운영 그 자산 체계가 들어와서 네. 이곳에서 어쨌든 신뢰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제 선선한 구조를 만들면 저는 더 빠르게 회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모레부터 또 단식 들어가세요?
0: 예, 맞습니다.
1: 노조에서 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단식.
0: 지금 사실은 그 회생 기한이, 마지막 기한이 사실은 9월 4일입니다. 사실 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가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홈플러스는 이대로 둔다고 해도 한 달을 버티기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몸뚱아리밖에 가진 게 없어서 이제 단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네 번째 단식인데 사실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간부님들 그리고 37개 점포가 휴점하면서 이것에 대한 분노를 느낀 수많은 조합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한 50명에서 100명 대오가 단식에 들어가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반드시 살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홈플러스 살려서 네, 함께 행복하게 또 살아가고 싶습니다.
1: 정부나 지금 그러면 그 여 당하고 얘기 진행이 되는 건 아직은 없고요.
0: 예, 민주당의 TF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은 정부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지부장님.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호남 충청 지역에 지금 비 내리고 있는데요. 비 양이 좀 꽤 된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좀 잘 살피시기 바라고, 다른 곳에서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배 씨 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왕.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6: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5: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 배경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네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유가 때문에 석유를 사서 쓰는 나라들 경제가 좋지는 않은 상황일 텐데, 원유 수입량으로는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중국과 인도의 요즘 통화 가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들어보죠.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조달의 혈안인 빅테크들과는 달리 또 엔비디아는 넘치는 돈으로 투자해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서 큰 수혜를 입기도 하고 있다네요. 이 소식도 짚어보죠. 5월 1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이렇게 앞에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주식시장 얘기도 좀 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뭐 7천 넘었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8천도 금방 갈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불안도 하고 이렇게 빨리 올라도 되나 싶기도 하고, 또 반도체만 오르고 소외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3: 네.
1: 시장에서 그런데 일부 종목만 이렇게 오르는 게 무슨 파생상품하고 연계된 거래인 것 같다는
3: 네.
1: 추정이 강하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3: 이게 이제 우리 시장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감마 스퀴즈가 최근에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식의 급등을 이끌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위험 경고도 지금 같이 나오거든요.
1: 예.
3: 이 감마 스퀴즈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제 선물 옵션 거래부터

0: 조금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가 보통 미래의 어떤 물건을 이 가격에 내가 꼭 산다 또는 꼭 판다라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일종의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거든요. 10억 원의 분양권 계약하면 나중에 그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되든 5억이 되든 내가 그 가격에 사는 거고요. 옵션은 이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권리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리는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을 한 달 뒤에 사기로 하고 10만 원의 계약금을 걸면 요 계약금 건 거 10만 원이 그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가방 살 수 있는 티켓이 돼서.
0: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티켓을 사고 파는 건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감마 스퀴즈라는 거는 이 옵션 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에서 살 수 있는 싸게 사 그러니까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제 콜 옵션이라고 하고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요즘 반도체가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조금 돈을 덜 들이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콜옵션 앞으로 내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베팅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에 베팅하는 권리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1: 예.
0: 이 거래가 이렇게 크게 늘다 보니까 이걸 판 회사들, 증권사들,
1: 금융회사들,
0: 네, 금융회사들 예, 예. 같은 경우에는 예. 혹시나 이걸 진짜로 와서 나 이거 이 가격에 살 거예요라고 하면 주식을 내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내줄 주식을 창고에다 지금 쟁이고 있는데 이게 베팅이 계속 느니까
1: 예.
0: 이걸 사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면서 실제로 이 주식을 사기 위한 사람보다 요거 창고에 쟁여로 쟁여놓으려고 하는 이 그 주식 사는 행위가 훨씬 늘고 있다.
1: 미리 사둬야 되나 봅니다.
0: 네네. 그렇죠. 나중에 혹시나 진짜로 이거 티켓 가져와가지고 나 이 가격에 살래라고 하면 그 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1: 그때 급하게 사면 비싸게 사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이걸 사들이는 행위 이걸 이제 감마 스퀴즈라고 얘기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이 도리어 더 오른다.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올랐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얼마 어치나 된대요. 그 금액이.
0: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시티은행 쪽에서 시장 급등과 관련돼서 여러 분석을 내놓으면서 지금 S&P 500의 콜옵션 명목 거래액이 2.6조 달러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3,8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서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기르는 웹도둑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거래라는 거는 실제로 콜옵션 거래액 말고
1: 예.
0: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 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평균 미국 증시에서 콜옵션 명목 거래액보다 지금 한 3, 4배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1: 예.
0: 그리고 이게 전부 빅테크하고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혹시나 반대 방향으로 바뀔 경우에 시장이 이게 너무 꼭지야 반도체가 너무 올랐어 라고 해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감마 스퀴즈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감마 언와인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대 현상.
1: 예.
0: 그러니까 쟁여놨던 주식 빨리 팔아놔야 되잖아요. 옵션은 그냥 포기하면 되거든요.
1: 예, 예. 네.
0: 그리고 반대로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에 이제 저걸 거는 사람들이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폭포수처럼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창고에 쟁여놨던 주식들 빨리 팔아야 손실을 이 그 티켓 판 사람들이 손실을 덜 보기 때문에
1: 그 분위기가 달라지면 주가 내립니다 하는 거는 그거야 사시사철 다 그렇지 뭐 새로운 네. 얘기 아닌데라는 느낌은 드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이 특정 반도체 주식이 뭐 주식이 좋아서 뭐 배당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분들보다는 파생 상품 거래하는 분들의 거래 맞춰주기 위해서 많이 쟁여놓은 주식들이 창고에 많다.
0: 네.
1: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오르는 것 같다.
0: 그러니까 실제 값어치보다 이것 때문에 베팅이 되고 이것 때문에 더 오른 게 많고 더군다나 이제 콜옵션 전체 시장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는 이 옵션 시장에서 초단기 옵션 상품들이 있습니다.
1: 뭐 심지어 일주일짜리 하루짜리 다 있다고
0: 예, 하루짜리.
1: 예.
0: 그러니까 아침에 베팅해서 오후에 종가를 맞추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1: 예.
0: 이 거래가 최근에 미국에서 너무 많아서
1: 주식 토토네요. 네.
0: 너무 많아서 예. 이게 시장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반도체는 계속 강하니까
1: 계속
0: 콜에다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1: 쪽에.
0: 많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버블이 좀 많이 낀 것 같아. 이거 잘못하면
1: 혹시.
0: 반대로 간다.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1: 그러니까 분위기 바뀌면 지금까지 그럼 꽤 차이 있으니까 난 대충 정리 좀 할랜다 하는 분들만 파는 게 아니라 분위기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제 창고 다시 비우고 하면서 더 큰 난리가 뒤에서 날 거라는 그럼 빠지면 아주 많이 빠질 거라는 얘기네요. 짧은 기간 동안.
0: 그렇죠. 급등을 한 만큼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이게 미국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도 비슷합니까?
1: 만약에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이 옵션 시장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경고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경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옵션 거래가 있고 꽤 많은 아까 초단기 상품 이런 게 우리 시장에서도 판매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비슷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의 방향이 진짜로 반대로 가고 폭포수처럼 되면 당연히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그런 거래가 늘어날 테니까요.
0: 그럴게요. 항상 뭐 그런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건데 요즘 네. 특히 그런 거래가 쌓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이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인 것 같아요?
1: 그거를 저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전부 if지 않습니까? 가정했을 때 만약에 방향이 꺾이기 시작하면 이 얘기는 언제나 저희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0: 그거 항상 그렇죠. 오늘이라도 꺾여도 할 말 없는 만큼 많이 오르긴 했는데
1: 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실체를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 특히 메모리 시장에서 보면 이익 전망치나 이런 거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여전히 저평가 특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미국보다도 절반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설령 방향이 살짝 바뀐다고 해서 과도한 하락하면 다시 재가치를 찾아갈 테니까 이거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오는 논란일 뿐이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IT 버블하고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IT 버블처럼 지금 모양새가 매우 비슷해. 그러니 이 버블 꺼지면 정말 무서운 하락장이 올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반박하는 근거는 그 당시 IT 버블이라는 것은 인프라가 아니라 IT와 관련된 새로운 변화를 위한 투자를 과도하게 하다가 그게 꺾인 건데 지금 AI는 사실상 인프라를 까는 완전히 산업 기반이 바뀌는 거라 지금 깔아놓은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깔아도 앞으로 더 필요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시장이니까 IT 버블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실제로 매달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계속 네. 놀랍기는 한데 주식시장 뒤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오고 가는 모양이네요. 하락세로 돌아서면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뭐 투자는 합시다.
1: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반도체주는 올 미국에서 올랐고 우리 시장도 오를 것처럼 보이네요.
0: 네. 손희애 큐레이터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인도 이야기인데 요즘은 그 둘 다 이제 유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석유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나라니까 이 두 나라에서는 달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네. 이게 뭐 두 나라 통화 움직임은 서로 양쪽 다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사정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원유 순수입국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인도인데요. 이 산업 구조상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중동 전쟁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에요. 예. 근데 두 나라의 희비가 완전 갈리고 있는 게 인도 루피화 가치는 달러당 95루피에 이제 근접하면서 사상 최저치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85 위안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0: 위안화는 튼튼해지고 루피화는 약해지고 있다.
2: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분명히 기름을 사오는 건데 이제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건 같지만 이 두 나라의 기초 체력 그리고 무역 경쟁력 차이가 이런 환율 흐름을 갈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루피화 가치가 떨어졌으면 인도 주식 투자한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겠네요. 요즘 이 루피화 가치 떨어진 것 때문에.
2: 네, 맞아요.
0: 그렇겠죠.
2: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도 인도 주식 시장에서 무려 2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30조 7,700억 원치를 이미 팔아치운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이제 인도가 국가에서 필요한 원유랑 천연가스 90% 정도 해외 수입 의존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중에 3분의 1을 중동 걸프 국가에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으로 기름 값이 폭등을 하면서 지난 3월에 인도의 무역 적자 살펴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26%나 급증한 1,200달러에 달했고요. 예. 게다가 이렇게 국제유가가 10% 상승을 할 때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0.15%포인트 낮아지고 또 소비자 물가는 0.3%포인트 치솟고 있습니다.
0: 뭐 그렇죠. 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건데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까지 빠지고 있다.
2: 네. 맞아요.
0: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나라 좀 뒤숭숭할 때 겪던 환율 급등 현상을 이제 인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네요.
2: 맞습니다.
0: 모디 인도 총리는 호소문까지 발표했다는 것 같던데.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디 인도 총리가 이제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최소 1년 동안은 금 장신구를 사지 말고 불필요한 해외여행도 연기해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0: 해외여행은 달러 쓰는 거니까 네. 이해가 되고.
2: 네.
0: 금 사지 말라는 건 왜요?
2: 그러니까 이게 인도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무려 700톤에 달하는 금을 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석유 다음으로 수입 비중도 큰 품목이 바로 금입니다.
0: 예.
2: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전 자산으로도 이제 여겨지지만 인도는 문화적으로 결혼식이나 종교 축제에서 금을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금을 수입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갈 때도 달러 쓰지만 이 금을 수입할 때도 달러 계속 유출. 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는 금 모으기를 했다면 인도에서는 금 안 사기 운동을 좀 하자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0: 여기는 저금을 금부치로 한다고 하더군요.
2: 맞아요.
0: 정말.
2: 네.
0: 이게 아마 그냥 느낌은 이것도 인공지능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요즘 뭐 모든 일의 핑계가 다 인공지능이지만
2: 네.
0: 인공지능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이제 별 볼 일 없어질 거다.
2: 그렇죠.
0: 개발자들 다 필요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 돌잖아요.
2: 네.
0: 근데 아마 인도 출신 분들이 미국으로 개발자 하러 가고 거기서 이제 월급 받아서 송금하고 하는 게 인도 경제에 굉장히 큰 비중이었을 텐데 그거 다 안 들어오고 그러면 생각보다는 인도 경제에
2: 타격이겠죠.
0: 예,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스토리도 어찌어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원유 수입 더 많이 하는 나라인데도 튼튼하다는 거죠?
2: 네. 바로 무역 때문인데
0: 예.
2: 이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수출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주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중국 역시 수입액 자체는 급증을 했는데요. 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작년보다 14.1%나 크게 늘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난달에만 무려 848억 원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24조 원 정도의 이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게 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싼 기름값을 치르고 있는 건 맞지만
0: 예.
2: 그러고도 남을 만큼 전기차를 내다 팔아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튼튼한 무역 실적 덕분에 위안화 가치 올해 들어서만 달러 대비 2.64% 절상됐고요. 국제 결제 시장에서도 위안화 비중이 3.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장은 막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뭐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게 있는 나라인 중국과 그런 거 잘 없는 나라인 인도와의 차이인 것 같기도
2: 네.
0: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 돈 가치가 올라가면 또 중국 수출 기업들한테는 부담은 될 텐데
2: 네 맞습니다.
0: 뭐 그거야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항상 뭐 떠안고 있는 거니까
2: 네.
0: 아, 중국 돈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군요.
2: 네.
0: 예,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AI 산업은 뭐 우리야 반도체 열심히 잘 팔리니까 기분이야 좋지만 이제 네. 사야 되는 쪽 입장에서는 마치 유가 폭등할 때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 느낌처럼
2: 네네 맞습니다.
0: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할 것 같고 요즘 뭐 돈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죠.
3: 일단 그 요즘에 AI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뭐 단연 엔비디아죠. 이 회사는 단순히 칩을 파는 수준을 넘어서 AI 생태계 전반에 요즘에 돈 뿌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0: 예.
3: 올해 엔비디아가 한 4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8조 원 정도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 대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뭐 제일 유명한 투자가 아무래도 오픈 AI에 300억 달러 쐈던 거고요.
0: 예.
3: 뭐 엔스로픽도 투자를 받았었고 또 이제 대형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 해서 코어비브 그리고 네비오스 같은 신흥 AI 전용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투자도 좀 늘렸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부터 뭐 광섬유 제조사 아니면 신생 클라우드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AI 연산과 서비스에 필요한 전후방 산업 전반의 투자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3: 근데 그렇게 하면서 수익도 꽤 났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투자한 비상장 주식 가치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222억 달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조 원 정도가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수익이 6배 넘게 급증을 했고요. 뭐 인텔 같은 상장 주식 평가액도 한 90억 달러 정도 났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또 그만큼 성과가 나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선순환이 또 있는 게 엔비디아에 만약에 자금을 받은 그러니까 뭐 네오클라우드 기업이나 뭐 스타트업들이 지금 해당 자금으로 뭐 하냐면 다시 엔비디아의 그 GPU를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칩을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칩이 더 팔릴 시장을 먼저 엔비디아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써도 다시 매출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물론 일각에서 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순환 거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재무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러네요. 생태계 육성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영리하네요. 뭐 결국 엔비디아 돈으로 엔비디아

0: 집 사는 거 아니야 싶긴 네. 하지만 또 그 회사 주식으로 또 돈 벌고 한다는 뜻이니까.
1: 네.
0: 엔비디아는 제일 돈 잘 버는 회사인 것 같고 여전히.
1: 네.
0: 다른 빅테크들은 돈 써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칩을 사야 되고 한국 뭐 메모리도 사야 되고.
1: 그렇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 메타, 그러니까 이 빅4라고 부르는 이 빅테크들만 봐도 올해 AI에만 약 1000조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서버도 깔고 전력도 확보하고
0: 예.
1: 뭐 AI 모델도 돌리고 이런 데다 쓴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여기는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올해 3분기쯤엔 이 네 곳의 빅테크 합산 현금 흐름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시절보다도 더 안 좋은 건데 이제 최근 수년간 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제 경쟁을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자본 지출이 이제 급증하면서
0: 나가는 돈이 많아서
1: 네, 곳간이 비는 겁니다. 뭐 어제 보니까 어제 알파벳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무라이 본드, 그러니까 엔화로 외화채권 찍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게 그동안이야 이제 본업에서 번 현 현금으로 투자를 좀 감당할 수 있었는데
0: 예.
1: 요즘에는 투자가 늘면서 부채에 조달하는 의존도가 좀 커지고 있는 거죠.
0: 이 친구들 돈 잘 벌 때는 돈 기껏 돈 벌어서 그걸로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돈 딱
1: 네.
0: 털고 회사 돈은 하나도 안 남겨놓고
1: 맞습니다.
0: 이런 게 첨단 경영이지 뭐 이러면서 흐뭇해하던. 그게 진짜 몇 년 전인데.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빅테크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이제 역대 가장 많은 자본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 건 맞는데 이게 평생 한 번에 올까 말까 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이때
1: 있어요.
0: 이때 돈 그러니까 써야 된다고.
1: 네, 지금 돈을 투자를 해놔야 된다. 근데 이건 이제 기업들의 입장이고
0: 예.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게 현금 흐름이 줄면 당연히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주주 환원은 또 위축될 거잖아요. 지금 이 빅테크들 현금 흐름이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마이크로 소프트만 해도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0: 그 말은 뭐 윈도 팔아서 버는 돈으로 투자하고 다 하고도 돈 모자라서 또 돈 구해와야 된다는.
1: 그렇죠. 자본 조달을 해야 될 수 있다 이 얘기고
0: 예.
1: 알파벳 같은 경우만 봐도 올해 1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했었거든요.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빅테크와 이 칩 메이커 기업인 엔비디아가 상황이 사실은 같은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단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거죠.
0: 엔비디아야 어떤 회사에 정말 돈 주고 투자해서 지분 가져와도 그 돈으로 결국은 또 칩 사야 되니까
1: 네.
0: 금방 다시 회수되는 돈인데 다른 기업들은 계속 이제 쓰기만 해야 되니 언제 돈을 벌지? 현재 하는 그런 고민들이 내부에서 계속 있겠죠.
1: 네. 그러니까 이게 희비가 그래서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돈을 잘 벌고 빅테크는 그럼 돈을 못 버는 건가?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제 다른 얘기인 게 이게 수익성이 아니라 산업 내 위치의 차이로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보면 엔비디아 같은 칩메이커는 GPU라는 핵심 장비를 파는 공급자인 거고
0: 예.
1: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빅테크는 이제 인프라 깔고 서비스 만드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협력한다 이렇게 치면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또 GPU를 구매를 하겠죠.
0: 예.
1: 그 GPU는 당연히 대부분이 엔비디아 제품일 거고 AI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돈을 쓰고 엔비디아는 그 순간 바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인 겁니다. 물론 뭐 이 구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빅테크는 뭐 클라우드나 AI 서비스 나 플랫폼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회수하기 시작을 할 거고
0: 네.
1: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에 대한 의존도 아니면 수요가 둔화하거나 자체적인 칩 경쟁으로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칩 메이커 전성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수익 회수 기간 구간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0: 야, 그게 언제쯤일까요?
1: 네. 걱정은 되죠. 근데 뭐 여튼 빅테크는 지금 미래를 사느라 돈을 쓰는 거고 칩 메이커는 그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0: 예.
1: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누가 더 많이 투자하냐 이것도 보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이 투자 사이클을 끝까지 누가 버틸 수 있느냐 이쪽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인공지능으로 돈을 좀 이제 벌어들여서 투자를 감당할 수 있긴 해야 될 텐데
1: 네.
0: 요즘 인공지능으로 돈 쓰는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쓰는 분들이 많더군요.
1: 맞습니다.
0: 정말.
1: 구독 경제로 진짜 많이 쓰죠.
0: 뭐 넷플릭스 구독 같은 수준이 아니라
1: 네. 기업들도 정말 많이
0: 지갑에서
1: 쓰고요.
0: 돈이 퍽퍽 나가는
1: 네.
0: 이제 그걸로는 감당조차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일 텐데. 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0: 한인제약.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6: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5: 잠시 후 9시 5분
6: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7: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대문자 알파벳 B를 날렸으면 숫자 13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알파벳이 보이면 맛 좋은 주스를 마시고 숫자가 나오면 맛없는 건강 주스를 드세요. 그랬더니 B처럼 보이기도 하고 13처럼 보이기도 하는 글자를 대부분 B라고 했죠. 이번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정반대로 말해봤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맛난 주스, 알파벳이면 투박한 주스. 그랬더니 이번엔 거의 다 13이 보였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사람은 그렇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데세.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9시 뉴스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현지 시간 11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거론했는데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협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한국은 국방비 증액과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11일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설립한 위장 기업을 통해 원유 판매 과정에서의 역할을 은폐한 뒤 확보한 수익을 이란 정권으로 보내고 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3명은 이란 국적이며 기업 9곳 가운데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 1곳은 오만 기업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하선해 자국으로 돌아간 승객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국이 귀국자 격리 조치 등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로 귀국한 프랑스인 승객은 항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됐고 미국인 승객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간 11일 기준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이 늘어 총 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전협상 지연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2.9%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